0: 브라보 케이티, 내가 진짜 짜릿한 걸 보여줄게.
1: 그 핑크 스웨터?
0: 어? 내가 산 터보부스터 달린 로켓 스케이트는 어디 갔지? 와!

0: 선생님은 언제 그렇게 배우셨어요?
1: 꽤 됐지. 어드벤처 베이 롤러터비 팀 추장을 했었는데 그때 내 별명이 휠즈.
2: 우와, 할머니 실력 진짜 장난 아닌데. 나도 질 순 없지. 자. 와우, 뭐야. 와, 이 정도 갖고는 상대도 안 되겠어. 그래, 이 정도는 돼야지.
1: 세상에, 오, 마을에 번개돌이 납셨구만.
2: 앞이 안 보여.
1: 저기, 이거 어떻게 꺼야 하는지 혹시 아세요?
3: 예?
1: 나도 참, 타기 전에 설명서 좀 읽어보고 탈걸.
0: 데니는 어디 간 거죠?
1: 저런, 소리치는 걸 보니 많이 힘든가 보네. 조금만 기다려.
0: 빨리 퍼피고드들 불러야겠어.
4: 어, 케이티, 웬일이야?
5: 데니가 로켓을 메고 롤러스케이트를 타다가 터널 안에 빠졌어.
6: 데니를 돕겠다면서 마조리 할머니도 따라 들어가셨고, 로켓 롤러스케이트를 신고서 말이야.
4: 걱정 마세요. 로켓 달린 롤러스케이트 선수들은 퍼피 구조대가 구해드릴게요. 퍼피 구조대 본부로 출동!
7: 라이더가 부른다!
8: 나 이러니까 꼭 항공우편 같지 않아.

0: 퍼피 구조대 전부 다 모였어. 라이더 대장.
1: 빨리 와줘서 고마워. 터널에 두 사람이 빠졌는데 데니는 로켓 속도를 감당할 수가 없고 휠즈는 스케이트를 못 끄신대.
2: 휠즈? 그게 누군데?
1: 마주리 할머니. 롤러더비 챔피언일 때 얻으셨던 별명이래. 그래서 이번엔 누가 가냐면 스파이 체이스? 넌 드론으로 저 두 사람을 찾아줘. 그물로 마조리 할머니를 멈춰주고.
0: 특급 스파이 체이스 출동!
1: 한 명 더 필요한데. 마셜, 너는 물대포를 쏴서 데니의 등에 달린 로켓을 꺼줄래?
2: 불제동차 출동!
1: 준비됐지? 퍼피 구조대 출동하자!

0: 얼른 와줘서 고마워. 데니도 마조리 할머니도 터널에 들어간 뒤로는 보이지가 않아.
1: 칠스, 어디쯤 갔는지 한번 찾아볼래?
2: 그래, 알았어, 라이더. 드론! 마조리 할머니 아니야?

0: 야? 안녕, 호피구조대. 여기서 용감한 데니라네를 찾는 중이란다.
1: 용감한 데니 X예요!
0: 저쪽인 것 같은데? 기다려, 이 휠즈가 간다!
2: 지금 바로 내려가야겠어. 어서!
1: 가자!
3: 좋아, 라이더!
0: 구해주마. 됐다. 어, 앞에. 왕년에 쓰던 기술을 써야겠네. 트럭과 트레일러. 자, 허리 꽉 잡아.
1: 할머니, 진짜 기술 장난 아니신데요?
0: 내 크랙터 힙도 보여줄까?
1: 사다리가 길을 가로막고 있어.
2: 가자, 마셜. 네 소방사다리로 어서 저 사다리를 옆으로 치워줘.
1: 사다리!
3: 라이더, 두 사람 위치 보여?
2: 어, 다행히 여기서 그렇게 먼 것 같지 않아. 근데 문제는 이대로 가면 급류가 흐르는 곳을 만난다는 거야. 거기 빠지게 되면 바다로 떠내려갈 텐데.
3: 바다로? 그럼 어떻게 하지?
2: 다른 대원들이 있잖아. 주마, 스카이? 주마가 산 새 램프 들고 지금 바로 여기 터널 하수로로 와줄래?
1: 응, 알았어.
4: 지금 바로 갈게. 다시 작게 줄이고.
1: 자, 스턴트용 에어백 램프가 갑니다.
2: 고마워, 스카이. 이제 램프 설치하러 가자.
3: 방금 드론이 지름길을 발견했어.
1: 속도가 붙어서 못 멈추겠어요.
0: 괜찮아. 어, 그 스웨터 이리 줄래? 가디건 낙하산.
3: 저기 온다.
2: 얘들아, 물러나. 이 램프를 타고서 뛰어넘으시면 돼요.
0: 이제 괜히 너한테 달렸어.
1: 전 못해요.
0: 왜 그래? 너는 용감한 데니 X잖아.
1: 그렇죠. 저는 용감한 데니 X예요. 간다.
0: 야호.
1: 나 근데 대체 언제서?
2: 마셜, 체이스, 우리도 저 램프로 넘어가서 세워주자.
3: 이렇게 큰 차로 어떻게 넘지?
2: 이봐.
1: 좋다.
3: 어, 딱이야.
1: 우후. 아하! 물대포 발사.
0: 아, 나 몰라.
3: 어? 그물.
0: 오, 전원 버튼 찾아줘서 고맙다.
1: 고마워, 퍼피구조대. 아무리 짜릿하긴 해도 그런 거 또 하라면 절대 안 할 거야.
2: 잘 생각했어, 데니. 혹시 또 로켓을 멈춰야 하면 우리 구조대를 불러줘.
0: 자, 원래 네 거라며?
1: 가지세요. 롤러스케이트 여신께 바치죠.
0: 어, 뭘 여신식이나. 고맙구나, X. 대신 파드렴, 너같이 용감한 애도 언제 추울지 모르지. 낙하산으로 써도 되고.
1: 고맙습니다, 베이즈님.
5: 라이더를 위한 깜짝 선물.
6: 됐다, 차고에 들어갔어. 깜짝 선물 가져온 거 전부 담자.
7: 오늘이 라이더 생일이었어?
6: 아니, 그래서 깜짝 선물이야.
3: 이렇게 연장 선물을 주면 쓸 때마다 우리를 생각하겠지?
7: 얼마나 좋아할까?
1: 기대되는데? 이제 포장만 하면 돼.
6: 여기 포장지. 난 가서 망볼게. 안녕, 라이더.
2: 안녕, 스카이.
6: ATV 더 멋져졌다. 대체 뭘 어떻게 한 거야?
2: 그냥 이 전조등만 갈았는데.
6: 진짜? 잘 들어오는지 볼까? 저기 차고에서.
2: 뭐 그래, 좋아.

0: 줄 거니까 일단 안 보이게 감춰놔야겠지?
1: 저 나무 뒤에 두면 어떨까?
2: 그게 좋겠다.
3: 와, 전조등만 바꿨는데 진짜 확 달라지네.
4: 그래, 다른 애들은 뭐 하는지 보러 가자.
5: 온다, 얼른 노는 척해.
4: 얘들아, 지금 뭐해?
1: 놀아.
0: 놀지. 나들이 다 나는데.
1: 우리는 신경 안 써도 돼.

0: 여기 드라이버 좀 줄래?
1: 자, 이거 받아. 새 관찰탑 짓는 일은 잘 돼가?
0: 거의 다 됐어. 잘하면 우리 정글에 이주한 독수리도 볼 수 있을걸?
1: 독수리도? 진짜 기대된다.
0: 으아, 그치. 계속 이랬더니 피곤하네. 나 잠깐만 잘게. 뭔가 보이면 깨워줘.
1: 알았어. 걱정 말고 푹 자. 새를 관찰하기엔 저기가 좀 더 낫겠는데?

0: 그렇게 뛰어놀고도 아직 쌩쌩하네. 저녁 준비해놓을게.
1: 자, 이제 라이더 깜짝 선물 챙기자. 그래.
2: 가지러 가자.
1: 우리 연장함 어디 갔지?
3: 흩어져서 빨리 찾아보자.
4: 뭐야? 맨디, 얘들아! 가두면 어떡해? 아, 이런. 휴대폰을 집에 두고 왔네. 트래커! 도와줘! 트래커! 나 좀 도와줘!
1: 알았어, 카를로스!
4: 어우, 이게 뭐야? 아, 트래커, 라이더를 불러줄래?
0: 트래커, 무슨 일이야?
5: 뭔가 이상해. 원숭이들이 알록달록한 연장을 들고 카를로스 주변에 정글짐을 만들었어.
0: 그럼 갇힌 거야?
5: 응, 우리 좀 도와줘.
0: 지금 바로 갈게. 알고 있지? 퍼피 구조대는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는 거. 퍼피 구조대 본부로 출동!
6: 라이더가 부른다!
4: 오! 마셜, 조심해! 우와!
1: 아, 미안. 포장이 풀려도 받아줘.

0: 커피 구조대 전부 다 모였어. 라이더 대장.
1: 고마워. 로보독 바로 정글로 출발해줘. 이번엔 좀 황당한 일인데 맨디랑 원숭이들이 정글짐을 만들어서 카를로스가 그 안에 갇혀버렸나 봐.
2: 도와줘!
3: 진짜?
4: 원숭이들이 그걸 어떻게 만들었지?
1: 트래커 말로는 어디서 났는지 이런 알록달록한 연장으로 지었대.
3: 아, 이런.
1: 그래서 이번에 갈 대원은 로키? 너는 연장으로 저 정글짐을 전부 다 해체해줄래?
5: 초록에너지 출동!
1: 그리고 칠스? 너는 주변에 연장을 들고 있는 원숭이들을 쫓아가서 확성기로 위험하니까 연장을 놓으라고 해줘.
0: 교통경찰 칠스 출동!
1: 준비됐지? 퍼피 구조대 출동하자!

0: 이리 와! 스패너 가져가서 뭐하게! 너도 얼른 내놔!
1: 버피 구조대! 구하러 올 줄 알았어.
2: 기다렸지, 카를로스? 금방 풀어줄 테니까 걱정 마. 로키, 정글짐을 해체해줘.
3: 알았어. 드라이버!
2: 체이스, 연장을 달라고 말해볼래?
4: 확성기!
5: 원숭이 친구들!

0: 정글까지 온 거지?
1: 그러니까 나름 깜짝 선물인데 라이더가 보기 전에 되찾아야겠어. 어?
2: 뭔 일이지? 안 돼, 이리 와.
1: 저 연장 얼른 가져와야겠는데?
0: 맞아.
3: 고마워, 로키. 라이더.
4: 당연히 구해야지. 근데 원숭이들이 저렇게 좋은 연장을 어디서 구했지?
0: 저 연장들 마음에 들어, 라이더?
4: 그럼, 연장 자체는 좋지. 왜?
0: 아니, 그냥. 나도 체이스하고 트레커 도우러 가야겠다. 갔다 올게.
2: 라이더, 카를로스, 혹시 맨디 봤어?
4: 아니, 왜?
2: 저것 때문에.
4: 이런. 저거 혹시 우리 트럭 본부 타이어 아니야?
5: 저쪽으로 계속 가면 원숭이 사원인데? 맨들 막아야 돼. 어떡해. 저 안에 있는 석상을 다 쓰러뜨릴 거야.
4: 그래, 맞아. 더 서두르자.
5: 조심해, 맨디. 꽃병 지겠다.
4: 멋진데, 카를로스.
5: 고마워.
4: 안 돼. 러블, 맨디가 밑에 깔리기 전에 네가 석상을 막아줘.
2: 러블, 더블 스피드로 출동. 근데 올해는 못 버텨.
4: 여기야, 맨디야, 얼른 나와.
0: 많이 뛰었으니까 좀 멈추면 안 돼?
4: 트래커, 맨디 좀 꺼내줘.
0: 아!

0: 러블, 넘어진 석상을 다시 세워주자. 일이 더 커지기 전에 저 연장들 가져올 방법을 찾아야겠어.
1: 나한테 아주 좋은 수가 있어.
2: 대체질 동안 러블이 라이더를 잘 막아줘야 할 텐데. 이것만 성공하면 라이더한테 깜짝 선물할 수 있겠지?
3: 확성기? 얘들아, 이리 와봐. 바나나 먹자.
1: 위에 이것도 있던데?
2: 연장통! 대박!
1: 정말 고마워.
4: 근데 딴 애들은 대체 다 어디 간 걸까, 라이더? 와, 여기 다 있네. 어떻게 이런 우연이?
0: 얘들아, 우리 트럭 본부 타이어 다시 끼우러 가자.
3: 그래, 좋아.
2: 알겠어. 금방 갈게, 라이더.
0: 다 고쳤다. 오늘도 정말 수고 많았어.
5: 고마워, 라이더. 너희들도. 원숭이들 장난에 정글이 망가질 뻔했어.
0: 원숭이들이 또 여기서 연장을 던지면 우리 구조대를 불러줘.
3: 자, 그럼 기대하시라. 드럼 소리 나와라. 선물
2: 받아줘. 우리가 정성껏 마련한 선물이야. 원숭이들 방해로 이제야 주네.
0: 우와, 너희가 최고야.
6: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0: 점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직동! 얼굴엔?
2: 순한 킬킬!
0: 식물엔?
2: 덕분말!
3: 순하게?
2: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1: 옛설, 칫설, 마데카 솔!
4: 넘버블럭스 친구들!
5: 모여라!
4: 이건 넘버블럭 10이야!
5: 20까지 합체!
6: 우리 같이 놀자!
4: 5와 3이 만나면?
6: 8이야!
4: 변신!
6: 우리 모두? 8!
4: 놀다 보면 수학이 쏙쏙! 다양한 액티비티 카드로 즐거운 수학놀이! 어느 쪽이 더 클까?
6: 함께 놀아요!
4: 넘버블럭스! 4대 가족!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직종.
2: 얼굴엔
3: 순한 킬링,
2: 주물엔
3: 덥덥한
4: 순하게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5: 아빠, 저게 뭐야?
6: 글쎄.
7: 다들 뭐 먹는 거지?
8: 이게 뭐래요?
9: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8: EBS IN 포키젤?
9: 네.
8: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젤.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10: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11: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12: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11: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클린.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직종.
2: 얼굴엔
3: 순한 킬링,
2: 주물엔
3: 덥덥한 말,
4: 순하게
3: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출동. 얼굴엔
2: 순한 킬킬.
0: 준모란
3: 순하게
0: 지켜줄게.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2: 꼬롱꼬롱 떠나요. 렛츠고 캠핑카. 날랄라 신나는 숲속의 캠핑 야호. 뽀로로와 신나는 행복한 시간. 같이 놀자. 즐거운 캠핑 여행. 뽀로로 렛츠고 캠핑카.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지성.
3: 얼굴엔
2: 순한 킹킹.
3: 진물엔
2: 덥덥한 말.
4: 순하게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솔.
5: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6: 특급 구조대 도둑맞은 구조차를 찾아라.
7: 할 일이 산더미 같네. 힘냅시다. 퍼피 구조대한테 명예시민 열쇠를 주는 행사니까 완벽할수록 좋지만 그래도 더 서둘러주세요. 역시 축제에는 화려한 황금색이지.
8: 저도 뭘 도와드릴까요?
7: 마셜, 말이라도 고맙다. 그런데 자기 파티를 자기가 차리는 건 좀 그렇잖아.
8: 전 워낙 돕는 걸 좋아해서요. 물대포, 아니 페인트 발사.
7: 마셜, 이 귀여운 복덩이 같으니.
8: 황금색 복덩이죠?
7: 열쇠를 가져올까?
6: 조심하세요, 페인트가 있어요.
7: 역시 체이스라니까 정말 고맙다.
6: 고깔. 이렇게 하면 아무도 안 부딪히겠지?
9: 잘했어. 문제가 생길 만한 건 미리 살펴보고 막아야지.
8: 맞아. 이렇게 좋은 날 혹시라도 나쁜 일이 생기면 안 되니까.
10: 아, 바다에선 뭐든지 다 슬쩍했는데 육지에선 어떤 걸 가져가지?
7: 모두 정말 잘 오셨습니다. 오늘 바로 여기에서 이 명예 시민 열쇠를 받을 영예의 주인공은 그동안 용기, 친절, 또 기꺼이 돕는 자세로 우리 시민들에게 감동을 줬습니다.
8: 와, 위대한 시드 선장님, 저 명예 시민 열쇠 진짜 멋지죠?
10: 그러게 아르비, 저것만 가지고 오면 어드벤트베이의 문이란 문은 다 열리겠지. 그럼 어떤 보물이든 마음껏 챙길 수 있어.
8: 저는 아이스크림이요. 한 두 숟가락?
10: 뭐? 훨씬 큰 걸 노려야지.
7: 주인공은 바로 이런.
10: 아니 저 정도면 열려야지. 무슨 상자가 라프터 집게발차로 꽉 닫혔어? 저걸 열려면 아주 강력한 연장이 필요하겠는데. 다행히 내가 그런 연장이 있는데

0: 이곳에 내 영장을 써서 저 상자를 깨부수고 열쇠를 갖는 거야. 아우,
1: 아우. 저요? 아까 무대 만드는 인부 걸 몰래 가져왔어요.
0: 어? 우와! 연장을 찾아!
1: 오, 찾았다!
0: 뭐?
1: 여기, 간식!
0: 그만 좀 먹어, 이 먹고야! 우리가 지금 훔치려고 왔지, 먹으려고 왔냐?
1: 금강산도 시크경이잖아요.
0: 우와, 여기 뭐든지 다 깨게 생긴 게 있는데!
1: 글쎄요, 다루실 수 있을까요?
0: 하! 해적 강아지인 줄 알았더니 넌 아직도 겁쟁이였구나.

0: 저 좀 괜찮죠, 위대하시드 선장님?
1: 혹시 그럼 다른 강아지 집도 모두 다 이렇게 차로 변한다는 건가? 이건 내 스타일인데, 가져가자!
0: 전부요?
1: 그래! 그 명예시민 열쇠랑 여기 강아지들 차만 있으면 난 역사에 길이길이 남을 위대한 해적이 될 거야! 해적 춤추면서 축하하자고!
0: 잠깐! 근데 저흰 둘인데 이걸 어떻게 다 몰아요?
1: 꺾기를 부르면 되잖아! 빨리 좀 오지 못해, 이 까칠한 꺾개들아!

0: 열쇠 뺏으러 출동하자.
1: 제 얘기는 이 정도에서 끝내고 이제 우리 퍼피 구조대에게 이 명예시민 열쇠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2: 고맙습니다. 진짜 영광이에요. 다 아시죠? 앞으로도 언제든지 문제가 생기면 저희를 불러주세요. 근데 이 열쇠는 모두 볼 수 있게 시청에 전시하면 어떨까요?
1: 오, 그럴까? 역시 우리 퍼피 구조된 마음도 곱다니까. 지금 바로 받아서 전시해둘까 치카레타?
3: 정말로 축하해 얘들아, 먹죠.
2: 아, 고마워. 켈린 괜찮아?
3: 어, 괜찮아. 금방 나을 거랬어. 눈병이라서 먼지 들어가지 말라고 안내를 씌운 거야.
2: 오, 간지럽겠다. 아, 공원에서 축하 파티 하기로 했는데 같이 안 갈래? 포터 할아버지가 특별한 명예시민 열쇠 바위도 만드셨댔어.
0: 어떻게든 그 열쇠 손에 넣어야 돼. 여기 시장이 그걸 흘리게 하는 거야.
1: 어서 가자, 치카레타. 시청홀에다 이 열쇠를 전시하러 가야지.

0: 이걸 어쩐담.
1: 됐다! 이것만 있으면 어드벤처 메인은 전부 내 꿀단지라고.
2: 꿀단지요? 한 입은 주실 거죠?
1: 좋았어! 해적차들은 잘 들어라. 그럼 지금부터 약탈을 시작하겠다.

0: 하늘을 나는 내 파이널 타!
1: 거기서 이 파이 도둑놈아!
0: 범을 그저 씨는 출동! 어서 가자! 다이 출근아!
1: 뭐지?
2: 러블, 더블 스피드로 몽땅 다 훔쳐가기! 강아지 간식 파이보다 훨씬 좋은 게 있을까?
3: 와, 어? 강아지 간식 파이 곱빼기!
4: 구대위 시장님!
5: 라이저,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지? 명예시민 열쇠를 빼앗겼어!
6: 눈 깜짝할 사이에 소방차하고 엄청

0: 웬 HB가 오더니 채갔거든.
1: 저기요 시장님, 누가 제 파일 다 훔쳐갔어요. 해변도 습격당했고요.
2: 또 박물관도요.
0: 라이더 아주 난리가 났어.
3: 진정하세요. 우선 달아난 차들이 어떻게 생겼나 말해주실래요?
4: 후클단 헬리콥터였어.
5: 허버크래프트.
6: 난 포크레인을 봤는데
0: 분명히 소방차랑 HB야.
7: 어찌 전부 다 우리 구조대차하고 비슷하네.
0: 어, 구조대차랑 비슷했어. 어? 비슷한 게 아니라 완전 똑같던데?
8: 우린 다 여기 있는데 뭐지? 그래도 저희가 파헤쳐볼게요. 퍼피 구조대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으니까요. 퍼피 구조대, 이제 특급 구조대가 출동할 시간이야.
9: 라이더가 부른다!

0: 세상에,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지?
1: 미안해, 오늘 제일 늦게 왔네. 무슨 얘기했어?
0: 우리 강아지 집이 다 없어졌나 봐.

0: 퍼피 구조대 전부 다 모였어. 라이더 대장 내 스타일러.
1: 서둘러 와줘서 모두 고마워. 수수께끼 같은 일이 생겼거든. 누군가 우리 구조대 차를 거의 다 훔쳐서 마을에서 도둑질하는 데 쓰고 있다는 제보야. 그래서 범인이 누군지 밝혀내고 추가 범죄를 막아야 돼. 다행히 체이스 경찰차는 도둑 맞지 않았어. 그러니까 이번엔 경찰이 돼서 작전을 펼치는 거야.
2: 범인 잡는 경찰 특공대 출동!
1: 준비됐지? 퍼피 구조대 출동하자!

0: 말이 맞지? 진작 이 열쇠가 있었으면 다 털었을 텐데.
1: 와, 색깔 예쁜데? 강아지 은접시네. 간식이다. 위대한 시즈 선장님도 뭐 좋은 것 좀 찾으셨어요?
0: 당연하지. 나는 애꾸는 해적 고양이를 찾아냈어. 이렇게 깜찍하는 처음 봐.
1: 제가 볼 땐 그냥 졸린 고양이 같은데.
0: 어쨌든 난 이 고양이 꼭 가질 거야.
1: 그 애도 겁쟁이 같은데.
2: 켈리, 방금 네가 낸 소리니?
3: 어, 뭐지? 아까 분명 문을 잠갔는데.
2: 켈리? 켈리! 뭐야? 어디 있어, 켈리?
4: 걱정 마세요. 범인을 꼭 잡을게요.
2: 여기 고여있는 물은 내 소방차로 쏜 것 같아.
5: 이건 분명 사라진 라이더 차의 타이어 자국이야.
2: 라이더, 얘들아. 누가 가게에 침입해서 켈리를 데려갔어.
6: 스카이, 하늘에서도 마을을 수색해보자.
2: 하늘을 나는 경찰 특공대 스카이.
6: 좋아, 그럼 다 차에 타. KT 가게에 가서 단서를 더 찾아보자.
2: 아직까지 딱히 수상한 점은 없어.
6: 봐, 전부 강아지 간식이야.
7: 우와, 맛있어 보인다.
6: 안 돼, 러블. 준 걸 먹으려고? 그냥 이대로 따라가야 범인을 잡지.
7: 알았어. 경찰이 이렇게 참아야 하는 직업인 줄 몰랐네.
4: 저 튜브는 분명히 해변에서 훔친 물건일 거야.
6: 제대로 쫓고 있어. 금화잖아? 박물관 보물상자에 들어있던 금화 같은데?
7: 뭐야? 이 비는 파이. 보터 할아버지네 단호박 파이 맛이야. 내 혀는 어떤 걸로도 못 속여.
2: 할아버지네 파이를 헬리콥터로 싣고 도망쳤댔지.

0: 명예시민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간 뒤에 훔친 걸 차로 실어나르나 봐.
1: 근데 범인이 누구든 우리 차에 탄 상태로 대화를 나누고 있지 않을까?
0: 잘하면 엿들을 수 있겠다. 잠깐만, 먼저 신호를 좀 잡아볼게.
2: 대기탑으로 모두 들어라! 한 명도 빠짐없이 마을밖에 비밀 장소로 모이도록!
0: 범인은 해적 시드였어.
3: 아주 잡히기만 해봐. 물론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잡지만.
1: 좋은 방법이 있어. 스카이, 넌 하늘에서 계속 살펴봐줘. 마셜, 사이렌을 울려.
4: 사이렌!
5: 라이더! 소방차를 찾았어. 러블의 불도저하고 네 ATV도.
6: 금방 찾았네, 스카이. 어딘데?
5: 아라저씨 농장 쪽의 길이야. 시드랑 아르비는 알겠는데 마셜 소방차는 대체 누가 보는지 모르겠네. 어? 꽃게? 꽃게라고? 꽃게가 소방차를 문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어? 진짜 별일이다.
1: 우린 여기 지름길로 가서 따라잡자.
2: 그래, 결국 나를 찾아냈다 이거지. 근데 난 그렇게 호락호락한 해적이 아니거든. 흩어져! 그러면 다는 못 잡겠지!
0: 시드를 쫓아! 열쇠는 두목이 가지고 있을 테니까!
2: 이렇다 흩어져도 아무 소용이 없잖아! 왜 앞에 계속 나만 쫓아오는 건데!
1: 꽉 잡고 있어, 얘들아! 앞쪽에 켈리 발견! 로키, 구조 좀 부탁해!
3: 초록 에너지 긴급 출동! 집게판! 고양이는 무사하다!
2: 짜증나 정말! 내가 그 귀여운 해적 고양이를 얼마나 갖고 싶었는데! 너희들 뭐해? 선장이 위험하다고!
0: 체이스, 일단은 멈추자. 쓰레기들을 길에 놔둘 순 없어. 운전을 위험하니까.
1: 알겠어, 라이더. 스카이, 시드를 놓치면 안 돼.
5: 물론이지. 나한테 맡겨, 체이스. 오, 이런. 조심해요, 아저씨.
2: 에? 내가 지금 뭘 본 거야? 방금 꽃게가 운전했던 것 같은데? 고맙다, 스카이!
5: 아슬아슬했네. 근데 다 어디 갔지? 어, 뭐야? 설마 놓친 거야?
3: 내 차를 되찾으면 바로 이 쓰레기도 싹 치우러 올게.
5: 미안해, 라이더. 해적을 놓쳐버렸어.
0: 대신 아저씨를 구했잖아. 그게 더 맞는 일이지. 사람 목숨이 늘 먼저니까. 새 작전을 짜보자. 네, 구대시장님.
7: 혹시 범인 잡았니?
0: 아직이요. 그래도 케이틴의 고양이를 구했고 시드네 해적들은 다 마을 밖으로 쫓아냈어요.
3: 쉿! 라이더 조심해. 시드가 엿들을지 몰라.
1: 그걸 역이용하려는 거야.
0: 그리고 또 걱정하실까봐 드리는 말씀인데 이슬방울 협곡에 있는 어드벤처베이 금광은 안 들키고 잘 있어요.
7: 금광이라고? 뭐지? 뭐? 그거 참 다행이구나. 금광이 안전히 잘 있다니.
8: 정말 다행이죠? 악당들은 아직 모르거든요. 이슬방울 협곡엔 큰 금광이 있다는 거를요.
2: 금광? 항상 금광도 갖고 싶었는데 아주 좋은 기회잖아. 열쇠도 있겠다. 금광이 하는 것쯤은 문제 없겠지? 자, 가자. 일단 지도를 훔쳐서 아까 말한 그 이슬방울 협곡이 어디 있는지 알아내야 돼.
1: 기발한 작전이었어, 라이더.
0: 통해야 할 텐데. 마셜, 이제 오토바이를 타. 네가 몰래 해줘야 할 일이 하나 있거든.
2: 바로 여기야! 이슬방울 광선! 세상에서 제일 돈이 많은 해적은 이제 나! 어서 챙기자, 아르비!
1: 그 황금에서 손 떼고 물러서!
3: 터치해요!
2: 어드벤처베이 선착장으로 달려! 이 황금 다 잠수함에 싣고 빨리 떠나야 돼!
0: 쫓아가자!
5: 어, 체이스! 뒤쪽에!
1: 이젠 아예 대놓고 방해하네? 속도를 늦추자! 앞이 잘 안 보여!
5: 하늘은 내가 전문이지! 많이 다시 찾았고.
1: 대단한 비행이었어, 스카이.
2: 아이, 끈질기게 따라붙는 녀석들한테 해적 물대포 맛을 보여주자. 하, 이번엔 장애물 폭탄.
3: 얘들아, 도와줄게. 셋, 둘, 발사. 2호차 명중이야. 아, 불에 적게 해서 미안. 그냥 세차했다고 치지 뭐. 근데 네 소방차는 어떻게 멈춰?
1: 발사 준비.
3: 자, 준비 다 됐어.
1: 조금만 더. 좋아. 뾰족이 매트 발사!
6: 아우. 미안해, 마셜.
3: 할 수 없지. 이렇게 해야 차가 멈추잖아. 그럼 3호차도 확보.
0: 잘하고 있어, 얘들아. 이제 슬슬 작전을 마무리해볼까?
2: 서둘러! 잠수함까지 더 빨리 달려! 챙길 시간 없어. 일단 바지선을 황금만 싣고 얼른 여길 떠나자.
3: 저 작은 걸로 감당할 수 있을까요?
2: 여기 대장은 나거든. 빨리 해. 나는 꼭 그걸 갖고 갈 거야. 아깝게 이걸 흘리면 어떡해. 대체 누가 이런 교활한 짓을 한 거지? 이곳 황금색 페인트인데 황금 덩어리가 아니라 그냥 색칠한 돌이잖아. 안 돼, 아름이.
3: 아이쿠.
2: 저기에 타자! 아직 잡힌 거는 아니니까! 너는 여기 남아서 쟤들을 최대한 막아! 아하하! 열쇠는 아직 나한테 있다고! 두고 보자! 다음에 왔을 때는 내가 전부 싹 쓰러질 테니까!
5: 도망쳐버렸어! 저대로 그냥 놔둘 거야! 다 왔어, 꽃게 친구들! 이제 그만 집에 가야지!
2: 먼저 배 댈 곳을 찾고 그 다음에 다시 작전을 짜는 거야.
3: 저 죄송한데요, 위대한 시드 선장님. 이 소린 뭐죠?
2: 이 소리라니?
3: 그래, 이거! 꽃게들이 화가 잔뜩 났나 보네.
0: 그러게, 근데 너무 비틀대는데? 주마, 멈춰줘.

0: 오, 부딪히겠어.
1: 아! 견인고리 발사. 배를 뺏겼어요.
2: 그래도 열쇠 여기 있잖아.
1: 어디로 간 거죠?
3: 다들 명예시민 열쇠에 꽤 진심이네.
1: 이제 어떻게 하면 좋죠, 위대한 시드 선장님?
2: 도망치죠!
4: 도둑 맞았던 건 모두 다 돌려드렸어요. 이것만 빼고요.
5: 오, 꼭 조심해서 금고에 넣어야지. 고맙구나, 라이더. 고맙다, 다들.
4: 당연한 일인데요. 알고 계시죠? 혹시 또 해적이 나타나 마을을 습격하면 저희를 불러주세요.
5: 그래도 고맙다는 표시도 없이 맨손으로 보낼 수는 없잖니. 자, 이거는 어드벤처 베이 시민들의 고마움을 담아낸 도시 명예 심장이라는 거야.
1: 아까 색칠한 가짜 금덩이하고 똑같은 색깔이네.
5: 어우, 칠이 조금 덜 됐네.
1: 제가 더 칠해볼게요. 페인트 발사!
6: 오우. 마셜!
1: 미안, 내가 원래 통이 좀 크지?
7: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8: 출동!
7: 얼굴엔?
8: 순한 길길!
7: 식물엔?
8: 덥덥한 말!
9: 순하게?
8: 지켜줄게!
7: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10: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11: 허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10: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실 딥클린.
12: 넘버블럭스 피규어 놀이 시리즈 4 더하기 4는 7. 비밀 계단 분들 모여라. 준비 출동.
13: 버스가 왔어. 운전사가 타야지.
12: 출발. 돼버리고 도망간다. 3인조 차가야지.
13: 순서대로 지나가. 수학놀이 재밌어요.
12: 우리 아이 수학친구 넘버블럭스 피규어놀이 시리즈 다대가족.
14: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5: 옥스퍼드 탕.
16: 해보고
15: 주유소 사고발세.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7: 탑승하세요.
15: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포드 타운.
7: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8: 출동!
7: 얼굴엔?
8: 순한 길길.
7: 식물엔?
8: 덥덥한 말.
9: 순하게?
8: 지켜줄게.
7: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17: 아빠, 저게 뭐야?
18: 글쎄.
19: 다들 뭐 먹는 거지?
17: 이게 뭐예요?
18: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7: EBS IN 포키젤?
18: 네.
17: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젤.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10: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1: 세탁 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11: 허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10: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버실 딥클린.
7: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8: 출동!
7: 얼굴엔?
8: 순한 길길.
7: 식물엔?
8: 덥덥한 말.
9: 순하게?
8: 지켜줄게.
7: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0: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1: 퍼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0: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퍼실 딥클린.
2: 아빠, 저게 뭐야?
3: 글쎄.
4: 다들 뭐 먹는 거지?
5: 이게 뭐예요?
6: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5: EBS IN 포키젤?
6: 네.
7: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젤.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8: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진동. 얼굴엔
9: 순한 킬킬.
8: 식물엔
9: 달콤한 말.
10: 순하게 지켜줄게.
8: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11: 숲속에 가자.
12: 뽀로로 숲속 놀이터 우리들 만의 비상소.
11: 2층입니다.
12: 모두가 친구 되는 곳. 다 같이 신나게 놀자. 뽀로로 숲속 놀이터.
13: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0: 감사합니다.
1: 우리 달님이 노래 잘하는구나. 그건 무슨 노래니?
0: 이거 제가 만든 노래예요. 혼자서 노래 만들어 부르는 거 엄청 재밌어요.
1: 역시 우리 달님인 할아버지를 닮아 음악에 재주가 있다니까. 어디 다시 한번 불러볼래?
0: 잠깐, 내가 어떻게 했더라?

0: 어때? 재밌니?
1: 네, 너무 재밌어요.
0: 그렇다면 할아버지랑 같이 노래 완성해볼까?
1: 좋아요.
0: 도레미 솔솔 자 어디?
1: 달리미
0: 맷집입니다.
1: 신기해.
0: 자, 다 됐다. 달림아, 노래를 한번 불러볼까?
1: 네!
0: 하나, 둘, 셋.
1: 안녕하세요, 달림이네 집입니다. 아빠 빨리 손을 들며 인사해.
0: 잠깐, 조금 천천히. 아빠 빨래 손 흔들며 요렇게. 알겠지?
1: 아, 네!

0: 일이 풀릴 거다.
1: 정말? 너 노래도 만들 줄 알아?
0: 아니, 내가 생각나는 노래를 막 불렀는데 할아버지가 무선지에다 악보를 만들어주셨어.
1: 재밌었겠다.
0: 응, 빨리 과조금학회 했으면 좋겠다. 별이네는 삼중주한대요. 써니네는 춤을 추고요. 우리도 빨리 가서 연습해요.
2: 그러자꾸나.
3: 어, 괜찮아?
2: 울지 마라. 할아버지가 내려줄 테니까.
3: 조심하세요.
2: 잡았다.
3: 진짜 큰일 날 뻔하셨어요, 아빠.
2: 큰일은 뭐. 일주일 정도만 깁스하면 된다는데.
0: 그럼 음악회는 어쩌죠? 팔을 다치셔서 기타를 못 치잖아요.
2: 아, 맞다. 미안하구나.
3: 달림아, 엄마가 대신 연주할까? 엄마도 악기 할 줄 알아. 예전에 피아노 배웠었거든. 멜로디언 정도라면.
0: 빨리 해보세요, 엄마.
3: 좋았어. 어디? 아, 너무 오랜만이라.
0: 괜찮아요. 나 가족음악회 안 나갈래요.
4: 다녀왔습니다. 어?
0: 방에 먼저 올라갈게요.
4: 무슨 일이야? 달림이 표정이 너무 안 좋네.
3: 아까 전화로 말한 것처럼 아빠가 팔을 다치셔서 모처럼 준비하던 가족 음악회에 못 나가게 돼버렸어.
4: 저런.
3: 아, 참, 당신 옛날에 기타 좀 쳤다고 했잖아. 아빠 대신 달림이를 도와주는 건 어때?
4: 아, 안 돼. 그게 언제적 이야기인데.
0: 가족 음악회 꼭 나가고 싶었는데. 써니랑 별이한테 얘기 다 해놨는데. 달토끼야, 어떡하지?
4: 달림아. 우리 딸 달림이를 위해서라면.
0: 아빠가 기타 칠 줄 알아요?
4: 조금.
0: 그 기타는 좀 다르게 생겼네.
4: 이건 전기 기타야. 너무 오랜만이라 잘 칠 수 있을진 모르겠지만 한번 해볼까?
0: 잘했으면 좋겠다.

0: 전혀 안 맞잖아. 역시.
1: 달님이 노래 이제 알겠다.
0: 네?
1: 자, 하나, 둘, 셋.
2: 안녕하세요, 달님이네 집입니다. 아빠 빨래 손은 늘며 인사해.
0: 아빠 정말 최고예요.
3: 그럼 이왕 이렇게 된 거 온 가족이 다 같이 나가면 어떻겠니?
4: 전 안 돼요. 아까 보셨잖아요, 엉망인 거.
3: 간단한 박자 맞추기 정도는 열심히 연습하면 할 수 있지. 내가 전자피아노 빌려주마.
1: 혼자만 빠지면 안 되지.
4: 어우, 그런가?
0: 그럼요, 엄마. 자, 가죽음악기 연습 시작.
3: 자, 같이 해보자. 옳지, 달콩이.

0: 우리도 잘할 거야.
1: 근데 아빠는요? 아빠 늦으면 안 되는데.
2: 그러게. 전화해볼까?
3: 어우, 여보, 어떻게 된 거야?
4: 그게 차가 너무 막혀서.
2: 알았어. 서둘러서 와.
5: 다음은 써니네 가족입니다.
1: 우리 써니네 다음 차례인데.
0: 안 돼. 빨리, 빨리.
1: 어떡해.
0: 하필 그때.
5: 자, 다음 차례는 달리미네 가족입니다.
1: 아빠 아직 안 왔는데.
5: 달리미가 직접 만든 곡을 연주한다네요. 제목은 달리미네 빨래. 그럼 한번 들어볼까요?

0: 동화책 읽어주세요.
1: 응? 어디 깊은 숲속 마녀 할머니? 좀 무섭지 않을까?
0: 괜찮아요. 하나도 안 무서워요.
1: 우리 달님이 씩씩한데? 좋아. 옛날 옛날 가시덤불로 덮인 깊은 숲속에 마녀가 살고 있었어요. 그 마녀는 마법의 빗자루를 타고 날아다녔어요. 보름달이 환하게 뜬 날이면 마녀는 노래를 불렀죠. 그 노랫소리에 이끌려 숲으로 간 마을의 아이들이 점점 사라져갔고, 아이들을 데려간 마녀는 아이들에게 자신이 만든 수프를 먹였죠. 그리고 수프를 먹은 아이들은 마녀를 위해 춤을 추기 시작했어요. 영원히 멈출 수 없는 춤을.
2: 무서워.
0: 네? 할머니요?
3: 외국에 사시는 친척 할머니인데 잠깐 들어오셔서 며칠 우리 집에 계실 거야.
1: 할머니도 달님이 엄청 보고 싶다고 하셨어.
0: 정말요? 저도 엄청 궁금해요.
3: 할머니 어서 오세요.
1: 어서 오세요.
4: 다들 잘 지냈니? 오, 네가 달님이구나.
0: 아, 네.
3: 뭐해 달님아, 인사해야지.

0: 그래. 아이고, 요 녀석이 달콩이구나. 그 녀석들 참 귀엽게 생겼네.
1: 어떡해. 너무 똑같아.
2: 이쪽 방을 쓰시면 돼요. 필요한 거 있으시면 말씀하시고요.
0: 고맙구나.
2: 뭘요? 쉬세요.
1: 무슨 소리지?
0: 아이고, 보자.

0: 보자. 이쪽인가?
1: 어디 가시는 거야?
2: 자, 물어와 밀크야. 잘했어 밀크야. 이번엔 저쪽이야. 어? 미안. 내가 찾아올게. 여기 있다. 어? 할머니?
0: 이거다.
1: 저건
3: 뭐? 마녀?
1: 말도 안 돼. 세상에 마녀가 어딨어. 그치만 동화책에 나오는 마녀랑 똑같다니까. 거기다 한밤중에 몰래 집에 나가서 어디론가 다녀온다고.
3: 원래 마녀들은 밤마다 밖에 나가서 마법의 약을 만들 재료를 모으잖아.
1: 그러고 보니까 동화책에 나오는 마녀도 비밀의 마법 스프를 만들었어. 커다란 코, 기다란 손가락, 동그란 유리구슬 핑글핑글.
3: 이히히, 우리 마녀다!

0: 가면 안 돼? 좋아! 무서운데 잘 됐다! 별이야, 너도 올래?
1: 아니, 난 사양할게.
2: 응, 써니 엄마. 써니는 걱정 말아요. 네네.
0: 엄마, 근데 할머니는요?
2: 2층 방에 계실 거야. 할머니께 딸기 좀 갖다 드릴래?
0: 내가? 네, 가져다 드릴게요. 할머니, 안에 계세요? 어? 써니야, 이거 봐. 이거 무슨 책이지? 이거 혹시 마법의 주문서? 예.

0: 여기서 뭐 하는 거니?
1: 아니요! 엄마가 과일 가져다 드리라고 해서!
2: 맛있게 드세요!
1: 소니야, 어때? 아무래도 마녀가 맞는 것 같지?
2: 빡시래!
1: 설마 진짜로 아이들을 잡아가는

0: 소냐, 일어나봐.
1: 알림아, 왜 그래?
0: 이상한 소리 들리지 않아? 아,

0: 소리는 뭘까?
1: 뭐 자르는 것 같은데? 이 소리는 또 뭐지?
2: 뭔가가 끓고 있어! 어?
0: 여기 책이

0: 너희들 뭐하는 게냐?
1: 어떡해! 이제 우리는 어떡해!
2: 무슨 일이야?
1: 엄마! 아빠! 할머니는 마녀예요!
0: 에잉?
3: 대체 그게 무슨 소리야?
1: 항상 저렇게 커다란 망토를 입고요!
0: 내가 살던 나라는 추워서 이런 걸 많이 입는단다.
1: 방에서 유리구슬 문지르고 주문도 외웠죠.
0: 유리구슬? 어라, 이것 말이구나. 에휴, 너한테 주려고 가져온 선물이란다.
1: 네? 지난번에 창고에서 빗자루는 왜 꺼내셨어요?
0: 청소를 하려면 빗자루가 필요하잖니.
1: 어젯밤에 몰래 밖으로 나간 건요.
0: 편의점에 우유를 사러 간 거야.
1: 그럼 마법 스프는요?
0: 응? 마법? 저건 마법 스프가 맞단다.
1: 네?
0: 우리 달님이 키가 쑥쑥 크게 해주는 마법의 스프지.
3: 그건 할머니께서 며칠 전부터 준비하셔서 너희들 주려고 일부러 끓이신 거야.
1: 와... 죄송해요. 그런 것도 모르고.
0: 아니야, 아니야. 듣고 보니 오해할 만했어. 그럼 이제 영원한 춤을 춰볼까?
1: 네!
0: 농담이다, 농담. 아이고. 어떠니, 스프 맛이?
1: 네, 제가 먹어본 스프 중에 최고예요.
0: 다행이구나.
1: 그리고 할머니, 이거 선물 감사합니다.
0: 한번 흔들어 보겠니?
1: 와, 너무 예뻐요.
0: 이 할미가 사는 곳에는 그런 예쁜 눈이 많이 내린단다.
1: 우와, 가보고 싶어요.
0: 그래, 다음에 꼭 놀러 오렴.
1: 네, 꼭 갈게요. 고맙습니다, 할머니.
0: 그래, 우리 달님이.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얼굴엔
5: 순한 킹킹.
4: 줄무란
6: 순하게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0: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1: 얼굴엔
2: 순한 킬킬.
1: 진물엔
2: 덥덥한 말.
3: 순하게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4: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5: 난 상대가 누구든 항상 최선을 다한다. 비록 그 상대가 아빠일지라도.
6: 또 졌네.
7: 손끝에서 펼쳐지는 두뇌 게임 카누들 헤드 투 헤드. 다양한 시리즈로 만나보세요. 가베가족.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1: 얼굴엔
2: 순한 킬킬.
1: 진물엔
2: 덥덥한 말.
3: 순하게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8: 아빠 저게 뭐야?
9: 글쎄.
10: 다들 뭐 먹는 거지?
11: 이게 뭐예요?
12: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1: EBS IN 포키젤?
12: 네.
11: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젤.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1: 얼굴엔
2: 순한 킬킬.
1: 진물엔
2: 덥덥한 말.
3: 순하게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외출 후 행동 요령. 한번 사용한 마스크는 재사용하지 않습니다. 손, 발, 눈, 코를 흐르는 물에 씻고 양치질하거나 샤워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외출 후 눈이 따갑거나 이물감이 느껴질 경우 비비지 않고 손을 깨끗하게 한 후 인공눈물로 씻어냅니다. 외출복은 따로 보관해 두었다가 미세먼지 농도가 낮은 날에 야외에서 털어 착용 또는 세탁해 주세요.

0: 시작되는 마법 같은 이야기. 슥슥 그리기만 하면 귀여운 티니핑 친구들이 짠! 이번엔 예쁜 핑크카를 만들어볼까? 요술봉부터 무지개까지 내 맘대로. 입체가 되는 마법 같은 순간. 우선으로 편리하게, 저으로 안전하게. 티니핑 이지 드로잉 3D 프린팅 펜.
1: 옥스포드 탕!
2: 어? 해보고!
1: 주소 사고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3: 탑승하세요!
1: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포드 타운!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1: 순하게
0: 눈물엔
2: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3: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4: 달림아, 주방에 간식 차려놨으니까 달콩이랑 같이 먹어. 주스는 냉장고에 있다.
5: 네, 엄마.
6: 달콩아, 언니가 주스 꺼내줄게.
5: 여기를 이렇게 살살 잡고 쭈쭈 쭈쭈. 언니 또 쭈쭈.
6: 달콩아.
7: 여보, 노트북 찾았어.
4: 어? 노트북 찾았어? 어?
6: 달콩이 너 때문에 이게 뭐야?
7: 어려서 그래. 달콩이는 아직 아기잖아.
6: 그래도 내가 분명히 살살 잡으라고 말해줬는데.
4: 이제 다 됐다. 우리 아기 예쁘네.
6: 냄새.
4: 우리 달콩이 방금 기저귀 갈았는데 또 응가하나 보네.
6: 달콩아, 응가는 저기서 해야지. 언니가 얘기해줬잖아. 니크야, 오늘은 음악놀이 해볼까? 자, 어떤 노래를 들어볼까요? 1번. 1번은 생일 축하 노래. 밀크넛. 4번
8: 생일 축하. 4.
6: 강아지 노래다.
9: 나도
6: 그래, 넌 몇 번 할래? 안 돼, 그렇게 막 누르면 고장나. 그리고 이건 1이 아니라 3이거든. 1이 아니라 3이라니까. 자, 잘 해봐. 1, 2, 3, 4, 5.
9: 1.
6: 아니, 다 1이 아니라. 따라해봐.
9: 1, 2, 3, 4, 5.
6: 잘했어. 이게 뭐라고?

0: 있어도 1, 2, 3, 4, 5를 모른다니까.
1: 난 100도 셀 수 있는데.
2: 난 억도 넘게 셀 줄 알아.
0: 5기라고? 근데 그게 뭔데?
2: 어? 그러니까 그게... 암튼 그런 게 있어. 아주 큰 숫자. 아, 맞다. 얘들아, 우리 이렇게 해보는 건 어때?
0: 어떻게?
2: 그러니까 우리가 달콩이한테 재밌게 가르쳐주는 거야. 어때?
0: 그래, 그래. 좋은 생각 같아. 달콩아, 지금부터 언니들이랑 오빠가 숫자를 가르쳐줄게.

0: 정말 왜 그럴까요?
1: 응? 뭐가?
0: 아무리 가르쳐줘도 모르잖아요. 주스 잡는 법도, 응가하는 것도, 숫자도.
1: 그거야. 달콩이는 이제 3살이니까 어려서 그렇지.
0: 그래도
2: 여보, 어? 이제 됐다. 고쳤어.
1: 정말? 우와, 역시 대단한데?
0: 근데 뭘 고친 거예요?
2: 아까 아빠가 창고에서 찾은 고장난 노트북을 엄마가 고쳤지.
0: 우와, 역시 엄마 뭐든 잘 고쳐.
2: 근데 엄마가 엄청 재밌는 걸 찾았다?
0: 네? 그게 뭔데요?
2: 엄마 아빠 옛날에 찍었던 사진들이랑 동영상들. 자, TV에 노트북을 연결했으니까 같이 보자. 이건 엄마랑 아빠가 예전에 여행 갔을 때야.
0: 우와, 엄마 예쁘다.
2: 지금도 예쁘거든.
3: 아빠.
1: 맞아, 아빠야.
0: 다른 사람 같아. 근데 우린 어디 있어요?
1: 그땐 너희가 없었지. 아직 태어나기 전이니까.
2: 달님이 여기 있다.
0: 어디요? 저건 달토끼인데.
2: 저기 엄마 뱃속에 말이야.
0: 뱃속에? 우와!
1: 근데 달님이가 벌써 이렇게 컸다니.
4: 자, 이리 와. 어? 어휴, 그랬지.

0: 달콩아, 저건 언니야.
1: 네? 저라고요?
2: 그래, 네가 달콩이만 했을 때야.
1: 아, 도끼도끼야. 이리 오너. 내가 졸했다고.
3: 아니, 달림아, 괜찮아. 여기 나와서 응가해도 돼.
1: 쉬어, 쉬어. 저기서 뭐하고 있는 거지?
0: 응가하는 거야.
1: 네. 응가, 응가.
2: 응가하는 게 창피했는지 꼭 저렇게 숨어서 했어.
1: 말도 안 돼.
4: 안 돼, 달림아.
1: 나도 졸했다니. 으유, 으유.
2: 달림아, 이 숫자는 뭐야? 와, 잘했어. 그럼 이건? 괜찮아, 창피할 거 없어. 아기일 땐 다 그런 거니까.
0: 그러니까 이제 달림이가 달콩이를 이해해줘야겠지?
1: 아, 네.
5: 효지! 효지, 효지, 효지!
4: 달콩아! 달콩아, 뭐하는 거야? 효지를 그렇게 하면 안 돼!
5: 어? 아니... 효지!
4: 그래, 괜찮아. 아기 땐 다 그런 거니까. 그렇죠, 엄마, 아빠?
2: 그럼
0: 아기 때는 다 그러지.
4: 달콩아, 우리 다시

0: 입술에는 빨간색 립스틱, 눈은 보라색으로 이렇게. 와, 됐다! 짜잔! 미크야, 어때? 예쁘지? 나도 진짜 화장해보고 싶다.
1: 다 됐다. 이제 나가볼까?
0: 똑똑! 엄마, 내 크레파스 못 봤어요? 응? 엄마 방에 없나? 어?
1: 알겠는데, 근데 달림아, 넌 아직 어려서 화장하면 피부에 안 좋아. 우리 달림이는 화장 안 해도 예쁘잖아. 아참, 조금 이따

0: 지은이 언니 온대.
1: 네? 지은이 언니?
2: 안녕, 달림아.
1: 지은이 언니!
2: 달림아, 잘 있었어?
1: 응!
0: 지은이 왔구나.
2: 어, 이모, 달콩이 안녕.
3: 안녕, 안녕.
0: 오, 우리 지은이 졸업하더니 더 예뻐졌는데?
2: 응. 이모도 참.
1: 맞아, 언니 너무 예뻐. 화장도 진짜 예쁘고.
2: 고마워.
0: 지은아, 오늘 자고 갈 거지?
2: 응. 달림아, 오늘 언니 자고 가도 되지?
1: 응. 좋아, 좋아. 신난다.
0: 달림아, 넌 언니랑 집에 있을래? 엄마는 저녁 준비 때문에 달콩이랑 마트 좀 다녀올게. 그럼 둘이서 좀 놀고 있어.
1: 네. 얼른 내 방 가서 옷 갈아입고 놀자, 언니.
2: 알았어. 달림아, 우리 뭐하고 놀까?
1: 뭐든 좋아.
2: 그렇다면.
1: 와,
0: 진짜 재밌다. 달림이 너무 잘하는데?
1: 짠, 식사 준비됐어요.
2: 고마워요. 맛있게 먹을게요. 조심, 조심.
1: 언니가 욕심을 너무 부린 거야. 언니, 이제 우리 동화책 읽기 하자.
2: 그래, 알았어.
1: 내가 금방 갖고 올게.
2: 어?

0: 이게 뭐지? 와, 화장품이다! 와, 엄마 거보다 예쁜 게 더 많은 것 같아! 와, 이거 색깔 너무 예쁘다! 달콤해!
1: 달림아! 달림아, 왜 그래?
0: 언니 화장품 구경하다가 너무 예뻐서 그냥 예뻐서 냄새만 맡아본 거야, 진짜야.
1: 어이구, 우리 달림이 발라보고 싶어? 그럼 지금 한번 발라볼까?
0: 진짜 발라봐도 돼? 어? 맞다, 근데 엄만 하지 말랬는데 아직 어리다고.
1: 그럼 엄마 오시기 전에 우리 딱 한 번만 화장놀이 해보자.
0: 정말? 와, 신난다. 엄마한테는 비밀로 해줄 거지?
1: 당연하지. 예뻐지기 시작.
0: 화장을 해.

0: 와, 우리 달님이 아기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멋진 숙녀가 됐네.
1: 언니, 나 언니 구두도 신어보면 안 돼?
0: 물론 되지.
1: 예쁘다. 언니 어때? 나 예뻐?
0: 응, 모델 같아.

0: 달림아, 너 여기서 뭐해? 언니 구두 신고.
1: 어머, 그냥 한번 신어보고 싶어서.
2: 언니, 아이고, 아이고.
0: 어, 뭐? 너 화장도 했어?
1: 그게, 그러니까.
3: 이모, 내가 한번 하게 해준 거야.
0: 말도 안 돼. 너희들 뭐야 진짜? 아침에 엄마가 화장하면 안 된다고 했지? 근데 화장하니까 우리 딸 너무 예쁜데? 거기다 이 가방까지 하면 진짜로 예쁘겠어.
1: 우와, 이거 내 거예요?
0: 그래, 달콩이 옷 사러 갔다 예뻐서 샀는데 마침 잘 됐네.
1: 우와, 엄마 최고! 나 어때요?
0: 너무 예뻐!
3: 달림아, 그럼 사진 찍자.
1: 좋아!
3: 자, 찍는다. 좋아, 그럼 신나게 놀았으니까 화장을 깨끗이 지워볼까? 언니 하는 거 보고 따라해봐.
4: 샥샥 슝슝 샥샥 자기 전에 꼭 깨끗하게 씻어요 예쁜 내 얼굴.
3: 자, 이제 거품을 마구마구 내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4: 자기 전에 꼭 꼼꼼하게 씻어요 예쁜 내 얼굴.
1: 나도 빨리 커서 언니처럼 예쁜 어른이 되면 좋겠다.
3: 달림은 지금도 예쁜데?
1: 정말?
3: 그럼, 너무 예뻐. 앞으로는 언니보다 더 예뻐질 거고.
1: 나도 빨리 크고 싶어. 졸리다. 언니, 잘 자.
3: 응, 달림이도 잘 자.
0: 잘가 지은아.
5: 또 놀러 오고.
3: 네 이모부.
1: 언니 안 가면 안 돼. 그냥 우리 집에서 살지.
3: 다음에 또 올게.
1: 정말이지?
3: 그럼 약속. 안녕.
6: 잘가.
2: 언니 예뻐 예뻐.
1: 응 그래, 화장하니까 예쁘지? 지은이 언니랑은 예쁘게 진짜 화장하고 놀았는데 이젠 할 수도 없고. 어? 저거?
2: 어?
1: 지은이 언니 립스틱이잖아.
0: 달림아, 달콩아, 간식 먹자. 어? 달림아,
1: 어?
0: 지금 뭐 하는 거야?
1: 지은이 언니가 립스틱을 놓고 가서 달콩이랑 화장놀이 하는 거예요. 예쁘죠? 아,
2: 달콩이 예뻐 예뻐.
0: 안 돼 안 돼. 너희는 아직 어려서 화장하면 피부가 상한다니까.
1: 아, 어젠 예쁘다고 해놓고서.
0: 어젠 그랬지만 아무튼 화장은 안 돼요.
1: 그런 게 어딨어요.
0: 안 돼, 그만. 자, 같이 놀러 가자.
1: 그래도 달림이 예쁘죠?
7: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8: 지금!
7: 얼굴엔
8: 순하게
7: 진물엔
8: 답답한 말
9: 순하게
8: 지켜줄게.
7: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예썰 칫솔 마데카 솔.
10: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7: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8: 지금!
7: 얼굴엔
8: 순하게
7: 진물엔
8: 답답한 말
9: 순하게
8: 지켜줄게.
7: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예썰 칫솔 마데카.

0: 두드림.
1: 뽀르 동안아라 키스 환영합니다.
2: 어서오세요 공주님.
1: 동안아라 키스에서 사랑의 노래도 불러요. 어떤 모습입니까? 무도회가 열렸어요. 행복한 꿈의 궁전 뽀르로 동안아라 키스.
3: 아빠 저게 뭐야?
4: 글쎄
5: 다들 뭐 먹는 거지?
6: 이게 뭐예요?
7: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6: EBS IN 포키젤?
7: 네
6: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젤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8: 플렉소! 플렉소! 얼마 될까?
1: 무엇이든 만들 수 있는 클릭소 세상
8: 클릭소
1: 착착 붙이고 구부리고 클릭 클릭 돌리면 빛으로 변신
9: 자석으로 만드는 입체 세상
8: 클릭소
9: 놀이가 결기되는 자석 토이 클릭소 가게 가죠
1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8: 출동
10: 얼굴엔
11: 순한 킹킹
10: 줄무랑
11: 덥덥한 말
12: 순하게
8: 지켜줄게
10: 대한민국 상처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13: 남방구는 북방구와
14: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전략교육원 큐미르

0: 놀이터 가자.
1: 뜨끈뜨끈해 싱싱.
0: 그럼 여기서도 싱싱.
1: 빙글빙글 날라라 시속도 랄랄라.
0: 재밌다. 잠깐 쉬자.
1: 2층에서 구름 보고 탈 때는 차례로
0: 일자도 돌려볼까. 내일도 놀자. 안녕.
1: 바로 피크닉 놀이터
0: 원더키드.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0: 출동.
2: 얼굴엔
3: 순한 킬킬.
2: 진물엔
4: 순하게
0: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5: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왠지 친구가 될 것 같은데? 이제 좀 더 예뻐진 거 맞지? 만나서 반가워. 여기 온 걸 환영해. 우리 이제 친구 할까? 너도 정말 좋구나. 이제부터 마샤라고 불러줘. 여기 날씨 좀 좋지? 저기 왼쪽을 봐봐. 오른쪽도 좀 보고.

다행인 줄 알아. 없었으면 어떡할 뻔했어. 에헴. 자, 환자분, 먼저 열부터 재볼게요. 좋아, 좋아, 좋아. 오, 여긴 좀 그런데? 바로 이게 문제였어. 그래, 꽤 복잡한 상황인데? 치료약은 바로... 편하게 눕는 거야. 환자분, 어서 누우세요. 누워요. 산딸기로 만든 차 대량이요. 약은 아주 달고

검사해보자. 그래, 괜찮은 것 같은데? 어디가 문제인 거지? 오! 오! 문제가 심각한데? 명심해! 절대로 일어나선 안 돼!

그래, 고마워. 아픈데 말해봐. 내가 봐줄게.

Thank you.

0: 겨울방학이 끝나감에 따라 선생님과 학생, 그리고 학부모들은 새학기 준비에 여념이 없습니다. 내일은 우리 도시의 개인용 컴퓨터와 전자칠판이 갖춰진 최첨단 교실을
1: 나도 이제 나이를 먹는구나.
0: 또한
1: 나도 이제 한 살 더 먹었다. 나도 이제 한 살 더 먹었다.
0: 모든 시민들이 신학기에 멋진 출발 소식에 들떠 있으며 기존의 대학생들은
1: 나도 학교 가고 싶어 다른 애들처럼
0: 신입생들에게는 다양하고 다양한 환경을 경험할 수 있는 멋진
1: 학교 가고 싶어. 내일이면 학교 간다. 책상 잊지 말고.

좀 놀랬어.

한줄

아니야?

아!

응?

없이 어떻게 살 뻔했어. 음악이 없어도 삶은 재미없을 거야.

연습이 필요해? 이 정도면 되지 않나? 신나게 이렇게! 끝인사는 아주 차분하고 예의 바르게. 음기 연습은 싫은데.

0: 언젠간 유명한 음악가가 되겠지.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1: 얼굴엔
2: 순한 킬킬,
1: 진물엔
2: 덕덕한
3: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0: 얼굴엔
2: 순한 킬킬.
0: 줄무랑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다들 뭐 먹는 거지?
5: 이게 뭐예요?
6: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7: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8: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0: 얼굴엔
2: 순한 킬킬.
0: 줄무랑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0: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1: 퍼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0: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퍼실 딥클린.
2: 우와! 뽀로로 하우스다! 우리 집에 놀러 온 걸 환영해! 여긴 뽀로로방!
3: 안녕!
2: 노래도 하고 크루온 목욕하네! 신나게 놀자! 우리 집에 또 놀러와! 즐거운 뽀로로 하우스!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지금
4: 얼굴엔
5: 순한 킹킹
4: 중물엔
5: 덥덥한 말
6: 순하게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7: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0: 보고 싶은 루시. 주주에게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뮤. 저는 루시를 찾아 여행을 떠나려 합니다, 뮤. 줄 알았습니다, 뮤. 곧 돌아오겠습니다, 뮤.
1: 아!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뮤. 레드 비즈가 떠났어.
2: 뭐? 어디로, 뮤?
1: 루시를 찾으러 간대. 안 되겠어. 데리러 가자.
0: 이번엔 이쪽으로 가보자. 루시, 어디에 있든 제가 찾겠습니다, 뮤.
3: 역시 아이스크림이 최고야.
0: 어? 이 목소리는 뮤!
1: 루시!
0: 벌레 아닙니다, 뮤. 안 되겠군요, 뮤. 정수를 해야겠습니다, 뮤.
1: 레드비쥬!
2: 벌써 멀리 갔나 보다, 큐.
4: 샤샤!
1: 저 나무는 왜 잎이 없지?
4: 샤샤샤!
2: 레드비쥬가 그랬다고? 큐!
5: 어머, 뭐야? 너 털 어디 갔어?
6: 어? 내 옷!
2: 그럼 분명 레드비즈의 청소 솜씨다, 뀨!
1: 어디, 어디? 저쪽이야! 뀨!
6: 좋아요, 좋네.
1: 저리 가! 내 마녀도 못 찾고 이게 뭐야? 아, 배고파. 레드비즈? 뭐야? 안 했잖아. 아, 보고 싶다, 레드비즈. 벌써 날 잊었겠지?

0: 둘이 먹다 하나 사줘도 모르는 아이스크림을 무료로 드립니다.
1: 응? 어? 공짜라고? 얼른 줄 서자. 두 개 주세요.
2: 우리도 먹을까? 그래. 배고파.
0: 진짜요? 어? 자, 어서 오세요. 아이스크림을 드립니다.
2: 아이스크림은 못 참지.
0: 여기요.
2: 이게 얼마만의 아이스크림이야.
0: 얼어라.

0: 갑자기 추워집니다. 뮤.
1: 대주피추.
0: 뮤. 거기서. 야, 뮤. 안 돼. 루시.
2: 할 수 있을까?
1: 서둘러라, 뉴!

0: 혹시 안 되나?
1: 맞아! 이럴 때일수록 힘을 모아야 한다, 뀨!

어? 이거 왜 여기? 무슨 일이야?

0: 나쁜 마법에 걸린 수빈이다. 잡아야 한다니요.
1: 나한테 맡겨. 늑조의 날개 스완 댄스 스윙.
0: 원래의 모습으로 허블 샤워.
2: 여기 더 있어. 마음껏
3: 먹어. 어? 처음 본 친구인데? 누구니, 주주?
0: 루시예요. 멀리 여행을 떠났다가 오늘 돌아왔어요.
3: 아이고, 엄청 많이 먹는구만.
0: 정말 맛있었어. 감사의 표시로. 아, 이거면 될까요?
3: 에? 이거 보석?
0: 모자란가요? 더 있는데. 어?
3: 뭐라고? 어? 아, 손님, 혹시 숙소도 필요하신가요?
0: 아빠도 참. 마, 이 정도면 괜찮네.
4: 정수 상태도 완벽합니다, 뮤.
0: 아, 참. 주주, 네가 여신이었다니 나 진짜 놀랬거든.
4: 아, 그랬어? 놀랄 게 더 있는데.
0: 어? 으아, 주변수가 더 있었어? 그렇다면
1: 우리가 바로 별의 여신이야. 많이 놀랐어?
0: 그게 너였어?
4: 응, 맞아.
0: 핑크비주가 커졌어요.
4: 간식 먹자.
0: 누가 보면 굶은 줄 알겠네.
4: 그러게, 방금 아침 먹었잖아.
5: 간식 배는 따로 있다큐.
4: 맛있습니다, 뮤.
5: 또 먹고 싶다큐. 주주, 하나만 더 줘라, 큐.
0: 어?
5: 뀨? 뀨? 귀여워.
4: 또 줄 거냐, 뀨?
0: 그건 안 돼. 그렇게 계속 먹으면 퉁퉁 붓는다.
5: 주주 믿다, 뀨? 어?
6: 새로운 레시피로 만들었는데 손님들이 좋아할지 걱정이야.
4: 제가 시식해볼까요? 제 입은 정확하잖아요.
6: 그럴래? 아니, 빵이 다 어디 갔지? 오다가 흘렸나?
4: 설마? 못 살아. 핑크비즈, 너?

너 베이커리 출입 금지야!

0: 들고 싶냐고, 뀨? 슈슈! 난 아주아주 큰 빵을 만들고 싶다, 뀨! 그래야 많이 먹을 수 있으니까! 슈슈! 좋은 방법이 있다고? 뭐냐, 뀨?
1: 슈슈! 슈슈! 슈슈슈!
0: 이야! 여기 든 부풀어 가루를 뿌리면 빵이 커진다고, 뀨?
1: 슈!
0: 괜찮다, 뀨. 크면 클수록 더 좋다,

0: 내가 다 먹는다큐. 핑크비주, 일어나. 학교 가야지. 벌써 아침이냐큐. 어? 핑크비주, 왜 그렇게 부었어? 슈, 슈슈슈. 크림비주가 뭐래? 심각한 표정인데. 감사합니다큐. 두주, 이러다 지각하겠다큐. 어? 봐! 지각이야! 슈. 핑크비주, 점심시간에 운동 좀 해. 어제 뭘 먹었길래 점점 붓는 거야? 그 빵은 또 뭐야?
1: 주주, 네가 지각하는 바람에 아침을 못 먹었다끼요.
0: 안 되겠어. 너 이리 와. 핑크비주,
1: 하기 싫다큐.
0: 얼른 하라니까.
1: 알았다큐.
2: 주주, 괜찮아? 어떡해.
0: 핑크비주.
1: 슈슈.
2: 핑크비주?
1: 어떻게 된 거냐, 큐?
0: 이렇게 커진 주비주는 본 적이 없다뇨.
1: 이러다 큰일 난다, 뷰. 당장 운동을 실시합니다, 뷰.
0: 너?
3: 주주, 해결 방법부터 생각해보자. 그래, 크림비주, 작아지게 만드는 마법의 가루는 없어?
1: 슈슈. 슈.
4: 그게 작아지는 마법의 가루야?
1: 슈슈.
0: 그럼 얼른 핑크비주한테 뿌려줘.
1: 슈. 슈. 슈. 어떻게 된 거냐, 큐? 주러주러 가루가 아니라 나라나라 가루를 뿌렸다고 한다, 큐!
0: 핑크비주!
4: 변신해서 따라가자.
0: 치링치링치리링! 시크릿 주주!

0: 레인보우 립스틱. 트윙클 부스트 업. 스피드 업. 고마워 신디. 너무 뜨겁다 뀨. 저러다 녹아버리겠다 뀨. 이미 반쯤 녹은 것 같아 뀨.
1: 나한테 맡겨. 클링클링 미라클.
0: 간지럽다 뀨. 반대. 조심해 빈카비주. 봤지? 걱정 마라 뀨.
1: 빈카비주 앞에 봐.
0: 신호가 왔다 뀨. 나수가 다 됐다 뀨. 걱정 말라고 했잖냐 뀨. 난 너무 재밌었다 뀨.
2: 어휴, 요 말썽쟁이들.
0: 아참, 빵이 좀 남았는데 먹어볼래 뀨?
2: 아니 됐거든. 잠시만요.
0: 뀨. 자, 먹고 가라 뀨.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지동.
3: 얼굴엔
4: 순하게
3: 줄무랑
4: 덥덥한 말
5: 순하게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6: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지동.
3: 얼굴엔
4: 순한 킬킬
3: 줄무랑
4: 덥덥한 말
5: 순하게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7: 아수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8: 넘버블럭스 숫자놀이 AR카드 출시. AR카드를 찍으면 넘버블럭스 친구들 등장. 넘버블럭스 친구들과 신나는 AR 숫자놀이도 즐기고 퀴즈도 풀어봐. 넘버블럭스 숫자놀이 AR카드 엑소플레이.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지동.
3: 얼굴엔
4: 순한 킬킬
3: 줄무랑
4: 덥덥한 말
5: 순하게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9: 아빠, 저게 뭐야?
10: 글쎄,
11: 다들 뭐 먹는 거지?
10: 이게 뭐예요?
12: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제. 아직도 모르세요?
10: EBS IN 포키제?
12: 네.
13: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IN 포키제.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제라세요.
14: 내 손에서 시작되는 마법 같은 이야기. 슥슥 그리기만 하면 귀여운 티니핑 친구들이 짠! 이번엔 예쁜 핑크카를 만들어볼까? 요술봉부터 무지개까지 내 맘대로. 입체가 되는 마법 같은 순간. 우선으로 편리하게, 저온으로 안전하게. 티니핑 이지드로잉 3D 프린팅 펜.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지동.
3: 얼굴엔
4: 순한 킬킬
3: 줄무랑
4: 덥덥한 말
5: 순하게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0: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1: 퍼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0: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퍼실 딥클린.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스쿨버스 왔네.
2: 학교 가자.
3: 안녕 친구들.
4: 같이 가자.
5: 안녕.
6: 재밌게 공부해요.
7: 와, 놀이터다.
8: 빙글빙글 쌩쌩.
9: 잡으면 버스, 펼치면 놀이터. 뽀로로 까방. 스쿨버스
10: 내일 떠놀자.
1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2: 진동.
11: 얼굴엔
13: 순한 길길.
11: 줄무랑
14: 덥덥한
15: 순하게 지켜줄게.
1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쥐설 마데카 솔.
16: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17: 특급 구조대 도둑맞은 구조차를 찾아라.
18: 할 일이 산더미 같네. 힘냅시다. 퍼피 구조대한테 명예시민 열쇠를 주는 행사니까 완벽할수록 좋지만 그래도 더 서둘러주세요. 역시 축제에는 화려한 황금색이지.
19: 저도 뭘 도와드릴까요?
18: 마셜, 말이라도 고맙다. 그런데 자기 파티를 자기가 차리는 건 좀 그렇잖아.
19: 전 워낙 돕는 걸 좋아해서요. 물대포, 아니 페인트 발사.
18: 마셜, 이 귀여운 복덩이 같으니.
19: 황금색 복덩이죠?
18: 열쇠를 가져올까?
17: 조심하세요. 페인트가 있어요.
18: 역시 체이스라니까 정말 고맙다.
17: 왜? 고깔. 이렇게 하면 아무도 안 부딪히겠지?
20: 잘했어. 문제가 생길 만한 건 미리 살펴보고 막아야지.
19: 맞아. 이렇게 좋은 날 혹시라도 나쁜 일이 생기면 안 되니까.
21: 바다에선 뭐든지 다 슬쩍했는데 육지에선 어떤 걸 가져가지?
18: 모두 정말 잘 오셨습니다. 오늘 바로 여기에서 이 명예 시민 열쇠를 받을 영예의 주인공은 그동안 용기, 친절 또 기꺼이 돕는 자세로 우리 시민들에게 감동을 줬습니다.
19: 와, 위대한 시그 선장님, 저 명예 시민 열쇠 진짜 멋지죠?
21: 그러게 아르비, 저것만 가지고 오면 어드벤트벨리의 문이란 문은 다 열리겠지. 그럼 어떤 보물이든 마음껏 챙길 수 있어.
19: 저는 아이스크림이요. 한두 숟가락?
21: 뭐? 훨씬 큰 걸 노려야지.
18: 주인공은 바로 이런.
21: 아니, 저 정도면 열려야지. 무슨 상자가 랍스터 집게발차로 꽉 닫혔어? 저걸 열려면 아주 강력한 연장이 필요하겠는데. 다행히 내가 그런 연장이 있는데라 알지? 퍼피 구조대 연장을 써서 저 상자를 깨부수고 열쇠를 갖는 거야. 아우,
19: 아우. 저요? 아까 무대 만드는 인부걸 몰래 가져왔어요.
21: 연장을 찾아!
19: 오, 찾았다!
21: 뭐?
19: 여기, 간식!
21: 그만 좀 먹어, 이 먹고야! 우리가 지금 훔치려고 왔지, 먹으려고 왔냐?
19: 금강산도 시크경이잖아요.
21: 와, 여기 뭐든지 다 깨게 생긴 게 있는데!
19: 글쎄요, 다루실 수 있을까요?
21: 하! 해적 강아지인 줄 알았더니 넌 아직도 겁쟁이였구나.
19: 와!

0: 저 좀 괜찮죠, 위대한 시드 선장님?
1: 혹시 그럼 다른 강아지 집도 모두 다 이렇게 차로 변한다는 건가? 이건 내 스타일인데, 가져가자!
0: 전부요?
1: 그래, 그 명예시민 열쇠랑 여기 강아지들 차만 있으면 난 역사에 길이길이 남을 위대한 해적이 될 거야! 해적 춤추면서 축하하자고!

0: 영예시민 열세를 지도록 하겠습니다.
1: 고맙습니다. 진짜 영광이에요. 다 아시죠? 앞으로도 언제든지 문제가 생기면 저희를 불러주세요. 근데 이 열쇠는 모두 볼 수 있게 시청에 전시하면 어떨까요?
0: 오, 그럴까? 역시 우리 퍼피 부조된 마음도 곱다니까. 지금 바로 받아서 전시해둘까, 치카레타?
2: 정말로 축하해, 얘들아. 먹죠.
1: 아, 고마워. 켈린 괜찮아?
2: 괜찮아. 금방 나을 거랬어. 눈병이라서 먼지 들어가지 말라고 안대를 씌운 거야.
1: 간지럽겠다. 공원에서 축하 파티 하기로 했는데 같이 안 갈래? 포터 할아버지가 특별한 명예시민 열쇠 바위도 만드셨댔어.
3: 어떻게든 그 열쇠 손에 넣어야 돼. 여기 시장이 그걸 흘리게 하는 거야.
0: 어서 가자, 치카레타. 시청홀에다 이 열쇠를 전시하러 가야지. 이걸 어쩐담?
3: 됐다! 이것만 있으면 어드벤처 베이는 전부의 꿀단지라고!
4: 꿀단지요? 안 입은 주실 거죠?
3: 좋았어! 해적차들은 잘 들어라! 그럼 지금부터 약탈을 시작하겠다!

0: 아내를 나는 내 파이널
1: 악! 어, 거기서 이 파이 도둑놈아!
0: 범을 그저 씨는 출동! 어서 가자! 탈출그라!
1: 뭐지?
2: 러블! 더블 스피드로 몽땅 다 훔쳐가기!
3: 강아지 간식 파이보다 훨씬 좋은 게 있을까?
4: 와, 어? 강아지 간식 파이 곱빼기!
5: 구대위 시장님!
6: 라이더,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지? 명예시민 열쇠를 빼앗겼어! 눈 깜짝할 사이에 소방차하고 엄청 빠른 ATV가 오더니 제가거든.
7: 저기요 시장님, 누가 제 파일 다 훔쳐갔어요. 해변도 습격당했고요.
8: 또 박물관도요.
6: 라이더 아주 난리가 났어.
9: 진정하세요. 우선 달아난 차들이 어떻게 생겼나 말해주실래요?
10: 후클단 헬리콥터였어.
11: 허버크래프트.
12: 난 포크레인을 봤는데
6: 분명히 소방차랑 ATV야.
2: 어찌 전부 다 우리 구조대차하고 비슷하네.
6: 어, 구조대차랑 비슷했어. 어? 비슷한 게 아니라 완전 똑같던데?
5: 우린 다 여기 있는데 뭐지? 그래도 저희가 파헤쳐볼게요. 버피 구조대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으니까요. 버피 구조대, 이제 특급 구조대가 출동할 시간이야.
13: 라이더가 부른다!

0: 세상에,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지?
1: 미안해, 오늘 제일 늦게 왔네.
2: 무슨 얘기했어?
1: 우리 강아지 집이 다 없어졌나 봐.

0: 퍼피 구조대 전부 다 모였어. 라이더 대장 내 스타일로
1: 서둘러 와줘서 모두 고마워. 수수께끼 같은 일이 생겼거든. 누군가 우리 구조대 차를 거의 다 훔쳐서 마을에서 도둑질하는 데 쓰고 있다는 제보야. 그래서 범인이 누군지 밝혀내고 추가 범죄를 막아야 돼. 다행히 체이스 경찰차는 도둑 맞지 않았어. 그러니까 이번엔 경찰이 돼서 작전을 펼치는 거야.
2: 범인 잡는 경찰 특공대 출동!
1: 준비됐지? 퍼피 구조대 출동하자!

0: 내 말이 맞지? 진작에 열쇠가 있었으면 다 털었을 텐데.
1: 와, 색깔 예쁜데? 강아지 은접시네. 간식이다. 위대한 시드 선장님도 뭐 좋은 것 좀 찾으셨어요?
0: 당연하지. 나는 애꾸는 해적 고양이를 찾아냈어. 이렇게 깜찍하는 처음 봐.
1: 제가 볼 땐 그냥 졸린 고양이 같은데.
0: 어쨌든 난 이 고양이 꼭 가질 거야.
1: 그 애도 겁쟁이 같은데.
2: 켈리, 방금 네가 낸 소리니?
3: 어, 뭐지?
2: 아까 분명 문을 잠갔는데. 켈리? 켈리! 뭐야? 어디 있어, 켈리?
4: 걱정 마세요. 범인을 꼭 잡을게요.
2: 여기 고여있는 물은 내 소방차로 쏜 것 같아.
5: 이건 분명 사라진 라이더 차의 타이어 자국이야.
2: 라이더, 얘들아. 누가 가게에 침입해서 켈리를 데려갔어.
6: 스카이, 하늘에서도 마을을 수색해보자.
2: 하늘을 나는 경찰 특공대 스카이.
6: 좋아, 그럼 다 차에 타. KT 가게에 가서 단서를 더 찾아보자.
2: 아직까지 딱히 수상한 점은 없어.
6: 봐, 전부 강아지 간식이야.
7: 우와, 맛있어 보인다.
6: 안 돼, 러블. 준 걸 먹으려고? 그냥 이대로 따라가야 범인을 잡지.
7: 알았어. 경찰이 이렇게 참아야 하는 직업인 줄 몰랐네.
4: 저 튜브는 분명히 해변에서 훔친 물건일 거야.
6: 제대로 쫓고 있어. 금화잖아? 박물관 보물상자에 들어있던 금화 같은데?
7: 뭐야? 이 비는 파이. 보터 할아버지네 단호박 파이 맛이야. 내 혀는 어떤 걸로도 못 속여.
2: 할아버지네 파이를 헬리콥터로 싣고 도망쳤댔지?
4: 명예시민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간 뒤에 훔친 걸 차로 실어나르나 봐.
6: 근데 범인이 누구든 우리 차에 탄 상태로 대화를 나누고 있지 않을까?
4: 잘하면 엿들을 수 있겠다. 잠깐만, 먼저 신호를 좀 잡아볼게.
8: 헬리콥터로 모두 들어라! 한 명도 빠짐없이 마을 밖에 비밀 장소로 모이도록!
4: 범인은 해적 시드였어.
3: 아주 잡히기만 해봐. 물론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잡지만.
6: 좋은 방법이 있어. 스카이, 넌 하늘에서 계속 살펴봐줘. 마셜, 사이렌을 울려.
1: 사이렌!
2: 라이더, 소방차를 찾았어. 러블의 불도저하고 네 ATV도.
9: 금방 찾았네, 스카이. 어딘데?
2: 아라저씨의 농장 쪽의 길이야. 시드랑 아르비는 알겠는데 마셜 소방차는 대체 누가 보는지 모르겠네. 어? 꽃게? 꽃게라고? 꽃게가 소방차를 몬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어? 진짜 별일이다.
6: 우린 여기 지름길로 가서 따라잡자.
0: 그래, 결국 나를 찾아냈다 이거지. 근데 난 그렇게 호락호락한 해적이 아니거든. 흩어져! 그러면 다는 못 잡겠지!
4: 시드를 쫓아! 열쇠는 두목이 가지고 있을 테니까!
0: 이렇게 다 흩어져도 아무 소용이 없잖아! 왜 앞에 계속 나만 쫓아오는 건데!
6: 꽉 잡고 있어, 얘들아! 앞쪽에 켈리 발견! 로키, 구조 좀 부탁해!
1: 초록 에너지 긴급 출동! 집게판! 고양이는 무사하다!
0: 짜증나 정말! 내가 그 귀여운 해적 고양이를 얼마나 갖고 싶었는데! 너희들 뭐해? 선장이 위험하다고!

0: 일단은 멈추자. 쓰레기들을 길에 놔둘 순 없어. 운전은 위험하니까.
1: 알겠어, 라이더. 스카이, 시들 놓치면 안 돼.
2: 물론이지. 나한테 맡겨, 체이스. 오, 이런. 조심해요, 아저씨.
3: 에? 내가 지금 뭘 본 거야? 방금 꽃게가 운전했던 것 같은데? 고맙다, 스카이!
2: 아슬아슬했네. 근데 다 어디 갔지? 어, 뭐야? 설마 놓친 거야?
4: 내 차를 되찾으면 바로 이 쓰레기도 싹 치우러 올게.
2: 미안해, 라이더. 해적을 놓쳐버렸어.
0: 대신 알 아저씨를 구했잖아. 그게 더 맞는 일이지. 사람 목숨이 늘 먼저니까. 새 작전을 짜보자. 네, 구대시장님.
5: 혹시 범인 잡았니?
0: 아직이요. 그래도 케이틴의 고양이를 구했고 시드네 해적들은 다 마을 밖으로 쫓아냈어요.
2: 쉿! 라이더, 조심해. 시드가 엿들을지 몰라.
1: 그걸 역이용하려는 거야.
0: 그리고 또 걱정하실까봐 드리는 말씀인데 이슬방울 협곡에 있는 어드벤처베이 금광은 안 들키고 잘 있어요.
5: 금광이라고? 뭐지? 뭐? 그거 참 다행이구나. 금광이 안전히 잘 있다니.
6: 정말 다행이죠? 악당들은 아직 모르거든요. 이슬방울 협곡엔 큰 금광이 있다는 거를요.
3: 금광? 항상 금광도 갖고 싶었는데 아주 좋은 기회잖아. 열쇠도 있겠다. 금광이 하는 것처럼 문제 없겠지? 자, 가자! 일단 지도를 훔쳐서 아까 말한 그 이슬방울 협곡이 어디 있는지 알아내야 돼!
1: 기발한 작전이었어, 라이더.
0: 통해야 할 텐데. 마셜, 이제 오토바이를 타. 네가 몰래 해줘야 할 일이 하나 있거든.
3: 바로 여기야! 이슬방울 광선! 세상에서 제일 돈이 많은 해적은 이제 나! 어서 챙기자, 에르비!
1: 그 황금에서 손 떼고 물러서!
2: 터치해요!
3: 어드벤처 베이 선착장으로 달려! 이 황금 다 잠수함에 싣고 빨리 떠나야 돼!
0: 쫓아가자!
2: 어, 체이스! 뒤쪽에!
1: 이젠 아예 대놓고 방해하네! 속도를 늦추자! 앞이 잘 안 보여.
2: 하늘은 내가 전문이지. 어떡해요? 우리 춤출까? 됐다. 꼭대는 바구니에 담았어. 구조대 1호차도 멀쩡히 다시 찾았고.
1: 대단한 비행이었어, 스카이.
3: 아이, 끈질기게 따라붙는 녀석들한테 해적 물대포 맛을 보여주자. 하! 이번엔 장애물 폭탄!
2: 얘들아! 도와줄게! 셋, 둘, 발사! 2호차 명중이야! 얼굴에 적게 해서 미안. 그냥 세차했다고 치지 뭐. 근데 네 소방차는 어떻게 멈춰?
1: 발사 준비.
2: 자, 준비 다 됐어.
1: 조금만 더. 좋아. 뾰족이 매트 발사.
5: 아우. 미안해, 마숄.
2: 할 수 없지. 이렇게 해야 차가 멈추잖아. 그럼 3호차도 확보.
0: 잘하고 있어, 얘들아. 이제 슬슬 작전을 마무리해볼까?
3: 서둘러! 잠수함까지 더 빨리 달려! 다른 건 챙길 시간 없어! 일단 바지선을 황금만 싣고 얼른 여길 떠나자!
2: 저 작은 걸로 감당할 수 있을까요?
3: 여기 대장은 나거든! 빨리 해! 나는 꼭 그걸 갖고 갈 거야! 아깝게 이걸 흘리면 어떡해! 대체 누가 이런 교활한 짓을 한 거지? 이거 황금색 페인트인데? 황금 덩어리가 아니라 그냥 색칠한 돌이잖아! 안 돼, 아르비!

0: 빙고는 아니니까! 너는 여기 남아서 쟤들을 최대한 막아! 아하하! 열쇠는 아직 나한테 있다고! 두고 보자! 다음에 왔을 때는 내가 전부 싹 쓰러질 테니까!
1: 도망쳐버렸어! 저대로 그냥 놔둘 거야! 다 왔어, 꽃게 친구들! 이제 그만 집에 가야지!
0: 먼저 배댈 곳을 찾고 그 다음에 다시 작전을 짜는 거야.
1: 저 죄송한데요, 위대한 시드 선장님. 이 소린 뭐죠?
0: 이 소리라니?
1: 그래, 이거! 꽃게들이 화가 잔뜩 났나 보네.
2: 그러게, 근데 너무 비틀대는데? 주마, 멈춰줘.

0: 오, 부딪히겠어.
1: 아! 견인고리 발사.
2: 배를 뺏겼어요.
3: 그래도 열쇠 기억이 있잖아.
2: 어디로 간 거죠?
0: 다들 명예시민 열쇠에 꽤 진심이네.
2: 이제 어떻게 하면 좋죠, 위대한 시드 선장님?
3: 도망치죠!
4: 도둑 맞았던 건 모두 다 돌려드렸어요. 이것만 빼고요.
5: 오, 꼭 조심해서 금고에 넣어야지. 고맙구나, 라이더. 고맙다, 다들.
4: 당연한 일인데요. 알고 계시죠? 혹시 또 해적이 나타나 마을을 습격하면 저희를 불러주세요.
5: 그래도 고맙다는 표시도 없이 맨손으로 보낼 수는 없잖니. 자, 이거는 어드벤처 베이 시민들의 고마움을 담아낸 도시 명예 심장이라는 거야.
2: 아까 색칠한 가짜 금덩이하고 똑같은 색깔이네.
5: 어우, 칠이 조금 덜 됐네.
2: 제가 더 칠해볼게요. 페인트 발사!
6: 오와. 마셜!
2: 미안, 내가 원래 통이 좀 크지?
7: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6: 출동!
7: 얼굴엔?
6: 순한 킬킬!
7: 눈물엔?
6: 덥덥한 말!
8: 순하게?
6: 지켜줄게!
7: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9: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10: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9: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다들 뭐 먹는 거지?
2: 이게 뭐예요?
3: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4: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5: 옥스포드 팡.
6: 해보고.
5: 주유소 사고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7: 탑승하세요.
5: 항운 출발합니다. 옥스포드 팡.
8: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9: 출동.
8: 얼굴엔
9: 순한 길길.
8: 준모란
10: 순하게 지켜줄게.
8: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11: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12: 아빠, 저게 뭐야?
1: 글쎄. 다들 뭐 먹는 거지?
2: 이게 뭐예요?
3: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2: EBS IM 포키젤?
3: 네.
4: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M 포키젤.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8: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0: 하트 출동! 얼굴엔
1: 순한 킬킬
0: 진물엔
1: 덥덥한 말
2: 순하게
1: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솔

0: 앞에 서봐요.
1: 네!
0: 하나씩 나눠줄게요.

0: 음식. 그럼 무엇이 또 필요할까요?
1: 내가 하나씩 나눠줄게.
2: 좋아.

0: 한 친구에 하나씩.
1: 이제 씨앗을 만들어요.
2: 씨앗을
3: 만들어요?
4: 그건 사과인데요.
2: 사과! 나 사과 좋아.
1: 잘했어요. 사과를 먹으면 이렇게 씨앗이 남는답니다.

0: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1: 허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0: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실 딥클린.
2: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0: 마데카 솔메이트
1: 진동!
0: 얼굴엔
2: 순한 킹킹
0: 식물엔
2: 덥덥한 말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신나는 뽀로로 유치원
5: 안녕 수학 공부 착착착 음악 공부 딩동댕
6: 고비는 아프대요
5: 그대 놀이 회전 놀이 재밌어요
7: 시원해
8: 언제나 신나는
5: 뽀로로 유치원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진동
0: 얼굴엔
2: 순한 킹킹
0: 식물엔
2: 덥덥한 말
3: 순하게
5: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9: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10: 로켓을 단 롤러스케이트 선수들
11: 체격 택배다
12: 내가 주문한 것도 왔을까? 너희 놀래주려고 엄청 큰 걸 샀어
11: 진짜? 뭔데?
13: 잘 지내고 계시죠, 아저씨?
14: 나야 덕분에 무지무지 잘 지내지. 자, 그럼 기대하시고. 오늘 이 택배 상자의 주인공은 바로 주마.
12: 우와, 고맙습니다.
13: 설마 엄청 큰 게 이거야?
12: 그래, 주마. 혹시 먹을 거여도 이걸 누구 코에 붙여. 보이는 게 다가 아닌데 뭘 모르네. 보고 놀라지나 마셔.
15: 우체부 아저씨 오셨네. 우리 집 것도 왔나요?
14: 그럼요. 기대하셔도 좋아요.
12: 아유, 죄송해요, 아저씨. 제가 주문한 끝내주는 물건도 왔나요?
14: 아마도 이렇게지.
12: 감사해요.
15: 고마워요. 레이너드, 내가 새로 산 스웨터겠지? 이거는 터보 부스터가 달린 로켓 스케이트잖아. 주문도 안 한 게 왜 왔지? 근데 또 보니까 재밌을 것 같기는 하네. 한번 신어본다고 달라진 않겠지? 고맙다. 이래봬도 내가 왕년에 이름을 꽤나 날린 스케이터였거든. 오!
12: 우후! 스턴트용 에어백 램프야. 위험하니까 아직 오지 말고 일단 날봐. 우후!
13: 와, 쟁투와 멋지게.
12: 이리 와봐, 케이티. 내가 진짜 짜릿한 걸 보여줄게.
6: 그 핑크 스웨터?
12: 어?
6: 내가 산 터보 부스터 달린 로켓 스케이트는 어디 갔지?
16: 와, 할머니, 롤러 스케이트는 언제 그렇게 배우셨어요?
15: 꽤 됐지. 어드벤처 베이 롤러 터비 팀 주장을 했었는데 그때 내 별명이 휠즈.
6: 우와, 할머니 실력 진짜 장난 아닌데. 나도 질 순 없지. 자. 뭐야. 우와, 이 정도 갖고는 상대도 안 되겠어. 그래, 이 정도는 돼야지. 우와!
15: 마을에 번개돌이 납셨구만.
6: 앞이 안 보여.
15: 저기, 이거 어떻게 꺼야 하는지 혹시 아세요?
14: 예?
15: 나도 참, 타기 전에 설명서 좀 읽어보고 탈걸.
6: 데니는 어디 간 거죠?
15: 저런, 소리치는 걸 보니 많이 힘든가 보네. 조금만 기다려!
6: 빨리 퍼피 구두들 불러야겠어.

0: 케이티, 웬일이야?
1: 데니가 로켓스맥으로 롤러스케이트를 타다가 터널 안에 빠졌어.
2: 데니를 돕겠다면서 마조리 할머니도 따라 들어가셨고 로켓 롤러스케이트를 신고서 말이야. 아니, 이 신발을 왜 끄는 버튼이 없어?
0: 걱정 마세요. 로켓 달린 롤러스케이트 선수들은 퍼피 구조대가 구해드릴게요. 퍼피 구조대 본부로 출동!
3: 라이더가 부른다!
4: 나 이러니까 꼭 항공우편 같지 않아.

0: 퍼피 구조대 전부 다 모였어. 라이더 대장.
1: 빨리 와줘서 고마워. 터널에 두 사람이 빠졌는데 데니는 로켓 속도를 감당할 수가 없고 휠즈는 스케이트를 못 끄신대.
2: 이런. 휠즈? 그게 누군데?
1: 마조리 할머니. 롤러더비 챔피언일 때 얻으셨던 별명이래. 그래서 이번엔 누가 가냐면 스파이 체이스. 넌 드론으로 저 두 사람을 찾아줘. 그물로 마조리 할머니를 멈춰주고.
0: 특급 스파이 체이스 출동!
1: 한 명 더 필요한데. 마셜? 너는 물대포를 쏴서 데니의 등에 달린 로켓을 꺼줄래?
2: 불제동체 출동!
1: 준비됐지? 퍼피 구조대 출동하자!

0: 얼른 와줘서 고마워. 데니도 마조리 할머니도 터널에 들어간 뒤로는 보이지가 않아.
1: 칠스, 어디쯤 갔는지 한번 찾아볼래?
2: 그래, 알았어, 라이더. 아! 드론! 마조리 할머니 아니야?
3: 안녕, 호피구조대. 여기서 용감한 데니란 애를 찾는 중이란다.
4: 용감한 데니 엑스예요.
3: 저쪽인 것 같은데. 기다려, 이 휠즈가 간다.
1: 지금 바로 내려가야겠어. 어서
4: 가자.
2: 와, 라이더.

0: 내가 구해주마. 아, 됐다. 보안패. 왕년에 쓰던 기술을 써야겠네. 트럭과 트레일러. 자, 허리 꽉 잡아.
1: 할머니, 진짜 기술 장난 아니신데요?
0: 내 크랙터 힙도 보여줄까?
2: 사다리가 길을 가로막고 있어.
3: 가자, 마셜. 네 소방 사다리로 어서 저 사다리를 옆으로 치워줘.
2: 어? 아, 아! 사다리!
4: 라이더, 두 사람 위치 보여?
3: 어, 다행히 여기서 그렇게 먼 것 같지 않아. 근데 문제는 이대로 가면 급류가 흐르는 곳을 만난다는 거야. 거기 빠지게 되면 바다로 떠내려갈 텐데.
4: 바다로? 그럼 어떻게 하지?
3: 다른 대원들이 있잖아. 주마, 스카이? 주마가 산 새 램프 들고 지금 바로 여기 터널 하수로로 와줄래?
2: 응, 알았어.
5: 지금 바로 갈게. 다시 작게 줄이고.
2: 자, 스턴트용 에어백 램프가 갑니다.
3: 고마워, 스카이. 이제 램프를 설치하러 가자.
4: 방금 드론이 지름길을 발견했어.
1: 속도가 붙어서 못 멈추겠어요.
0: 괜찮아. 어, 그 스웨터 이리실래? 가디건, 낙하산.
4: 저기 온다.
3: 얘들아, 물러나. 이 램프를 타고서 뛰어넘으시면 돼요.
0: 이제 괜히 너한테 달렸어.
1: 전 못해요.
0: 왜 그래? 너는 용감한 데니 X잖아.
1: 그렇죠. 저는 용감한 데니 X예요.

0: 마셜, 체이스, 우리도 저 램프로 넘어가서 세워주자.
1: 이렇게 큰 차로 어떻게 넘지?
0: 이봐.
2: 좋다.
1: 딱이야.
0: 전원 버튼 찾아줘서 고맙다.
3: 고마워, 퍼피 구조대. 아무리 짜릿하긴 해도 그런 거 또 하라면 절대 절대 안 할 거야.
0: 잘 생각했어, 데니. 혹시 또 로켓을 멈춰야 하면 우리 구조대 불러줘.
4: 자, 원래 네 거라며?
3: 가지세요. 롤러스케이트 여신께 바치자.
4: 뭘 여신식이나. 고맙구나, 엑스. 대신 파드렴, 너같이 용감한 애도 언제 추울지 모르지. 낙하산으로 써도 되고.
3: 고맙습니다, 베이즈님.
5: 라이더를 위한 깜짝 선물.
6: 됐다, 차고에 들어갔어. 깜짝 선물 가져온 거 전부 담자.
7: 오늘이 라이더 생일이었어?
3: 아니, 그래서 깜짝 선물이야.
1: 이렇게 연장 선물을 주면 쓸 때마다 우리를 생각하겠지?
7: 얼마나 좋아할까?
3: 기대되는데? 이제 포장만 하면 돼. 여기 포장지.
6: 난 가서 망볼게. 안녕, 라이더.
0: 안녕, 스카이.
6: ATV 더 멋져졌다. 이제 뭘 어떻게 한 거야?
0: 그냥 이 전조등만 갈았는데.
6: 진짜? 잘 들어오는지 볼까? 저기 차고에서.
0: 뭐 그래, 좋아.
3: 저녁 먹고 줄 거니까 일단 안 보이게 감춰놔야겠지?
6: 저 나무 뒤에 두면 어떨까?
1: 그게 좋겠다.
6: 와, 전조등만 바꿨는데 진짜 확 달라지네.
0: 그래, 다른 애들은 뭐 하는지 보러 가자.
7: 온다! 얼른 노는 척해.
0: 얘들아, 지금 뭐해?
6: 놀아!
3: 놀지! 땀이 다 나는데.
6: 우리는 신경 안 써도 돼.

0: 여기 드라이버 좀 줄래?
1: 자, 이거 받아. 새 관찰탑 짓는 일은 잘 돼가?
0: 거의 다 됐어. 잘하면 우리 정글에 이주한 독수리도 볼 수 있을걸?
1: 독수리도? 진짜 기대된다.
0: 으아, 그치. 계속 이랬더니 피곤하네. 나 잠깐만 잘게. 뭔가 보이면 깨워줘.
1: 알았어. 걱정 말고 푹 자. 새를 관찰하기엔 저기가 좀 더 낫겠는데?

0: 그렇게 뛰어놀고도 아직 쌩쌩하네. 저녁 준비해놓을게.
1: 자, 이제 라이더 깜짝 선물 챙기자. 그래.
0: 가자, 가자.
1: 우리 연장함 어디 갔지?
2: 흩어져서 빨리 찾아보자.
3: 뭐야? 벤디, 얘들아, 가두면 어떡해? 아, 이런, 휴대폰을 집에 두고 왔네. 트래커, 도와줘! 트래커, 나 좀 도와줘!
1: 알았어, 카를로스.
3: 어우, 이게 뭐야? 아, 트래커, 라이더를 불러줄래?
0: 트래커, 무슨 일이야?
4: 뭔가 이상해. 원숭이들이 알록달록한 연장을 들고 카를로스 주변에 정글짐을 만들었어.
0: 그럼 갇힌 거야?
4: 응, 우리 좀 도와줘.
0: 지금 바로 갈게. 알고 있지? 퍼피 구조대는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는 거. 퍼피 구조대 본부로 출동!
5: 라이더가 부른다!
4: 오!
6: 마셜, 조심해!
4: 우와!
1: 아, 미안. 포장이 풀려도 받아줘.
0: 자!
2: 퍼피 구조대 전부 다 모였어, 라이더 대장.
0: 고마워. 로보도 바로 정글로 출발해줘. 이번엔 좀 황당한 일인데, 맨디랑 원숭이들이 정글짐을 만들어서 카를로스가 그 안에 갇혀버렸나 봐.
3: 도와줘!
1: 진짜?
7: 원숭이들이 그걸 어떻게 만들었지?
0: 트래커 말로는 어디서 났는지 이런 알록달록한 연장으로 지었대.
1: 이런.
0: 그래서 이번에 갈 대원은 로키? 너는 연장으로 저 정글짐을 전부 다 해체해줄래?
1: 초록에너지 출동!
0: 그리고 체스? 너는 주변에 연장을 들고 있는 원숭이들을 쫓아가서 확성기로 위험하니까 연장을 놓으라고 해줘.
2: 교통경찰 체이스 출동!
0: 준비됐지? 퍼피 구조대 출동하자!

0: 이거 얼른 내놔.
1: 버피 구조대, 구하러 올 줄 알았어.
2: 기다렸지, 카를로스. 금방 풀어줄 테니까 걱정 마. 로키, 정글짐을 해체해줘.
0: 알았어. 드라이버!
2: 체이스, 연장을 달라고 말해볼래?
3: 확성기! 원숭이 친구들!

0: 왔는데 어떻게 이 정글까지 온 거지?
1: 그러니까 나름 깜짝 선물인데 라이더가 보기 전에 되찾아야겠어.
2: 뭔 일이지? 안 돼, 이리 와.
1: 저 연장 얼른 가져와야겠는데?
0: 맞아.
3: 고마워, 로키. 라이더.
4: 당연히 구해야지. 근데 원숭이들이 저렇게 좋은 연장을 어디서 구했지?
0: 저 연장들 마음에 들어, 라이더?
4: 그럼, 연장 자체는 좋지. 왜?
0: 아니, 그냥. 나도 체이스하고 트래커 도우러 가야겠다. 갔다 올게.
2: 라이더, 카를로스, 혹시 맨디 봤어?
4: 아니, 왜?
2: 저거 때문에.
4: 이런. 저거 혹시 우리 트럭 본부 타이어 아니야?
5: 저쪽으로 계속 가면 원숭이 사원인데? 맨들 막아야 돼! 어떡해. 저 안에 있는 석상을 다 쓰러뜨릴 거야.
4: 그래, 맞아. 더 서두르자!
5: 조심해, 맨들! 꽃병 치겠다!
4: 멋진데, 카를로스?
5: 고마워.
4: 안 돼! 러블, 맨디가 밑에 깔리기 전에 네가 석상을 막아줘.
2: 러블, 더블 스피드로 출당! 근데 올해는 못 버텨.
4: 여기야! 맨디, 얼른 나와!
0: 많이 뛰었으니까 좀 멈추면 안 돼?
4: 트래커, 맨디 좀 꺼내줘.

0: 러블, 넘어진 석상을 다시 세워주자. 일이 더 커지기 전에 저 연장들 가져올 방법을 찾아야겠어.
1: 나한테 아주 좋은 수가 있어.
2: 대체질 동안 러블이 라이더를 잘 막아줘야 할 텐데. 이것만 성공하면 라이더한테 깜짝 선물할 수 있겠지?
3: 응? 확성기? 얘들아, 이리 와봐. 바나나 먹자.
1: 위에 이것도 있던데?
2: 연장통! 대박!
1: 정말 고마워!
4: 근데 딴 애들은 대체 다 어디 간 걸까, 라이더? 와, 여기 다 있네. 어떻게 이런 우연이?
0: 얘들아, 우리 트럭 본부 타이어 다시 끼우러 가자.
3: 그래, 좋아.
2: 알겠어. 금방 갈게, 라이더.
0: 다 고쳤다. 오늘도 정말 수고 많았어.
5: 고마워, 라이더. 너희들도. 원숭이들 장난에 정글이 망가질 뻔했어.
0: 원숭이들이 또 여기서 연장을 던지면 우리 구조대를 불러줘.
3: 자, 그럼 기대하시라. 드럼 소리 나와라. 선물
2: 받아줘. 우리가 정성껏 마련한 선물이야. 원숭이들 방해로 이제야 주네.
0: 우와, 너희가 최고야.
6: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7: 출동.
6: 얼굴엔
7: 순한 킬킬,
6: 줄무랑
7: 덥덥한 말
8: 순하게
7: 지켜줄게.
6: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9: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10: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1: 다들 뭐 먹는 거지?
12: 이게 뭐래요?
13: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4: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6: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7: 출동.
6: 얼굴엔
7: 순한 킬킬,
6: 줄무랑
7: 덥덥한 말
8: 순하게
7: 지켜줄게.
6: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옥스퍼드 향.
2: 해보고
1: 주유소 사고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3: 탑승하세요.
1: 향은 출발합니다. 옥스퍼드 향.
4: 아빠 저게 뭐야?
5: 글쎄.
6: 다들 뭐 먹는 거지?
7: 이게 뭐예요?
8: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제 아직도 모르세요?
7: EBS IN 포키제?
8: 네.
9: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제,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제라세요.
1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1: 지성.
10: 얼굴엔
11: 순한 킹킹.
10: 주물엔
11: 덥덥한 말.
12: 순하게 지켜줄게.
1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쥐설 마데카 솔.

0: 남반구는 북반구와
1: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전략 교육원 큐미르.
2: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3: 퍼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2: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퍼실 딥클린.
4: 넘버블럭스 스마트블럭스.

0: 넘버블럭스 친구들을 싹 컷 끼우면 더하기 빼기 곱하기 큰수 비교까지 한글과 영어로 숫자 놀이도 하고 신나는 동요도 같이 불러봐. 넘버블럭스 스마트 블록 엑소 플레이.
1: 호롱호롱 떠나요. 렛츠고 캠핑카.
2: 랄랄라 신나는 숲속의 캠핑.
1: 야호
2: 보로로와 신나는 행복한 시간.
1: 같이 놀자. 즐거운 캠핑여행.
2: 보로로 렛츠고 캠핑카.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 출동.
3: 얼굴엔
4: 순한 킹킹.
3: 진물엔
4: 덥덥한
5: 순하게
1: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6: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0: 감사합니다.
1: 우리 달님이 노래 잘하는구나. 그건 무슨 노래니?
0: 이거 제가 만든 노래예요. 혼자서 노래 만들어 부르는 거 엄청 재밌어요.
1: 역시 우리 달님인 할아버지를 닮아 음악에 재주가 있다니까. 어디 다시 한번 불러볼래?
0: 잠깐, 내가 어떻게 했더라?

0: 어때? 재밌니?
1: 네! 너무 재밌어요!
0: 그렇다면 할아버지랑 같이 노래 완성해볼까?
1: 좋아요!
0: 도레미 솔솔 자 어디? 자, 다 됐다. 달림아, 노래를 한번 불러볼까?
1: 네!
0: 하나, 둘, 셋.
1: 안녕하세요, 달림이니 집입니다. 아빠 빨리 손 흔들며 인사해.
0: 잠깐, 조금 천천히. 아빠 빨리 손 흔들며 이렇게. 알겠지?
1: 아, 네,

0: 여러분, 우리 유치원에서 봄맞이 저녁 가족 음악회를 하기로 했어요.
1: 우와, 재밌겠다.
2: 음악회면 어떤 거 해야 돼요?
0: 노래, 악기 연주, 춤, 아무거나 다 괜찮아요. 좋아하는 걸 하면 된답니다.
1: 우와, 신난다. 내 노래를 모두에게 들려줄 기회가 왔어.
2: 달림이, 넌 가족 음악회 하는 게 그렇게 좋아?
1: 당연하지. 사실은 말이야, 내가 직접 만든 노래를 부를 거다.
2: 정말? 너 노래도 만들 줄 알아?
1: 아니, 내가 생각나는 노래를 막 불렀는데 할아버지가 우선지에다 악보를 만들어주셨어.
2: 재밌었겠다.
1: 응, 빨리 가족 음악회 했으면 좋겠다. 별이네는 삼중주한대요. 써니네는 춤을 추고요. 우리도 빨리 가서 연습해요.
3: 그러자꾸나.
4: 괜찮아?
1: 내 부상!
3: 울지 마라. 할아버지가 내려줄 테니까.
4: 조심하세요.
3: 잡았다.
4: 진짜 큰일 날 뻔하셨어요, 아빠.
3: 큰일은 뭐, 일주일 정도만 깁스하면 된다는데.
1: 그럼 음악회는 어쩌죠? 팔을 다치셔서 기타를 못 치잖아요.

0: 어떻게 안 나갈래요?
1: 다녀왔습니다. 어?
0: 방에 먼저 올라갈게요.
1: 무슨 일이야? 달님이 표정이 너무 안 좋네.
2: 아까 전화로 말한 것처럼 아빠가 팔을 다치셔서 모처럼 준비하던 가족 음악회 못 나가게 돼버렸어.
1: 저런.
2: 참, 당신 옛날에 기타 좀 쳤다고 했잖아. 아빠 대신 달리미를 도와주는 건 어때?
1: 안 돼. 그게 언제적 이야기인데.
0: 가족 음악회 꼭 나가고 싶었는데. 써니랑 별이한테 얘기 다 해놨는데. 달토끼야, 어떡하지?
1: 달리마. 우리 딸 달리미를 위해서라면.
0: 아빠가 기타 칠 줄 알아요?
1: 조금.
0: 그 기타는 좀 다르게 생겼네.
1: 이건 전기 기타야. 너무 오랜만이라 잘 칠 수 있을진 모르겠지만 한번 해볼까?
0: 잘했으면 좋겠다.

0: 전혀 안 맞잖아. 역시.
1: 달님이 노래 이제 알겠다.
0: 네?
1: 자, 하나, 둘, 셋.
2: 안녕하세요, 달님이네 집입니다. 아빠 빨래 손 흔들며 인사해.
0: 아빠 정말 최고예요.
3: 그럼 이왕 이렇게 된 거 온 가족이 다 같이 나가면 어떻겠니?
4: 전 안 돼요. 아까 보셨잖아요, 엉망인 거.
3: 간단한 박자 맞추기 정도는 열심히 연습하면 할 수 있지. 내가 전자피아노 빌려주마.
1: 혼자만 빠지면 안 되지.
4: 어우, 그런가?
0: 그럼요, 엄마. 자, 가죽음악회 연습 시작.
3: 자, 같이 해보자. 옳지, 달콩이.

0: 우리도 잘할 거야.
1: 근데 아빠는요? 아빠도 늦으면 안 되는데.
2: 그러게. 전화해볼까?
3: 응. 어, 여보, 어떻게 된 거야?
4: 그게 차가 너무 막혀서.
3: 알았어. 서둘러서 와.
5: 다음은 써니네 가족입니다.
1: 우리 써니네 다음 차례인데.
0: 안 돼. 빨리, 빨리.
1: 어떡해.
0: 하필 줄 때.
5: 자, 다음 차례는 달리미네 가족입니다.
1: 아빠 아직 안 왔는데.
5: 달리미가 직접 만든 곡을 연주한다네요. 제목은 달리미네 빨래. 그럼 한번 들어볼까요? 우와!

0: 둠바 둠바 둠바
1: 기타!

0: 아빠, 아빠! 오늘은 이 동화책 읽어주세요.
1: 응? 어디 깊은 숲속 마녀 할머니? 좀 무섭지 않을까?
0: 괜찮아요. 하나도 안 무서워요.
1: 우리 달님이 씩씩한데? 좋아. 옛날 옛날 가시덤불로 덮인 깊은 숲속에 마녀가 살고 있었어요. 그 마녀는 마법의 빗자루를 타고 날아다녔어요. 보름달이 환하게 뜬 날이면 마녀는 노래를 불렀죠. 그 노랫소리에 이끌려 숲으로 간 마을의 아이들이 점점 사라져갔고, 아이들을 데려간 마녀는 아이들에게 자신이 만든 수프를 먹였죠. 그리고 수프를 먹은 아이들은 마녀를 위해 춤을 추기 시작했어요. 영원히 멈출 수 없는 춤을.
2: 무서워.
0: 네? 할머니요?
3: 외국에 사시는 친척 할머니인데 잠깐 들어오셔서 며칠 우리 집에 계실 거야.
1: 할머니도 달님이 엄청 보고 싶다고 하셨어.
0: 정말요? 저도 엄청 궁금해요.
3: 할머니, 어서 오세요.
1: 어서 오세요.
4: 다들 잘 지냈니? 네가 달님이구나.
0: 아, 네.
3: 뭐해, 달님아. 인사해야지.
0: 안녕하세요.
4: 그래. 아이고, 요 녀석이 달콩이구나. 그 녀석들 참 귀엽게 생겼네.

0: 많다.
1: 이쪽 방을 쓰시면 돼요. 필요한 거 있으시면 말씀하시고요.
2: 고맙구나.
1: 뭘요? 쉬세요.
0: 무슨 소리지?
2: 아이고, 보자.
0: 저건 마법 구슬?

0: 어디 보자. 이쪽인가?
1: 어디 가시는 거야?
2: 자, 물어와 밀크야. 잘했어 밀크야. 이번에 저쪽이야. 미안. 내가 찾아올게. 여기 있다. 할머니?
0: 이거다.
1: 저건
3: 뭐? 마녀?
1: 말도 안 돼. 세상에 마녀가 어딨어.
2: 그치만 동화책에 나오는 마녀랑 똑같다니까. 거기다 한밤중에 몰래 집에 나가서 어디론가 다녀온다고.
3: 원래 마녀들은 밤마다 밖에 나가서 마법의 약을 만들 재료를 모으잖아.
2: 그러고 보니까 동화책에 나오는 마녀도 비밀의 마법 스프를 만들었어. 커다란 코, 기다란 손가락, 동그란 유리구슬 빙글빙글.
3: 이히히, 우리 마녀다.

0: 별이야, 너도 올래?
1: 아니, 난 사양할게.
2: 응, 써니 엄마. 써니는 걱정 말아요. 네네.
0: 엄마, 근데 할머니는요?
2: 2층 방에 계실 거야. 할머니께 딸기 좀 갖다 드릴래?
0: 내가? 네, 가져다 드릴게요. 할머니, 안에 계세요? 어? 써니야, 이거 봐. 이거 무슨 책이지? 우와. 이거 혹시 마법의 주문서?
3: 얘들아, 여기서 뭐 하는 거니?
0: 아니요, 엄마가 과일 가져다 드리라고 해서.
1: 맛있게 드세요.
0: 써니야, 어때? 아무래도 마녀가 맞는 것 같지?
1: 빡시래.
0: 설마 진짜로 아이들을 잡아가는

0: 너냐? 일어나봐.
1: 알리마, 왜 그래?
0: 이상한 소리 들리지 않아?
1: 무슨 소리?

0: 소리는 뭘까?
1: 뭘 자르는 것 같은데? 이 소린 또 뭐지?
2: 뭔가가 끓고 있어!
1: 여기

0: 너희들 뭐하는 게냐?
1: 어떡하지? 이제 우린 어떡해?
2: 무슨 일이야?
1: 엄마, 아빠, 할머니는 마녀예요.
0: 에잉?
3: 대체 그게 무슨 소리야?
1: 항상 저렇게 커다란 망토를 입고요.
0: 내가 살던 나라는 추워서 이런 걸 많이 입는단다.
1: 방에서 유리구슬 문지르고 주문도 외웠죠.
0: 유리구슬? 어라, 이것 말이구나. 너한테 주려고 가져온 선물이란다.
1: 네? 지난번에 창고에서 빗자루는 왜 꺼내셨어요?
0: 청소를 하려면 빗자루가 필요하잖니.
1: 어젯밤에 몰래 밖으로 나간 건요.
0: 편의점에 우유를 사러 간 거야.
1: 그럼 마법 스프는요?
0: 응? 마법? 저건 마법 스프가 맞단다.
1: 네?
0: 우리 달님이 키가 쑥쑥 크게 해주는 마법의 스프지.
3: 그건 할머니께서 며칠 전부터 준비하셔서 너희들 주려고 일부러 끓이신 거야.
1: 와, 죄송해요. 그런 것도 모르고.
0: 아니야, 아니야. 듣고 보니 오해할 만했어. 그럼 이제 영원한 춤을 춰볼까? 농담이다, 농담. 아이고. 어떠니, 스프 마시니?
1: 네, 제가 먹어본 스프 중에 최고예요.
0: 다행이구나.
1: 그리고 할머니, 이거 선물 감사합니다.
0: 한번 흔들어 보겠니? 이 할미가 사는 곳에는 그런 예쁜 눈이 많이 내린단다.
1: 우와, 가보고 싶어요.
0: 그래, 다음에 꼭 놀러오렴.
1: 네, 꼭 갈게요. 고맙습니다, 할머니.
0: 그래, 우리 달님이.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출동.
4: 얼굴엔
5: 순한 킬링,
4: 진물엔
5: 덥덥한 말,
6: 순하게
5: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2: 아빠, 저게 뭐야?
3: 무슨?
4: 다들 뭐 먹는 거지?
3: 이게 뭐예요?
5: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3: EBS IN 포키제?
5: 네.
3: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제.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제라세요.
6: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7: 내 손에서 시작되는 마법 같은 이야기. 슥슥 그리기만 하면 귀여운 티니핑 친구들이 짠! 이번엔 예쁜 핑크카를 만들어볼까? 요술봉부터 무지개까지 내 맘대로. 입체가 되는 마법 같은 순간. 우선으로 편리하게, 저으로 안전하게. 티니핑 이지드로잉 3D 프린팅 펜.
8: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9: 지금!
8: 얼굴엔
9: 순한 길길,
8: 줄무랑
9: 덥덥한
10: 순하게
9: 지켜줄게.
8: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1: 퍼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0: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퍼실 딥클린.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지성.
2: 얼굴엔
3: 순한 킹킹.
2: 순물엔
3: 덕분만
4: 순하게
3: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3: 비열

0: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성. 얼굴엔
2: 순한 길길.
1: 줄무랑
2: 덕분만
3: 순하게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린다쌤, 이 종이는 뭐예요? 종이를 새까맣게 칠하신 거예요?
1: 아니, 내가 까맣게 칠한 게 아니라 원래 까만 종이야. 이름은 스크래치 페이퍼.
0: 어? 스크래치 페이퍼요? 아, 이름이 좀 어렵네요.
1: 그래도 재밌는 종이야. 잘 봐봐. 짠! 이 뾰족한 막대기로 종이를 이렇게 긁어주면
0: 어? 우와! 알록달록한 손이 생겼어요.
1: 신기하지?
0: 네.
1: 이렇게 까만 밤하늘에 뭐가 생기는지 또 봐봐.
0: 아, 네.
1: 세모를 하나 그려주고 그 위에 세모를 거꾸로 눕혀줘. 짠, 어때?
0: 별이네요? 밤하늘에 별이 뜬 것 같아요. 아, 근데 저는요, 이런 별 말고요, 더 멋진 별 그려주세요.
1: 더 멋진 별이라? 알았어.
0: 우와, 신난다.

0: 진짜 멋져요. 또 보고 싶어요.
1: 좋았어. 그럼 이번엔 한 번 더 천천히 그려볼게. 가운데 집 하나 그리고
0: 집 하나 그리고
1: 바깥에 쭉
0: 쭉
1: 쭉
0: 쭉
1: 쭉 이번에 뾰족뾰족 하나씩 연결
0: 하나씩 연결
1: 이번엔 V
0: V 사진 찍을 때 하는 그 V요? 이렇게요? 이렇게요? 아니면 이렇게요?
1: 쌤처럼 이렇게
0: 쌤, 우리 마저 그릴까요?
1: 이번에는 바깥쪽에 큰 V를 다섯 번 그릴 거야.
0: 우와, 다섯 번?
1: 하늘이 V 두 번째는 마리 V 세 번째는 하리 V 네 번째는 조아 V 그리고 다섯 번째는 별이 짠!
0: 와, 알록달록 빛나는 별! 나도 얼른 그려봐야지!
1: 딩동댕 친구들은 또 어떤 별을 그려볼래요?
0: 세모 두 개 별, 꼬부랑 엉치 별, 모모 별은 3초 안에 끝나지. 짠! 모모가 그린 별. 배꼽 아니에요. 별입니다. 별.
2: 멍그르. 혜원아 뭐해?
3: 나 별이 지려고 별 그리고 있었어.

0: 뭔 그리 별 그릴래? 별 그려서 별이 줄래? 어떻게 그릴 거야?
1: 우선 손을 쫙 펴고
0: 양손을 쫙 펴고
1: 그 다음에 한 손을 올려둬.
0: 이렇게.
1: 아니, 종이 위에 올려두라고.
0: 아이, 종이 위에.
1: 이제 점을 다섯 개 찍을 거야.
0: 다섯 개.
1: 먼저 가운데 손가락 위에 하나.
0: 하나.
1: 새끼손가락 위에 둘.
0: 둘.
1: 엄지손가락 위에 셋.
0: 셋.
1: 이제 손목 양쪽에 또 찍어줄 거야.
0: 알았어.
1: 넷.
0: 넷.
1: 다섯.
0: 다섯.
1: 됐다.
0: 뭐야, 별 그린다며. 점, 점, 점만 있잖아.
1: 이 점들을 이어주면 별이 되지롱. 한번 봐봐. 위에서 아래로 쭉.
0: 쭉.
1: 다시 위로 쭉.
0: 쭉.
1: 옆으로 쭉.
0: 쭉.
1: 아래로 쭉.
0: 쭉.
1: 다시 위로 쭉.
0: 쭉.
1: 됐다.
0: 쭉쭉쭉. 노래 같다, 혜원아. 노래처럼 쭉쭉쭉 불렀는데 진짜 별이 됐어.
1: 응, 엄청 쉽지?
0: 응.
1: 아래 위 옆 아래 위. 이것만 외우면 돼.
0: 응, 아래 위 옆. 그럼 이제 내가 해볼게.
1: 응.
0: 아래 위 옆 아래 위 아래 위 옆 아래 위 아래 위 옆 아래 위.
1: 아니 뭉그라. 이렇게 그리면 어떡해.
0: 근데 혜원아, 그거 알아?
1: 뭐?
0: 나 손가락 네 개야.
1: 진짜? 봐봐. 진짜네? 나 처음 알았어.
2: 별아, 네가 그린 반짝반짝 별이야. 너 줄게. 별아, 내가 그린 반짝반짝 별이야. 너 줄게.
1: 별아, 저기 좀 봐. 별아, 저기 반짝반짝 별이야.
3: 반짝반짝 별! 반짝!

0: 있어요.
1: 딩동댕 친구들과 함께 들어볼 오늘의 노래는

0: 가기 싫어.
1: 무지개 마을의 하루가 시작됐어요.
2: 야, 안녕.
3: 안녕, 모모크.
2: 엄마 밥 주세요.
4: 자, 맛있게 먹어.
2: 우와, 맛있다.
3: 안 보여.
2: 됐다.
4: 베베, 치약으로 장난치면 안 돼.
2: 네, 베베랑 놀고 올게요.
4: 이는 닦았니?
2: 네.
4: 이해봐.
2: 닦고 올게요. 놀자.
3: 뭐 하고 놀까?
2: 자, 출발. 어?
3: 갑자기 왜 달려?
2: 달리기 쇼. 호수까지 가기. 우와. 누가 먼저 도착하나.
3: 잠깐만. 나비다, 나비.
2: 예쁘다. 호수, 호수.
3: 호수, 호수.
2: 야, 내가 1등이다.
3: 아니야, 내가 1등이야.
1: 어디 가니?
2: 안녕하세요. 어? 호수요. 제가 이길 거예요.
5: 할아버지, 할아버지. 준비 드세요, 준비 드세요. 준비야, 빨리, 빨리.
1: 오냐, 오냐.
2: 안녕하세요.
6: 안녕.
2: 안녕하세요.
4: 얘들아, 이거 먹고 가.
2: 고맙습니다. 와, 맛있겠다. 또 뛰자. 내가 1등이야.
3: 아니야, 내가 1등이야.
2: 우와, 예쁘다.
4: 조심, 조심.
3: 좀 쉬었다 가자.
2: 어?
3: 무크무크.
2: 호수다!
3: 내가 먼저,
2: 이거 먼저!
3: 기다려!
2: 꼬리!
3: 내가 빨랐어!
2: 아니야, 나야!
3: 여기까지거든!
2: 여기까지야!
3: 엉터리! 그런 게 어딨어!
2: 내가 더 큰 소리 냈어.
3: 내가 한 게 더 크거든.
2: 아니야, 내가 더 큰 풍덩이야. 흥.
1: 꼬미와 베베, 많이 지쳐 보이죠?
3: 다리 아프지?
2: 아니,
3: 잠깐 쉬었다 갈까?
2: 그게 좋겠다.

0: 졸립지.
1: 아니, 안 졸려.
0: 근데 왜 아픔해?
1: 그냥 크게 숨 쉰 건데, 봐봐.
0: 이렇게 말이지?
1: 하나도 안 졸려.
0: 나도 안 졸려.
2: 호미와 베베는 안 졸린 척했어요. 졸리다고 하면 왠지 지는 것 같았거든요.
3: 재밌네요. 그나저나 애들 올 때가 됐는데?
1: 다녀왔습니다.
3: 뭐? 애들 왔나 봐요. 재밌게 놀았니? 피곤해 보이네. 졸릴만도 하지. 낮잠 좀 잘까?
1: 안 졸린대요?
0: 형아는 낮잠 안 자. 아기나 자는 거야.
1: 더 놀 수 있지? 더 놀 거야.
0: 나도.
3: 그럼 조금만 더 놀다 들어와. 사이좋게 놀고.

이제 네 차례예요. 블록이 떨어졌네. 꿈이 잔다. 앉았어. 잠깐 눈 감고 생각한 거야. 졸리면 아기처럼 잠이나 자.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출동. 얼굴엔
2: 순한 킬킬.
0: 눈물엔
2: 덥덥한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1: 얼굴엔
2: 순한 킹킹.
1: 진물엔
2: 덥덥한 말.
3: 순하게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지설 마데카.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지진. 나 벨록 홈즈 지진탐정가로 활동 중이다. 현지 상황 다이 땅은 흔들리지 않는다. 하지만 평소에도 미리미리 대비해야 하지. 가구나 가전제품이 넘어지지 않도록 고정해두세요. 텔레비전 꽃병처럼 떨어질 수 있는 물건은 높은 곳에 두지 않도록 합니다. 뭐라고? 지진이 발생했다고? 지진이 발생하면 튼튼한 탁자 아래로 들어가서 탁자 다리를 꼭 잡고 몸을 보호하세요. 만약 피할 곳이 없다면 방석처럼 쿠션이 있는 물건으로 머리를 보호합니다. 흔들림이 멈추면 화재에 대비해 가스밸브를 잠그고 전기불을 꺼야 합니다. 문이나 창문을 열어서 언제든지 대피할 수 있도록 출구를 확보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건물 밖으로 대피할 때는 계단을 이용해 주세요. 건물 밖에서는 물건이 떨어지거나 유리가 파손되어 다칠 수 있으니 투지품으로 몸을 보호하면서

빠르게 택배합니다. 운동장이나 공원 같은 넓은 공간으로 차를 타지 말고 걸어서 택배해주세요. 이제 당신의 지진 대처 능력을 보여줘. 백록 공주가 계속 지켜볼 테니까.

0: 그래 그래 괜찮아. 여기는 생쥐 친구들도 많고 안전하다고. 어? 봐봐 봐봐.
1: 어? 어? 진짜네. 휴.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많이 있잖아.
0: 그래 우리 친구들이 도와줄 거죠?

0: 이래 이 나쁜 고양이 생쥐 찾아서 뭐 하려고?
1: 어? 그게냐?
2: 뭐 찾았대요? 뭐 찾았대요? 뭐 찾았대요?
3: 뭐야? 생쥐랑 고양이랑 숨바꼭질한 거야?
2: 맞아. 얘는 나랑 가장 친한 친구야. 어유 귀여워.
0: 이번에는 생쥐가 술래, 고양이가 숨는 거는 어때?
1: 좋다냐?
2: 나도
1: 신난다냐?
0: 좋아요. 이번엔 생쥐가 술래.

0: 나왔다.
1: 다음엔 더 재미있는 노래 같이 부르자.
2: 그럼 모두 안녕.

김장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지진회의 액템. 오늘 공부할 재난보감. 바다 밑에서 땅이 급격하게 움직이면서 생겨난 에너지가 무시무시한 파도가 되어 육지를 덮치는 현상이 지진해일이다. 보통 쓰나미라고 부르지. 먼 나라 이야기라고 생각한다면 우산. 일본과 가까운 우리나라도

하지 않으니 명심해두길 바란다. 사전 대비. 내가 있는 곳이 위험지역인지 확인하고 대피할 장소를 미리 숙지하는 건 물론 파도에 휩쓸려 충격이 가해질 수 있는 위험물은 미리 정리해 두어라. 높이 높이. 더 멀리보다 더 높이 가는 것이 중요하다. 지정된 대피소로 가기 어렵다면 3층 이상의 튼튼한 건물로 대피하도록 하여라. 선박 이동. 지진 해일은 육지와 가까워질수록 커진다. 먼 바다에서 조업 중인 선박은 항구로 돌아오지 말고 대기하도록 한다.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항구의 선박들도 수심이 깊은 곳으로 이동시키는 것이 좋다. 안 끝났다. 지진 해일은 5분에서 10분 간격으로 대폭이 된다. 특보가 해제될 때까지 안전한 장소에 머무르면서 기상특보를 잘 듣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지진 해일 위험해 대비해.

Thank you.

0: 레니, 넌 무슨 바다 동물이야?
1: 나는 해파리지롱. 해파리.
2: 저게 뭐지?

0: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1: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지금.
2: 얼굴엔
3: 순한 킬킬.
2: 식물엔
3: 순하게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추적구 바이러스의 야망.
1: 꿀치기
2: 팍치기
1: 꿀치기
2: 팍팍 치기치기. 어쭈 이렇게 나오시겠다. 그럼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 없지.
3: 얘들아
1: 꿀치기.
4: 그 실력으로 날 이기겠단 거냐? 어림없다.
1: 분하다.
3: 분하냐? 그럼 이곳에서 너희들의 실력을 제대로 보여주도록. 자, 받아라. 자, 자.
2: 어, 사부님, 이게 뭡니까? 네모 아닙니까?
5: 어, 제 건 지렁이 세 마리가 기어가는데요.
6: 제 거는 네모랑 그 지렁이도 있는데요.
4: 사부님, 이건 한자 아닙니까? 손수, 발족, 입구.
3: 역시 손우 바이러스구나.
4: 바이러스가 침투하기 좋은 곳이라고 사부님께서 가르쳐주시지 않았습니까?
3: 자, 손우 바이러스, 역시 넌 내 최고의 제자로다.
4: 과찬이십니다.
2: 우리도 사부님의 최고의 제자가 되는 거야.
3: 사부님,
2: 저희가 선수, 발족, 입구 마을에 침투하고 오겠습니다. 만약 저희가 성공한다면 저희도 최고의 제자로 인정해 주십시오.
5: 네, 꼭 성공하고 오겠습니다.
3: 좋다. 소족구 바이러스, 성공을 빈다.
1: 다녀오겠습니다.
2: 가자, 가자.
6: 아니, 저, 아, 같이 가!
0: 맛있지, 오따가?
6: 응? 또 왜 안 먹어?
7: 입맛이 없죠.
6: 뭐? 입맛이 없다고? 뭐든 잘 먹는 호떡이 네가? 응? 근데 너 입술에 물집 생겼어.
7: 사실 입 안도 아파.
6: 뭐? 어디 봐봐. 입 안도 온통 물집이야. 손에도 있어. 혹시 발에도 있어?
7: 나 왜 갑자기 물집이 생긴 거지? 나 왜 갑자기 물집이 생긴 거냐고? 왜?
6: 아이고, 그러게 혹시 수두 아냐?
7: 수두?
6: 어? 수족구 바이러스 딱지다. 그럼 호떡이 네가 수두에 걸린 게 아니고 수족구 병에 걸린 거 아닐까?
7: 응? 수족구 병이 뭔데?
6: 그건

0: 여기가 입구 마을이구만. 바이러스라면 응당 입구 마을 정도는 정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겠다. 이제부터 여긴 내 거다!
1: 아! 바이러스야!
2: 내 도장 받아라! 바이러스 따라했더니 성공!
3: 야!
2: 어, 왜?
1: 도장 찍지 마. 찍으면 아프잖아.
0: 맞아. 많이 아프지. 근데 넌 안 도망가? 나 수족구 바이러스인데.
1: 뭐?

0: 너도 생겼어.
1: 오, 예, 물집 생겼고.
0: 아, 간지러워.
1: 가렵지? 그래, 긁어라, 긁어. 그럼 물집은 터질 거고, 터지면 더 번질 것이다. 그렇게 되면 입구마을은 수족구 바이러스 세상이 될 것이야. 안녕.
2: 입체포들아, 절대 긁어서는 안 돼. 참아야 돼.
3: 비상, 비상. 손수마을, 발종마을에도 수족구 바이러스가 나타났다.
2: 수족구 바이러스에게 당하기 전에 얼른 가보자.
4: 이 손수마을은 내가 차지한다. 쿵쿵튀기! 쿵쿵튀기 중에! 타부님, 이 손수마을은 이 수족구 바이러스가 접수했습니다.

0: 최종 마을 접수 완료!
1: 이라씨가 한발 늦었어! 활세 보드라, 괜찮아?
2: 아니, 너무 아파.
3: 너무 가려워.
1: 그래도 긁으면 안 돼. 덮어진단 말이야.
4: 어? 백혈구, 이것 봐. 손수, 발족, 입구 마을 세포들이 모두 바이러스에게 당했어.
1: 수, 족, 구. 그래서 바이러스 이름이 수족구 바이러스인가?
5: 사부님! 사부님, 사부님! 손수, 발족, 입구, 수족구 마을을 모두 점령했습니다.
6: 누가?
7: 바로 저희 수족구 바이러스가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부님께서도 저희를 진정한 제자로 인정해
6: 주... 이제 초급반 졸업이다.
5: 예? 고작 초급반 졸업이라뇨!
8: 수족구 마을 정도는 초급반 수준이지. 나는 이 도장 하나로 박치빌리, 박치빌리, 팍팍 치빌리, 빙! 내 엉덩이 할 것 없이 온몸을 모조리 다 빨간 물집으로 만들었다.
5: 와, 온몸을 모조리 다?
9: 얘들아, 우리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데 이대로 칠 수 없잖아. 어?
1: 당연하지. 수두바이러스한테 칠 수 없지.
0: 아, 그래서 뭐 등 찍고 나라도 공격하겠다는 거야. 뭐야, 참아.
9: 등 찍고
6: 뇌?
7: 오, 좋은데?
6: 사부님,
1: 다녀오겠습니다.
0: 가자, 가자. 얘들 힘들 것 같아. 포기하자. 아, 포기하다니까.
10: 와우, 와우, 와우, 와우, 와우, 와우, 와우, 와우, 와우.
9: 여기 진짜 넓다. 도장 찍기 딱 좋은 땅이구만.
0: 아, 잠깐만. 여기 좀 느낌이 이상하지 않냐? 이럴 때 꼭 악당 잡으러 영웅이 나타나던데.
1: 자, 여기 있었군.
0: 와, 진짜 나타났다.
9: 백혈구 비세포. 에이, 아직도 우리 따라다니는 거야? 도장으로 그렇게 맞고도. 어디? 도장 맛 좀 더 볼텨?
0: 아, 야야야. 아, 쟤네들 표정 봐. 너무 비장하잖아.
7: 에이, 설마. 항체라도 만들어 놓은 거 아니면 괜찮아. 괜찮아.
11: 만들었다. 항체! 아,
0: 거봐. 내가 느낌이 이상하다 그랬잖아.
9: 어림없다. 공충이!
11: 항체 발사!
6: 깨끗하다.
7: 내 도장을 받아라. 궁지게!
11: 항체 발사!
7: 한복 살려주세요!
9: 아파!
0: 아, 도망가야겠다!
9: 거기서!
8: 나오지 마. 나 먼저 가서 손톱이 될게.
3: 그래! 넌 멋진 손톱이 될 거야. 나도 뒤따라 갈게. 손톱 마을까지는 쫓아오진 않겠지?
8: 너 누구야?
3: 아!

0: 나 다음이 오는 새로운 손톱 세포구나.
1: 맞아.
0: 그럼 너도 잘 지내다가 손톱이 돼서 만나자. 안녕.
1: 가꼬만, 어서 와.
2: 혹시 여기로 도망쳐온 수상한 바이러스 못 봤니?
1: 바이러스요? 못 봤는데요?
2: 그래. 혹시 빨간 도장을 들고 있는 수상한 바이러스를 보게 된다면 나한테 꼭 연락 줘.
1: 네, 백혈구님. 뭐가 이렇게 쳐? 빨간 도장이다! 혹시 그럼 너 바이러스야? 안 되겠다! 거치게! 안 돼! 내가 여기서 쓰러지면 난 손톱이 될 수 없어. 그럼 손톱에 틈이 생겨 빠지고 말 거야. 와, 손톱이 빠진다고? 나 숨을 데가 없어서 숨은 건데.
3: 수족도 바이러스! 너 때문에 손, 발, 입에 빨간 물집이 나고 게다가 손톱까지 빠질 거야.
1: 발톱도 빠져. 깨꼬다.
3: 발톱까지! 수족구 바이러스, 너 정말 무서운 바이러스구나. 내 항체를 받아라. 항체 발사! 내 도장! 그러니까 욕심 들지 말고 포기하다니까. 깨꼬다. 수족구 바이러스 최고 딱지다. 사건 종료. 호떡이한테 가봐야겠어.
0: 사부님, 그 수족구 바이러스들이 호떡이 뇌를 접목했을까요?
4: 접목했다면 호떡이는 무사하지 못했겠지. 하지만 아직까지 소식이 없는 걸로 봐서 그 수족구 바이러스는 사라졌을 거다. 녀석들은 길어봐야 일주일, 그 후엔 사라진다.
0: 네? 근데 그렇게 큰 소리 치고 간 거예요?
4: 하지만 손톱뿌리나 발톱뿌리에 숨어있다면 더 오래 버틸 수 있는 거지.
0: 근데 이 손 씻으면 싹 다 죽는 거 아닙니까?
4: 그렇지? 호떡이가 손을 비누로 깨끗하게 씻으려나. 손 씻었어.
3: 당기대장 호떡이.
1: 학문 관략근 오늘도 이상 없습니다.
5: 가방! 가방! 가방! 빵!
1: 황규민이 자기 마음대로 관략근 문을 열고 나가다니.
3: 호떡이 또 방귀 뀌었지.
6: 누나 미안. 나도 모르게 그만.
3: 또? 또 일부러 뀌었지.
6: 아니야.
3: 싸겠어.
6: 누나, 나 이상해. 아까부터 계속 방귀가 나와. 아까도 친구들이랑 노는데 계속 방귀가 나와서.
7: 호떡이는 방귀쟁이래.
6: 친구들이 방귀쟁이라고 놀렸단 말이야.
3: 속상했겠다. 근데 왜 자꾸 방귀가 나오는 거지?
6: 나도 몰라. 근데 나 결심했어.
3: 응?
6: 다시는 방귀가 나오지 않게 꼭 참을 거야.
3: 안 돼. 방귀 참으면 큰일 나. 어? 이것 봐. 방귀 딱지도 깜빡이잖아. 그렇다는 건 방귀는 참으면 안 된다는 말씀.
6: 아니, 참을 거라니까.
3: 아예 안 된다니까. 그래, 방귀를 참으면 어떻게 되는지 직접 가서 보고 와. 야!

0: 일이 없도록 권력근을 꽉 닫고 있어야겠어.
1: 어? 여기는?
2: 빵! 똥똥똥똥똥! 비켜! 비켜! 얼른 비켜!
1: 어? 내가 똥이 됐네? 어? 비켜주고 싶은데 움직일 수가 없어.
3: 그래? 그럼 내가 움직일 수 있게 해줄게. 이야!
1: 내가 미는 게 아니고 얘가 미는 거예요.
0: 아, 또 방귀맨입니까? 밀지 마세요. 그러다가 관략근 고장나요. 고장나면 하! 쏟아진다고요. 큰일 나요.
2: 아유, 나도 급해요. 가스가 가득 차서 빵 터져버릴 것 같단 말이에요. 빨리 관략근 문 열어줘요.
0: 엄청 크네요. 그래도 아직 뇌님께서 명령을 안...
2: 아, 얼른 뇌님께 연락해봐요.
0: 아유, 알겠습니다. 저, 뇌님, 방귀맨이 급하다는데 관략근 문을 열까요?
4: 아니, 호떡이 때문에 안 돼. 호떡이가 항문을 꽉 막고 있어서 앞으로 방귀 금지, 똥 금지, 관략근을 지나 항문으로 나가는 모든 것 금지야. 금지!
0: 들으셨죠? 금지랍니다.
2: 말도 안 돼.
5: 똑똑 계세요.
2: 허, 게다가 고구마까지?
1: 응? 왜 고구마를 보고 놀라는 거야? 왜 고구마를 보고 놀라는 거냐고? 왜?
2: 아우, 이제 곧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질 거야. 여긴 대장마을. 무슨 일을 하는진 알지?
1: 잘 모르겠는데.
2: 아유, 좋아. 고구마로 예를 들어주지. 고구마가 입으로 들어오면 침 아밀레이스 미용실에서 소화가 시작돼.
6: 샴푸가 기가 막혀, 샴푸가 기가 막혀, 샴푸가 기가 막혀.
7: 커트가 기가 막혀, 커트가 기가 막혀, 커트가 기가 막혀.
2: 그런 다음 미산탕으로 가서
6: 야호!
2: 소화가 잘 되도록 녹은 다음 소장으로 가서 영양분이 흡수되는데
7: 설장, 고구마 영양분을 거기 갈색분님께 전해주도록.
8: 네, 소장님.
7: 출발!
8: 헬장, 헬장, 헬장, 헬장!
2: 영양분이 흡수되면 찌꺼기만 남아 여기 대장마을로 오게 되지.
1: 응? 그럼 이제 똥이 되는 건가?
3: 똥이 되기 전에
9: 우와! 고구마 어서 와구마.
1: 오, 탄수화물이 아직 남았네. 우리가 먹고 힘내서 대장마을은 우리가 지킨다.
10: 우와, 우리가 좋아하는 섬유질이잖아. 많이 먹고 힘내서 건강한 똥 만들게.
11: 야호.
1: 쟤들은 누구야?
3: 대장마을을 지키는 유익균들이야. 한마디로 좋은 균이란 뜻이지.
2: 그런데 아,
1: 갑자기 왜 그래?
2: 이제 곧 시작될 거야.
9: 고구마 먹고 뿡.

0: 당기면 머리에 풍선이 더 커졌어.
1: 바로 이거야. 유익균들이 음식 찌꺼기를 먹으면 가스가 나오는데 그 가스가 모여서 만들어진 게 바로 나 방귀맨이라고. 근데 가스가 계속 나오잖아? 그럼 나도 빵! 대장 마을도 빵! 터져버릴 거라고!
0: 안 돼! 어서 관략근 문을 열어주세요!
1: 아이, 빨리 시원하게 나가게 빨리 문 좀 열어줘요, 빨리! 아.
2: 내님의 허락이 있을 때까지 절대 못 연다니까요!
0: 방귀맨!

0: 나가면 안 돼?
1: 물론 대장마을 항문으로 못 나가면
2: 오줌으로 나가는 방귀맨도 있고
3: 나간다!
2: 입으로 나가는 방귀맨도 있긴 하지.
3: 나왔다!
0: 어? 방귀맨이 오줌으로도 트림으로도 나간다고?
1: 그래, 이게 다 호떡이 때문이야. 왜 방귀를 참는 거야?
0: 어? 어, 방귀맨 너 이상해. 까맣게 변하고 있어.
1: 어? 그럼 혹시 블랙 방귀맨으로 변하는 건가?
4: 빙고!
0: 와, 유해균이다!
4: 방귀맨, 네가 아무리 유익균이 뿜어낸 가스라고 해도 대장마을에 오래 있으면 나와라!
5: 부르셨습니까, 유해균님?
0: 어? 쟤들은 누구야?
1: 쟨 유해균이야. 나쁜 균이지. 쟨 유해균 독소로 만들어진 블랙 방귀맨이야. 아주 무시무시한 녀석이라고.
4: 블랙 방귀맨, 지금 당장 유익균을 내쫓아라. 대장마을은 우리가 접수한다.
5: 네, 유해균님. 지금부터 염증을 일으켜 유익균들을 내쫓습니다. 염증! 염증!
0: 네, 도망쳐!
1: 아이고, 이러다가 정말 큰일 날 거야. 나까지 블랙방귀맨으로 변하면 이 대장마을이 완전히 망가질 거라고. 당장 관약금을 열어요.
6: 안 됩니다. 내님의 명령이 없이는.
0: 방귀맨, 너무 걱정하지 마. 내가 얼른 가서 관약금 문을 열 수 있게 방귀를 낄게. 조금만 기다려줘.

0: 누나, 나 앞으로 방귀 절대 안 참을 거야. 시원하게 낄 거야.
1: 그래, 그래. 잘 생각했어. 근데 친구들이 많은 데에서 끼는 것보다 친구들이 없는 곳에서 끼는 게 더 좋겠지.
0: 아! 방귀맨 발사!
2: 호떡이가 방귀를 뀌겠다고 한다! 방귀 금지 해제!
3: 네, 매님, 관략금 문을...
4: 관략근을 지키느라 힘을 주고 있더니 결국 쓰러졌네. 이대로 나갔다간 항문이 찢어질지도 몰라. 어떡하지?
5: 염증, 염증, 염증.
4: 안 되겠다. 어쩔 수 없지. 블랙방귀맨, 넌 나랑 같이 나간다.
6: 나는 왜?
0: 우와! 블랙방귀맨 나갔다!
7: 이제 다시 유익균들의 세상이다!
8: 유익균, 너도 당장 들어가시지.
9: 알았어. 아깝다. 대장마을을 유익균 세상으로 만들 수 있었는데. 친구들, 방귀 뀌는 거 창피하면 뀌지 마. 그냥 참아. 그러면 내가 다시 돌아와서 염증을...
0: 당장 들어가, 당장!
9: 다 듣고 있었구나. 알았어.
0: 친구들, 방귀 참으면 안 돼!
1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1: 직성!
10: 얼굴엔?
11: 순한 킬킬!
10: 진물엔?
11: 덥덥한
12: 순하게 지켜줄게.
1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설.
13: 옥스포드 상. 주유소 사고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10: 탑승하세요.
13: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포드 상.
14: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0: 누가 날 부른 거야? 어머, 너야? 어? 아닌데? 우리 아무도 안 불렀는데? 어머,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방금 전에 누가? 뻑뻑, 뻑뻑, 뻑뻑이가 노래해. 이러면서 날 불렀잖아.
1: 그렇게 노래한 거면 진짜 우리 아닌데?
0: 아니야, 확실히 들었어. 너희 내가 노래만 잘 부른다고 생각하지? 이건 비밀인데. 실은 나 말이야. 춤도 잘 춰. 볼래? 왈츠를 쿵짝짝 쿵짝짝. 와, 뽀뽀이도 같이. 그럴까? 좋았어.

그럼 모두 안녕!

0: Music Box. Music Box. 뭐든지 Music Box.
1: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퍼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퍼드.
2: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식성.
3: 얼굴엔
4: 순한
5: 킹킹.
3: 식물엔
5: 덥덥한 말.
6: 순하게
7: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8: 뭐든지 가지고 놀아보고 뭐든지 음악이 되는.

0: 뭐든지 뮤직 박스. 오늘은 어떤 박스를 고를까? 오! 저기! 오! 이야! 우와! 새까만 발자국들이 있네? 응? 누구 발자국이지? 뭐지? 궁금해. 따라단단단따라단단단. 뭔지 알 것 같은데? 오늘은 바로 짜잔! 검은 고양이 춤! 소리 질러! 지유 정여봐 반가워 안녕! 안녕! 보고 싶었어. 보고 싶었죠. 고마워. 고마워. 고마워. 왜 이래, 울가? 왜 잘해줘? 고마워. 오늘은 까만 발자국이 찍혀있는 박스를 가져왔지. 짜잔.
1: 누구 발자국일까?
2: 강아지 발자국.
0: 어?
2: 강아지 발자국.
0: 강아지. 지유는?
3: 저는 고양이.
0: 고양이?
2: 토끼 같은데, 토끼.
0: 그대는 귀여운 나의 검은 고양이.
4: 야옹 인사해. 안녕. 뽀뽀해줘. 뽀뽀도 뽀뽀해줘. 정엽이도 뽀뽀해줘. 정엽이도. 아이고, 지유가 너무 좋아하네. 아이고.
5: 안녕, 하이파이브. 나는 춤추는 검은 고양이. 따라단, 따라단, 따라단. 예, 귀엽지?

0: 여기는 음악 고양이 나라. 목요일에는 카페트 피아노에 모인답니다. 오늘의 연주자는 바로 까맣고 빛나는 털에 멋진 발, 검은 고양이. 검은 고양이는 검은 건바니를 걸어요. 내가 바로 춤추는 검은 고양이구나. 멋진 춤과 음악 부탁해.
1: 좋아요. 야옹.
0: 아, 다시. 아, 여기서 막힌단 말이야.
2: 검은 야옹씨, 제가 조금만 도와드려도 될까요?
1: 좋아요, 하얀 야옹씨. 야옹.

오, 바로 이거야. 하얀 야옹 씨 덕분에 드디어 완성되었어요. 우리 함께 춤을 춰요. 고양이들이 다시 춤을 추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멋진 피아노 소리가 울려 퍼졌죠.

0: 따라단딴딴
1: 따라단 예!
0: 자, 이리 오세요. 검은 고양이의 연주 멋지지?
1: 네!
0: 우리도 피아노 위를 걸어보는 거 어때?
1: 좋아요! 응?
0: 검은 고양이처럼 검은 겉멋만 밝기. 오케이? 네. 자, 그러면 아저씨만 따라오세요. 자, 줄 서세요. 검은 겉멋만 걷기 시작. 우와, 잘한다.
1: 도와줘요.
2: 오, 매너남.
0: 오, 이번엔 고양이 포즈로 한번 가보자.
1: 네.
0: 간다.
1: 엄청 빨리 가요. 저 엄청 빨리 가요.
0: 괜찮아. 잘했다. 자, 그럼 이렇게 하자. 너네는 여기 밟고, 지우는 이 두 개 밟고, 나는 이 다섯 개 밟으면서 춤추는 거 어때?
1: 저는 정전력과 같이 손잡고.
0: 알았어. 너네 손잡고 줘. 우리 다 같이 손잡고 추는 거 어때?
1: 네.
0: 지우 알았어. 오케이. 나도 다음 주부터 무조건 데려온다.
1: 아니.
0: 작가님, 내 손 좀 잡아주고 같이 한번 좀. 자, 그러면 여기, 너네는 이 다섯 개, 난 이 다섯 개 해서 같이 검은색 건반만 밟으면서 춤추는 거 어때?
1: 네.
0: 자, 하자. 시! 뒤로 돌아! 손을 반대손으로 잡으면 되잖아. 그지? 간다. 춤추자. 시작! 검은 건반, 검은 건반, 검은 건반, 검은 건반, 검은 건반, 검은 건반, 검은 건반, 검은 건반, 검은 건반. 예! 얘들아, 검은 것만 위해서 춤추니까 재밌지?
1: 네.
0: 그럼 이제 검은 고양이가 직접 피아노를 치는 고양이의 춤 함께 들어보자.

뭐든지 가지고 놀아보고 뭐든지 음악이 되는 곳 뭐든지 뮤직 박스. 오늘은 어떤 박스를 고를까? 손가락만 한 경. 332? 332?

0: 오늘은 바로 짠! 따그닥 탱고?
1: 친구들 안녕! 오늘은 아저씨가 짜잔! 삼삼이 박스를 찾아왔어. 오늘은 뭐하고 놀까? 다 함께 박스를 열어. 뭐든지 뭐든지 뮤직. 뭐든지 뭐든지 박스. 삼삼이? 삼삼이가 뭘까? 빨리 열어보자. 짜잔! 우와! 짜잔! 컵라면이야! 삼삼이 컵라면! 두 개나 있네?
0: 컵라면. 아, 이거 먹을까 말까?
1: 아! 먹는 것보다 더 재밌는 게 생각났어. 잘 봐!
0: 오, 재밌는 소리가 나네.

말이 달리는 것 같아. 3, 3, 2. 말 달리는 소리를 두 번 내볼까? 이야, 이렇게도 놀 수 있네?

0: 그런데 이 소리는 뭐지? 어?
1: 어느 마을에 아주 느린 말이 살

0: 그 말이 어디서 왔는지는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었죠.
1: 빨리 달리지도 못해? 이 쓸모없는 말이군. 야, 시끄러워.
0: 사람들은 말발굽 소리에 얼굴을 잔뜩 찌푸렸어요. 말은 걷기를 멈추려 해도 멈출 수가 없었지요.
2: 아, 가여워라. 내가 노래를 불러줄게요.
0: 빨간 새가 날아와서 노래를 불러주었죠. 빨간 새는 매일매일 말의 곁에서 노래를 불러주었어요.

그 소리가 마을에 울려 퍼졌죠. 말발굽 소리가 짜증났던 마을 사람들도 미소를 지었어요. 그러자 그 순간 하얀 말은 멋진 청년으로, 빨간 새는 아름다운 여인으로 변했어요. 두 사람은 춤을 추었지요. 그 춤과 노래가 바로 리베르 탱고랍니다.

재밌어. 이건 이따가 혼자 몰래 먹어야지. 이 리듬, 이제 친해졌지? 너희도 나처럼 박수 쳐봐.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1: 순한 킬링,
0: 줄무랑
2: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3: 옥스포드 상.
4: 해보고.
3: 주유소 상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0: 탑승하세요.
3: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포드 타운.
5: 키가 크고 싶다면 키 성장 고민이 되면
6: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0: 빨리빨리 멈춤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1: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2: 저기도 같이 계산해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잠깐만. 바구니랑 낚싯대? 혹시 낚시꾼이세요?
1: 어?
2: 딩동댕. 맞잖아. 보시다시피 낚시꾼 맞잖아. 내가 여기 오는 길에 강물에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낚싯대를 싹 던졌는데 빨라. 아 이거 빨라. 아니 너무 빨라서 내가 못 잡겠잖아. 이게 다 너희들이 노래를 빨리 부르니까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책임져. 어떻게 할 거야. 책임져.
0: 뚝.
1: 그럼 우리가 천천히 느리게 노래 부를까요?
0: 우리 물고기가 도망가지 않게 느리게 노래할 수 있죠?
3: 네!
0: 좋아요. 그럼 우리 친구들 다 함께 느리게.

0: 노래를 느리게 부르니까 아, 물고기들도 느릿느릿 헤엄을 치는구만. 내가 다 잡을 거야. 여기 있는 물고기 내가 싹 다 잡을 거야.
1: 다요? 그건 안 돼요.
2: 우리 친구들 다시 빠르게 노래할 수 있겠어요?
1: 네.
2: 좋아요. 그럼 다시 빠르게 시작.

0: 피곤해.
1: 다음엔 더 재미있는 노래 같이 부르자.
2: 그럼 모두 안녕.
1: 뿌이뿌이.
3: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건축물 붕괴 안전. 우리 건물의 안전은 저 경비펭수가 지키겠습니다만 만약에 건축물 붕괴사고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첫째, 엘리베이터 홀 계단실과 같이 당기는 힘이 강한 벽체가 있는 곳으로 임시 대피해주세요. 대피 도중 낙하물이 떨어질 수 있으니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이동해야 합니다. 둘째, 비상구나 관광기가 설치된 장소처럼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통로를 찾아 조심조심 안전하게 탈출하세요. 만약 건물 안에 갇혔다면 첫째, 입과 코를 가려 먼지 흡입을 최소화합니다. 둘째, 규칙적으로 벽과 파이프를 두드려 내 위치를 알리세요. 셋째, 휴대전화의 전파는 뇌물자 탐색에 도움된다는 점. 휴대폰 배터리 절약을 위해 일정 시간만 켜두기로 약속. 건물 밖에 있을 경우 건물과 멀리 떨어진 넓은 공간으로 대피해야 한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주세요. 2시에 찾아오는 건물 붕괴 사고. 저 경비펭수가 말씀드린 내용만 기억한다면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 지킬 수 있습니다. 잊지 마세요.
4: 그럼 안전!

0: 신나는 ABC송.
1: 그럼 이제 알파벳 도미노를 세워볼까요?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성. 얼굴엔
1: 순한 킬킬.
0: 줄무랑
1: 덥덥한
2: 순하게
1: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지설 마데카 솔.
3: 뽀르르 동안아라 캐슬 환영합니다.
4: 어서오세요 공주님.
3: 동안아라 캐슬에서 사랑의 노래도 불러요. 어떤 모습입니까? 무도회가 열렸어요. 행복한 꿈의 궁전 뽀로로 동화나라 캐슬.
5: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They are different, but they are good friends.

Circle. Semi-circle. Circle.

0: Number two, circle. You can make a star with triangles and a pentagon.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1: 얼굴엔?
2: 순한 킹킹!
1: 줄무랑?
2: 덥덥한 말!
3: 순하게?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다들 뭐 먹는 거지?
2: 이게 뭐예요?
3: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4: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5: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6: 보이세요?

팥빙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심폐소생술. 갑자기 신성기 환자를 발견한 당시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네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깨운다.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여보세요,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라고 외치고 환자의 반응을 확인하세요. 둘째, 알린다. 환자의 의식이 없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 중 한 명을 지목해 119 신고를 요청하고 자동 심장 충격기를 가져오도록 부탁합니다. 셋째, 누른다. 환자를 단단한 바닥에 눕히고 환자 옆에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한 손은 다른 손 위에 겹쳐 깍지를 끼고 손바닥 뒤꿈치를 가슴 정중앙에 대세요. 양팔은 곧게 펴 환자의 몸과 수직이 되도록 합니다. 체중을 실어 1분에 100회에서 120회 정도의 속도로 강하게 누릅니다. 이때 압박된 가슴이 완전히 이완되도록 합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멈추지 마세요. 넷째, 사용한다. 자동심장 충격기가 있다면 사용하세요. 사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생존율이 약 4배 높아집니다. 깨운다, 알린다, 누른다, 사용한다. 당신의 빠른 대처가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팽팽!

0: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1: 산행안전사고.
0: 안녕하십니까, 새생명산학회 회장 펭수입니다. 앞으로 정산하는 모든 분들의 건강 저 펭수가 책임지겠습니다. 영영 영영 영영. 자, 그럼 산행에 앞서 정산할 때 필요한 것이 뭐가 있을까요? 예쁜 등산복? 선글라스? 아니, 복장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안전입니다. 안전. 산에서 일어나는 사고는 자칫 죽음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산에 오르기 전 날씨와 등산 코스, 산행거리 등 등산 정보를 미리 확인하세요. 발에 맞는 등산화와 여분의 옷, 물, 간식 등 산행에 맞는 복장과 비상식량을 준비해야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입산 금지 기간에는 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산행 중에는 휴대전화를 보며 걷거나 위험한 곳에서 사진 찍는 행동은 하지 맙시다. 경로를 이탈하지 않고 지정된 등산로를 따라 안전하게 이동하세요. 산은 올라갈 때보다 내려올 때 부상 위험이 더 크기 때문에 자세를 낮추고 천천히 내려오세요. 조난 및 사고 시 119에 신고한 후 등산로 국가지점 번호판이나 사고지점을 사진으로 전송하여 위치를 자세히 알려주세요. 구조요원이 대비할 수 있도록 추락, 돌절, 조난 등 사고 유형을 미리 알려주세요. 펭수가 알려드린 산행안전 행동요령으로 미리미리 대비하세요. 안전!

0: 그래 그래 괜찮아. 여기는 생지 친구들도 많고 안전하다고. 어? 봐봐 봐봐.
1: 어? 어? 진짜네.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많이 있잖아.
0: 그래 우리 친구들이 도와줄 거죠?
1: 우와.

0: 언니한테 들키면 진짜 진짜 안 된다고. 나 얼른 숨을래. 몰래 숨을래.
1: 자, 우리 다 같이

0: 얘 이 나쁜 고양이! 생쥐 찾아서 뭐하려고?
1: 어? 그게냐?
2: 못 찾았대요! 못 찾았대요! 못 찾았대요!
3: 어, 뭐야! 생쥐랑 고양이랑 숨바꼭질한 거야?
2: 어, 맞아! 얘는 나랑 가장 친한 친구야! 어휴, 귀여워! 귀여워!
0: 이번에는 생쥐가 술래, 고양이가 숨는 거는 어때?
1: 좋다냐! 신난다냐!
0: 좋아요, 이번엔 생쥐가 술래.

0: 짜왔다.
1: 다음엔 더 재미있는 노래 같이 부르자.
0: 그럼 모두 안녕.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1: 순한 길길,
0: 줄무랑
2: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3: 우와, 뽀로로하우스다. 우리 집에 놀러 온 걸 환영해. 여긴 뽀로로방.
4: 안녕.
3: 노래도 하고 크루온 목욕하네. 신나게 놀자. 우리 집에 또 놀러와. 즐거운 뽀로로 하우스.
5: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0: 피버.
1: 어?
0: 피버 피버.
2: 하이, it's us, your friend Kitty. And your friend Warden. Bye.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얼굴엔
4: 순한 킬킬.
3: 식물엔
4: 덤덤한 말.
5: 순하게
4: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6: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0: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0: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민방공경보. 누가 화재경보기 잘못 눌렀나? 아 시끄러.
1: 이 소리는 화재경보기가 아니라 민방공경보입니다.
0: 민방공경보요? 그게 뭔데요?
2: 민방공경보란 적의 항공기나 미사일 등에 의한 공격이 예상되거나 공격 중일 때 그 사실을 국민들에게 신속히 전파하기 위한 것입니다.
0: 그럼 민방공 경보 소리인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어요?
2: 첫 번째, 적의 공격이 예상될 때 사이렌 평탄음이 1분가량 울리는 것이고, 두 번째, 적의 공격이 임박하거나 진행 중일 때 사이렌 소리가 5초간 상승하다가 3초간 하강하는 소리가 된답니다. 응급 경보가 울리면 대피소 표지판을 찾아 5분 이내에 재빨리 대피해야 하고, 주요 시설이 미사일, 무인항공기에 의해 피폭된다면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오염시설이나 물자에는 접근하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실내에 있는 경우 문틈, 창틈을 막아 오염된 공기가 들어오지 않게 합니다. 방독면과 보호衣 같은 개인보호 장비가 있다면 꼭 챙겨주시고, 없을 경우 마스크를 쓰고 방수자켓이나 우비를 착용합니다. 공습이 멈추고 조용해졌을 때는 TV, 라디오에서 방송되는 정부 발표에 귀 기울여주세요. 우리 모두를 지키는 민방공 경보, 잘 듣고 신속하게 대비합시다.

0: 도레미 친구들, 이제 소풍 갈까요?
1: 네!
0: 볼 때는 안 돼요.
2: 고마운 일이 있을 땐 이렇게 말해봐요.

0: 그림 그리기를 도와주셔서요.
1: 소풍에 데려와 주셔서요.
2: 빨대를 꽂아주셔서요. 손수건 빌려주셔서요. 우리를 사랑해.

Here are today's ingredients. 네, 오늘의 재료 여기 있습니다. We have eggs, 달걀 있어요. 오늘은 흰자만 쓸 거예요. We have 유부, fried tofu. We have shrimp, 우리 새우, 이거 생새우요. We have seaweed, 흰도 있고요. We have potato starch, 이거 전분가루. 오늘은 감자 전분가루 쓸 거예요. We have pancake flour, 부침가루. We have salt. We have pepper and we have sesame seed and vegetable mix. 뿌리카키도 있어요. 그 큰 채소하고 참깨 믹스요. So now we're ready to cook. First, we need to get our fried tofu ready. 우리 유부 준비해야 돼요. So let's cut open. And then squeeze the liquid out. Good. 물은 다 될 거예요. 이렇게. And we put them here. That's it. Where are the shrimp? 어서 새우! 새우들이 왔다. 여기 키친 타올 하나 있어요. So we put the shrimp in here. Take out all the water. Lots of water. And now we can cut the shrimp. 네, 우리 새우 잘라요. So, we cut the shrimp like this. 한꺼번에 몇 개 해도 돼요. 이렇게. Hop, hop, hop. 우리 믹싱 할 거예요. 그래서 너무 크게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냥 짧게 잘라야 돼요. 새우 없을 때 생선살 써도 돼요. It's up to you. One more time like this. Okay, now we can put them in the bowl. 이제 제일 어려운 부분이요. 살짝 어렵지만, 하지만 걱정하지 말고, 왜냐하면 이 달걀 다 안 쓸 거예요. 우리 흰자만 쓸 거예요. So, we have to separate the white from the yolk. 우리 흰자하고 노른자 따로따로 만들어야 돼요. Crack the egg. Open. And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렇게. All done. Now, we add our egg white here. Our potato starch, 우리 감자 전분가루. Our salt, and our pepper. And now, we mix. Just keep mixing. Until everything is mixed together. 그 싱싱한 새우 냄새, 허, 최고예요. 솔직히 좀 오래된 새우들 비린 냄새 나요. 좋은 냄새 말고. 하지만 싱싱한 새우, 진짜 좋은 달콤한 새우 냄새 나오고. 허, 이거 보세요. We have a nice thick mix. Okay. So first we take our 유부, like this. 이 하나만 쓸 거예요. 이렇게. Then our seaweed, put it here. So half has seaweed, half is empty. 반은 뭐가 없어요? 반은 김 있어요. 그리고 김 위에 우리 새우 믹스 넣을 거예요. We put the shrimp mix on the seaweed. 우리 새우 믹스. 조금 더 통통하게 만들어도 돼요? 아니면 조금만 넣어도 돼요? It's up to you. And close. Look, we made a shrimp sandwich. 진짜 새우 샌드위치 만들었어요. One more step. Now we need flour and egg. Crack the egg. 이번에 흰자, 노른자 상관없이 다 돌아가고. And we whisk with a fork. 우리 다 섞여서 달걀 물 만든 거예요. And we put it in here. Okay. So now we put our pancake flour in here. 우리 부침가루 이렇게 여기 넣을 거예요. So, take your fritter in the flour. 가루 안에 뒤집어요. 네. Now in the egg. 네, 또 뒤집어. Okay. Turn over.

0: All done. Next one. In the flower. Turn over.
1: Yes.
0: In the egg. Turn over. All done. Now we fry. Okay, we have a frying pan and some olive oil. Some olive oil, olive oil. And now we add our fritters. Time for the fritters. One. Two. Three. Now we wait.
2: 이제 좀 기다려야 돼요.
0: 네. 우리 위에 밑에 둘 다 요리해야 해요. We have to cook on both sides. 그래서 이따가 한번 뒤집어야 돼요. We have to turn them over. But let's wait. 그래서 느릿하게, 바삭하게, 맛있게 까지 계란해야 돼요. 그 다음 뒤집어요. So let's wait. I smell tofu. 아, 새우, 김하고 유부 냄새 되게 좋아요. 우리 한번 뒤집을까? Let's try and turn them over. So, let's turn over. Oh, okay, good. Next one. And turn over. And one more time, turn over. Ha ha! 이제 또 기다려야 돼요. We have to wait again. 왜냐면 이 조건 다 됐지만 밑에는 아직 안 됐어요. 조금 더 기다려야 돼요. Turn them over just to check. Okay. Like that? Yeah. 오, 좋습니다. They're ready to eat. Our shrimp tofu fritters are done, but they need some color. 맞아, 우리 알록달록 색깔 좀 필요해요. So, we will use this seasoning. 그 콘채소하고 참깨, 불이 각했을 거예요. And a little more, like this. Our shrimp tofu fritters are done. 네, 우리 새우 유부전 완성됐습니다.

Time to taste. 맛보기. 덥다. Oh yeah. Huh. Everybody loves shrimp. 모든 사람은 새우 좋아요. 왜냐면 이런 해산물 맛 있지만 달콤한 맛도 있고. So when we have shrimp plus seaweed plus fried tofu, 아, 해산물 heaven. 우리 해산물 천국 갔어요. It's so delicious. 진짜 맛있어요. 우리 새우 유부전 shrimp tofu fritter 완성됐습니다. 오늘은 진짜 한국 스타일 요리 만들었지만 다음엔 한국, 영국, 미국, 중국. Come back and find out. I'll make you something delicious next time. 다음에도 맛있는 거 만들어 볼 거예요. Bye bye.

0: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1: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0: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클린.

0: 이게 뭐예요?
1: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2: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출동!
3: 얼굴엔?
4: 순한 킹킹!
3: 진물엔?
4: 덥덥한 말!
5: 순하게?
4: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안녕하세요. DJ 동영 인사드려요. 안전초코 하초코, 오늘은 초코동에 사시는 이하영님의 사연으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공통령님을 너무 좋아하는 팬이에요. 하영님, 땡큐. 그런데 공통령님도 안전사고의 위기를 많이 겪으셨죠? 보면서 얼마나 조마조마했는지 몰라요. 네네, 그랬었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곰통령이 위험에 처했던 순간 베스트 3. 먼저 3위, 곰통령 손에 세균이 드글드글.
1: 드글드글해. 떨어져라, 떨어져, 떨어져.
0: 안녕하십니까. 어느 날 맛있는 간식을 사들고 온 곰통령. 내가 오늘 뭘 살게요? 바로 르꼬르동골로 출신 스타 파티시가 만든 뽀롱뽀롱 마카롱. 아이고, 이걸 먼저 먹어볼까? 이야.
2: 저 손엔 세균이 6만 마리가 아니라 600만 마리쯤 있겠어.
0: 나는 이거. 자, 곰초이도 먹어봐요. 아,
2: 잠깐. 아? 곰통령님, 손 언제 씻으셨죠?
0: 야, 손이요? 할 수 없이 손을 씻는 곰통령. 하지만 하기는 참. 야, 해줘. 됐다.
2: 깜짝이야. 물로만 씻는 건 소용 없습니다. 자, 올바른 손 씻기 방법 함께 보실까요? 먼저 손에 물을 적시고 비누를 묻혀 충분히 거품을 낸 후 손바닥끼리 마주대고 싹싹 문지릅니다. 손바닥으로 손등도 싹싹 문지릅니다. 손깍지를 끼고 손가락 사이도 싹싹 문지릅니다. 손가락을 마주잡고 싹싹 문지릅니다. 엄지손가락을 빙글빙글 문지릅니다. 손끝을 손바닥에 싹싹 문지릅니다. 자, 이제 물로 잘 헹궈주면
0: 그런데 곰통령이 손 씻으러 다녀온 사이

0: 이렇게 어린이들이 마카롱을 모두 먹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니 다들 얼굴에 빨간 반점이 이게 무슨 일이죠? 병원에 갔더니 음식물을 통해서 세균에 감염된 것 같다고 하던데.
1: 우리가 다 같이 먹은 건 딱 하나예요.
2: 마카롱.
0: 아니.
3: 어쩌면. 어제 곰통령님이 여기저기서 손에 묻히고 온 세균들.

0: 곰통령이 위험에 처했던 순간 2위 모르는 사람을 따라간 곰통령 어느 날 빵집 이벤트 소식을 알게 된 곰통령 이것 좀 봐봐요 새로 생긴 먹구먹구 빵집에서 핫초코맛 딸기 파이를 판다네요 정말 맛있을 것 같지 않나요 100개 한정 반값 할인이라는데 우리 같이 가보면 어떨까요 곰통령은 빵집을 찾아 길을 헤매는데 그때 에이, 도통 모르겠군.
1: 어디 길 찾아요?
0: 아니, 이렇게 아름다운 여성이. 아, 빵집이요? 아, 먹구먹구 빵집이라고 새로 오픈한 빵집인데. 거기서 이번에 핫초코맛 딸기 파이를 판다고 해서.
1: 아, 그 빵집. 여기 아니라 좀 가야 되는데. 제가 차로 데려다 줄까요?
0: 아이고 천사님 감사합니다 세상은 아직 따뜻한 곳이었군요 그럼 전 뒤에 탈게요 천사님 그렇게 어딘가에 도착하게 되고
1: 곰돌님 다 왔어요 일어나요
0: 아, 벌써 다 왔군요
1: 내가 내려줄게요
0: 괜찮으냐?
1: 자, 됐다 자, 이제 가볼까요?
0: 빵집이 이 근처인가요?
1: 아, 아니 빵집 말고 우리 집이 이 근처예요
0: 예?
1: 난 그 빵집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이제 곰돌이 넌 나랑 같이 살게 될 거야
0: 뭐요?
1: 곰세 마리가 한 집에 있어 아빠곰 엄마곰 애기곰은 이제 내려가요
0: 안돼 잠깐 잠깐 철수님 이 나쁜 유괴범 당장 곰통령님을 풀어줘 그래 풀어줘
1: 왜 화를 내고 그래요
0: 곰통령사님 곰통령님, 괜찮으십니까?
2: 예, 전 괜찮습니다.
0: 아니, 저분 천사의 얼굴을 하고는 왜 저런데요?
1: 이사 치워요, 나! 아저씨, 뭐라고?
3: 이제 아시겠죠? 겉으로 봐서는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절대 알 수 없다는 사실 여러분도 꼭 기억하세요
0: 꼭 기억하세요
3: 꼭 잡혀갔다
0: 그날 이후 전 모르는 사람은 절대 따라가지 않는답니다 겉모습이 아무리 착해 보여도 말이죠 곰통령이 위험에 처했던 순간 1위 아파트 베란다에서 떨어진 곰통령 놀이공원에 간 바비를 부러워하는 곰초이와 수아 바비는 놀이공원에 갔으니 여러분은 동물원에 간 걸 자랑하면 되겠네요 예예 예.
4: 근데 우리는 동물원에 안 갔는데요?
5: 이건 그냥 우리 집 그림이잖아요 그리고 실제 동물도 없고
0: 그렇게 말하면 저 동물 친구가 섭섭하죠
5: 네, 무슨 인형?

0: 수아는 지금 앵무새에게 모의주기 체험을 하고 있어요.
1: 근데 그게 무슨 동물이에요?
2: 그러게. 생각보다 진짜 같은데?
0: 그쵸.
3: 그러게. 바비한테 보내야겠다. 우리 지금 코코동물원에 와있어. 앵무새 모의주기 체험도 했다. 부럽지? 웃기다.
0: 이게 바로 자랑에는 자랑 수법이죠.
3: 동생님 최고! 예! 비빔이 당근을 아직 잘 먹더라. 부럽지?
2: 근데 바비가 우리 사진 보고 진짜 동물원 왔다고 믿을까?
4: 그러게, 궁금하네.
2: 응? 어? 바비다.
5: 코코동물원 갔구나. 거기 나무 위에 사는 오랑우탄 있잖아. 그 오랑우탄 사진도 좀 보내줘.
2: 오랑우탄?
0: 곰초이와 수아가 오랑우탄 사진을 찍으러 나간 사이.
6: 아유, 나 왜 불러요? 어? 뭐야? 다들 어디 갔지? 뭐야? 다들 어디 갔지?
0: 곰통령은 아이들을 찾느라 베란다 탁자 위에 올라서는데.
7: 수아!
0: 어디 가요? 곰초이!

0: 한낱 곰인형으로 태어나 곰통령으로 후회 없이 살았습니다. 나 이제 한 줌의 솜뭉치로 돌아가려 합니다. 모두 안녕히. 아, 여긴 천국인가요? 그렇게 곰통령은 가까스로 목숨을 건지게 되었죠. 어? 곰철수님!
1: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0: 그 후로 저 곰통령은 많은 걸 깨달았어요. 베란다 창문 근처에 가구를 두면 안 된다는 것. 어린이들이 밟고 올라섰다가 창밖으로 떨어질 수 있으니까요. 베란다 창밖으로 머리를 내밀면 안 된다는 것. 무게중심이 앞으로 쏠려 밖으로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요.
2: 어서오세. 어? 철수님 오셨습니까?
1: 어, 나왔다 조수.
2: 응?
1: 청소는 잘 하고 있었나?
2: 이게 뭐지?
1: 별일 없었지?
2: 벌레 철수님 어깨에 벌레 붙었어.
1: 벌레? 날 왜 따라왔냐?
2: 저거 손으로 잡다니.
1: 너희 집에 가.
2: 놀랐네. 근데 철수님은 어떻게 벌레 보고 하나도 안 놀라세요?
1: 곰초이, 내가
0: 아 깜짝아
1: 하고 놀라는 걸 본 적 있나?
2: 아니요.
1: 그럴 거다. 난 태어나서 한 번도 놀란 적이 없으니까.
2: 정말요? 그럼 무서운 걸 보거나 뭔가 막 나타나도요?
1: 물론이지. 만약 내가 놀라는 걸 보는 사람이 있다면 이 곰시멜로를 다 줄 수도 있다.
2: 정말요?
1: 그 말의 뜻은 난 절대 놀라지 않는 강철심장 곰돌이란 거지.
2: 에이, 아무리 강철심장이라도 어떻게 한 번도 안 놀라? 진짜래. 자기가 놀라는 걸 보는 사람한테 곰시멜로를 다 줄 수도 있다고 했어. 그럼 우리가 곰철수를 놀라게 하자. 그래서 그 곰시멜로 우리가 다 먹는 거야.
3: 오, 좋은 생각인데.
2: 근데 어떻게 출수님을 놀라게 하지? 아, 이건 어때? 뭐? 괜찮네?
1: 네, 핫초코 두 잔 지금 출발합니다. 자, 그럼 가볼까?
2: 아, 다녀오세요.
1: 그래, 조수.

0: 아니, 고릴라 달쓰고 뭐 하는 거예요?
1: 철수님을 놀라게 하려고요. 호풍이한테 얘기하면 안 돼요? 얘들아, 가자!
0: 참그 별일이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러면 놀라려나?
2: 자, 여기가 맞나? 지하 101호. 하초코 체크.

0: 뭐야 저 고릴라들?
1: 아, 잘 잤네. 아,
2: 이제 출발해볼까?
3: 나 좀 무섭지? 아니, 전혀.
4: 어, 안 돼! 위험해! 비켜!

0: 어? 차 안에 사람 있었네?
1: 이봐, 고릴라들. 그렇게 차 뒤에 숨어 있으면 위험하다. 차 뒤에 숨어 있으면 운전자가 너희를 전혀 볼 수 없기 때문에. 아주 큰 사고로 이어져 목숨을 잃을 수도 있지. 그러니 절대 자동차 뒤에 숨어 있으면 안 된다. 알겠나, 고릴라들? 그쵸? 내가 이젠 고릴라들 안전교육까지 시켜야 하나?
2: 아니, 근데 곰철수 고릴라 보고도 안 놀라던데?
3: 그러게. 작전을 바꿔보자. 좀 더 무시무시한 걸로.
1: 나온 김에 장 좀 봐야겠군. 우유, 민트가루, 꿀, 딸기잼.

0: 빨리 좀 냉장고에 있었던 것 같은데. 밀가루. 요즘 할 게 너무 많아.
1: 온다. 준비됐어?
2: 응.
1: 준비됐어. 출발!
0: 민트가루. 이거 있었지 않나?
1: 아싸! 놀랐지? 놀랐지?
3: 그래, 놀랐다. 킥보드 타면서 헬멧을 쓰지 않아서 놀랐다. 킥보드를 탈 때 헬멧을 써야 하는 건 귀신도 예외가 없다. 아무리 귀신이라도 킥보드를 타다 넘어지면 머리를 다치게 된다고.
4: 죄송합니다.
3: 다음에 또 헬멧 없이 킥보드를 탈 텐가? 두고 보겠다. 가봐. 하다하다 이젠 귀신들 안전교육까지 시켜야 하나.
1: 뭐야, 공철수. 어떻게 귀신을 봐도 안 놀랐지?
5: 그니까. 아무래도 공신말로 포기해야 할 것 같아.
6: 아니, 최후의 작전이 남아있어.
1: 응? 어떤 작전?
7: 금값이 계속 오르는구먼.
3: 혹시 이런 뉴스는 없습니까? 고릴라들이 동물원을 탈출했다거나 킥보드를 탄 귀신들이 거리를 돌아다닌다는.
7: 그런 뉴스는 없는데. 저는 모릅니다. 아이들이 철수님을 놀라게 하려고 그러고 다닌다는 거 저는 절대 몰라요.
3: 네?
6: 마지막 작전. 좀 있으면 철수님이 공원에 운동 가려고 이 길을 진행할 거야. 그때 우리가 외계인한테 붙잡힌 척 나타나는 거지.
7: 그러니까 그 고릴라들이 바로 곰초이랑 친구들인 겁니다.
3: 이런, 날 놀라게 하려고 그런 장난을.
7: 전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철수님은 이 얘기 저한테 들은 거 아니에요.
3: 잠깐, 이 소리는?
7: 안 돼, 위험해. 철수님. 철수님, 제가 얘기한 거 아닙니다.
3: 요 녀석들. 가자, 외계인들아. 차 다니는 길에서 위험하게 장난치지 말고. 너희들, 아주 큰일 날 뻔했다. 그렇게 골목 안에 있다가 갑자기 튀어나오면 달려오던 자동차가 너희를 보고도 바로 멈추지 못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5: 그 생각은 못했어.
8: 죄송해요, 철수님. 앞으로는 조심할게요.
1: 근데 곰철수, 넌 어떡해. 고릴라, 귀신, 외계인 이거 다 보고도 어떻게 하나도 안 놀라?
5: 그니까 진짜 강철심장 맞네.
3: 뭐 생각해보니 나도 놀랄 때가 있긴 하더군. 바로 어린이들이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았을 때 말이야.
8: 맞네요.
3: 그러니 앞으로는 날 놀라게 하지 말도록. 그리고 곰시멜로는 영원히 내 거다. 탐내지 마.
8: 철수님, 운동 잘하고 와요.
3: 그래, 간다. 조심해라, 꼬맹이들.
7: 꼬불꼬불꼬불꼬불 맛 좋은 라면. 라면이 있기에 세상 잘 만나.
2: 안녕하세요. DJ 통영입니다. 오늘은 초코동에 사시는 안미라님의 신청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같은 날씨엔 면요리가 땡기네요. 곰통영님도 면요리 좋아하세요? 그럼요. 짜장면, 냉면, 라면 다 좋아하죠. 하지만 제가 싫어하는 면도 있습니다. 바로 주차된 차 뒤에 숨어있는다면 싫어하고요. 헬멧을 쓰지 않는다면 더 싫어하고요. 골목에서 갑자기 튀어나온다면 더 싫어합니다. 그럼 곰통영이 제일 좋아하는 면 요리는 우리 모두 안전하게 생활한다면 이겠죠?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꼬불꼬불꼬불꼬불 맛 좋은 라면, 라면이 있기에 세상 잘 만나.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9: 출동.
4: 얼굴엔
9: 순한 킹킹,
4: 줄무랑
9: 덥덥한 말
10: 순하게
9: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yes,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0: 아빠, 저게 뭐야?
1: 글쎄.
2: 다들 뭐 먹는 거지?
3: 이게 뭐예요?
4: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3: EBS IN 포키젤?
4: 네.
5: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젤.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6: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7: 진동.
6: 얼굴엔
7: 순한 킬킬.
6: 진물엔
7: 덥덥한 말.
8: 순하게
7: 지켜줄게.
6: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치.

0: 맞다. 도서관 옆에 로봇 박물관 생겼더라.
1: 우와, 재밌겠다. 가보자.
0: 그래. 아, 수아한테도 물어보자.
1: 그래.
2: 어, 수아야.
1: 그래서 오늘은 안 돼. 내일 가자. 어때?
2: 알겠어. 약속한 거다.
3: 근데 수아 요즘 맨날 윤경 누나랑만 보네?
2: 저게 우리보다 윤경 누나랑 더 친한 것 같아.

0: 언니, 오늘도 댄스 학원가?
1: 응. 나 잘한다고 칭찬 많이 받는다?
0: 당연하지. 언니가 춤 제일 잘 출걸? 언니 완전 아이돌이잖아.
1: 그런가? 서혜야, 너 오늘 댄스 학원 와서 구경할래?
0: 진짜? 그래도 돼?
1: 응, 당연하지. 선생님한테 말해놓을게. 가자.
0: 우와, 신난다.
2: 자, 팔, 다리 털어주세요. 탈탈탈탈, 탈탈탈. 자, 자 그리고 목.
3: 하나,
4: 안녕하세요.
2: 안녕. 어, 안녕.
0: 오, 수아다.
5: 윤경 언니 덕분에
0: 수아,
5: 알게 된 언니 오빠들도
0: 안녕.
5: 이렇게 많아.
2: 어, 수아, 누구니?
1: 선생님, 수아를 구경하고 싶대서 같이 왔어요.
2: 어, 그랬구나. 어, 구경도 하고 춤추고 싶으면 같이 춰도 돼.
0: 네.
1: 어떻게 같이 춰. 이게 얼마나 어려운데.

0: 어? 어? 수아, 이 춤 안 해? 와서 같이 해.
1: 네.
0: 자, 옆으로 좀 나와주고, 자. 자, 다시 갑니다.

0: 배웠니?
1: 아니요. 뮤직비디오 보고 연습한 거예요.
0: 아, 그래? 아유, 소질이 있네.
1: 맞아. 잘하더라.
2: 완전.
1: 고마워. 언니, 오늘 너무 재밌었어.
3: 아까 네가 내 옆에 바짝 붙어서 춤추는 바람에 나 엄청 불편했거든?
1: 그렇게 바짝 붙지 않았는데.
3: 미안. 너 그 머리핀 춤출 때 엄청 반짝거리더라?
1: 그랬어?
3: 응. 나 한번 해봐도 돼?
1: 응.
3: 어때?
1: 오, 예뻐.
3: 소아야, 우리 거기 가보자. 네가 말한 핫초코 가게.
1: 아, 그래, 그럼 이쪽으로. 근데 내 머리핀 이따 돌려주겠지?
3: 여기야. 우와.
4: 수아 왔나?
1: 철수야, 우리 핫초코 두 잔 줄래?
4: 오케이, 잠시만. 어? 근데 수아, 팔에 그 멍은 뭐지?
1: 아, 이거? 몰라, 어디 부딪혔나 봐.
4: 그래? 아팠겠는걸?
1: 조금.
4: 핫초코 나왔습니다.
3: 음시멜로 맛있다.
1: 그치?
3: 응. 수아, 네 음시멜로 나 주면 안 돼? 넌 많이 먹어봤잖아.
1: 그치만 나도 음시멜로 좋아하는데. 알았어.
4: 잠깐! 그건 안 되지. 핫초코 한 잔에 곰시멜로 한 개. 그게 우리 핫초코 가게의 원칙이다. 게다가 곰시멜로를 하루에 두 개 먹는 건 건강에도 좋지 않아.
3: 알겠어. 수아도 먹어.

0: 초코 맛있다. 다음에 또 오자.
1: 그래.
0: 나 갈게. 안녕.
1: 안녕, 언니.
2: 두 사람 친하게 지내는 모습 보기 좋군.
1: 그래.
2: 그런데 만약 친구가 나를 괴롭히거나 내가 싫어하는 행동을 할 땐 어떻게 해야 할까? 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해야 돼. 진짜 친구는 그런 얘기도 다 나눌 수 있어야 한다고.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지?
3: 민경 언니, 내일 내 머리핀 돌려줘. 그거 내가 아끼는 거야.
4: 알았어. 내일 놀이터에서 10시에 만나.
1: 응, 언니.
2: 로봇 박물관?
5: 네. 철수님도 같이 가요. 거기 핫초코 만드는 로봇도 있대요.
2: 쳇! 녀석이 핫초코를 얼마나 잘 만드는지 확인해야겠군.
6: 나 지금 윤경 언니한테 뭐 받을 게 있어서 기다리고 있거든. 금방 갈게.
7: 가위가위뽀, 가위가위뽀.
0: 어서야.
6: 언니.
0: 야, 우리 초코역 가자.
6: 초코역? 지금?
0: 응, 나 티셔츠 사려고. 가자.
6: 아, 안 돼. 나 약속 있어.
0: 뭔 약속? 티 사고 가면 되지.
6: 안 돼. 나 오늘 진짜. 아, 오늘은 안 돼. 아!
2: 친구가 나를 괴롭히면 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해야 돼.
6: 언니 왜 자꾸 나 꼬치 뭐? 나 아프단 말이야. 그리고 그 머리핀 왜 자꾸 차고 있어? 돌려줘.
0: 됐냐? 그리고 나 이제 너랑 안 놀 거야. 너네도 얘랑 놀지 마. 알았지?

0: 놀 건데? 같이 숨바꼭질도 하고 교복 박물관도 갈 건데?
1: 나도 수아를 위해 곰시멜로 넣은 핫초코를 계속 만들어주겠다.
2: 자, 나도 너랑 같이 놀 거야.
3: 나도.
1: 좋아, 정리됐군. 그럼 이제 윤경이랑 수아 두 사람만 서로 같이 놀지 않기로 한 거다. 괴롭히는 사람과는 친구가 될 수 없으니까. 자, 가자.

0: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과는 앞으로도 절대 같이 놀지 않는 게 좋아.
1: 근데 만약 그 친구 말고 같이 놀 친구가 없으면?
2: 맞아. 그럴 땐 어떻게 해야 해요?
0: 당장은 같이 놀 친구가 없을 수도 있지. 하지만 기다리다 보면 분명히 나와 마음이 맞는 친구를 만나게 될 거야. 세상엔 좋은 사람들이 더 많으니까.
1: 그런가?
0: 물론이지.

수아야, 나 용경 언니야. 생각해봤는데 앞으로 너랑 놀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슬퍼. 나 네가 정말 좋거든.

0: 제가 괴롭힌 거 정말 미안해. 세민하고 약올라서 그랬어. 앞으로는 안 그럴게.
1: 쉴 새 없이 재채기를 하다 지쳐 쓰러지게 되는 곰돌이 전염병 HG 바이러스. 이를 막을 방법은 없는 걸까?
2: 방법이 있습니다. HG 예방접종. 예방접종이란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소량의 병균을 몸속에 집어넣어 면역체를 만드는 것이죠.
3: 우리 모두 HG 예방접종으로
4: HG 바이러스를 이겨냅시다!
3: 우리가 이렇게 HG 예방접종에 대해 잘 알렸으니 예방접종을 하는 곰돌이들이 많아졌겠죠?
2: 예예예예 그럼요 그럼요. 자 그럼 어디 한번 볼까요? 자 예방접종을 한 곰돌이는 아! 이럴 수가! 딱 한 명뿐이네요. 네? 이름이 곰철수요?
3: 이럴 수가! 그럼 여기 계신 곰청장님과 곰장관님들 다 예방접종 안 한 겁니까?

0: 대체 왜? 왜 안 했어요?
1: 무서워서요. 사실 우리 곰돌이들 예방주사가 처음이잖아요.
2: 맞아요.
0: 아니, 그래도 그렇지.
2: 참. 그러는 곰통령님은요? 곰통령님도 예방주사 안 맞았잖아요.
0: 저야 맞으려고 했죠. 했는데 제가 워낙에 바쁘다 보니까.
3: 그래서 에이? 바쁘신 곰통령님을 위해서 제가 예방접종주사를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바로 맞을 수 있게 말이죠.
0: 지금요?
3: 예. 아유, 우리 곰통령님께서 예방접종하시는 모습을 먼저 보여주신다면 어휴, 저희 곰돌이들도 모두 용기를 내서 예방접종을 할 겁니다.
1: 맞습니다.
4: 곰통령! 곰통령! 곰통령!
0: 저도 지금 예방접종 정말 하고 싶은데요. 하필 오늘도 바쁜 일이 있네요. 예방접종은 다음 기회에.
2: 잠깐! 바쁜 일 뭐요?
0: 뭐냐면 안전 초코 하초코에서 제가 해야 할 일이 있거든요. 그럼 이만 나오세요. 급합니다.
3: 왜 저러는 거예요? 누가 바쁘다는 거예요 도대체?
5: 이렇게 피곤하지.
6: 곰초이 우유곽 좀.
5: 이제는 재채기를 심하게 하면 인간으로 변신되네요. 신기.
6: 가만. 혹시 조수 너 HCC 바이러스에 감염된 거 아닌가?
5: 에이, 설마요. 어제 입을 안 덮고자서 그럴걸요?
6: 곰초이, 너도 꼭 HCC 예방접종을 하도록 해. 피곤해 보이는데 오늘은 가서 쉬고.
5: 쉬라고요? 그럼 여기는 누가?
0: 제가 있지 않습니까? 잘 됐네요. 그러잖아도 제가 오늘 바빠야 하는 날이거든요. 자, 뭘 하면 될까요?
5: 그럼 여기 있는 테이블 한 번씩 닦아주실래요?
0: 아, 물론이죠. 어서 가세요, 곰초이.
5: 감사합니다. 부탁드려요.
0: 바쁘다 바빠. 나는 바쁜 곰.

0: 내가 그만 칠수로. 난 몰라요.
1: 괜찮아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0: 아유, 미안해서 어째. 미안해요, 곰초이. 이제 정말 가서 쉬어요.
1: 네, 그럼. 부탁드려요.
0: 예, 예. 가요. 가세요.
2: 곰통령님, 파초코 배달 좀 해주시겠습니까?
0: 물론이죠. 저 오늘 바빠야 합니다.
2: 자, 주소는 초코동 23-49번지.
0: 바쁘다 바빠. 나는 정말 바빠. 가만, 주소가 뭐라 그랬지? 안 돼!
1: 어? 곰통령님! 누님! 누님! 괜찮으세요?
0: 아유!

0: 그래? 제가 핸드폰을 보며 걷다가 그만.
1: 괜찮아. 핸드폰을 보면서 걸으면. 큰일 나요.
0: 그러게요.
2: 조심해서 배달하도록.
0: 미안해요, 곰초이. 내가 잘했어야 했는데.
1: 아닙니다. 갈게요.
0: 그럼 철수님, 전 이제 뭘 하죠?
2: 글쎄요, 핫초코나 한잔 하시겠습니까?
0: 아니요, 아니요. 아이, 그런 거 말고 제가 오늘 엄청 바빠야 하거든요.
2: 그런데 왜 자꾸 바빠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0: 아, 그게...
3: 곰통냥님. 곰통냥님.
0: 곰청장님. 어떻게 여기까지.
3: 아니, 아까 곰통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0: 아이고, 저도 지금 예방접종 정말 하고 싶은데요. 하필이면은 오늘도 바쁜 일이 있네요. 아이고, 이런.
3: 그래서 바쁜 일 다 끝내고 바로 예방접종 해드리러 왔습니다. 자, 그럼 여기. 어떤 조사가 좋을까요? 저기, 곰통장님? 곰통장님? 곰통장님? 아니, 곰통장님 어디 가셨어? 아, 저기, 곰통장님 못 봤어요? 아니, 어디 갔지? 곰통장님? 아니, 어디 가신 거야, 또? 아유, 정말, 아유.
1: 근데, 왜 이렇게 힘들지?
3: 자자, 곰통령님 바쁘신 일 끝난 거 맞죠?
0: 네. 아니요. 제발 나 바쁘다고 해줘요. 나 주사 맞기 싫어. 무섭다고요.
2: 잠깐. 이 소리는

0: 이럴 수가! 곰초이가 HC 바이러스에 감염됐습니다. 곰초이가요. 철수님 같이 가요.
1: 곰통령님 지금 한 10초면 맞으니까 팔만 좀 걷어주시면은.
0: 저 바쁘니까 나중에요.
1: 곰통령님, 곰통령님. 아유 정말. 아니 예방 접종은 언제 하냐고. 아이고.
2: 가엾은 곰초이 얼마나 아플까요?
0: 네, 몸이 아픈 건 물론이고 저렇게 링거 주사를 계속 꽂고 약도 계속 먹어야 하죠. HC 예방접종만 했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2: 그래, 결심했어. 우리 곰돌이들을 위해 내가 먼저 용감하게 예방접종을 하겠다.
3: 예방접종 맞을걸.
4: 지금부터 곰돌이 협회 회장이신 곰통령님의 HC 예방접종이 있겠습니다. 준비됐습니까?
1: 예, 준비됐습니다.
2: 저도 준비됐습니다.
4: 좋습니다. 시작하시죠.
1: 네. 저기 곰통령님 조금 따끔하십니다.
2: 예.
1: 따끔.
2: 생각보다 괜찮은데.
1: 자, 이제 끝났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0: 있다. 곰돌이형님.
1: 잘하셨어요.
2: 감사합니다.
1: 별것 아니죠?
2: 곰돌이 여러분, 우리는 예방접종 따위 두렵지 않습니다. 더 두려운 건 나중에 병에 걸려 고생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 HCG 예방주사를
3: 맞으시다.
2: 고생하셨습니다. 좋아요.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덕분이에요. 예.

0: 아, 안녕하세요. 오늘 용감하게 예방주사를 맞은 DJ 동혁입니다. 예방접종은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꼭 해야 하지만 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죠. 만약 예방접종을 하지 않아 병에 걸리면 다른 이들에게도 병을 옮기게 되어 엄청난 피해를 끼치게 되거든요. 그러니 예방접종 나뿐 아니라 우리 가족과 이웃을 위해서라도 꼭 해야겠죠. 그럼 예방주사 잘 맞는 씩씩한 어린이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자,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지금
1: 얼굴엔
2: 순한 킹킹
1: 진물엔
2: 덥덥한 말
3: 순하게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0: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지성.
1: 얼굴엔
2: 순간 킹킹.
1: 진물엔
2: 덥덥한 말.

0: 정글에 감춰진 고대 유적.
1: 지역에 산정된 임무가 없습니다. 경고. 산정된.
0: 뭐 하는 거야? 위험할 뻔했잖아. 잡잡아. 잡잡아. 네 마음은 이해하지만. 잡잡아.
2: 잡잡아.
1: 목표 희귀종 발견. 목표 희귀종 발견. 위치는 열대 정글. 희귀종의 이름은 제규어입니다.
3: 제규어는 고양이과 동물 중에서도 체급 대비 무는 힘이 가장 강해.
0: 무서운데 멋있어.
4: 그런데 과자통은 어디서 난 거지?
5: 어? 저기 좀 봐. 건물처럼 보이지 않아? 저기서 가지고 온 것 같아.
0: 어? 정글 한복판에 건물이 있다고?
3: 혹시 동물들이 납치된 곳 아니냐, 핑! 어. 자.
0: 슈퍼탐사대 X! 잡잡이의 엄마, 아빠, 그리고 사라진 동물들이 있는지 찾으러 가보자. 생태계를 지키는 게 우리의 임무니까.

0: 왜 이렇게 몸이 끈적한 거냐?
1: 온도가 높고 공기 중에 물이 가득 차 있어서 그래. 기후변화 때문에 여기 열대 정글의 폭염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아.
2: 얘들아! 어? 어? 테라피아에서 본 건물이야! 어? 누가 정글에 이런 건물을 지었지?
1: 예전에는 이 행성에 문명이 번창했었다는 이야기도 있었으니까.
0: 그럼 그때 지어진 건물이냐, 핑?
1: 글쎄.
0: 어? 핑? 뭐야? 아무도 안 사나 보다, 핑.
2: 핑! 괜찮아.
0: 괜찮다, 핑.
1: 어? 어, 이게 뭐야?
2: 이건 꼭
0: 우와, 꼭 생명의 나무 같았다, 핑.
2: 가운데 동물은 찹찹이 같아 보였고.
0: 제이야,
2: 누가 이런 짓을? 대체 뭐가 걸렸다 했더니 이들이 여긴 왜 있어?
3: 매드포카, 역시 너였구나.
4: 어? 드디어 위대한 이 몸의 이름을 제대로 부르는 것. 맞다, 이 몸이 바로 위대한 매드포카님이시다.
0: 자체 엄마 아빠는 어디 있냐?
4: 그걸 내가 왜 알려줘야 되는데?
3: 역시 매드포카가 데려간 게 맞았어.
4: 오, 마치 같이 있었군. 너만 있으면 마스터 그레이님의 새 세상이 시작된다.
2: 로티, 저 녀석 아무래도 찹찹이를 노리고 있나 봐.
3: 그건 절대 안 되지.
4: 건방진 녀석, 그 녀석을 이리 내.

0: 난 매드 쿼카를 쫓을게. 너희는 제규어를 구해줘. 예, 거기서! 어?
1: 진정해. 널 구하려는 거야.
2: 비켜봐라, 핑! 어?
3: 콰트핑, 잠깐만!
1: 잡혀봐! 쫓아가자!
0: 거기서! 어? 어딜 도망가려고?
4: 저리 비켜! 말도 안 돼! 어떻게 빠져나왔지? 어? 안 돼! 내 매드 해볼까?
0: 야! 다 끝났어! 그만 포기해!
2: 자!
4: 어? 저기다!

0: 얘들아 미안. 시간이 너무 지체되어 버렸네.
1: 아니야, 네 탓이 아닌걸. 고마워 그리티.
2: 어? 오. 제규어가 구해줘서 고맙대.
1: 우리야말로 도와줘서 고마워. 너의 DNA를 수집해도 될까? 됐다.
0: 어? 어? 그런데 로티는?
1: 눈앞에서 찹찹이를 놓친 게 자기 때문이라 생각하는 것 같아.
3: 내 걱정 해주는 거야?
1: 로티.
2: 괜찮아?
3: 응. 적어도 이젠 누가 범인인진 확실해졌으니까.
0: 돌아가는 대로 난 매드포커 위치를 추적할게.
1: 나도 단서들을 다시 살펴볼게.
2: 나도 뭐든지 도울게.
4: 힘쓰는 일은 내게 맡겨라, 띠.
3: 다시 구하자. 우리 친구를.

0: 이건 꼭...
1: 얘들아, 어? 생명의 나무의 DNA 코인을 다 모으면 지구를 예전처럼 되돌릴 수 있다고 했지?
2: 맞아. 그게 어떻게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갑자기 그건 왜?
1: 매드코카가 찹찹이를 잡아간 이유랑 생명의 나무가 왠지 관련이 있는 것 같아서.
0: 에이, 뭐가 어떻게 됐든 그건 나중에 생각하자. 지금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건 찹찹이를 구하는 거야. 그리고 잡혀간 다른 동물들도. 응?

0: 삽삽이에 대한 단서가 나오지 않아.
1: 대체 어디 있는 거냐, 핑크?
2: 이런, 검둑수리가 캔디콜을 잡아갔어.
1: 우리에게 할 말이 있는 것 같은데.
0: 슈퍼탐사 덱스 다음 이야기, 삽삽이를 찾아서.
2: 기다려라, 매드코카!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출동!
3: 얼굴엔?
4: 순한 킬킬!
3: 주물엔?
4: 도톰말!
5: 순하게?
4: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설!
6: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7: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6: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클린.
8: 옥스퍼드 팡!
9: 해보고!
8: 주유소 사고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10: 탑승하세요.
8: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퍼드 타운.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출동.
3: 얼굴엔
4: 순한 킬킬.
3: 주물엔
4: 도톰말.
5: 순하게
4: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설.

0: 12화 잡잡이를 찾아서. 잡잡아! 영상 소리였구나. 잡잡아. 그리피, 뭐 좀 찾은 게 있어?
1: 밤새 찾아봤는데 어디에도 찹찹이는 안 보여.
0: 매드코카, 대체 찹찹이를 어디로 데려간 거야?
2: 덫이 발견된 곳 중심으로 더 찾아보자.
3: 목표 희귀종 발견. 목표 희귀종 발견. 위치는 산악기후 지역. 희귀종의 이름은 검독수리입니다.
0: 슈퍼탐사대 X, 우선 출동하자.
4: 정말 높다, 핑!
2: 검독수리의 둥지는 보통 절벽에 있어. 절벽 주변을 우선 찾아보자.
4: 로티! 잡혀봐!
5: 로티, 어디 가는 거야?
2: 찹찹인 줄 알았구나.
1: 정말 찹찹이 소리랑 비슷하네.
4: 근데 왜 이렇게 우는 거냐, 핑?
0: 검독수리!
2: 갈고리처럼 구부러진 날카로운 부리, 커다란 날개와 크고 억센 발톱. 우리가 찾고 있는 검독수리가 맞아.

0: 독수리가 왜 이렇게 낯이 날고 있는 거냐, 빙!
1: 그건 아마도...
2: 검독수리가 발톱으로 먹이를 움켜쥐는 힘은 사자가 무는 힘보다 강해.
3: 와, 사자보다도?
2: 그래서 자기 몸집보다 큰 동물도 거뜬히 낚아챌 수 있다고 해.
4: DNA 코인을 어떻게 확보하지?
3: 캔디코가 잡혀갔어.
4: 모두 얼른 차에 타. 그리핀, 검독수리가 캔디코를 잡아갔어. 따라가는 중이야.
5: 뭐? 캔디코 통신을 이쪽에서 연결해볼게.
4: 캔디코! 캔디코!
6: 괜찮아, 캔디코?
0: 로티?
5: 내 쪽에서 통신을 연결했어.
6: 우리가 지금 차로 쫓아가는 중이야. 주변에 뭐가 보여?
0: 절벽에 있는 둥지로 가고 있는 것 같아!
4: 얼른 구해줄게! 모두 꽉 잡아!

0: 미치겠어.
1: 로티, 어? 터치 스크린 아래쪽에 빨간 버튼 보이지?
0: 어?
1: 이럴 줄 알고 슈퍼 X 로켓 부스터를 준비했지. 어서 눌러봐.
0: 좋았어. 으악! 으악! 으악! 로티카 슈퍼 X 로켓 부스터.

0: 켈리코!
1: 켈리코가 쓰러져 있다피!
0: 고산병이 있을 수도 있어. 얼른 치료해야 하는데.
1: 고산병? 그게 뭐냐피?
0: 고산병은 해발 2000m 이상 지대에 갑자기 올라갔을 때 산소가 부족해서 나타나는 병이야.
1: 그럼 우리도 위험한 거 아니냐피?
0: 우리는 괜찮아. 검독수리는 비교적 낮은 위치에 둥지를 만들거든. 다만 검독수리는 해발 3000m 높이 이상까지 날아오를 수 있는 새라서 붙잡혀서 같이 날았던 캔디코가 괜찮을지 걱정돼.
2: 어? 저기 봐! 다른 검독수리가 있어.
1: 빙! 갇힌 거냐, 빙!
0: 탈진한 건가? 저쪽도 상태가 위급해 보여.
2: 혹시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거야?
0: 일단 어서 산소부터 마셔. 고산병에 도움이 될 거야.
1: 괜찮냐, 핑?
3: 고마워, 얘들아. 덫에 걸린 친구를 구해달라고 우리를 유인한 것 같아.
2: 저것도 그 매드코카가 놓은 덫인가?
0: 그런 것 같아. 일단 검독수리를 구해주자. 이런 족쇄잖아. 풀 수 있겠어?
2: 걱정 마. 이럴 때를 대비한 슈퍼 팝툴이 있거든. 만능 열쇠가 여기 있다. 열쇠를 이렇게 돌리면 됐어.
0: 자, 이제 괜찮을 거야.
1: 많이 안 다쳐서 다행이다, 삐!
0: 놀라게 해서 미안하대. 아깐 마음이 너무 다급했다고.
3: 이해해. 괜찮아. 너의 DNA를 수집해도 될까? DNA 코인 확보 성공!
1: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것 같다, 핑!
0: 아니, 뭐라고?
2: 왜 뭐라고 하는데?
0: 이거랑 똑같은 표시가 있는 친구를 봤대. 우리보다 더 작은 동물인데 목에 수건을 두르고 있는...
1: 그거 첩첩이 아니냐, 핑!
3: 이렇게 생긴 동물이 맞아?
2: 어디서 봤어? 찹찹이는 무사해?
4: 조용히 해! 내 검동수리! 이 몸이 얼마나 고생했는데!
0: 검독수리들의 말이 바다 한가운데 동물들을 가두고 있는 거대한 배가 있대. 거기에 찹찹이도 갇혀있나 봐.
3: 바다.
1: 다른 단서는 또 없냐, 핑? 너무 막연하다, 핑.
2: 괜찮아. 이제 어디서 찾아야 하는지는 알았으니까.

0: 검독수리 DNA 퀸 저장하여. 그리피, 매드코카의 배를 찾았다고?
1: 테라피아를 중심으로 동남쪽 방향에 거대한 크기의 미확인 물체를 확인했어. 크기나 이동 속도로 볼 때 검독수리들이 봤다는 배가 분명해.
2: 그동안 우리가 육지만 찾았기 때문에 매드코카를 찾을 수 없었던 거야.
3: 잡잡이 혼자서 얼마나 무서울까.
4: 매드코카! 절대 용서 못한다, 핑!
0: 우리의 진정한 힘을 보여줄 때야. 슈퍼탐사대 X 준비됐지?
5: 어?
0: 가자, 우리 친구 잡잡이를 구하러.
4: 좋죠?
6: 잡초!
7: 역시 전설이 사실이었어. 네 녀석만 있으면 이 행성의 생태계를 우리 소나기에 넣을 수 있다.

0: 접쳐봐! 접쳐봐!
1: 동물들이 갇혀있냐니!
2: 로티, 지하에 수상한 공간이 있어.
1: 대체 무슨 일을 꾸미고 있는 거지?
3: 감히 마스터 그레이님의 대업을 방해하다니!
0: 슈퍼 탐사대 X! 다음 이야기! 희망의 빛!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 출동.
0: 얼굴엔
1: 순한 킹킹.
0: 준모란
1: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쥐설

0: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1: 우와, 뽀로로 피크닉 놀이터 가자.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 출동.
2: 얼굴엔
1: 순한 킬링.
2: 눈물엔
1: 덥덥한 말.
3: 순하게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5: 선물로 꼭 받고 싶다던 게 저거였고.

0: 나 아빠가 얼른 사가지고 올게.
1: 토끼 인형 다 팔렸습니다. 인형이.
0: 저게 다 팔렸다니. 아이고, 이거 어쩌지? 그건 전부 팔려서 없다는데. 대신 곰 인형 사줄게.
2: 싫어. 난 그 인형이 아니면 싫단 말이에요. 내 생일인데. 너무해.
3: 생일이 나인 어디 있을까? 주네.
4: 웬 선물이? 아무튼 다들 고마워. 우와, 이거 내가 엄청 갖고 싶던 거야.
3: 기뻐하는 걸 보니까 엄청 신난당 주네. 역시 선물 주는 건 즐거워 주네.
5: 다 됐다.
2: 사랑을 듬뿍듬뿍 담은 선물 아쭈. 루카가 좋아했으면 좋겠다. 좋아. 어?
3: 내가 맡아놓고 있을게 방글. 얘들아, 준비 다 했어?
6: 얼른 루카 생일 파티 가자. 민다.
3: 내가 다 들고 갈래.
6: 방글핑, 그거 전부 네 선물인 척 하려고 그러는 거지. 방글.
3: 방글핑, 그러다 넘어져. 조심해야지.
7: 이 마을에 생일인 아이가 한 명 더 있을 텐데. 좋네.
2: 방글핑, 괜찮아? 어? 쟤는... 쟨 선물 나눠주는 걸 엄청 좋아하는 준혜핑이야. 좋아. 생일인 친구들에게 선물을 줬었어. 좋아.
3: 좋아 핑. 이 틈에 어서 변신하자.
7: 따뜻한 친절의 좋아 핑 탕.

0: 전설의 프린세스 에메랄드. 주네핑, 널 안전한 보석숲으로 돌려보내줄게.
1: 보석숲? 싫어! 지금은 못 가! 난 애들한테 선물을 줘야 하는 날이었는데!
0: 거기서 집으로 돌아가야지! 아,
1: 이 선물들은... 선물은 이따 다시! 주네핑 기다려! 왜 날 쫓아오는 거야?
0: 너야말로 왜 자꾸 도망가는 거야? 주네핑, 옆에 봐! 위험해! 트리트리 매지컬 에메랄드!
1: 난 절대 같이 안 갈 거야, 주네!
0: 기다려! 주네핑! 놓쳤어.
1: 휴, 모두 따돌린 것 같아, 주네. 이제 선물을 줄 수 있겠다. 어? 가만 보자. 별 모양이 다르잖아. 이건 내 선물 상자가 아니었어.

0: 바퀴 돌았는데도 안 보이네. 주네핑은 대체 어디로 간 거지?
1: 여기도 없잖아, 주네.
0: 주네핑이잖아? 좋았어. 지금 바로 캐치해주겠어.
2: 잠깐, 프린세스. 주네핑이 울고 있어, 좋아.
1: 너희 내 선물 상자 못 봤어, 주네. 상자가 바뀌어서 다시 왔는데 아무것도 없어. 응? 그거 내 건데 방금? 어떡해. 난 선물 상자가 없으면 선물을 줄 수 없단 말이야.
0: 우리가 찾아줄게. 그러니까 눈물 뚝. 대신 선물 상자 찾으면 얌전히 캐치되는 거야.
1: 찾아주기만 하면 뭐든 할게, 준아.
0: 좋아, 주네핑. 너희는 이 주변을 더 찾아봐.
3: 응, 알겠어.
0: 우리는 다른 쪽을 살펴볼게.
1: 어떡해. 아무 데도 없어, 준아.
2: 괜찮아. 찾을 수 있을 거야, 쭈. 근데 주네핑의 상자엔 뭐가 들어있는 거야, 방글?
1: 나도 몰라. 선물 받은 아이가 가장 바라는 게 나오거든, 주네.
4: 아하, 그래서 내 생일에 매번 초코볼을. 저거! 내 선물 상자야! 이런 짓을!
2: 얘들아, 저기 좀 봐줘! 저 녀석들! 우리 선물을 몽땅 망가뜨렸어, 방글! 어? 찾았다! 내 선물 상자! 그대로 가면 위험해, 쭈! 뭔가 방법을 생각해야 해. 좋은 생각이 났어, 쭈.
0: 이 근처에도 없는 것 같아.
2: 그럼 저기 비둘기한테 한번 물어보자. 비둘기야. 혹시 이렇게 생긴 상자 본 적 있니, 좋아? 와! 골목길에 사는 무서운 고양이들이 가져갔다고?
0: 그러면 안 되지, 이 심술쟁이 녀석들.
1: 선물 상자를 찾아줘서 고마워, 쭈네. 이제 약속대로 할게. 근데 이따가 선물 주러 가도 돼?
0: 그럼 물론이지. 같이 선물 주러 가자, 주네핑. 피리피리 캐치리 다이아큐브 속으로! 보석 캐치! 주네핑 캐치!
3: 루카, 우리 왔어.
5: 루카, 생일 축하해.
1: 고마워.
2: 준혜핑.
1: 생일 축하해, 준혜.
2: 어? 어? 뭐지?
1: 안녕, 난 준혜핑이 형 준혜. 어서 열어봐.
2: 어? 어, 고마워. 내가 진짜 갖고 싶었던 건데 이걸 어떻게.
1: 착한 아이를 위한 깜짝 선물이지롱 준혜.
2: 진짜 좋아. 나

0: 그 모습 기억해내야 하는데 어떻게 생겼더라? 기억이... 그 아름다운 모습 꼭 만들어내고 싶어. 조각이 되어라, 뚝다! 아니, 아니, 이게 아니야. 보석숲에서도 보지 못했던 그 아름다움은 한 번 더 나의 반짝반짝을 만나봐야겠어. 뚝다!
1: 이제 보석 티니핑 셋만 더 찾으면 되는데 어디 있는 걸까? 여기도 없었죠. 어? 얘들아, 이리 와봐. 어? 여기 조각 같은 것들이 잔뜩 있어, 방금.
2: 이건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그냥 쓰레기네. 누가 버리고 갔나 보다, 믿어.
1: 집에 가져다 놓으면 좋겠다, 좋아.
2: 조아핑, 어? 빨리 가자. 믿어.
1: 얘들아, 잠깐만. 이 자리에 딱이다, 좋아.
3: 근데 이건 뭐야, 까르? 이상한 나무 냄새 뭐?
4: 그건 뭐야?
2: 조아핑이 여기를 쓰레기로 장식하고 싶대, 믿어.
1: 쓰레기 아니야, 좋아.
3: 그럼 뭔데, 방글?
1: 그게 뭐라 말하긴 어렵지만 이거 만든 사람은 분명 굉장히 아름다운 생각을 했던 것 같아.
3: 이게 미더핑이 먹다 남긴 초코볼 같이 생겼는데, 방글?
2: 아니야, 내 초코볼이 훨씬 더 예쁘게 생겼다고, 믿어.
3: 아니, 이건 오리야. 내가 그림책에서 보고 메모장에도 그려놨다고, 메모.
5: 아니야, 아니야.
3: 집에 나오는 외계인처럼 생겼어, 까르.
4: 분명히 어디서 봤는데.
1: 왜 그래, 로미? 어? 뭐 생각나는 거라도 있는 거야?
3: 아니야, 나 배달 다녀올게.
1: 마법수업 끝!
2: 수업도 끝났고 이제 뭐 하고 놀지, 믿어.

아무리 기다려도 나의 반짝반짝이 나타나지 않네. 뚝딱. 오늘 꼭 만나야 하는데. 뚝딱. 하는 수 없지. 아예 이곳으로 작업장을 옮겨야겠어. 나의 조각들이여. 대기로. 뚝딱.

0: 고마워, 비타.
1: 무슨 일이야, 쥬?
0: 도깨비!
1: 소장님, 움직여! 감염팀에 주신 건가? 너희는 빨리 로미를 찾아가 알려줘. 나는 저 조각을 쫓아가 있겠죠. 거기 가지 못해.

0: 내가 낙서해서 화났나 봐. 삐또.
1: 야근! 이발 싹 뿌렸니? 사실 나도 했는데. 어? 보석 티니핑이 주변에 있어. 얘는 뚝딱뚝딱 조각하는 걸 좋아하는 뚝딱팽이야. 좋아. 조각이 움직인 건 뚝딱팽 때문일지도 몰라. 미더핑, 변신하자.
0: 알겠어.
1: 단단한 믿음의 미더핑 타임! 뚝딱핑! 조각들을 살아 움직이게 만든 게 너야?
2: 이봐 친구들, 난 내 조각들을 완성하려고 여기로 부른 것뿐이야 뚝딱. 이제 걸작을 완성해야 하니까 방해하지 말아줄래 뚝딱?
1: 아, 뭐 네가 잘못했다는 건 아닌데.
3: 아무튼 그렇게 조각이 갑자기 움직이면 다들 놀란다고
1: 뚝딱핑, 얌전히 캐치돼서 보석숲으로 돌아가는 게 어때?
2: 안 돼! 아직은! 난 여기서 나의 반짝반짝을 다시 만나야 한단 말이야! 아무데도 못 가!
1: 고집이 엄청 세구나. 할 수 없지. 트리트리 메탈!
0: 떨어져! 내가 전부 날려줄게! 미소! 맛이 어떠냐?
3: 여긴 나한테 맡겨, 방글! 웃음이 깜짝이야!
2: 왜 나의 작품 활동을 방해하는 거야?

0: 나의 따끔한 망치만 좀 봐라! 뚝딱! 아! 나의 망치 맛이 어때? 발바닥이 따끔하지? 뚝딱!
1: 응? 뭐야? 내 구두굽이 좀 높은데?
0: 아니, 이럴 수가... 뭐야? 내 소중한 작품에 누가 낙서를 했... 당신은 나의 반짝반짝.
1: 뭐? 반짝? 아니, 내 이름은.
0: 드디어 만났어. 그대를 여기서 쭉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뚝다.
1: 그래요. 나도 그대를.
0: 정말 보고 싶었어요.
1: 지금이다. 피리피리 새트리 다이아 큐브.

0: 나의 반짝반짝 덕분에 새로운 작품 세계가 열렸어. 뚝딱! 낯선 이곳에서 처음 보게 된 아름다운 생명체. 당신 덕분에 난 조각을 다시 시작할 수 있었어. 드디어 완성이야! 뚝딱!
1: 와! 왜 입이 여기 있는데! 뚝딱팬의 조각 진짜 감동이다! 저 조각 하츄팬만큼 예쁘진 않지만 난 뚝딱팬의 진심 어린 마음이 느껴져서 좋아. 정말 정말 부러워. 그렇게 말해줘서 정말 고마워쥬.
0: 이제 작품 하나를 끝냈으니 다음 작품 모델을 찾아야겠어. 뚝딱.
1: 아, 그럼 이번엔 조합핑 나도.
0: 와.
2: 나?
0: 빨리 프린세스로 변신해줘, 뚝딱!
2: 저런 거라면 안 할래!
0: 거기서! 뚝딱!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지금!
3: 얼굴엔?
4: 순한 길게!
3: 중물엔?
4: 덥덥한 말!
5: 순하게?
4: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6: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7: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6: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클린.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옥스포드 탕.
2: 어, 해보고
1: 주유소 사고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어.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3: 탑승하세요.
1: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포드 탕.
4: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5: 넘버블럭스 스마트블럭 출시. 넘버블럭스 친구들을 싹 꺾이우면 더하기 빼기 곱하기 큰수 비교까지 한글과 영어로 숫자놀이도 하고 신나는 동요도 같이 불러봐. 넘버블럭스 스마트블럭 엑소플레이.
6: 다들 뭐 먹는 거지?
7: 이게 뭐예요?
8: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9: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1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11: 순한 킬킬!
10: 줄무랑?
12: 순하게? 지켜줄게!
1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설.
13: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14: 남방구는 북방구와
15: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6학년 읽기전략 교육원 큐미르.
1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1: 출동!
10: 얼굴엔
11: 순한 킬킬.
10: 줄무랑
11: 답답한 말
12: 순하게
11: 지켜줄게.
1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설.

0: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1: 퍼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0: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퍼실 딥클린.

0: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1: 스쿨버스 왔네.
2: 학교 가자.
3: 안녕, 친구들.
4: 같이 가자.
5: 안녕.
6: 재밌게 공부해요.
7: 와, 놀이터다.
8: 빙글빙글, 쌩쌩.
9: 정면 버스, 결치된 놀이터. 뽀로로 까방. 스쿨버스.
10: 내일 떠나자.
1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2: 질성.
11: 얼굴엔
13: 순한 킹킹.
11: 주물엔
14: 덕분말.
15: 순하게
16: 지켜줄게.
1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17: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18: 위험한 날씨 기계.
19: 얘들아, 안녕!
20: 어? 이게 무슨 소리지?
21: 렉스,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22: 우르르 행성에 가뭄이 들었어.
21: 가뭄?
22: 응. 토모, 빨리 출동하자. 응! 비키, 너는 로키랑 핑을 데리고 와줘.
21: 알았어. 우리도 가서 도울게, 렉스.
22: 응. 정말 고마워, 얘들아. 그럼 빨리 가보자.
23: 렉스, 공룡들이 전혀 보이질 않아.
22: 내 생각엔 아무래도 강 아래쪽으로 이동한 모양이야.
21: 저쪽에 발자국이 있어.
22: 좋아, 얘들아, 빨리 가보자.
21: 응.

0: 일도 많이도 없구나. 고마워. 오늘도 잘 부탁해.
1: 바비! 이렇게 많이 더운데 공룡들은 괜찮을까?
0: 그러게. 어? 렉스, 저기 봐!
2: 렉스, 어떻게 된 거야?
3: 강 위쪽에 물이 모두 말라버려서 물을 찾으러 가는 도중에 쓰러진 것 같아. 비키, 어? 일단 쓰러진 공룡들 체온을 낮춰줄래?
2: 응.
3: 토모, 핑, 공룡들 근처로 물 웅덩이를 만들어줘.
1: 알았어, 아껴들라고.
0: 렉스 양, 그럼 난 뭘 할까?
3: 럭키, 넌 나랑 커다란 나뭇잎을 모아서 그늘막을 만들자.
0: 렉스, 우리도 도울게.
1: 응.
3: 그래, 고마워.
0: 피키, 물 대포 발사!
4: 조금만 기다려. 내가 곧 웅덩이를 만들어줄게.
5: 토모, 나왔어!
4: 부탁해, 핑!
5: 걱정 말라고!
0: 얘들아, 조금만 더 키운대. 그래, 금방 괜찮아질 거야. 야!
1: 그늘막 진짜 멋지다. 이제 다들 괜찮을 거야.
0: 어? 렉스, 이게 무슨 소리야?
3: 강 아래쪽에 무슨 일이 생긴 것 같아. 어서 가보자.
4: 어? 스피노사우루스다.
5: 더위 때문에 다들 지쳤나 봐.
0: 다른 공룡들보다 더 힘들어하는 것 같아.
3: 스피노사우루스 등에 있는 돛 때문이야.
0: 돛이라고?
3: 커다란 돛 주변으로 많은 핏줄들이 있는데 그 핏줄 속에 피가 내리쬐는 태양 때문에 점점 뜨거워지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몸의 온도가 올라가는 거지.
0: 정말이야? 엄청 힘들겠다.
3: 잠깐 기다려. 서식지를 지키려고 그러는 거야. 이대로 두면 스피노는 물론이고
4: 다른 공룡들까지 전부 더위를 견디지 못하고 쓰러져 버리고 말 거야.
3: 응, 토모 말이 맞아. 근본적인 해결 방법을 찾아야 해.
4: 아, 그래! 비가 안 오면 오게 만들면 되지.
0: 토모 형, 잠깐만 와봐.
4: 알았어.
0: 비비!
1: 날씨기계?
5: 우와! 이걸로 비를 오게 한다고?
4: 하늘 위로 차가운 공기 구름을 싸서 뜨거운 열기와 만나게 하는 거지. 그럼 비가 내릴 거야.
0: 우와, 토모 형 대단하다.
1: 토모, 그럼 빨리 해봐.
4: 알았어, 그럼 시작해볼까?

0: 저거 봐, 구름이 생겼어. 비다, 비야.
1: 와, 토모 정말 잘했어.
2: 뭐 이 정도야.
3: 근데 비가 너무 와.
0: 그러게.
1: 토모, 이제 기계를 꺼도 될 것 같아.
2: 응, 알았어. 왜 이러지?
3: 왜 그래, 토모 형?
2: 어쩌지? 기계가 고장난 것 같아.
4: 뭐?
0: 렉스, 비가 더우면 강물이 넘치겠어.
1: 얘들아, 일단

0: 뭐 좀 알아냈어?
1: 아니, 리모컨은 아무 문제 없는데 아, 이게 도대체 왜 이러는 거지?
2: 비가 더 강하게 내리치고 있어. 어떡해, 정말 큰일 난 거 아니야?
3: 비바보, 지금은 놀아줄 상황이 아니야.
1: 어? 왜 이런 걸 물고 있어? 근데 이게 뭐지? 스프링 같은데?
2: 어? 이거 날씨기계 부품 아니야?
3: 그럼 설마 이 부품 때문에 고장이 난 건가? 어? 렉스한테 통신해보자. 렉스!
4: 정말? 기계 부품을 찾은 것 같다고?
3: 응! 우리가 갖다 줄게.
4: 아니야, 여긴 위험하니까 바비에게 가져다 주라고 해줄래?
3: 어? 바비, 부탁해.
5: 바비!
1: 이게 빠졌었구나.
4: 토모, 고칠 수 있겠어?
1: 응, 부품을 제자리에 끼우기만 하면 되는데 아, 기계를 밑으로 내려오게 할 수가 없어.
0: 걱정 마, 내가 올라가서 끼워볼게.
4: 그래, 좋은 방법이야. 그럼 토모랑 핀이 빨리 기계를 고쳐주면.
2: 어? 렉스, 공룡들이 떠내려오고 있어.
4: 빅키, 루키, 우린 공룡들에게 가보자. 토모, 핀, 기계를 부탁할게.
0: 알았어, 걱정 마.
4: 그럼 다들 출동. 렉스, 레드 파워 행신. 아래쪽에 공룡들을 구해줄래?
1: 어?
2: 피키, 공룡 피부 발사!
3: 로키, 파워 갈고리!
2: 잘했어, 로키!
5: 헤이, 보이!
1: 어때? 잘 보여?
0: 잠깐만. 어? 찾은 것 같아.
1: 맞아, 거기야. 비어있는 그 자리에 부품을 껴서 고쳐야 해.
0: 알았어.
1: 핀, 조금만 왼쪽으로.
0: 잡고 있어.
2: 이제 끝난 것 같아.
5: 렉스야, 저기 좀 봐.
4: 스피너사우루스가 위험해. 렉스, 슈퍼행진. 렉스, 슈퍼이빨.
5: 와, 렉스 형 정말 대단해.
4: 토모, 핀, 좀만 서둘러줘.
1: 핀, 조금만 더, 조금만.
0: 됐다!
1: 좋았어! 제발 멈춰줘!
0: 터모! 성공이야!
4: 다들 고생했어!
0: 그러게! 정말 큰일 날 뻔했어!
5: 비비, 바비, 부! 마음대로 기계를 만지면 안 돼! 부!
6: 맞아! 앞으로 조심해!
5: 우와! 바비도!
4: 자, 오늘은 스피너사우루스 카드야!
3: 와, 멋지다! 카드를 또 하나 만들었네!
2: 스피노의 도체 핏줄이 많이 있다는 걸 오늘 처음 알았어.
5: 나도야. 역시 우르르 행성 탐험은 신난다니까.
2: 털메머드 구출 대작전.
7: 안녕 얘들아.
8: 너희 왔구나. 얘들아 반가워.
5: 어? 어?
2: 털메머드다.
5: 여기 새끼 메머드도 있어.
1: 털메머드들은 가족들끼리 함께 무리 지어서 다니거든.
5: 아, 그렇구나.
4: 메머드 무리가 왜 이동하는지 지금부터 알아보려고.
1: 우와!

0: 좋아. 캐루를 타고 한번 가볼까?
1: 반가워. 알았어, 알았어.
0: 얘들아, 그럼 메모드 무리를 찾으러 출발할까?
2: 네!

0: 마을 멤버들은 가장 나이가 많고 경험도 많은 암컷이 무리를 이끈다고 해.
1: 아, 그럼 대장이 할머니겠네. 정말 신기하다.
2: 멤버들은 나이가 들수록 상아가 점점 길어진대.
1: 아, 그렇구나.
0: 빨리 치료해야 할 것 같아.
1: 응? 걱정 마. 이따 봐, 페리.

0: 뭐지?
1: 새끼 매머드들이 너무 힘들어해서 나무 수액이라도 먹이려고 하나 봐.
2: 여긴 너무 추워서 먹을 게 없으니까.
1: 아, 매머드들이 먹이를 찾아서 이동 중인 건가?
2: 아, 매머드 가족은 따뜻하고 먹이가 풍부한 남쪽을 향해서 이동하고 있는 거였구나.

0: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나 봐.
1: 분명히 할머니 매버드였다면 길을 잘 알고 있었을 거야.
0: 저쪽이 맞는 길이야?
2: 이쪽으로 가면 동굴 사자 서식지가 나와.
1: 동굴 사자들과 마주치면 안 돼. 새끼 매버드들이 위험할 수 있어.
0: 뭐? 그럼 어떡해?
1: 털 매버드들이 가지 못하게 우리가 막아야 해.

0: 방해하고 있다고 생각하나 봐.
1: 다른 방법을 한번 찾아보자.
0: 어떻게 하지? 아! 이렇게 해보자! 응? 어? 비바보, 너희들의 도움이 필요해.
2: 어?
0: 짜잔! 어때?
2: 우와, 정말 귀여워!
1: 비바보, 네머드들을 반대쪽 길로 유인해주면 되는 거야.
0: 그리고 털옷을 절대 벗으면 안 돼. 알겠지?
2: 오, 진짜 털매머드 같은데?
3: 근데 어미매머드가 속을까?
4: 한번 해보자.
1: 부탁해, 비바부.
0: 안 돼! 바비! 모자가 벗겨져!

0: 성공이야.
1: 미끼를 만드는 방법이 있었지.
2: 미끼?
1: 매버드들이 먹이를 찾아 이동 중이니까 좋아하는 먹이를 이용해서 다른 곳으로 유인해보는 거야.
3: 좋은 생각이야. 내가 드론을 띄워서 동굴 사자들의 상황을 한번 알아볼게.
2: 응. 우린 미끼를 준비할게.

0: 엄청 많아. 어서 서둘러야 해.
1: 다 됐다.
0: 동굴까지 얼마 남지 않았어.
1: 이건 우리에게 맡겨줘.
2: 좋아, 비바부 가자.
1: 비

0: 너와 지금이야? 바비, 방향을 틀어줘!
1: 어미 매머드가 방향을 바꿨어.
0: 이제 모두 따라가기만 하면 돼.
1: 성공이야.
0: 어휴, 정말 다행이다.
1: 드디어 도착했어. 이제 안심해도 돼.
2: 어? 할머니 메모드야?
1: 해리, 할머니 메모드는 괜찮아?
2: 응, 많이 좋아졌어.
1: 수고했어, 해리.
2: 당연히 할 일인걸.

0: 자, 헐 메모드 카드야.
1: 고마워, 렉스.
2: 어미 메모드도 앞으로는 길을 잘 찾아갈 수 있겠지?
0: 응, 그렇게 천천히 경험을 쌓으면서 대장 메모드가 되는 거야.
2: 우리도 집으로 돌아갈까?
1: 응, 가자. 렉스, 안녕.
0: 안녕, 또 놀러와.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출동.
3: 얼굴엔
4: 순한 킹킹,
3: 진물엔
4: 덥덥한 말,
5: 순하게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6: 세탁 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7: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6: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클린.
8: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다들 뭐 먹는 거지?
2: 이게 뭐예요?
3: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4: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5: 옥스퍼드 타운.
6: 해보고.
5: 주유소 사고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7: 탑승하세요.
5: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퍼드 타운.
8: 난 상대가 누구든 항상 최선을 다한다. 비록 그 상대가 아빠일지라도.
9: 또 졌네.
10: 손끝에서 펼쳐지는 두뇌 게임 피라미드 헤드 투 헤드. 다양한 시리즈로 만나보세요. 갑의 가족.
11: 넘버블럭스 숫자 놀이 AR카드 출시. AR카드를 찍으면 넘버블럭스 친구들 등장. 넘버블럭스 친구들과 신나는 AR 숫자 놀이도 즐기고 퀴즈도 풀어봐. 넘버블럭스 숫자 놀이 AR카드 엑소 플레이.
1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3: 마데카 솔메이트
14: 출동.
12: 얼굴엔
15: 순한 킹킹.
12: 중물엔
16: 덥덥한 말.
17: 순하게
18: 지켜줄게.
1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13: 옛설 칫솔 마데카 솔.
19: 내 손에서 시작되는 마법 같은 이야기. 슥슥 그리기만 하면 귀여운 티니핑 친구들이 짠. 이번엔 예쁜 핑크카를 만들어볼까? 요술봉부터 무지개까지 내 맘대로. 입체가 되는 마법같은 순간. 우선으로 편리하게, 저온으로 안전하게. 티니핑 이지드로잉 3D 프린팅 펜.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출동. 얼굴엔
2: 순한 킬킬.
0: 줄무랑
2: 덕분만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5: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6: 신나는 포로로 유치원.
7: 안녕. 수학 공부 착착착. 음악 공부 딩동댕.
8: 호비는 아프대요.
7: 그대 놀이 회전 놀이 재밌어요.
9: 시원해.
10: 언제나 신나는
11: 포로로 유치원.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0: 얼굴엔
2: 순한 킬킬.
0: 줄무랑
2: 덥덥만
3: 순하게
2: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12: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13: 아기 공룡이 된 탐험대.
14: 이건 뭐야?
15: 이건 셀타사우루스의 골편이야.
14: 골편? 오, 스테고사우루스의 골판 같은 건가? 고깔 모양 같이 생겼어.
13: 그럼 골편으로 몸을 보호한 거야?
15: 글쎄, 잠깐만.
14: 우와, 속이 보여.
15: 속이 비어있는 걸 보니까 보호 외에 다른 용도가 더 있었을 것 같은데.
14: 렉스, 그럼 우르르 행성에 가서 알아봐야 하는 거 아니야?
13: 맞아, 직접 보는 게 가장 정확하지.
15: 너희도 같이 갈 거지?
14: 당연하지.
15: 좋아, 자 출발해볼까?
14: 야호!

0: 어딨어?
1: 비비!
0: 어? 다들 어디 갔지?
2: 비바보를 부르는 방법을 잊은 건 아니지?
1: 아차, 이게 있었지.
0: 하나,
1: 둘, 셋! 비비!
0: 바비! 그래, 나도 반가워.
2: 자, 그럼 이제 살타사우루스가 있는 곳으로 가볼까?
1: 응, 좋아!

0: 저기 공룡 등 위에 고깔 모양의 골편이 있어.
1: 설타사우루스 아니야?
2: 맞아. 어? 그런데 뭔가 이상한데?
0: 무슨 일이 생긴 것 같은데?
1: 그러게, 뭘 찾고 있는 것 같아. 어? 이게 뭐지? 안녕, 핑.
3: 마침 잘 왔어.
2: 핑, 어떻게 된 일이야?
3: 어미 살타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새끼 살타들이 어디론가 사라져버렸어. 일단 주변을 다 찾아봤는데 보이지 않아.
1: 어미 살타가 새끼들을 잃어버려서 찾고 있나 봐.
0: 어떡하지? 우리가 찾아줄까?
1: 그래, 넥스, 그러자.
2: 응, 너무 걱정 마. 곧 찾을 수 있을 거야. 그런데 그 사이 어미 살타가 또 다른 곳으로 가면 서로 엇갈릴 수도 있을 텐데.
0: 그러게, 그럼 어떡하지?
3: 아, 나한테 좋은 생각이 있어.
1: 그게 뭔데?
3: 크랑, 크랑, 우린 살타사우루스다.
0: 크랑, 크랑.
3: 앤디, 그건 티라노사우루스지. 새끼 살타사우루스는 나처럼 귀엽게 해야지. 크랑, 크랑, 엄마, 엄마.
1: 아하, 크롱, 크롱, 살타사우루스예요.
3: 그렇지, 자, 다 같이.
4: 크롱, 크롱, 엄마, 엄마.
2: 살타사우루스는 온순하니까 가까이 가도 괜찮을 거야. 핑, 그럼 부탁할게.
3: 응, 여긴 걱정 말고 어서 가서 찾아봐.
2: 알았어. 디바부,
1: 어?
2: 이 껍질 냄새 좀 맡아줄래? 새끼 살타들을 찾을 수 있겠지? 좋아, 가자.
0: 그럼 가위바위보 할까?
3: 아이, 내가 앞장설게. 크롱, 크롱.
1: 크롱, 크롱. 엄마, 엄마.
3: 크롱, 크롱. 우리가 왔어요, 엄마.
0: 또 나야. 다들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1: 우리 진짜 새끼로 왔나 봐.
0: 그러게. 근데 난 좀 떨려.
3: 작전 성공.
0: 응? 따라오라는 것 같은데. 가자.
2: 비바보, 혹시 새끼 살타들이 이쪽으로 온 거야?
1: 어?
2: 아이푸, 같이 가!
1: 삐?
2: 아, 장난꾸러기들 여기 잠들어 있었네. 어? 잘했어, 비비. 너희도 잘했어.
0: 더워. 잠깐만 벗고 있을게.
3: 안 돼. 그러다 들키면.
1: 혹시 들켰나?
5: 먹으라는 것 같은데?
0: 이 풀을?
1: 우리 새끼 살타라고 생각하니까.
3: 자자, 일단 먹는 척이라도 하라고.
1: 알았어. 정말 맛있어요, 엄마.
6: 바비. 바비, 바비, 바비, 바비.
2: 위험해! 넥스, 시드포, 변신! 슈퍼 갈고리 발사!
1: 배불러.
0: 나도 더 이상은 못 먹어.
1: 어? 근데 살타는 우리한테만 음식을 주고 먹지를 않네?
0: 안 먹어도 괜찮나?
1: 그러게.
5: 아우, 덥다.
0: 응? 어? 우리 위해 그늘을 만들어준 거야? 엄마 살타도 뜨거울 텐데.
1: 그러게. 바람으로 식혀주자.
0: 응.
3: 그럴 줄 알고 가져왔지. 자. 자. 좋아. 엄마, 어때요? 시원하죠?

0: 들키지 않게 바꿔야 해.
1: 응? 어? 저기 렉스가 왔어.
0: 아, 안 돼.
1: 렉스, 여기야, 여기.
2: 우와, 렉스, 무사히 새끼들을 찾았구나.
1: 정말 다행이야. 어떡해. 몸이 살다가 놀랐나봐.
3: 아, 우린 너의 새끼가 아니고 쟤네가 진짜 새끼 살타들이야.
4: 봐봐, 너랑 다르지?

0: 나무가 쓰러지고 있어. 조금만 기다려. 슈퍼 갈고리 발사.
1: 살다 괜찮아? 다치진 않은 거야?
2: 어미 살타가 우릴 구해줬어. 살타야, 정말 고마워.
1: 그게 엄마의 마음인 거지.
0: 핑, 설마 우는 거야?
1: 아, 울긴 누가?
0: 자, 새끼 살타도 찾았으니까 이제 정보를 수집해야지. 볼펜 안에 영양분이 가득 차 있어. 영양분을 저장해야 해서 볼펜 속이 비어 있었던 거야.
2: 아, 낙타처럼?
0: 그렇지.
2: 아, 그래서 살타가 음식을 안 먹어도 됐던 거구나?
0: 응, 그럼 정보도 수집했으니까 슬슬 돌아가 볼까?
2: 응. 어, 우리 먹으라고? 고마워, 잘 지내고.
1: 넌 정말 좋은 엄마야.
3: 모두 안녕.
1: 어? 나도 가야 해.
0: 핑, 네 모습이 아직도 새끼 살타처럼 보이나 봐.
1: 안 돼, 나도 데려가. 난 부러진다고.
2: 아, 우와, 어미 살타랑 꼭 닮은 것 같아.
4: 그러게.
2: 소중히 잘 간직해야지. 오늘도 재미있는 탐험이었어. 렉스, 다음에도 잘 부탁해.
0: 얼마든지. 얘들아, 또 놀러와.
2: 야호! 로봇 펭귄을 구하라.
4: 우와.
2: 어? 이건 펭귄 아니야?
4: 우르르 행성에도 펭귄이 있다고?
0: 얘들아, 어? 그건 안트로포르니스야. 고대 펭귄이지.
4: 안트로코르니스? 근데 펭귄은 추운 남극에 살잖아.
2: 맞아. 여긴 얼음이 아니라 자갈밭 같은데?
0: 응. 따뜻한 곳에 사는 펭귄도 있거든. 안트로들은 따뜻한 해안가에 살아.
4: 그렇구나.
0: 응. 안트로포르니스들이 어떻게 소통하는지 정보가 부족해서 우르르 행성에 가려고 하는데 너희도 같이...
2: 당연히 가야지! 고대 펭귄을 만나러 출발!

0: 우와! 저기 봐! 펭귄들이야! 아니, 안트로포? 안트로니우스?
1: 안트로포르니스.
0: 맞아!

0: 안트로포르니스였지.
1: 렉스, 귀여운 안트로들이 정말 많아.
2: 응, 펭귄처럼 무리 지어 살거든.
1: 너무 귀여워. 가까이서 보고 싶은데.
0: 가까이 가면 되지. 가보자.

0: 뭐지? 뭐라고 하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우리가 가까이 오는 게 싫은가 봐.
1: 그러게.
2: 안트로는 경계심이 강해.
1: 그럼 안 되겠네.
2: 다른 방법이 있지.
0: 다른 방법? 자. 오. 우와! 진짜 펭귄 모양이네. 시작해볼까? 로봇 펭귄 잘 부탁해. 간다, 간다! 온다, 온다! 안트로가 뭔가 말을 거는 것 같아.
1: 대답을 안 하면 들킬 것 같은데?
3: 그래서 이걸 준비했지. 자.
0: 뭐야? 도모, 이건 양소리잖아.
3: 이게

0: 엄마가 부르는 소리를 알아듣고 찾아가나 봐.
1: 맞아. 아까도 소리를 내니까 새끼 안트로포르니스들이 순식간에 찾아갔어.
2: 안트로포르니스들은 목소리로 소통하는 거였구나.
3: 도모양, 안녕.
0: 어?
3: 우와, 로봇 펭귄이라니 정말 멋진 생각이야.
4: 어서와, 로키.
3: 저기, 도모양, 한 번만 해보면 안 돼?
4: 나도 아직은 좀 어려운데.
3: 딱 한 번만.
4: 좋아, 이건 좌우 앞뒤로 가는 손잡이고, 그리고 이건 소리 버튼이야. 안토르들에게 들키지 않도록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게 가장 중요해.
3: 알았어, 걱정 마. 우와, 갔다 간다.
4: 어? 본부에서 연락이? 잠깐만.
3: 좀 더 빠르게 가볼까? 로봇 펭귄 나오신다. 재밌다, 재밌다. 실수. 들키진 않았겠지?

0: 로봇 펭귄은 수영 기능이 없는데?
1: 그럼 어떡해?
0: 아, 로키! 네 도움이 필요해!
1: 응?
0: 로키, 좀 더 옆으로!
1: 옆으로?
0: 다시 이쪽으로!
1: 이쪽으로?
0: 조금 뒤로?
1: 뒤로?
0: 찾았어! 바로 거기야! 갈고리를

0: 이제 끌어올려!
1: 알았어! 으이차!
0: 어? 안 들어드려 본다. 어서 숨자.
1: 어? 로봇 펭귄이 왜 저러지?
2: 뭔가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뭐라고? 로봇 펭귄을 망가뜨렸다고?
3: 어... 내가 실수로 바다에 빠뜨렸어. 그래서 안트로들이 로봇 펭귄이 죽은 줄 알고 슬퍼한 거였어. 미안해.
0: 걱정 마. 내가 다시 고쳐볼게.
2: 그래, 토모는 고칠 수 있을 거야.
1: 안트로들이 다시 데리고 가고 있어.
3: 토모 형, 정말 고마워.
0: 뭘?
1: 어? 저기 좀 봐.
2: 푸테라노도냐?
0: 설마...

0: 얘들아, 출동하자!
1: 어,
0: 응!

0: 정말 다행이야. 우와, 위험에 처한 친구를 구하려는 새끼 안트로포르니스 정말 감동이야.
1: 맞아, 하마터면 모두 위험할 뻔했는데 말이야.
0: 응, 진짜 용감해.
2: 자, 그럼 로봇 펭귄을 안트로머리로 다시 보낼까? 럭키, 이번엔 제대로 할 수 있겠지?
0: 내가 진짜 잘할 수 있어. 고마워.
1: 어?
0: 오, 로키, 잘하는데?
3: 아, 이게 아닌데.
2: 로키, 이게 뭐야?
3: 잠깐만.
2: 정말 잘했어, 로키.
0: 나 잘했어?
1: 응, 이제 로키에게 맡겨도 되겠는데?
0: 야호, 신난다.
2: 토모가 만들어준 로봇 펭귄 덕분에 안트로포르니스에 대해 많이 알게 됐어. 자, 여기 카드.
1: 어? 이건 로봇 펭귄 카드잖아.
2: 정말?
1: 아니, 안트로포르니스야.
2: 앤디, 놀랐잖아.
1: 우리도 안트로처럼 걸어가 볼까?
0: 그건 로봇 펭귄이지. 안트로는 이렇게 걷는다고.
1: 렉스, 또 놀러 올게.
2: 응, 잘 가, 얘들아.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출동!
4: 얼굴엔?
5: 순한 킬킬.
4: 중물엔?
5: 덥덥한 말.
6: 순하게?
5: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yes,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세탁 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2: 퍼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효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

0: 것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1: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버신 딥클린
2: 옥스포드 탕.
3: 해보고
2: 주유소 사고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트럭
4: 탑승하세요.
2: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포드 탕.
5: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6: 클릭소
7: 클릭소 얼마세가?
8: 좋아하시면 만들 수 있는 클릭소 세상.
6: 클릭소
8: 착착 붙이고 구부리고 클릭 클릭. 돌리면 제로 변신.
9: 자석으로 만드는 입체 세상.
6: 클릭소
9: 놀이가 교육이 되는 자석 토이 클릭서. 가베 가족.
10: 다들 뭐 먹는 거지?
11: 이게 뭐예요?
12: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3: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1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5: 지성.
14: 얼굴엔
15: 순한 킬킬.
14: 진물엔
15: 덥덥한
16: 순하게
15: 지켜줄게.
1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17: 내 손에서 시작되는 마법 같은 이야기. 슥슥 그리기만 하면 귀여운 티니핑 친구들이 짠. 이번엔 예쁜 핑크카를 만들어볼까? 요술봉부터 무지개까지 내 맘대로. 입체가 되는 마법 같은 순간. 우선으로 편리하게, 저울로 안전하게. 티니핑 이지 드로잉 3D 프린팅 펜.
18: 넘버블럭스 스마트 블럭 출시. 넘버블럭스 친구들을 싹커 끼우면 더하기 빼기 곱하기 큰수 비교까지 한글과 영어로 숫자놀이도 하고 신나는 동요도 같이 불러봐. 넘버블럭스 스마트 블럭 엑소

한 해 평균 엘리베이터 관련 출동 건수 약 3만여 건. 침수로 인해 엘리베이터가 멈추면서 인명사고가 발생했기에 더욱 주의를 요합니다. 엘리베이터 안전사고, 이렇게 예방합시다. 엘리베이터 이용 시 출입문에 기대거나 출입문 틈에 이물질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엘리베이터 내에서 뛰거나 문을 두드리는 과격한 행동은 금지입니다. 반려견은 출입문에 목줄이 걸리지 않도록 안고 탑승합니다. 화재, 지진, 폭우로 인한 침수 발생 시 엘리베이터는 이용 금지입니다.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멈추었다면 충격을 가하거나 억지로 문을 열지 말고 비상벨을 누른 후 현재 상황과 승강기 고유 번호를 전달합니다. 이후 자세를 낮추고 안전 손잡이를 잡고 대기합니다. 엘리베이터 안전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기억하세요.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1: 순한 킬킬.
0: 중물엔
2: 순하게
1: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0: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1: 뽀롱뽀롱 떠나요. 렛츠고 캠핑카. 랄랄라 신나는 숲속 캠핑 야호. 뽀로로와 신나는 행복한 시간. 같이 놀자. 즐거운 캠핑 여행. 뽀로로 렛츠고 캠핑카.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 출동.
2: 얼굴엔
1: 순한 캠핑.
2: 진물엔
1: 덥덥한 말.
3: 순하게
1: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0: 주인공의 정체.
1: 문이 사라졌으니 이제 나갈 방법이 없는 건가?
0: 엄마가 걱정하실 텐데.
2: 저 칙칙한 상자는 뭐야?
3: 자.
4: 수상한데?
0: 꼭 선물 같아.
2: 옐로우? 우리 반에 그런 애도 있었어?
5: 있어. 말을 안 해서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 아무튼 답답한 애야.
0: 이걸 옐로우가 들은 거야?
4: 상자가. 여긴 옐로우의 마음속일지도 몰라. 상자를 더 찾아보자. 좋아.
6: 이렇게
7: 손을 보자.
8: 레오한테 문을 그려달라고 하자. 모두 눈에 띄지 않게 잘 따라와. 곧 과학 시간이라 이쪽으로 지나갈 텐데.
0: 어, 레오다.
9: 이제 어쩌죠?
8: 그래, 방법이 있어. 분명 온다, 우리의 조력자가. 왔다, 골라타.
4: 소호 요정?
3: 또 있는.
4: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니겠지?
3: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8: 그래요, 너의 도움이 필요해.
3: 어? 도움?
10: 또 하루 종일 그림만 그렸느냐? 정말 한심하구나.
11: 너는 일국의 공주다. 그런데 이런 하찮은 취미 따위에 시간을 낭비하다니.
0: 학교에서도 집에서도 옐로우는 많이 외로웠겠다.
12: 너 일부러 우릴 골탕 먹이려고 사라지게 한 거지?
1: 어우, 답답해. 말을 좀 해봐.
12: 저런 교양 없는 애랑은 절대 친구 못해.
0: 우리도 똑같이 상처를 줬구나. 정말 미안해, 옐로우.
4: 옐로우는 우리를 무시한 게 아니었어. 상처받을까봐 겁이 났었던 거야.
3: 나도 사과하고 싶어.
0: 보고 싶다.

0: 그림을 자르고 있어.
1: 이게 왜 이러지?
0: 레드, 괜찮아?
1: 사람이 나를 업고 있어.
0: 서둘러! 모두 내 팔을 꽉 잡아. 이야, 간다!

그림을 왜 찢은 거지? 더블 버블 루나 체인지!

루나틱 인디고 변신 완료. 설마 갇힌 건가?

0: 어? 아, 손잡이가 없어.
1: 내가 해볼게. 대체 어떻게 하는 거야?
2: 얘는 어쩌지? 여기 있으면 이성과 함께 사라지고 말 거야.
3: 같이 가야지.
1: 당연히 데려가야지.
2: 우리랑 같이 가자.

0: 빨리 나가야 해. 곧 가라앉을 거야.
1: 나가자. 어? 옐로우, 빨리 와. 뭐해?
2: 그림 밖은 두려워. 바깥 세상엔 내가 어울리지 않아.
1: 나도 그래, 옐로우. 나도 무서울 때가 많아.
0: 앞으로는 힘들고 두려울 때 우리랑 함께 있자.
3: 말로 하기 어려우면 우리가 기다려줄게.
2: 네 마음을 이제야 알아줘서 정말 미안해. 우릴 용서해 줄래?
1: 어? 같이 가자, 옐로우.
2: 한번 해볼게.

0: 돌아왔어.
1: 옐로우, 정말 고마워. 레옹! 핑크스타!
2: 샤이렘, 공주님!
3: 걱정시켜서 미안해.
1: 핑크스타, 괜찮아?
4: 어? 아, 얘들아, 이거!
1: 레옹, 대단한데?
5: 쓸모가 있구나, 너.
6: 어? 나? 그런가?
7: 정말 위험할 뻔했군요. 다시는 블랙다이아가 버블잼으로 힘을 넘기지 못하도록 마법을 걸어야겠습니다.
8: 화이트 골드님, 블랙다이아를 잡아두는 것만으로도 이미 많이 약해지셨습니다. 제발 힘을 아끼세요.
7: 다시 공주들을 이런 위험에 빠뜨릴 순 없습니다.
9: 안 돼!
7: 화이트 골드가 눈치챘어. 이제 버블잼이 힘을 블로백에 주지 못하게 됐군. 곧 어둠의 홀을 완성해 이 수치를 갚아주마.
1: 내 꿈을 노래해.
10: 자, 여러분, 내일까지 장래희망 적어오는 거 잊지 마세요.
1: 네. 장래희망? 뭐죠?
11: 나는 우주 비행사가 돼서 우주에 갈 거야.
1: 난 의사가 될 거야. 선생님, 저는 뭐가 되고 싶은지 잘 모르겠어요.
10: 그럴 수도 있어요. 괜찮으니까 천천히 생각해 보도록 해요.
1: 너흰 다 여왕이 되고 싶다고? 왜 여왕이 되고 싶은 건데?
11: 왜냐니? 여왕이 되면 모두가 날 우러러 볼 테니까.
12: 난 엄마 아빠가 무조건 여왕이 되라고 하셨어.
13: 제일 센 사람이 여왕이 되는 게 당연하잖아.
14: 자신이 잘하는 게 장래희망이 될 가능성이 커. 그래서 여왕은 똑똑한 내가 되는 게 맞다고 판단했어.
1: 옐로우는?
15: 난... 여왕이 되면 마음껏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서.
1: 난 잘하는 게 없는데.

0: 꿈을 찾아서? 그래! 여기 가면 뭔가 떠오를지도 몰라! 여기가 맞나?
1: 뭐야? 저 품이 없는 사람은? 또 말썽이네.
0: 선생님 가수였어요? 근데 선생님은 선생님이잖아요.
1: 어릴 때 꿈이 가수였거든.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정말 좋아하고 원한다면 꿈이 될 수 있어. 자, 그럼 다시 공연을 시작해볼까?
2: 잠깐만요. 지금 그런 복장으로 공연을 하신다고요? 아무래도 제가 좀 도와드려야겠네요.
1: 전 무대 설치를 도와드릴게요.
3: 난 그럼 간식을 준비해 올게.
4: 악기는 내가 고칠게.
0: 난 널 도와줄게.
5: 노란색이
0: 옐로우. 어? 내가 갖다 줄게. 레드 정말 멋지다. 아주 조금 포인트를 주면 어떨까?
2: 어떻게?
4: 퓨즈 때문인가?
0: 내가 도와줄게! 기계는 멋져야 정신을 차린다고!
5: 아빠!
1: 퍼플!
0: 애니 선생님!
1: 도와줘서 고마워.
0: 전 방해만 했는데요. 다들 잘하는 게 있고 꿈도 있는데 저만 없는 것 같아요.
1: 그럼 뭘 제일 좋아하는지 먼저 찾아보면 어떨까? 좋아하는 걸 찾은 다음 계속 노력하다 보면 꿈을 찾을 수 있을 거야.
0: 네, 선생님!
6: 인간 따위를 통해 꿈을 배우다니. 꿈 같은 건 필요 없다는 걸 깨닫게 해주마. 어디 보자. 단단한 껍데기로 공격을 튕겨내는 대왕족의 블록. 가거라. 꿈 따위 꾸지 못하도록 악기를 다 부수고 버블잼 조각을 빼앗아오거라.
5: 우와! 내가 꿈꾸던 무대야. 얘들아 고마워.
0: 멋진 공연이 될 거야. 뭐지? 악기가!
5: 어? 악기들이 다 어디 간 거지?
0: 놓지 못해!
5: 퍼플, 뭐 하는 거지?
1: 퍼플, 또 장난 시작이군. 퍼플! 지금 장난할 때가 아니다. 장난 좀 그만해!
5: 저게 뭐지?

0: 윙클 퍼프 결실 파이어. 블록이 악기를 다 먹어버렸어. 스크린 파이프 엔딩 블라썸.
1: 비켜봐. 커블 펀치.
0: 선생님의 악기야.
1: 스크린 파이프. 아직 입안에 악기가 더 있어. 섣불리 공격했다간 부서질 거야.
0: 알겠어. 내가 포털로 블럽 위에서 공격할게. 그동안 블럽을 붙잡아줘. 응.

커플을 도와줘야 해. 라인 파괴! 선배, 마법공을 지켜!

0: 조금만 더. 이건 선생님의 꿈이란 말이야. 제발.
1: 위험하다니까.
0: 선생님의 기타야. 됐어, 불러. 이제 사라질 시간이다. 그린
2: 이런.
3: 악기들이 바람에 날아가서 바다에 빠졌나 봐. 누구의 잘못도 아니야. 내 공연을 위해 애써준 것만으로도 정말 고마워. 난 정말 행복한 선생님이야.
0: 선생님.
1: 아우, 열받아. 열 때만 더 때려줄걸.
0: 그래!
4: 야! 지저분하게 뭐하는...
0: 우리가 직접 악기를 만들면 어떨까요?
1: 우와! 이거 괜찮은데?
0: 이거 봐!
1: 그럴듯한데?
0: 레드! 너도 와봐! 네 거야.
5: 퍼플, 네가 잘하는 거 찾았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방법을 찾아내는 거 말이야.
1: 퍼플의 끈기는 무시무시하지.
0: 맞아. 얘들아,
3: 퍼플도 잘하는 걸 발견했구나. 이제 꿈에 더 가까워졌네.
0: 네.

0: 하지만 친구들과 함께하는 게 내가 가장 좋아하는 거야. 어?
1: 내 꿈을 노래해!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3: 마데카 솔메이트
4: 출동!
2: 얼굴엔
4: 순한 길길
2: 중물엔
4: 똑똑한 말
5: 순하게
4: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난 상대가 누구든 항상 최선을 다한다. 비록 그 상대가 아빠일지라도.
2: 또 졌네.
3: 손끝에서 펼쳐지는 두뇌 게임 카누즈 헤드 투 헤드. 다양한 시리즈로 만나보세요. 가베가족.
4: 넘버블럭스 숫자 놀이 AR카드 출시. AR카드를 찍으면 넘버블럭스 친구들 등장. 넘버블럭스 친구들과 신나는 AR 숫자 놀이도 즐기고 퀴즈도 풀어봐. 넘버블럭스 숫자 놀이 AR카드 엑소플레이. 내 손에서 시작되는 마법 같은 이야기. 슥슥 그리기만 하면 귀여운 티니핑 친구들이 짠. 이번엔 예쁜 핑크카를 만들어볼까? 요술봉부터 무지개까지 내 맘대로. 입체가 되는 마법 같은 순간. 우선으로 편리하게, 저울로 안전하게. 티니핑 이지 드로잉 3D 프린팅 펜.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6: 출동!
5: 얼굴엔
6: 순한 킹킹,
5: 중물엔
6: 덤덤한
7: 순하게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8: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9: 퍼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8: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퍼실 딥클린.
10: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다들 뭐 먹는 거지?
2: 이게 뭐예요?
3: 아, 이거요? EBS IM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4: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1: 순한 킬링.
0: 술물엔
1: 덕분한
2: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3: 옥스포드 상.
4: 해보고
3: 주유소 상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0: 탑승하세요.
3: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포드 상.
5: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6: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0: 깜깜해. 지금 몇 시야?
1: 또 지각하면...

0: 미안 미안. 괜찮아. 지각할까봐 서두르느라 그만.
1: 지각! 좀 끌려갈게. 지각하면 저한테 안 되거든.
2: 펌플!
3: 정확히 말하면 21분째 빨간 신호. 초록 신호가 아니니 우린 건널 수 없어.
0: 고장. 우리 집에 가면 이렇게 고쳐. 예! 초록 불이다.
3: 잠깐. 신호가 바뀌면 속으로 3초를 세고 좌우를 살펴 안전을 확보한 뒤 건너야 해.
1: 정말 교양 없이.
3: 그러니까 뛰든 걷든 어차피 지각인데 말이야.
4: 드디어 지각쟁이들을 한 번에 잡았다. 자자, 지각생인 너희를 위해 준비한 벌은 바로 화장실 청소란다.
1: 청소? 화장실 청소야?
4: 그래서 각종 청소 도구를 준비해뒀거든. 정말 신나지 않니?
5: 시간을 되돌리고 싶다. 그렇다면 적당한 녀석이 있지. 나의

0: 거꾸로 먹는 누트리콜라 해파리 여기 있구나. 힘은 약하지만 포탈을 흡수한다면 시간 속에서 영원히 빠져나오지 못하게 할 수도 있지.
1: 집에 가서 뭐하지? 아무도 없는 것 같아.
2: 네가 먼저 들어가.
1: 싫어. 누가 보면 어떡해.
3: 변기는 하나씩 맞자.
1: 난 내 방 청소도 안 하는데.
2: 빨리 끝내고 집에 가자.

0: 기분도 안 좋은데 잘 걸렸다. 핑크스타, 시간을 멈춰라.
1: 가비타 스타.

0: 어디갔지?
1: 한 방에 사라졌어. 시시하게 약한 도움이었나봐. 그렇구나. 빨리 청소하고 집에 가자.

0: 아직도 냄새가 나는 것 같아.
1: 이제 이따가 날래.
0: 난 저녁 못 먹어. 뭐지?
2: 걸려들었군. 시간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만들어라.
3: 혹시 불가능한

0: 미안 미안.
1: 아, 또 블루너야?
0: 지각할까봐 서두르느라 그만.
1: 또? 지각! 좀 빌려갈게.
0: 아, 버블! 아! 아!
1: 내 소중한 머핀들이. 아, 미안 오렌지. 이번엔 그냥 갈게.
0: 대결인가?
1: 신호등 고장났잖아. 뭐라? 지금 이거 어디서 본 장면인데?
2: 그게 기시감이라는 건데, 뇌에 저장된 이미지 정보를 내가 과거에 경험했던 장면이라고 믿는 일종의 착각이지.
0: 이야! 주룩불이다!
2: 잠깐, 신호가 바뀌고 속으로 3초. 어! 어차피 늦었어.
1: 네가 먼저 들어가. 싫어. 누가 보면 어떡해.
2: 병기는 하나씩 맞자.
0: 빨리 끝내고 집에 가자.
1: 이 상황 분명히 어디서 봤는데.
2: 꿈이겠지. 보통 꿈에서 경험한 걸 현실이라고 착각하는 경우도 많아.
1: 꿈에서 봤나? 분명 이때쯤 발롭이 나타난 것 같은데.
0: 뭐라는 거야?
1: 맞아! 응? 시계! 블루! 우리 시간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
3: 퍼플! 갑자기 무슨 소리야?
1: 진짜야! 내 말 좀 믿어줘! 맞다! 이제 저쪽에서 오렌지가 머핀을 가지고 갈 거야!
4: 얘들아, 안녕!
1: 아무래도 우리 시간 안에 갇힌 것 같아!
4: 시간 안에 갇혔다고?
1: 신호등 앞에 그림이 서 있을 거야! 날 믿고 말한 대로 해줘! 우선 이래!
3: 아슬아슬한데...
2: 이게 다 블랙 다이아의 계략이란 말이지?

0: 그럼 그렇지. 내가 지각을 할 리 없잖아.
1: 나도 이 상황 본 것 같아.
2: 그럼 어떻게 빠져나가지?
3: 학교 시계로 들어간 블로비. 내 포털을 빨아들인 것까진 기억이 나는데.
0: 야!
2: 저기야!

0: 이제 모두 생각났어.
1: 가자.
0: 달려.
1: 오렌지, 버핑은? 아, 당연히 안 가져왔지.
0: 비켜, 비켜, 비켜.
1: 그린, 너 마법 복장이야.
0: 어차피 현실도 아닌데 뭘. 시간을 아끼자고.
2: 오늘은 기필코 지각생을 잡아내겠소.
0: 늦으면 안 돼. 청소를 안 하게 돼서 시간이 남았어. 방법을 찾아야 해.
1: 블룹은 우리가 그 시간에 현관문에 나타날 걸 미리 알고 있었어. 근데 이번엔 우리가 블룹이 나타날 시간을 알고 있지.
3: 먼저 기다리자는 말이지.
4: 높은 곳이라면 일레드님에게 맡기라고.
0: 그래, 그럼 이제 계획을
1: 일단 두팀으로 나누자.
0: 자, 얘들아, 시간 됐어.
1: 모두 각자

0: 돌아왔어.
1: 뭐해? 이제 집에 가자고.
2: 그래. 응. 빨리 와.
1: 예! 얘들아!
3: 화장실 청소까지 하고 뭘 저렇게 신난 거야? 애들이란.
1: 이렇게 뛰어들면 어떡하냐? 이제 그만 일어나.

0: 벌써 일어났지?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거든. 블루톡 스타.
1: 좋은 아침 친구들. 그나저나 그 얘기 들었어? 요즘 전교생이 다 한다는 블루톡 다들 알지?
2: 알지 알지. 사진을 올려서 별을 가장 많이 받는 사람이 블루톡 스타가 되잖아.
1: 맞아. 바로 그 블루톡 스타가 이번 주에 우리 학교에서 나왔대. 정말 멋지지 않아?
3: 예, 요, 치키라.
4: 데니가 1등상으로 받은 최신 스마트폰이야.
3: 치키라.
0: 나도 신상폰 갖고 싶어.
5: 내가 제일 먼저 올릴 거지롱.

0: 제품은 뭐야? 빗발의 스티커는 또 뭐고? 이것도 아빠한테 졸라서 겨우 생긴 거야.
1: 그 사진으로는 블루톡 스타별 최대 두 개 예상된다. 버플러 하나, 너의 약바별 하나.
2: 나중에 봐.
0: 좋아, 이번에 블루톡 스타에서 꼭 신상품을 바꿔야 말겠어.
3: 버플. 혹시 블루백에 조종당하고 있는 거면 엄지손가락을 들어줄래?
4: 자자, 당장 휴대전화 안 넣으면 전부 다 압수야. 블루톡인지 뭔지 그런 시시한 게 뭐 좋다고 온 서만이 날린 거야? 큰일이야, 큰일.
3: 신상폰을 준대요.
4: 전화는 통화만 잘 되면 되지. 신상은 무슨, 봐! 아직 생생하잖아.
0: 어? 커플폰 아니야?
5: 와, 저기 또 있네.
0: 고물폰 커플인가요?
4: 사진도 인터넷도 짱짱하다니까. 그치, 퍼플? 에이, 이 곰을.
6: 화려한 겉모습에 정신이 팔린 지금이야말로 개처를 빼앗을 절호의 기회군요. 하늘과 땅, 어디서든 공주들을 공격할 수 있는 만다린 피쉬, 카거라. 내 충실한 부하 블로브들이여, 개처를 빼앗아 하늘로 날아오르거라.
0: 이거는 나도 해볼만 하겠는데. 핑크스타 찍어줘.
7: 하나 둘 셋.
0: 너무 힘들어.

0: 쟨 뭐야? 1등 무조건 내 거라고! 이렇게 되면 최후의 방법을 써야겠어.
1: 그럼 신상품은 레드가 받는 거야?
0: 뭐야 진짜?
2: 너 제정신이야?
0: 레드! 이건 반칙이지! 이 나이 때 찍으면 어떡해!
1: 우린 진짜 고생을 가며 도전하고 있는데
3: 그보다 정체를 드러내면 어떡해요!
4: 난 진정한 내 모습을 찍었을 뿐이야. 잘 봐, 얼굴만 나온 거잖아. 정체를 드러낸 건 아니거든.
0: 정체만 안 들키면 된다 이거지.
5: 그렇게 나온다면 우리도
1: 정정당당하려면 조건이 똑같아야지.
0: 그렇지.
3: 마음대로 하라고 그래. 그래야 조금이라도 빨리 끝나지.
0: 내가 제일 먼저 찍을 거라고! 잠깐!
6: 하여간 요즘 애들이란 이 고물딱지 아직도 로딩 중이네? 어? 이게 뭐야? 내 게 아니잖아!

0: 이번이 마지막 촬영이겠죠? 너무 힘들어요.
1: 플래시를 계속 터뜨렸더니 눈이 너무 아파.
2: 누가 오는데?
3: 어딨지? 여기 있다.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네. 저건 뭐지?

0: 이건 또 뭐야?
1: 얘들아, 블로비야! 우리 괴짜를 훔쳐가고 있어! 블루, 날 던져줘! 야! 거림없지! 얘들아, 받아! 핑크 스타!
2: 업을 타!

멀리서 공격이 안 통하겠어. 가까이 가야 약점이 보일 거야. 오렌지, 조금만 참아. 블루, 그대로 전진해.

0: 지금이야! 날려줘! 이야!
1: 선생님은 왜 여기 누워 계신 거지?
2: 기절하셨나 봐.
3: 괜찮으실까?
1: 뭐, 안 다치셨으니 다행이라고 생각하자.
2: 저건 내 전화기잖아. 전화가 바뀌었었나 봐. 블루톡 1등이 뭐라고 선생님을 위험하게 했어. 역시 이건 그만두자.
3: 나도 안 할래.
1: 나도 이렇게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할 건 아닌 것 같아.
2: 우리 토일래?
1: 돌을점이다.
2: 좋아. 아쉽지만 그동안 찍은 사진은 다 지울래. 근데 다시 보니까 좀 웃긴데.
3: 스니피 선생님이?
4: 오늘 드디어 블루톡스타의 1위가 발표됐죠? 아쉽게도 블루닷의 퍼플 친구가 반발의 차이로 2위를 했습니다.
1: 2등도 대단한 거야.
2: 예! 2등이다!
5: 어?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1위로 뽑혔던 빌이 사진 편집 프로그램으로 모습을 바꾸고 가짜 사진을 올린 게 밝혀졌다네요. 진짜 빌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6: 진짜? 에임, 별 차이도 없구만. 어릴 때 내 모습이랑 똑같다니까.
4: 이렇게 되면 빌이었던 커플이 1위가 되었습니다.
1: 와, 축하합니다. 축하해, 커플. 와, 진짜 1등을 하다니 대단하다. 1등을 소감 한번 들어볼까?
2: 사진은 경쟁을 하려고 찍는 게 아니라 추억을 남기려고 찍는 거다라고.
1: 그건 맞는 말이네.
2: 그럼 우리끼리 추억을 남겨볼까? 하나, 둘, 셋.
7: 이번엔 인간들에게 정체를 들킬 뻔했습니다. 공주들이 워낙 천방지축이라 걱정입니다.
8: 그래도 반성하고 버블잼을 얻었습니다. 전 오히려 기특한걸요.
9: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0: 출동!
9: 얼굴엔
10: 순한 킬킬,
9: 눈물엔
10: 덥덥한 말,
11: 순하게
10: 지켜줄게.
9: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남방구는 북방구와
2: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6학년 읽기전략 교육원 큐미르.
3: 클릭서. 클릭서. 얼마나 될까?
4: 무엇이든 만들 수 있는 클릭서 세상. 클릭서. 착착 붙이고 구부리고 클릭 클릭. 돌리면 이체로 변신.
5: 자석으로 만드는 입체 세상. 클릭서. 놀이가 교육이 되는 자석 토이 클릭서. 가베 가족.
6: 다들 뭐 먹는 거지?
7: 이게 뭐예요?
8: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9: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1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1: 출동!
10: 얼굴엔?
11: 순한 킬킬!
10: 줄무랑?
11: 덥덥한 말!
12: 순하게?
11: 지켜줄게!
1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에서 시작되는 마법 같은 이야기. 슥슥 그리기만 하면 귀여운 티니핑 친구들이 짠! 이번엔 예쁜 핑크카를 만들어볼까? 요술봉부터 무지개까지 내 맘대로. 입체가 되는 마법 같은 순간. 우선으로 편리하게, 저온으로 안전하게. 티니핑 이지 드로잉 3D 프린팅 펜.
13: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14: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15: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14: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클린.
1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1: 출동.
10: 얼굴엔
11: 순한 킬킬.
10: 줄무랑
11: 덥덥한 말.
12: 순하게
11: 지켜줄게.
1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국내 등록된 전기차 약 50만 대. 매년 전기차 화재도 늘고 있습니다. 전기차 화재 발생 시 단 3초 만에 대형 화재로 번져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기차 화재 사고 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기차 사고 발생 시 창문을 내려 탈출구를 확보하고 가능하다면 자동차 전원을 차단합니다. 전원이 차단돼 차량 문이 열리지 않을 때는 비상 탈출용 도구나 목 받침대

지붕을 이용해 창문을 파괴한 후 신속히 탈출합니다. 사고 시 충격으로 배터리 화재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속히 대피한 후 다른 사람의 접근을 막도록 합니다. 119 신고 시 전기차 화재임을 꼭 알려야 합니다. 전기차용 화재 진압 장비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전기차 화재 시 행동 요령을 꼭 기억하세요.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엄마랑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1: 순한 킬킬.
0: 주물엔
2: 순하게
1: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안녕하세요. DJ 동영 인사드려요. 안전 좋고 하 좋고 오늘은 초고동에 사시는 이하영님의 사연으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공통령님을 너무 좋아하는 팬이에요. 하영님, 땡큐. 그런데 공통령님도 안전사고의 위기를 많이 겪으셨죠? 보면서 얼마나 조마조마했는지 몰라요. 네네, 그랬었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공통령이 위험에 처했던 순간 베스트 3. 나 먼저 3위. 공통령 손에 세균이 드글드글.
1: 드글드글해. 떨어져라, 떨어져, 떨어져.
0: 안녕하십니까. 어느 날 맛있는 간식을 사들고 온 곰통령. 내가 오늘 뭘 살게요? 바로 르꼬르동골로 출신 스타파티셰가 만든 뽀롱뽀롱 마카롱. 아이고, 이걸 먼저 먹어볼까? 이야,
2: 저 손엔 세균이 6만 마리가 아니라 600만 마리쯤 있겠어.
0: 나는 이거. 자, 곰초이도 먹어봐요. 아,
2: 잠깐. 아! 곰통령님, 손 언제 씻으셨죠?
0: 야, 손이요? 할 수 없이 손을 씻는 에이, 곰통령. 하지만 하기는 참. 야, 하이차. 됐다. 아이, 깜짝이야.
2: 물로만 씻는 건 소용 없습니다. 자, 올바른 손 씻기 방법 함께 보실까요? 먼저 손에 물을 적시고 비누를 묻혀 충분히 거품을 낸 후 손바닥끼리 마주대고 싹싹 문지릅니다. 손바닥으로 손등도 싹싹 문지릅니다. 손깍지를 끼고 손가락 사이도 싹싹 문지릅니다. 손가락을 마주잡고 싹싹 문지릅니다. 엄지손가락을 빙글빙글 문지릅니다. 손끝을 손바닥에 싹싹 문지릅니다. 자, 이제 물로 차.

0: 잘 헹궈주면
1: 우와 깨끗해.
0: 그런데 곰통령이 손 씻으러 다녀온 사이

0: 그렇게 어린이들이 마카롱을 모두 먹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니, 다들 얼굴에 빨간 반점이? 이게 무슨 일이죠? 병원에 갔더니 음식물을 통해서 세균에 감염된 것 같다고 하던데.
1: 우리가 다 같이 먹은 건 딱 하나예요.
2: 마카롱.
0: 아니.
3: 어쩌면. 어제 곰통령님이 여기저기서 손에 묻히고 온 세균들.
0: 예뻐라.
3: 손을 씻지 않아 손에 그대로 남아있던 그 세균들이 마카롱에 묻어 병을 일으킨 거 아닐까요?
0: 그 생각은 못했네요. 제가 손을 씻었어야 했는데. 정말 미안합니다, 여러분.
4: 좋아.
0: 그 후로 저는 손을 비누로 잘 씻는답니다. 곰통령이 위험에 처했던 순간 2위. 모르는 사람을 따라간 곰통령. 어느 날 빵집 이벤트 소식을 알게 된 곰통령. 이것 좀 봐봐요. 새로 생긴 먹구먹구 빵집에서 하초코맛 딸기 파이를 판다네요. 정말 맛있을 것 같지 않나요? 100개 한정 반값 할인이라는데 우리 같이 가보면 어떨까요? 곰통령은 빵집을 찾아 길을 헤매는데 그때 도통 모르겠군.
5: 어디 길 찾아요?
0: 아니, 이렇게 아름다운 여성이. 아, 빵집이요? 아, 먹구먹구 빵집이라고 새로 오픈한 빵집인데 거기서 이번에 핫초코맛 딸기파이를 판다고 해서.
5: 아, 그 빵집. 여기 아니라 좀 가야 되는데 제가 차로 데려다 줄까요?
0: 아이고, 천사님, 감사합니다. 세상은 아직 따뜻한 곳이었군요. 그럼 전 뒤에 탈게요, 천사님. 그렇게 어딘가에 도착하게 되고.
5: 곰돌님, 다 왔어요. 일어나요.
0: 아, 벌써 다 왔군요.
5: 내가 내려줄게요.
0: 괜찮은데?
5: 자, 됐다. 자, 이제 가볼까요?
0: 빵집이 이 근처인가요?
5: 아니, 빵집 말고 우리 집이 이 근처예요.
0: 예?
5: 난 그 빵집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이제 곰돌이 넌 나랑 같이 살게 될 거야.
0: 뭐요?
5: 곰 세 마리가 한 집에 있어. 아빠 곰, 엄마 곰, 애기 곰은. 이제 내려가요.
0: 안 돼.
6: 잠깐.
0: 철수님!
6: 이 나쁜 유괴범! 당장 곰통령님을 풀어줘!
7: 그래, 풀어줘!
8: 왜 화를 내고 그래요?

0: 이제 아시겠죠? 겉으로 봐서는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절대 알 수 없다는 사실. 여러분도 꼭 기억하세요.
1: 꼭 기억하세요. 꼭
0: 잡혀갔다.
2: 그날 이후 전 모르는 사람은 절대 따라가지 않는답니다. 겉모습이 아무리 착해 보여도 말이죠. 곰통령이 위험에 처했던 순간 1위, 아파트 베란다에서 떨어진 곰통령. 놀이공원에 간 바비를 부러워하는 곰초이와 수아. 바비는 놀이공원에 갔으니 여러분은 동물원에 간 걸 자랑하면 되겠네요. 예예. 예.
3: 근데 왜 동물원에 안 갔는데요?
4: 이건 그냥 우리 집 그림이잖아요.
3: 그리고 실제 동물도 없고.
2: 그렇게 말하면 저 동물 친구가 섭섭하죠.
4: 앵무새 인형?
2: 수아는 지금 앵무새에게 모이주기 체험을 하고 있어요.
3: 근데 이게 무슨 동물이에요?
4: 그러게.
3: 생각보다 진짜 같은데?
2: 그쵸.
4: 그러게. 바비한테 보내야겠다. 우리 지금 코코동물원에 와있어. 앵무새 모이주기 체험도 했다. 부럽지? 웃기다.
2: 이게 바로 자랑에는 자랑 수법이죠.
4: 동경배님 최고! 예!
3: 동민이 당근을 아주 잘 먹더라.
4: 부럽지?
3: 근데 바비가 우리 사진 보고 진짜 동물원 왔다고 믿을까?
4: 그러게, 궁금하네.
3: 응? 바비다.
5: 코코동물원 갔구나. 거기 나무 위에 사는 오랑우탄 있잖아. 그 오랑우탄 사진도 좀 보내줘.
3: 오랑우탄?
2: 곰초이와 수아가 오랑우탄 사진을 찍으러 나간 사이.
1: 아유, 나 왜 불러요? 어? 뭐야? 다들 어디 갔지? 뭐야? 다들 어디 갔지?
2: 곰통령은 아이들을 찾느라 베란다 탁자 위에 올라서는데.
1: 수아! 어디 가요? 곰초이!

0: 한낱 곰인형으로 태어나 곰통령으로 후회 없이 살았습니다. 나 이제 한 줌의 솜뭉치로 돌아가려 합니다. 모두 안녕히. 아, 여긴 천국인가요? 그렇게 곰통령은 가까스로 목숨을 건지게 되었죠. 어? 곰철수님!
1: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0: 그 후로 저 곰통령은 많은 걸 깨달았어요. 베란다 창문 근처에 가구를 두면 안 된다는 것. 어린이들이 밟고 올라섰다가 창밖으로 떨어질 수 있으니까요. 베란다 창밖으로 머리를 내밀면 안 된다는 것. 무게 중심이 앞으로 쏠려 밖으로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요.
2: 어서오세. 어, 철수님 오셨습니까?
3: 어, 나왔다 조수.
2: 어?
3: 청소는 잘하고 있었나?
2: 어, 뭐지?
3: 별일 없었지?
2: 아, 빨래 빨래, 빨래. 어?

0: 응? 날 왜 따라왔냐?
1: 저거 손으로 잡다니.
0: 너희 집에 가.
1: 놀랐네. 근데 철수님은 어떻게 벌레 보고 하나도 안 놀라세요?
0: 곰초이, 내가 아 깜짝아 하고 놀라는 걸 본 적 있나?
1: 아니요.
0: 그럴 거다. 난 태어나서 한 번도 놀란 적이 없으니까.
1: 정말요? 그럼 무서운 걸 보거나 뭔가 나타나도요?
0: 물론이지. 만약 내가 놀라는 걸 보는 사람이 있다면 이 곰시멜로를 다 줄 수도 있다.
1: 정말요?
0: 그 말의 뜻은 난 절대 놀라지 않는 강철 심장 곰돌이라는 거지.
1: 에이, 아무리 강철 심장이라도 어떻게 한 번도 안 놀라?
2: 진짜래. 자기가 놀라는 걸 보는 사람한테 곰시멜로를 다 줄 수도 있다고 했어.
3: 그럼 우리가 곰철수를 놀라게 하자. 그래서 그 곰시멜로 우리가 다 먹는 거야.
4: 오, 좋은 생각인데.
1: 근데 어떻게 철수님을 놀라게 하지? 아, 이건 어때? 뭐? 괜찮네?
0: 네, 핫초코 두 잔 지금 출발합니다. 자, 그럼 가볼까?
1: 다녀오세요.
0: 그래, 조수.

0: 하하? 에? 아니, 고릴라 탈 쓰고 뭐 하는 거예요?
1: 철수님을 놀라게 하려고요. 고풍이한테 얘기하면 안 돼요? 얘들아, 가자!
0: 아유, 참, 그, 아, 별일이네. 도깨끼, 도깨끼끼, 도깨끼. 에? 이러면 놀라려나?
2: 자, 여기가 맞나? 지하 101호? 핫초코 체크.

0: 뭐야, 저 고릴라들.
1: 아, 잘 잤네. 아,
2: 이제 출발해볼까?
3: 나 좀 무섭지? 아니, 전혀.
0: 어, 안 돼! 위험해!
3: 어, 어, 어.

0: 어? 차 안에 사람이 있었네?
1: 이봐, 고릴라들. 그렇게 차 뒤에 숨어 있으면 위험하다. 차 뒤에 숨어 있으면 운전자가 너희를 전혀 볼 수 없기 때문에. 아주 큰 사고로 이어져 목숨을 잃을 수도 있지. 그러니 절대 자동차 뒤에 숨어 있으면 안 된다. 알겠나, 고릴라들? 아, 그쵸. 내가 이젠 고릴라들 안전교육까지 시켜야 하나?
2: 아니, 근데 곰철수 고릴라 보고도 안 놀라던데?
3: 그러게. 작전을 바꿔보자. 좀 더 무시무시한 걸.
1: 나온 김에 장 좀 봐야겠군. 우유, 민트가루, 꿀, 딸기잼. 딸기잼 냉장고에 있었던 것 같은데. 밀가루. 요즘 이게 너무.
3: 온다. 준비됐어?
4: 응. 준비됐어.
3: 출발!
1: 민트가루. 이거 있었지 않나? 어? 어? 어? 어? 어? 어?
3: 아싸! 놀랐지? 놀랐지?
1: 그래, 놀랐다. 킥보드 타면서 헬멧을 쓰지 않아서 놀랐다. 킥보드를 탈 때 헬멧을 써야 하는 건 귀신도 예외가 없다. 아무리 귀신이라도 킥보드를 타다 넘어지면 머리를 다치게 된다고.
5: 죄송합니다.
1: 다음에 또 헬멧 없이 킥보드를 탈 텐가? 두고 보겠다. 가봐. 하다하다 이젠 귀신들 안전교육까지 시켜야 하나?
2: 뭐야, 곰철수. 어떻게 귀신을 봐도 안 놀랐지?
3: 그니까. 아무래도 곰신말로 포기해야 할 것 같아.
4: 아니, 최후의 작전이 남아있어.
3: 어떤 작전?
6: 금값이 계속 오르는구만.
1: 혹시 이런 뉴스는 없습니까? 고릴라들이 동물원을 탈출했다거나 킥보드를 탄 귀신들이 거리를 돌아다닌다는.
6: 그런 뉴스는 없는데. 저는 모릅니다. 아이들이 철수님을 놀라게 하려고 그러고 다닌다는 거 저는 절대 몰라요.
1: 네?
4: 마지막 작전. 좀 있으면 철수님이 공원에 운동 가려고 이 길을 진행할 거야. 그때 우리가 외계인한테 붙잡힌 척 나타나는 거지.
6: 그러니까 그 고릴라들이 바로 곰초이랑 친구들인 겁니다. 이런, 날 놀라게 하려고 그런 장난을. 전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아, 철수님은 이 얘기 저한테 들은 거 아니에요.
1: 잠깐. 이 소리는? 안 돼. 위험해.
6: 아이, 철수님. 철수님, 제가 얘기한 거 아닙니다.
1: 요 녀석들. 가자, 외계인들아. 차 다니는 길에서 위험.

0: 막에 장난치지 말고. 너희들 아주 큰일 날 뻔했다. 그렇게 골목 안에 있다가 갑자기 튀어나오면 달려오던 자동차가 너희를 보고도 바로 멈추지 못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1: 아,
2: 그 생각을 못했어.
1: 죄송해요, 철수님. 앞으로는 조심할게요.
2: 근데 곰철수, 넌 어떡해? 고릴라, 귀신, 외계인 이거 다 보고도 어떻게 하나도 안 놀라?
3: 그니까 진짜 강철 심장 맞네.
0: 뭐 생각해보니 나도 놀랄 때가 있긴 하더군. 바로 어린이들이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았을 때 말이야.
1: 맞네요.
0: 그러니 앞으로 날 놀라게 하지 말도록. 아, 그리고 곰시멜로는 영원히 내 거다. 탐내지 마.
1: 철수님, 운동 잘하고 와요.
0: 그래, 간다. 조심해라, 꼬맹이들.
4: 꼬불꼬불꼬불꼬불 맛 좋은 라면. 라면이 있기에 세상 잘 만나. 하, 안녕하세요. DJ 통영입니다. 오늘은 조코동에 사시는 안미라님의 신청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같은 날씨엔 면요리가 땡기네요. 곰통영님도 면요리 좋아하세요? 그럼요. 짜장면, 냉면, 라면 다 좋아하죠. 하지만 제가 싫어하는 면도 있습니다. 바로 주차된 차 뒤에 숨어있는다면 싫어하고요. 헬멧을 쓰지 않는다면 또 싫어하고요. 골목에서 갑자기 튀어나온다면 또 싫어합니다. 그럼 곰통영이 제일 좋아하는 면 요리는 우리 모두 안전하게 생활한다면 이겠죠?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꼬불꼬불꼬불꼬불 맛 좋은 라면. 라면이 있기에 세상 잘 만나.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6: 진동.
5: 얼굴엔
6: 순한 킹킹.
5: 식물엔
6: 덕분 말.
7: 순하게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6: 리얼

0: 다들 뭐 먹는 거지?
1: 이게 뭐예요?
2: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3: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4: 뽀르르 도마나라 키스 환영합니다.
5: 어서오세요, 공주님.
4: 도마나라 키스에서 사랑의 노래도 불러요. 어떤 모습일까? 무도회가 열렸어요. 행복한 꿈의 궁전 뽀르르 도마나라 키스.
6: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7: 지성.
6: 얼굴엔
7: 순한 킹킹.
6: 줄무랑
7: 덥덥한 말
8: 순하게
7: 지켜줄게.
6: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지설 마데카.

0: 맞다. 도서관 옆에 로봇 박물관 생겼더라.
1: 우와, 재밌겠다. 가보자.
0: 그래. 아, 수아한테도 물어보자.
1: 그래.
0: 어, 수아야.
1: 그래서 오늘은 안 돼. 내일 가자. 어때?
0: 알겠어. 약속한 거다.
2: 근데 수아 요즘 맨날 윤경 누나랑만 노네?
0: 그러게. 우리보다 윤경 누나랑 더 친한 것 같아.
1: 어? 윤경 언니!
3: 어, 수아야.
4: 윤경 언니랑은 학원에서 처음 만났어. 언니는 예쁘고 재밌고

0: 오늘도 댄스 학원가?
1: 응. 나 잘한다고 칭찬 많이 받는다?
0: 당연하지. 언니가 춤 제일 잘 줄걸? 언니 완전 아이돌이잖아.
1: 그런가? 수아야, 너 오늘 댄스 하고 나서 구경할래?
0: 진짜? 그래도 돼?
1: 응, 당연하지. 선생님한테 말해놓을게. 가자.
0: 으아, 신난다.
2: 자, 팔, 다리 털어주세요. 탈탈탈탈, 탈탈탈. 자, 그리고 목.
3: 하나.
4: 안녕하세요.
2: 안녕. 안녕.
1: 오, 수아다.
5: 윤경 언니 덕분에
6: 수아, 안녕.
5: 알게 된 언니 오빠들도
6: 안녕.
5: 이렇게 많아.
1: 어, 수아, 누구니? 선생님, 수아가 구경하고 싶대서 같이 왔어요.
2: 어, 그랬구나. 어, 구경도 하고 춤추고 싶으면 같이 춰도 돼.
1: 네. 어떻게 같이 춰. 이게 얼마나 어려운데.

0: 춤안 해? 와서 같이 해.
1: 네.
0: 자, 옆으로 좀 나와주고, 자. 자, 다시 갑니다.

0: 배웠니?
1: 아니요. 뮤직비디오 보고 연습한 거예요.
0: 아, 그래? 아유, 소질이 있네.
1: 맞아. 잘하더라.
2: 완전.
1: 고마워. 언니, 오늘 너무 재밌었어.

0: 아까 네가 내 옆에 바짝 붙어서 춤추는 바람에 나 엄청 불편했거든?
1: 그렇게 바짝 붙지 않았는데.
2: 미안.
0: 너 그 머리핀 춤출 때 엄청 반짝거리더라?
2: 그랬어?
0: 응. 나 한번 해봐도 돼?
2: 응. 예뻐.
0: 소아야, 우리 거기 가보자. 네가 말한 하초코 가게.
2: 아, 그래, 그럼 이쪽으로.
1: 근데 내 머리핀 이따 돌려주겠지?
2: 여기야.
3: 수아 왔나? 자.
2: 누구야? 영 언니. 철수야, 우리 핫초코 두 잔 줄래?
3: 오케이, 잠시만. 어? 근데 수아, 팔에 그 멍은 뭐지?
2: 아, 이거? 몰라, 어디 부딪혔나 봐.
3: 그래? 아팠겠는걸?
2: 조금.
3: 핫초코 나왔습니다.
0: 시멜로 맛있다.
2: 그치?
0: 응. 수아, 네 곰시멜로 나 주면 안 돼? 넌 많이 먹어봤잖아.
1: 그치만 나도 곰시멜로 좋아하는데.
2: 알았어. 저.
3: 잠깐! 그건 안 되지. 핫초코 한 잔에 곰시멜로 한 개. 그게 우리 핫초코 가게의 원칙이다. 게다가 곰시멜로를 하루에 두 개 먹는 건 건강에도 좋지 않아.
0: 알겠어. 수아도 먹어.

0: 핫초코 맛있다. 다음에 또 오자.
1: 그래.
0: 나 갈게. 안녕.
1: 안녕, 언니.
2: 두 사람 친하게 지내는 모습 보기 좋군.
1: 그래.
2: 그런데 만약 친구가 나를 괴롭히거나 내가 싫어하는 행동을 할 땐 어떻게 해야 할까? 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해야 돼. 진짜 친구는 그런 얘기도 다 나눌 수 있어야 한다고.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지?
3: 윤경 언니, 내일 내 머리핀 돌려줘. 그거 내가 아끼는 거야.
0: 알았어. 내일 놀이터에서 10시에 만나.
1: 응, 언니.
2: 로봇 박물관?
4: 네, 철수님도 같이 가요. 거기 핫초코 만드는 로봇도 있대요.
2: 참, 녀석이 핫초코를 얼마나 잘 만드는지 확인해야겠군. 예.
1: 나 지금 윤경 언니한테 뭐 받을 게 있어서 기다리고 있거든. 금방 갈게.
5: 가위가위뽀, 가위가위뽀.
0: 소야.
1: 언니.
0: 야, 우리 초코역 가자.
1: 초코역? 지금?
0: 응, 나 티셔츠 사려고. 가자.
1: 아, 안 돼. 나 약속 있어.
0: 뭔 약속? 티 사고 가면 되지.
1: 안 돼. 나 오늘 진짜. 아, 오늘은 안 돼. 아!
2: 친구가 나를 괴롭히면 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해야 돼.
1: 언니 왜 자꾸 나 꼬지 뭐? 나 아프단 말이야. 그리고 그 머리핀 왜 자꾸 차고 있어? 돌려줘.
0: 됐냐? 그리고 나 이제 너랑 안 놀 거야. 너네도 얘랑 놀지 마. 알았지? 수아, 너 어떡하냐? 너 이제 놀 사람 없는데.
4: 아니, 있는데?

0: 우린 수아랑 계속 놀 건데?
1: 같이 숨바꼭질도 하고 로봇 공룡관도 갈 건데?
2: 나도 수아를 위해 곰시멜로 넣은 핫초코를 계속 만들어주겠다.
3: 자, 나도 너랑 같이 놀 거야.
4: 나도.
2: 좋아. 정리됐군. 그럼 이제 윤경이랑 수아 두 사람만 서로 같이 놀지 않기로 한 거다. 괴롭히는 사람과는 친구가 될 수 없으니까. 자, 가자.

0: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과는 앞으로도 절대 같이 놀지 않는 게 좋아.
1: 근데 만약 그 친구 말고 같이 놀 친구가 없으면?
2: 맞아. 그럴 땐 어떻게 해야 해요?
0: 당장은 같이 놀 친구가 없을 수도 있지. 하지만 기다리다 보면 분명히 나와 마음이 맞는 친구를 만나게 될 거야. 세상엔 좋은 사람들이 더 많으니까.
1: 그런가?
0: 물론이지.

수아야, 나 용경 언니야. 생각해 봤는데 앞으로 너랑 놀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슬퍼. 나 네가 정말 좋거든.

0: 내가 괴롭힌 거 정말 미안해. 세민하고 약올라서 그랬어. 앞으로는 안 그럴게.
1: 쉴 새 없이 재채기를 하다 지쳐 쓰러지게 되는 곰돌이 전염병 HC 바이러스. 이를 막을 방법은 없는 걸까?

0: 방법이 있습니다. HG 예방접종.
1: 예방접종이란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소량의 병균을 몸속에 집어넣어 면역체를 만드는 것이죠.
2: 우리 모두 HG 예방접종으로
3: HG 바이러스를 이겨냅시다.
2: 우리가 이렇게 HG 예방접종에 대해 잘 알렸으니 예방접종을 하는 곰돌이들이 많아졌겠죠?
0: 예예예예 그럼요 그럼요. 자 그럼 어디 한번 볼까요? 자 예방접종을 한 곰돌이는 아 이럴 수가 딱 한 명뿐이네요.
2: 예?
0: 이름이 곰철수요.
2: 이럴 수가. 그럼 여기 계신 곰청장님과 곰장관님들 다 예방접종 안 한 겁니까? 대체 왜? 왜 안 했어요?
4: 무서워서요. 사실 우리 곰돌이들 예방주사가 처음이잖아요.
5: 맞아요.
2: 아니, 그래도 그렇지. 거참.
5: 그러는 곰통령님은요? 곰통령님도 예방주사 안 맞았잖아요.
2: 저야 맞으려고 했죠. 했는데 제가 워낙에 바쁘다 보니까.
0: 그래서 에이? 바쁘신 곰통령님을 위해서 제가 예방접종주사를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바로 맞을 수 있게 말이죠.
2: 지금요?
0: 예. 아이고. 우리 곰통령님께서 예방접종하시는 모습을 먼저 보여주신다면 저희 곰돌이들도 모두 용기를 내서 예방접종을 할 겁니다.
4: 맞습니다.
6: 곰통령! 곰통령! 곰통령!
2: 저도 지금 예방접종 정말 하고 싶은데요. 하필 오늘도 바쁜 일이 있네요. 예방접종은 다음 기회에.
5: 잠깐! 바쁜 일 뭐요?
2: 뭐냐면 안전 초코 하초코에서 제가 해야 할 일이 있거든요. 그럼 이만 나오세요. 급합니다.
0: 왜 저러는 거예요? 뭐가 바쁘다는 거예요 도대체?
7: 아, 이렇게 피곤하지.
8: 곰초이 우유곽 좀.
7: 뭐? 이제는 재채기를 심하게 하면 인간으로 변신되네요.
8: 가만. 혹시 조수 너 HG 바이러스에 감염된 거 아닌가?
7: 에이, 설마요. 어제 입을 안 덮고자서 그럴걸요?
8: 곰초이, 너도 꼭 HG 예방접종을 하도록 해. 피곤해 보이는데 오늘은 가서 쉬고.
7: 쉬라고요? 그럼 여기는 누가?
2: 제가 있지 않습니까? 잘 됐네요. 그러잖아도 제가 오늘 바빠야 하는 날이거든요. 자, 뭘 하면 될까요?
7: 그럼 여기 있는 테이블 한 번씩 닦아주실래요?
2: 아, 물론이죠. 어서 가세요, 곰초이.
7: 감사합니다. 부탁드려요.

대단한 실수로. 난 몰라요.

0: 괜찮아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1: 아유, 미안해서 어째. 미안해요, 곰초이. 이제 정말 가서 쉬어요.
0: 네, 그럼. 부탁드려요.
1: 예, 예. 가요. 가세요.
2: 곰통령님, 핫초코 배달 좀 해주시겠습니까?
1: 물론이죠. 저 오늘 바빠야 합니다.
2: 자, 주소는 초코동 23-49번지.
1: 바쁘다 바빠. 나는 정말 바빠. 가만, 주소가 뭐라 그랬지? 안 돼!
0: 어? 곰통령님! 누님, 괜찮으세요?
1: 아유,
0: 괜찮으세요?
1: 네. 제가 핸드폰을 보며 걷다가 그만.
0: 참, 핸드폰을 보면서 걸으면. 큰일 나요.
1: 그러게요.
2: 조심해서 배달하도록.
1: 미안해요, 곰초이. 내가 잘했어야 했는데.
0: 아닙니다. 갈게요.
1: 그럼 철수님, 전 이제 뭘 하죠?
2: 글쎄요, 핫초코나 한잔 하시겠습니까?
1: 아니요, 아니요. 아이, 그런 거 말고 제가 오늘 엄청 바빠야 하거든요.
2: 그런데 왜 자꾸 바빠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1: 아, 그게...
3: 곰통령님. 곰통령님.
1: 곰청장님. 어떻게 여기까지...
3: 아니, 아까 곰통령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1: 아이고, 저도 지금 예방접종 정말 하고 싶은데요. 하필이면은 오늘도 바쁜 일이 있네요. 아이고, 이런.
3: 그래서 바쁜 일 다 끝내고 바로 예방접종 해드리러 왔습니다. 자, 그럼 여기. 어떤 주사가 좋을까요? 저기, 곰통령님? 곰통령님? 곰통령님? 아니, 곰통령님 어디 가셨어? 저기, 곰통령님 못 봤어요? 아니, 어디 갔지? 곰통령님? 어디 가신 거야, 또? 아유, 정말, 아유.
0: 근데 왜 이렇게 힘들지?
3: 자자, 곰통령님 바쁘신 일 끝난 거 맞죠?
1: 네. 아니요. 제발 나 바쁘다고 해줘요. 나 주사 맞기 싫어. 무섭다고요.
2: 잠깐. 이 소리는

0: 이럴수가. 곰초이가 에치치 바이러스에 감염됐습니다. 곰초이가요. 철수님 같이 가요.
1: 곰초이님 지금 한 10초면 맞으니까 팔만 좀 걷어주시면.
0: 바쁘니까 나중에요.
1: 곰초이님, 곰초이님, 아유 정말. 아니 예방접종은 언제 하냐고. 아이고.
2: 가엾은 곰초이 얼마나 아플까요?
3: 네, 몸이 아픈 건 물론이고 저렇게 링거 주사를

0: 계속 꽂고 약도 계속 먹어야 하죠. 에치치 예방접종만 했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1: 그래, 결심했어. 우리 곰돌이들을 위해 내가 먼저 용감하게 예방접종을 하겠다.
2: 예방접종 맞을걸.
3: 지금부터 곰돌이 협회 회장이신 곰통령님의
4: 에치치
3: 예방접종이 있겠습니다. 준비됐습니까?
5: 야, 준비됐습니다.
1: 저도 준비됐습니다.
3: 좋습니다. 시작하시죠.
5: 네. 저기 곰통령이 조금 따끔하십니다.
1: 예.
5: 따끔.
1: 하하, 생각보다 괜찮은데.
5: 자, 이제 끝났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곰통령님.
6: 잘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아니죠?
1: 곰돌이 여러분, 우리는 예방접종 따위 두렵지 않습니다. 더 두려운 건 나중에 병에 걸려 고생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 에치치 예방주사를
7: 맞으시다.
1: 좋아요,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0: 아, 안녕하세요. 오늘 용감하게 예방주사를 맞은 DJ 동혁입니다. 예방접종은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꼭 해야 하지만 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죠. 만약 예방접종을 하지 않아 병에 걸리면 다른 이들에게도 병을 옮기게 돼요. 엄청난 피해를 끼치게 되거든요. 그러니 예방접종 나뿐 아니라 우리 가족과 이웃을 위해서라도 꼭 해야겠죠. 그럼 예방주사 잘 맞는 씩씩한 어린이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자,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성. 얼굴엔
2: 순한 길길.
1: 진물엔
2: 덥덥한
3: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지설 마데카 설.
4: 남방구는 북방구와
5: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6: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0: 다들 뭐 먹는 거지?
1: 이게 뭐예요?
2: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4: 순한 길길!
3: 눈물엔?
4: 덥덥한
5: 순하게?
4: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0: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1: 세탁 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2: 퍼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1: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퍼실 딥클린.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출동.
3: 얼굴엔
4: 순한 킹킹.
3: 순물엔
4: 덤덤한
5: 순하게
4: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이용자를 찾아라.
1: 아빠, 응? 저 인형이요, 응? 저 인형.
2: 어, 생일 선물로 꼭 받고 싶다던 게 저거였구나. 아빠가 얼른 사가지고 올게.
3: 토끼 인형 다 팔렸습니다.
1: 어? 인형이.
2: 저게 다 팔렸다니. 아이고, 이거 어쩌지? 그건 전부 팔려서 없다는데. 어, 대신 곰 인형 사줄게.
1: 응? 싫어. 난 그 인형이 아니면 싫단 말이에요. 내 생일인데. 너무해.
0: 생일이 나인 어디 있을까? 쯤에?
4: 아무튼 다들 고마워. 우와, 이거 내가 엄청 갖고 싶던 거야.
0: 기뻐하는 걸 보니까 엄청 신난당 주네. 역시 선물 주는 건 즐거워 주네.
5: 다 됐다.
1: 사랑을 듬뿍듬뿍 담은 선물 아주 루파가 좋아했으면 좋겠다. 좋아. 어?
0: 내가 맡아놓고 있을게 방글. 얘들아, 준비 다 했어?
6: 응. 얼른 루카 생일 파티 가자. 믿어.
1: 내가 다 들고 갈래.
6: 방글핑, 그거 전부 네 선물인 척하려고 그러는 거지. 방글.
0: 방글핑, 그러다 넘어져. 조심해야지.
7: 이 마을에 생일인 아이가 한 명 더 있을 텐데. 주네.
1: 방글핑, 괜찮아? 어? 쟤는... 쟨 선물 나눠주는 걸 엄청 좋아하는 주네핑이야. 좋아. 생일은 친구들에게 선물을 줬었어. 좋아.
0: 좋아 핑. 이 틈에 어서 변신하자.
7: 따뜻한 친절의 좋아 핑 타임.

0: 프린세스 에메랄드. 주네핑, 널 안전한 보석숲으로 돌려보내줄게.
1: 보석숲? 싫어! 지금은 못 가! 난 애들한테 선물을 줘야 한단 말이야, 근데!
0: 거기서 집으로 돌아가야지!
1: 이 선물들은... 선물은 이따 다시... 주네핑 기다려! 왜 날 쫓아오는 거야?
0: 너야말로 왜 자꾸 도망가는 거야? 주네핑, 옆에 봐! 위험해! 드리프트기 매지컬 에메랄드!
1: 난 절대 같이 안 갈 거야, 주네!
0: 기다려! 주네핑! 놓쳤어.
1: 모두 따돌린 것 같아, 주네. 이제 선물을 줄 수 있겠다. 어? 가만 보자. 별 모양이 다르잖아. 이건 내 선물 상자가 아니야, 주네. 어떻게? 어떻게 된 거야, 주네? 아까 넘어졌을 때 바뀌었나 봐, 주네. 안 돼, 주네.
2: 한 바퀴 돌았는데도 안 보이네. 주네핑은 대체 어디로 간 거지?
1: 여기도 없잖아, 주네.
2: 주네핑이잖아. 좋았어. 지금 바로 캐치해주겠어.
3: 잠깐, 프린세스. 주네핑이 울고 있어, 좋아.
2: 어?
1: 너희 내 선물 상자 못 봤어, 주네? 상자가 바뀌어서 다시 왔는데 아무것도 없어.
3: 그거 내 건데, 방글?
1: 어떡해. 난 선물 상자가 없으면 선물을 줄 수 없단 말이야.
2: 우리가 찾아줄게. 그러니까 눈물 뚝. 대신 선물 상자 찾으면 얌전히 캐치되는 거야.
1: 찾아주기만 하면 뭐든 할게, 주네.
2: 좋아, 주네핑. 너희는 이 주변을 더 찾아봐.
1: 응, 알겠어.
2: 우리는 다른 쪽을 살펴볼게.
1: 어떡해. 아무데도 없어, 주네.
3: 괜찮아. 찾을 수 있을 거야, 쭈. 근데 주네핑의 상자엔 뭐가 들어있는 거야, 방글?
1: 나도 몰라. 선물 받은 아이가 가장 바라는 게 나오거든, 주네.
4: 아하, 그래서 내 생일에 매번 초코볼을. 저거! 내 선물 상자야! 안에 있던 마카롱이 없어졌어, 빈터! 누가 이런 짓을!
3: 얘들아, 저기 좀 봐줘! 저 녀석들! 우리 선물을 몽땅 망가뜨렸어, 방글! 어? 찾았다! 내 선물 상자! 이대로 가면 위험해, 쭈!

0: 됐다. 이제 끌어올리자. 왜 멈추는 거야?
1: 당겨! 당겨!

0: 아, 그 모습 기억해내야 하는데 어떻게 생겼더라? 기억이... 그 아름다운 모습 꼭 만들어내고 싶어. 조각이 되어라 뚝딱. 아니 아니 이게 아니야. 보석숲에서도 보지 못했던 그 아름다움은 한 번 더 나의 반짝반짝을 만나봐야겠어. 뚝딱.
1: 이제 보석 티니핑 셋만 더 찾으면 되는데 어디 있는 걸까?
2: 여기도 없었죠. 얘들아 이리 와봐. 여기 조각 같은 것들이 잔뜩 있어 방금.
3: 이건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그냥 쓰레기네. 누가 버리고 갔나 보다. 일단
2: 집에 가져다 놓으면 좋겠다. 좋아.
3: 조아핑 빨리 가자. 믿어.
2: 얘들아 잠깐만. 이 자리에 딱이다. 좋아.
4: 근데 이건 뭐야 까르?
5: 이상한 나무 냄새 뭐?
4: 어? 그건

0: 뭐야?
1: 조아핑이 여기를 쓰레기로 장식하고 싶대, 미드.
2: 쓰레기 아니야, 좋아!
3: 그럼 뭔데, 방글?
4: 그게 뭐라 말하긴 어렵지만 이거 만든 사람은 분명 굉장히 아름다운 생각을 했던 것 같아.
3: 에이, 이게? 미더핑이 먹다 남긴 초코볼같이 생겼는데, 방글?
1: 아니야! 내 초코볼이 훨씬 더 예쁘게 생겼다고, 믿어!
3: 아니, 이건 오리야. 내가 그림책에서 보고 메모장에도 그려놨다고, 메모!
5: 아니야, 아니야!
1: 응? TV에 나오는 백인처럼 생겼어, 까릉!
5: 분명히 어디서 봤는데...
4: 왜 그래, 로미? 뭐 생각나는 거라도 있는 거야?
3: 아니야. 나 배달 다녀올게.
4: 자, 마법 수업 끝!
1: 수업도 끝났고, 이제 뭐 하고 놀지, 믿어. 아,

아무리 기다려도 나의 반짝반짝이 나타나지 않네. 뚝딱. 오늘 꼭 만나야 하는데. 뚝딱. 하는 수 없지. 아예 이곳으로 작업장을 옮겨야겠어. 나의 조각들이여. 대기로. 뚝딱.

0: 고마워, 비다.
1: 무슨 일이야, 쭈?
0: 도깨비!
1: 도깨비 움직여! 감염핀을 주신 건가? 너희는 빨리 로미를 찾아가 알려줘. 나는 저 조각을 쫓아가야겠죠. 거기서지 못해.

0: 내가 낙서해서 화났나 봐. 이 또
1: 야근 이 말썽꾸러기. 사실 나도 했는데. 어? 보석탱이 핑이 주변에 있어.
2: 얘는 뚝딱뚝딱 조각하는 걸 좋아하는 뚝딱탱이야. 좋아.
1: 조각이 움직인 건 뚝딱핑 때문일지도 몰라. 미더핑, 변신하자.
0: 응, 알겠어.
1: 단단한 믿음의 미더핑 타임!

0: 것들을 살아 움직이게 만든 게 너야?
1: 이봐 친구들, 난 내 조각들을 완성하려고 여기로 부른 것뿐이야 뚝딱. 이제 걸작을 완성해야 하니까 방해하지 말아줄래 뚝딱?
0: 아, 뭐 네가 잘못했다는 건 아닌데.
2: 아무튼 그렇게 조각이 갑자기 움직이면 다들 놀란다고 막들.
0: 뚝딱팀, 얌전히 캐치돼서 보석숲으로 돌아가는 게 어때?
1: 안 돼, 아직은. 난 여기서 나의 반짝반짝을 다시 만나야 한단 말이야. 아무데도 못 가.
0: 고집이 엄청 세구나. 할 수 없지. 트리트리 메이컬.
2: 떨어져. 내가 전부 날려줄게. 미소. 맛이 어떠냐? 멋지! 여긴 나한테 맡겨, 방글! 웃음이 깜짝이야!
1: 왜 나의 작품 활동을 방해하는 거야? 네가 대장이지? 나의 따끔한 망치만 좀 봐라! 뚝딱! 아! 나의 망치 맛이 어때? 발바닥이 따끔하지, 뚝딱?
0: 응? 뭐야? 내 구두굽이 좀 높은데?
1: 아니, 이럴 수가. 뭐야? 내 소중한 작품에 누가 낙서를 했어? 당신은 나의 반짝반짝.
2: 뭐? 반짝? 아니, 내 이름을.
1: 드디어 만났어. 그대를 여기서 쭉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2: 그래요. 나도 그대를.
1: 정말 보고 싶었어요.
0: 지금이다.
3: 피리피리 캐치링 다이아 큐브 속으로.

0: 나의 반짝반짝 덕분에 새로운 작품 세계가 열렸어. 뚝딱! 낯선 이곳에서 처음 보게 된 아름다운 생명체. 당신 덕분에 난 조각을 다시 시작할 수 있었어. 드디어 완성이야! 뚝딱!
1: 와! 웨이비 여기 있는데! 뚝딱이네 조각! 진짜 감동이다! 저 조각 하츄핑만큼 예쁘진 않지만 난 뚝딱핑의 진심 어린 마음이 느껴져서 좋아. 정말 정말 부러워. 그렇게 말해줘서 정말 고마워쥬.
0: 이제 작품 하나를 끝냈으니 다음 작품 모델을 찾아야겠어. 뚝딱.
1: 아, 그럼 이번엔 조합핑 나도.
0: 아!
1: 나?
0: 빨리 프린세스로 변신해줘, 뚝딱!
1: 저런 거라면 안 할래!
0: 거기서! 뚝딱!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소울메이트?
3: 진동!
2: 얼굴엔?
3: 순한 길길!
2: 진물엔?
4: 순하게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소울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설!
5: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2: 세탁 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3: 퍼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2: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퍼실 딥클린.
4: 아빠, 저게 뭐야?
5: 글쎄.
6: 다들 뭐 먹는 거지?
7: 이게 뭐래요?
8: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7: EBS IN 포키젤?
8: 네.
9: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젤.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1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1: 출동!
10: 얼굴엔
11: 순한 킬킬.
10: 식물엔
11: 덕분말.
12: 순하게
11: 지켜줄게.
1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13: 내 손에서 시작되는 마법 같은 이야기. 슥슥 그리기만 하면 귀여운 티니핑 친구들이 짠! 이번엔 예쁜 핑크카를 만들어볼까? 요술봉부터 무지개까지 내 맘대로! 입체가 되는 마법 같은 순간! 우선으로 편리하게! 저온으로 안전하게! 티니핑 이지드로잉 3D 프린팅 펜!

아이가 스마트폰에 의존하지 않도록 스마트폰 중독 예방법 이렇게 지켜주세요. 첫 번째, 작은 화면 속 다양한 색상이 뇌를 자극해 중독을 유발하므로 스마트폰을 흑백 모드로 설정해 주세요. 두 번째,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땐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도록 가정 내 규칙을 정해 주세요. 세 번째, 알람을 맞추어 정해진 시간에만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절제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네 번째, 잠자기 전 스마트폰 사용은 수면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수면 1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하도록 해주세요. 아이의 스마트폰 중독 예방, 부모님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0: 박스. 뮤직 박스. 뭐든지 뮤직 박스.
1: 다들 뭐 먹는 거지?
2: 이게 뭐예요?
3: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4: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진동. 얼굴엔
6: 순한 길길.
5: 줄무랑
6: 덥덥한 말.
7: 순하게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8: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9: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0: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1: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2: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1: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클린.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지성.
3: 얼굴엔
4: 순한 킹킹.
3: 식물엔
4: 덕분만
5: 순하게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6: 뭐든지 가지고 놀아보고 뭐든지 음악이 되는 곳, 뭐든지 뮤직박스. 오늘은 어떤 박스를 고를까? 오! 저기! 오! 이야! 우와! 새까만 발자국들이 있네? 응? 누구 발자국이지? 뭐지? 궁금해. 따라단딴딴따라단딴딴. 뭔지 알 것 같은데? 오늘은 바로 짜잔! 검은 고양이 춤! 소리 질러! 지유 정여봐 반가워 안녕! 안녕!
7: 안녕!
6: 보고 싶었어. 보고 싶었죠. 고마워. 고마워. 고마워. 왜 이래? 우리가 왜 잘해줘? 고마워. 오늘은 까만 발자국이 찍혀있는 박스를 가져왔지. 짜잔.
8: 누구 발자국일까?
7: 강아지 발자국.
6: 뭐?
7: 강아지 발자국.
6: 강아지. 지유는?
9: 저는 고양이.
6: 고양이?
7: 토끼 같은데, 토끼, 토끼.
6: 토끼? 오! 그대는 귀여운 나의,
7: 나의
6: 검은 고양이!
10: 야옹 인사해, 안녕. 뽀뽀해줘. 뽀뽀도 뽀뽀해줘. 정엽이도 뽀뽀해줘. 정엽이도, 정엽이도. 아이고, 지우가 너무 좋아하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11: 안녕, 하이파이. 나는 춤추는 검은 고양이. 따라단딴딴, 따라단딴딴. 예, 귀엽지?

0: 여기는 음악 고양이 나라. 목요일에는 카페트 피아노에 모인답니다. 오늘의 연주자는 바로 까맣고 빛나는 털에 멋진 발, 검은 고양이. 검은 고양이는 검은 건반이를 걸어요. 내가 바로 춤추는 검은 고양이구나. 멋진 춤과 음악 부탁해.
1: 좋아요. 야옹.
0: 아, 다시. 아, 여기서 막힌단 말이야.
2: 검은 야옹씨, 제가 조금만 도와드려도 될까요?
1: 좋아요, 하얀 야옹씨. 야.

오, 바로 이거야. 하얀 야옹 씨 덕분에 드디어 완성되었어요. 우리 함께 춤을 춰요. 고양이들이 다시 춤을 추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멋진 피아노 소리가 울려 퍼졌죠.

0: 따라단딴딴
1: 짜증.
0: 예. 야. 자, 일로 오세요. 검은 고양이의 연주 멋지지?
1: 네.
0: 우리도 피아노 위를 걸어보는 거 어때?
1: 좋아요. 응?
0: 검은 고양이처럼 검은 겉멋만 밝기. 오케이? 네. 자, 그러면 아저씨만 따라오세요.
1: 안 내가 위.
0: 자, 줄 서세요. 검은 겉멋만 걷기 시작. 우와, 잘한다.
1: 도와줘야 돼.
2: 오, 매너남.
0: 오, 이번엔 고양이 포즈로 한번 가보자.
1: 네.
0: 간다.
1: 엄청 빨리 가요.
0: 괜찮아. 잘했다. 자, 그럼 이렇게 하자. 너네는 여기 밟고, 지우는 이 두 개 밟고, 나는 이 다섯 개 밟으면서 춤추는 거 어때?
1: 저는 정전력과 같이 손잡고.
0: 알았어. 너네 손잡고 줘. 우리 다 같이 손잡고 추는 거 어때?
1: 네.
0: 지우 알았어. 오케이. 나도 다음 주부터 무조건 데려온다.
1: 아니.
0: 작가님, 내 손 좀 잡아주고 같이 한번 좀. 너네. 자, 그러면 여기 너네는 이 다섯 개, 난 이 다섯 개에서 같이 검은색 건반만 밟으면서 춤추는 거 어때?
1: 네.
0: 자, 하자. 시. 뒤로 돌아. 손을 반대 손으로 잡으면 되잖아. 그지? 간다. 춤추자. 시작. 검은 건반, 검은 건반, 검은 건반, 검은 건반, 검은 건반, 검은 건반, 검은 건반, 검은 건반, 검은 건반. 예. 얘들아, 검은 것만 위해서 춤추니까 재밌지?
1: 네.
0: 그럼 이제 검은 고양이가 직접 피아노를 치는 고양이의 춤 함께 들어보자. 네.

뭐든지 가지고 놀아보고 뭐든지 음악이 되는 곳 뭐든지 뮤직 박스. 오늘은 어떤 박스를 고를까? 손가락만한 경 332? 332?

0: 뭐야, 이 춤추고 싶은 소리. 도대체 뭐지?
1: 자, 오늘은 바로 짠! 따그닥 탱고?
0: 친구들, 안녕! 오늘은 아저씨가 짜잔! 삼삼이 박스를 찾아왔어. 오늘은 뭐하고 놀까? 다 함께 박스를 열어. 뭐든지 뮤직. 뭐든지 박스. 삼삼이? 삼삼이가 뭘까? 빨리 열어보자. 짜잔! 우와! 오! 짜잔! 컵라면이야! 삼삼이 컵라면! 두 개나 있네?
1: 컵라면. 아, 이거 먹을까 말까?
0: 아! 먹는 것보다 더 재밌는 게 생각났어. 잘 봐!
1: 재밌는 소리가 나네. 아.
0: 말이 달리는 것 같아. 3, 3, 2. 말 달리는 소리를 세 번, 두 번 내볼까? 이야, 이렇게도 놀 수 있네?

0: 그런데 이 소리는 뭐지? 어?
1: 어느 마을에 아주 느린 말이 살...

0: 그 말이 어디서 왔는지는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었죠.
1: 빨리 달리지도 못해? 이 쓸모없는 말이군. 야, 시끄러워.
0: 사람들은 말발굽 소리에 얼굴을 잔뜩 찌푸렸어요. 말은 걷기를 멈추려 해도 멈출 수가 없었지요.
2: 아, 가여워라. 내가 노래를 불러줄게요.
0: 빨간 새가 날아와서 노래를 불러주었죠. 빨간 새는 매일매일 말의 곁에서 노래를 불러주었어요.

그 소리가 마을에 울려 퍼졌죠. 말발굽 소리가 짜증났던 마을 사람들도 미소를 지었어요. 그러자 그 순간 하얀 말은 멋진 청년으로, 빨간 새는 아름다운 여인으로 변했어요.

재밌어. 이건 이따가 혼자 몰래 먹어야지. 이 리듬, 이제 친해졌지? 너희도 나처럼 박수 쳐봐.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출동. 얼굴엔
2: 순한 킬킬.
0: 진물엔
2: 덥덥한 말.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4: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0: 세탁 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1: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효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0: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클린.
2: 아빠, 저게 뭐야?
3: 글쎄.
4: 다들 뭐 먹는 거지?
5: 이게 뭐예요?
6: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5: EBS IN 포키젤?
6: 네.
7: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젤.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출동. 얼굴엔
2: 순하게
0: 진물엔
3: 순하게
2: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지진. 나 벨록 홈즈 지진 탐정가로 활동 중이다. 현지 상황 다행히 땅은 흔들리지 않는다. 하지만 평소에도 미리미리 대비해야 하지. 가구나 가전제품이 넘어지지 않도록 고정해주세요. 텔레비전 꽃병처럼 떨어질 수 있는 물건은 높은 곳에 두지 않도록 합니다. 뭐라고? 지진이 발생했다고? 지진이 발생하면 튼튼한 탁자 아래로 들어가서 탁자 다리를 꼭 잡고 몸을 보호하세요. 만약 피할 곳이 없다면 방석처럼 쿠션이 있는 물건으로 머리를 보호합니다. 흔들림이 멈추면 화재에 대비해 가스밸브를 잠그고 전기불을 꺼야 합니다. 문이나 창문을 열어서 언제든지 대피할 수 있도록 출구를 확보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건물 밖으로 대피할 때는 계단을 이용해 주세요. 건물 밖에서는 물건이 떨어지거나 유리가 파손되어 다칠 수 있으니 소지품으로 몸을 보호하면서 빠르게 대피합니다. 운동장이나 공원 같은 넓은 공간으로 차를 타지 말고 걸어서 대피해 주세요. 이제 당신의 지진 대처 능력을 보여줘. 백록 홈즈가 계속 지켜볼 테니까.

0: 링 앞에서 봐요.
1: 네!
0: 하나씩 나눠줄게요.

0: 음식. 그럼 무엇이 또 필요할까요?
1: 내가 하나씩 나눠줄게.
2: 좋아.
3: 라시 하나, 파 하나, 솔 하나, 도도 두 개.
1: 왜 두 개지? 하나는 내 거구나.
3: 한 친구에 하나씩.
0: 이제 씨앗을 만들어요.
1: 씨앗을
4: 만들어요?
5: 그건 사과인데요.
1: 사과! 나 사과 좋아.
0: 잘했어요. 사과를 먹으면 이렇게 씨앗이 남는답니다.

장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심폐소생술. 갑자기 심장기 문제를 발견한 당신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네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깨운다.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여보세요,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라고 외치고 환자의 반응을 확인하세요. 둘째, 알린다. 환자의 의식이 없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 중 한 명을 지목해 119 신고를 요청하고 자동 심장 충격기를 가져오도록 부탁합니다. 셋째, 누른다. 환자를 단단한 바닥에 눕히고 환자 옆에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한 손은 다른 손 위에 겹쳐 깍지를 끼고 손바닥 뒤꿈치를 가슴 정중앙에 대세요. 양팔은 곧게 펴 환자의 몸과 수직이 되도록 합니다. 체중을 실어 1분에 100회에서 120회 정도의 속도로 강하게 누릅니다. 이때 압박된 가슴이 완전히 이완되도록 합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멈추지 마세요. 넷째, 사용한다. 자동심장 충격기가 있다면 사용하세요. 사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생존율이 약 4배 높아집니다. 깨운다, 알린다, 누른다, 사용한다. 당신의 빠른 대처가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팽팽!

0: 수족구 바이러스의 야망.
1: 크루치기
2: 팍치기
1: 크루치기
2: 팍팍 치기치기. 어쭈 이렇게 나오시겠다. 그럼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 없지.
1: 얘들아
3: 그 실력으로 날 이기겠단 거냐? 어림없다.
1: 분하다. 분하냐? 그럼 이곳에서 너희들의 실력을 제대로 보여주도록. 자, 받아라. 자, 자.
2: 사부님, 이게 뭡니까? 네모 아닙니까?
4: 제건 지렁이 세 마리가 기어가는데요.
5: 제 거는 네모랑 그 지렁이도 있는데요.
3: 사부님, 이건 한자 아닙니까? 손수, 발족, 입구.
1: 역시 손우 바이러스구나.
3: 바이러스가 침투하기 좋은 곳이라고 사부님께서 가르쳐 주시지 않았습니까?
1: 차! 손우 바이러스, 역시 넌 내 최고의 제자로다.
3: 과찬이십니다.
2: 우리도 사부님의 최고의 제자가 되는 거야.
1: 사부님,
2: 저희가 손수, 발족, 입구 마을에 침투하고 오겠습니다. 만약 저희가 성공한다면 저희도 최고의 제자로 인정해 주십시오.
4: 네, 꼭 성공하고 오겠습니다.
1: 좋다. 소족구 바이러스 성공을 빈다.
2: 다녀오겠습니다. 가자, 가자.
0: 같이 가. 맛있다. 맛있지, 오따가? 응? 또 왜 안 먹어?
6: 입맛이 없죠.
0: 뭐? 입맛이 없다고? 뭐든 잘 먹는 호떡이 네가? 응? 근데 너 입술에 물집 생겼어.
6: 사실 입 안도 아파.
0: 뭐? 어디 봐봐. 입 안도 온통 물집이야. 손에도 있어. 혹시 발에도 있어?
6: 누나, 나 왜 갑자기 물집이 생긴 거지? 나 왜 갑자기 물집이 생긴 거냐고. 왜?
0: 아이고, 그러게. 혹시 수두 아냐?
6: 수두?
0: 어? 수족구 바이러스 딱지다. 그럼 호떡이 네가 수두에 걸린 게 아니고 수족구 병에 걸린 거 아닐까?
6: 수족구 병이 뭔데?

0: 여기가 입구마을이구만. 바이러스라면 응당 입구마을 정도는 정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겠다. 이제부터 여긴 내 거다! 도장 받아라!
1: 바이러스가 세포들을 공격하고 있어!
0: 궁지기!
1: 여기!
0: 궁지기!
1: 여기!
0: 오호! 궁궁지기치기! 수두 바이러스 따라했더니 성공!
2: 야야야!
0: 오, 왜?

0: 맞아, 많이 아프지. 근데 넌 안 도망가? 나 수족구 바이러스인데.
1: 뭐? 네가 수족구 바이러스라고? 아, 그럼 그 도장으로 찍어서 호떡이 입술에 물집이 생겼던 거야?
2: 내가 벌써 이렇게나 유명해졌나? 너도 도장 찍어줄게, 이리 와. 꿈찍이!
3: 비셰프 피해!
1: 어, 백혈구!
3: 비셰프, 괜찮아? 넌 바이러스를 쉽게 물리칠 수 있는 항체를 만들어야 되는데 당하면 어쩌려고? 여긴 나한테 맡기고 어서 항체를 만들어줘.
1: 알겠어.
3: 수족구 바이러스, 내 불꽃 펀치를 받아!
0: 쿵찌기! 쿵쿵! 찌기찌기!
3: 오, 얘 너무 센데!
1: 어떡하지? 아직 수족구 바이러스를 어떻게 하면 물리칠 수 있을지 그 방법을 모르겠어.
4: 어? 나 물집 생겼어!
5: 어? 너도 생겼어!
0: 오, 예, 물집 생겼고.
5: 아, 간지러워!
2: 가렵지? 그래, 긁어라, 긁어!
0: 그럼 물집은 터질 거고, 터지면 더 번질 것이다. 그렇게 되면 입구 마을은 수족구 바이러스 세상이 될 것이야! 안녕!
3: 입자포들아! 절대 긁어서는 안 돼! 참아야 돼!
6: 비상, 비상! 손수마을, 발종마을에도 수족구 바이러스가 나타났다.
3: 수족구 바이러스에게 당하기 전에 얼른 가보자.
7: 이 손수마을은 내가 차지한다. 쿵튀기! 쿵쿵튀기 중에! 사부님, 이 손수마을은 이 수족구 바이러스가 접수했습니다!

0: 최종마을 접수 완료!
1: 이럴 수가! 한 발 늦었어! 화이트보드라, 괜찮아?
2: 아니, 너무 아파. 너무 가려워.
1: 그래도 긁으면 안 돼. 덮어진단 말이야.
3: 어? 백혈구, 이것 봐. 손수, 발족, 입구마을 세포들이 모두 바이러스에게 당했어.
1: 수, 족, 구. 그래서 바이러스 이름이 수족구 바이러스인가?
4: 사부님! 사부님! 사부님! 손수, 발족, 입구, 수족구 마을을 모두 점령했습니다. 누가?
5: 바로 저희 수족구 바이러스가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부님께서도 저희를 진정한 제자로 인정해
6: 주... 이제 초급반 졸업이다.
4: 예? 고작 초급반 졸업이라뇨!
7: 수족구 마을 정도는 초급반 수준이지. 나는 이 도장 하나로 박치기! 박치기! 팍팍 치기치기! 힘! 내 엉덩이 할 것 없이 온몸을 모조리 다 빨간 물집으로 만들었다.
4: 온몸을 모조리 다?
8: 얘들아, 우리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데 이대로 질 수 없잖아. 어?
5: 당연하지. 수두 바이러스한테 질 수 없지.
0: 아, 그래서 뭐 등 찍고 내라도 공격하겠다는 거야. 뭐야 참아.
8: 등 찍고
4: 뇌?
5: 오, 좋은데.
8: 사부님,
4: 다녀오겠습니다.
0: 가자. 얘들 힘들 것 같아. 포기하자. 아, 포기하자니까.
8: 진짜 넓다. 도장 찍기 딱 좋은 땅이구만.
0: 아, 잠깐만. 여기 좀 느낌이 이상하지 않냐? 이럴 때 꼭 악당 잡으러 영웅이 나타나던데.
1: 자, 여기 있었군.
0: 와, 진짜 나타났다.
8: 백혈구 비세포. 아직도 우리 따라다니는 거야? 도장으로 그렇게 맞고도? 어디? 고장 맛 좀 더 볼게요.
0: 아, 야야야. 아, 쟤네들 표정 봐. 너무 비장하잖아.
5: 에이, 설마. 항체라도 만들어 놓은 거 아니면 괜찮아. 괜찮아.
9: 만들었다. 항체!
0: 거봐. 내가 느낌이 이상하다 그랬잖아.
8: 어림없다.

0: 그래, 넌 멋진 손톱이 될 거야. 나도 뒤따라 갈게. 손톱마을까진 쫓아오진 않겠지.
1: 너 누구야?
2: 아, 나 다음이 오는 새로운 손톱 세포구나.
0: 맞아.
2: 그럼 너도 잘 지내다가 손톱이 돼서 만나자. 안녕.
0: 가꼬만, 어서 와.
3: 혹시 여기로 도망쳐온 수상한 바이러스 못 봤니?
0: 바이러스요? 못 봤는데요?
3: 그래. 혹시 빨간 도장을 들고 있는 수상한 바이러스를 보게 된다면 나한테 꼭 연락 줘.
0: 네, 백혈구님.
4: 뭐가 이렇게 쳐?
0: 빨간 도장이다! 혹시 그럼 너 바이러스야? 안 되겠다! 거기게! 안 돼! 내가 여기서 쓰러지면 난 손톱이 될 수 없어. 그럼 손톱에 틈이 생겨 빠지고 말 거야.
4: 손톱이 빠진다고? 나 숨을 데가 없어서 숨은 건데.
5: 수족도 바이러스! 너 때문에 손, 발 입에 빨간 물집이 나고 게다가 손톱까지 빠질 거야.
0: 발톱도 빠져. 깨꼬다.
5: 발톱까지! 수족구 바이러스, 너 정말 무서운 바이러스구나. 내 항체를 받아라. 항체 발사! 이제 도장! 그러니까 욕심내지 말고 포기하다니까. 깨꼬다. 수족구 바이러스 최고 딱지다. 사건 정면.
6: 사부님, 그 수족구 바이러스들이 호떡이 뇌를 접목했을까요?
7: 아, 접목했다면 호떡이는 무사하지 못했겠지. 하지만 아직까지 소식이 없는 걸로 봐서 그 수족구 바이러스는 사라졌을 거다. 녀석들은 길어봐야 일주일, 그 후엔 사라진다.
6: 아, 네? 아, 근데 그렇게 큰 소리 치고 간 거예요?
7: 하지만 손톱뿌리나 발톱뿌리에 숨어있다면 더 오래 버틸 수 있는 거지.
6: 아, 근데 이 손 씻으면 싹 다 죽는 거 아닙니까?
7: 그렇지? 아, 호떡이가 손을 비누로 깨끗하게 씻으려나. 손 씻었어.
8: 방귀대장 호떡이.
9: 항문 관략근 오늘도 이상 없습니다.
10: 가방! 가방! 가방! 빵!
0: 방귀맨이 자기 마음대로 관략근 문을 열고 나가다니.
5: 아이, 호떡이 또 방귀 끼었지.
8: 어이, 누나 미안. 나도 모르게 그만.
5: 또? 아이, 또 일부러 끼었지.
8: 아니야, 아니야.
5: 싸겠다, 싸겠어.
8: 누나, 나 이상해. 아까부터 계속 방귀가 나와. 아까도 친구들이랑 노는데 계속 방귀가 나와서.
11: 호떡이는 방귀쟁이래.
8: 친구들이 방귀쟁이라고 놀렸단 말이야.
5: 속상했겠다. 근데 왜 자꾸 방귀가 나오는 거지?
8: 나도 몰라. 근데 나 결심했어. 응? 다시는 방귀가 나오지 않게 꾹 참을 거야.
5: 안 돼. 방귀 참으면 큰일 나. 어? 이것 봐. 방귀 딱지도 깜빡이잖아. 그렇다는 건 방귀는 참으면 안 된다는 말씀.
8: 아니, 참을 거라니까.
5: 아이, 안 된다니까. 아, 그래, 방귀를 참으면 어떻게 되는지 직접 가서 보고 와. 야!

0: 대장 마을에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 다시는 방귀맨이 마음대로 관략근 문을 열고 나가는 일이 없도록 관략근을 꽉 닫고 있어야겠어.
1: 어? 여기는?
2: 빵! 똥똥똥똥똥! 비켜! 비켜! 얼른 비켜!
1: 어? 내가 똥이 됐네? 어? 비켜주고 싶은데 움직일 수가 없어.
3: 그래? 그럼 내가 움직일 수 있게 해줄게. 이야!
0: 똥! 왜 이렇게 미는 거예요?
1: 아니, 아니. 내가 미는 게 아니고 얘가 미는 거예요.
0: 똥! 방귀맨입니까? 밀지 마세요. 그러다가 관략근 고장나요. 고장나면 다 쏟아진다고요. 큰일 나요.
2: 아니, 나도 급해요. 가스가 가득 차서 빵 터져버릴 것 같단 말이에요. 빨리 관략근 문 열어줘요.
0: 엄청 크네요. 아, 그래도 아직 뇌님께서 명령을 안...
2: 아니, 얼른 뇌님께 연락해봐요.
0: 아, 알겠습니다. 저, 뇌님, 방귀맨이 급하다는데 관략근 문을 열까요?
4: 아니, 호떡이 때문에 안 돼. 호떡이가 항문을 꽉 막고 있어서 앞으로 방귀 금지, 똥 금지, 과략근을 지나 항문으로 나가는 모든 것 금지야, 금지!
0: 들으셨죠? 금지랍니다.
2: 말도 안 돼.
5: 똑똑 계세요.
2: 허, 게다가 고구마까지?
1: 응? 왜 고구마를 보고 놀라는 거야? 왜 고구마를 보고 놀라는 거냐고? 왜?
2: 아우, 이제 곧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질 거야. 여긴 대장 마을. 무슨 일을 하는진 알지?
1: 잘 모르겠는데.
2: 아유, 좋아. 고구마로 예를 들어주지.
6: 고구마가 입으로 들어오면 침 아밀레이스 미용실에서 소화가 시작돼.
7: 샴푸가 기가 막혀, 샴푸가 기가 막혀, 샴푸가 기가 막혀.
8: 커트가 기가 막혀, 커트가 기가 막혀, 커트가 기가 막혀.
6: 그런 다음 미산탕으로 가서
7: 야호!
6: 소화가 잘 되도록 녹은 다음 소장으로 가서 영양분이 흡수되는데
9: 혈장 고구마 영양분을 거기 간색분님께 전해주도록.
10: 네, 소장님.
9: 출발.
10: 혈장.
6: 영양분이 흡수되면 찌꺼기만 남아 여기 대장마을로 오게 되지.
1: 응? 그럼 이제 똥이 되는 건가?
3: 똥이 되기 전에.
11: 우와, 고구마 어서 와봐.
12: 어? 탄수화물이 아직 남았네. 우리가 먹고 힘내서 대장마을은 우리가 지킨다.
13: 우와, 우리가 좋아하는 섬유질이잖아. 많이 먹고 힘내서 건강한 똥 만들게.
14: 야호!
1: 쟤들은 누구야?
3: 대장마을을 지키는 유익균들이야. 한마디로 좋은 균이란 뜻이지.
2: 그런데, 아!
1: 어, 갑자기 왜 그래?
2: 이제 곧 시작될 거야.
11: 고구마 먹고 뿡.

0: 머리에 풍선이 더 커졌어.
1: 바로 이거야. 유익균들이 음식 찌꺼기를 먹으면 가스가 나오는데 그 가스가 모여서 만들어진 게 바로 나 방귀맨이라고. 근데 가스가 계속 나오잖아? 그럼 나도 빵! 대장마을도 빵! 터져버릴 거라고!
0: 안 돼!

0: 어서 관략근 문을 열어주세요.
1: 아이 빨리 시원하게 나가게 빨리 문 좀 열어줘요 빨리. 아.
2: 내님의 허락이 있을 때까지 절대 못 연다니까요.
0: 광기맨 다른 데로 나가면 안 돼?
1: 물론 대장마을 항문으로 못 나가면
3: 오줌으로 나가는 방귀맨도 있고
4: 나간다!
3: 입으로 나가는 방귀맨도 있긴 하지.
4: 나왔다!
0: 어? 방귀맨이 오줌으로도 트림으로도 나간다고?
1: 그래, 이게 다 호떡이 때문이야. 왜 방귀를 참는 거야?
0: 어? 어 방귀맨 너 이상해. 까맣게 변하고 있어.
1: 어? 그럼 혹시 블랙 방귀맨으로 변하는 건가?
5: 빙고!
0: 와! 유해균이다!
5: 방귀맨! 네가 아무리 유익균이 뿜어낸 가스라고 해도 대장마을에 오래 있으면 나와라!
6: 부르셨습니까? 유해균님.
0: 어? 쟤들은 누구야?
1: 쟨 유해균이야. 나쁜 균이지. 쟨 유해균 독소로 만들어진 블랙 방귀맨이야. 아주 무시무시한 녀석이라고.
5: 블랙 방귀맨, 지금 당장 유익균을 내쫓아라. 대장마을은 우리가 접수한다.
6: 네, 유해균님. 지금부터 염증을 일으켜 유익균들을 내쫓습니다. 염증! 염증!
0: 네, 도망쳐!
1: 아이고, 이러다가 정말 큰일 날 거야. 나까지 블랙방귀민으로 변하면 이 대장마을이 완전히 망가질 거라고. 아, 당장 관략근 문 열어요.
2: 안 됩니다. 내님의 명령이 없이는.
0: 방귀민, 너무 걱정하지 마. 내가 얼른 가서 관략근 문을 열 수 있게 방귀를 낄게. 조금만 기다려줘.

0: 누나, 나 앞으로 방귀 절대 안 참을 거야. 시원하게 낄 거야.
1: 그래, 그래. 잘 생각했어. 근데 친구들이 많은 데에서 끼는 것보다 친구들이 없는 곳에서 끼는 게 더 좋겠지.
0: 아! 방귀맨 발사!
2: 코떡이가 방귀를 끼겠다고 한다! 방귀 금지 해제!
3: 네, 매님, 관략금 오늘...
4: 관략근을 지키느라 힘을 주고 있더니 결국 쓰러졌네. 이대로 나갔다간 항문이 찢어질지도 몰라. 어떡하지?
5: 염증.
4: 안 되겠다. 어쩔 수 없지. 블랙방귀맨, 넌 나랑 같이 나간다.
5: 나는 왜?
0: 우와! 블랙방귀맨 나갔다!
6: 이제 다시 유익균들의 세상이다!
7: 유익균, 너도 당장 들어가시지.
8: 알았어. 아깝다. 대장마을을 유익균 세상으로 만들 수 있었는데. 친구들, 방귀 뀌는 거 창피하면 뀌지 마. 그냥 참아. 그러면 내가 다시 돌아와서 염증을...
0: 당장 들어가, 당장!
8: 다 듣고 있었구나. 알았어.
0: 친구들, 방귀 참으면 안 돼!

Okay. Hey, friends. Let's make the story together.

0: 삐보 삐보.
1: 어?
0: 삐보 삐보.
2: 아, it's just your friend.

0: 내가 다닌 중학교는
1: 군남중학교.
0: 가장 기억에 남는 선생님은
1: 강숙현 과학선생님.
0: 가장 망친 시험 점수는
1: 음악 70점.
0: 학생 때 나의 좌우명은
1: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란 단어는 없다.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1: 악기를 배워라. 안녕하세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발사체 엔진 개발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명민입니다.
0: 학생 때 꿈은 뭐였나요?
1: 학생 때는 로봇이나 비행기를 만든 과학자가 우선 되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야구를 좋아해서 야구선수도 되고 싶다 얘기도 했었고, 의사도 되고 싶다 이런 꿈을 가졌습니다.
0: 과학의 여러 분야 중에 공학을 선택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1: 고등학교 때 제가 무인 가로등 제어라는 거를 하게 됐거든요. 밤에 이제 햇빛이 없어지면 자동으로 이제 가로등이 켜지는 그런 걸 했는데, 그때 보면서 제가 이런 공학에 의해서 그 어떤 만들어진 기계 장치들이 사람을 되게 편하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나한테 공학을 선택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0: 과학자가 갖춰야 할 덕목이 있다면 뭘까요?
1: 우선 그 전문 지식이 있어야겠죠. 그 관련된 지식이 있어야겠고, 두 번째가 끈기, 그리고 성실성.
0: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무엇을 하는 곳인가요?
1: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는 하늘을 나는 항공기나 드론, 그다음에 우주에서 작동하고 있는 인공위성이나 그다음에 달 탐사자 같은 우주선, 그다음에 이런 인공위성이나 탐사선을 우주로 보내는 우주발사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0: 현재 하는 일의 장점과 단점은 뭔가요?
1: 가족과 떨어져 있는 게 가장 힘든 거고요. 두 번째는 우주발사체가 가격이 되게 비싸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시험을 해야 되는데, 잘못 시험하면 폭발하면 크게 손상을 입으니까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습니다. 그 두 가지가 장점이고요. 장점으로는 공학을 다 하다 보니까 내가 설계한 게 제작하고 나면 제가 내 손에 들어와 있고 보여요. 그러면 내가 생각했던 게 바로 눈앞에 나타난다. 두 번째로는 엔진 시험이나 발사 성공했을 때 정말 가슴 속에서 이만큼 더 뜨거운 어떤 그런 벅찬 감동이 올라오거든요. 근데 그거를 자주 이제 제가 접할 수 있어서 그게 제 직업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0: 지금까지 했던 일 중에 가장 뿌듯했던 성과는 뭔가요?
1: 누리호에 들어갔던 75톤 엔진 개발을 했던 게 가장 뿌듯한 거고요. 그다음에 그걸 가지고 지난 6월 달에 누리호 발사 성공한 것이 더 뿌듯한 일인 것 같습니다.
0: 누리호 발사를 성공시키는데 가장 힘들었던 점은 뭐예요?
1: 시험 설비든 어떤 기술적 문제를 해결할 때 결국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는데 이 사람들 간의 의견이 달라서 많이 충돌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사람들 사이에서 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해결하는 방법이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0: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한마디로 정의해주세요.
1: 우주 발사체 생명을 불어넣는 것이라고 정의하겠습니다.
0: 10년, 20년 후의 미래는 어떨까요?
1: 우주 분야로 보면 앞으로 2030년대에는 아마 달에 사람이 가서 상주도 하고, 달에 이제 눈하게 들어서 우주 정거장 달 기지를 만들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우주발사체로 달 착륙선을 보내서 달을 탐사할 거예요. 30년 내에는. 40년 내에는 더 발전해서 우주 선진국이 화성에 사람을 보내서 화성 탐사를 하게 될 거고, 우리나라도 달 화성 어떤 탐사선을 보내는 그런 발전을 하게 될 겁니다. 그 컴퓨터와 그 다음에 인터넷이 보급된 지 지금 3, 40년 됐는데 세계가 급변하였잖아요. 앞으로 10년, 20년 되면 더 많이 급변할 거고, 여러분이 아시는 4차 산업의 인공지능이나 그 다음에 자율주행, 그 다음에 3D 프린팅, 이게 되면 아마 10년, 20년은 굉장히 급격하게 변하는데 우주도 굉장히 급변하게 변할 거거든요. 아마도 그런 사회에 우리가 살게 될 것 같습니다.
0: 미래의 과학자를 꿈꾸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1: 우선 제가 우주 발사진을 하다 보니까 우주에 관심을 가지고 좀 이쪽으로 많이 오시면, 저희는 우주 영토라고 그러는데 정말 할 일이 되게 많거든요. 우주 자원이나 우주 관광이나 또 어떤 우주라는 것은 인간의 어떤 기본적인 인간 호기심을 작용하잖아요. 그런 호기심도 만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우주로 많이 와서 우주에 대한 어떤 그런 걸 많이 하면 좋겠는데, 먼저 자기가 좋아하고 관심이 있는 어떤 분야에 대한 어떤 생각들을 또 꿈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걸 많이 꾸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런 꿈만 꾸는 게 아니라 제가 학생들한테 얘기하는 거는 캠프나 그다음에 과학관들이 많이 가서 그걸 접해봐야 되잖아요. 그냥 꿈을 실현시킬 수 있기 때문에 행동이나 실천이 빨라야

생각합니다. 불가능이 무엇인지 설명하기 힘들다. 왜냐하면 어제의 꿈은 오늘의 희망이고 내일의 현실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꿈을 가지고 도전하세요.

and welcome to my kitchen. 네, 볼라조씨의 쿠킹 클래스 환영합니다. Today, we're making something with shrimp. 네, 오늘은 새우 요리할 거예요. 새우, 유부, 전. Yes, we're making shrimp tofu fritters.

0: Here are today's ingredients. 네, 오늘의 재료 여기 있습니다. We have eggs, 달걀 있어요. 오늘은 흰자만 쓸 거예요. We have 유부, fried tofu. We have shrimp, 우리 새우, 이거 생새우요. We have seaweed, 김도 있고요. We have potato starch, 이거 전분 가루. 오늘은 감자 전분 가루 쓸 거예요. We have pancake flour, 부침 가루. We have salt. We have pepper, and we have sesame seed and vegetable mix. 프리카키도 있어요. 그 컨 채소하고 참깨 믹스요. So now, we're ready to cook. 1st we need to get our fried tofu ready. 우리 유부 준비해야 돼요. So let's cut open. And then squeeze the liquid out. Good. 물은 다 될 거예요. 이렇게. And we put them here. That's it. Where are the shrimp? 어서 새우! 새우들이 왔다. 여기 키친 타올 하나 있어요. So we put the shrimp in here. Take out all the water. Lots of water. And now we can cut the shrimp. 네, 우리 새우 잘라요. So, we cut the shrimp like this. 한꺼번에 몇 개 해도 돼요. 이렇게. Hop, hop, hop. 우리 믹싱 할 거예요. 그래서 너무 크게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냥 짧게 잘라야 돼요. 새우 없을 때 생선살 써도 돼요. It's up to you. One more time like this. Okay, now we can put them in the bowl. 이제 제일 어려운 부분이요. 살짝 어렵지만, 하지만 걱정하지 말고, 왜냐하면 이 달걀 다 안 쓸 거예요. 우리 흰자만 쓸 거예요. So, we have to separate the white from the yolk. 우리 흰자하고 노른자 따로따로 만들어야 돼요. Crack the egg. Open. And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렇게. All done. Now, we add our egg white here. Our potato starch, 우리 감자 전분 가루. Our salt, and our pepper. And now, we mix. Just keep mixing. Until everything is mixed together. 그 싱싱한 새우 냄새, 허, 최고예요. 솔직히 좀 오래된 새우들 비린 냄새 나요. 좋은 냄새 말고. 하지만 싱싱한 새우, 진짜 좋은 달콤한 새우 냄새 나오고. 허, 이거 보세요. We have a nice thick mix. Okay. So first we take our 유부, like this. 우리 하나만 쓸 거예요. 이렇게. Then our seaweed, put it here. So half has seaweed, half is empty. 반은 뭐가 없어요? 반은 김 있어요. 그리고 김 위에 우리 새우 믹스 넣을 거예요. We put the shrimp mix on the seaweed. 우리 새우 믹스. 조금 더 통통하게 만들어도 돼요? 아니면 조금만 넣어도 돼요? It's up to you. And close. Look, we made a shrimp sandwich. 진짜 새우 샌드위치 만들었어요. One more step. Now we need flour and egg. Crack the egg. 이번에 흰자, 노른자 상관없이 다 들어가고. And we whisk with a fork. 우리 다 섞여서 달걀 물 만든 거예요. And we put it in here. Okay. So now we put our pancake flour in here. 우리 부침 가루 이렇게 여기 넣을 거예요. So, take your fritter in the flour. 가루 안에 뒤집어요. 네. Now in the egg. 네, 또 뒤집어. Okay. Turn over. All done. Next one, in the flour, turn over.
1: Yes.
0: In the egg. Turn over. Ooh. All done. Now we fry. Okay, we have a frying pan and some olive oil. Some olive oil, olive oil. And now we add our fritters. Time for the fritters. One. Two. Three. Now we wait.
1: 이제 좀 기다려야 돼요.
0: 네. 우리 위에 밑에 둘 다 요리해야 해요. We have to cook on both sides. 그래서 이따가 한번 뒤집어야 돼요. We have to turn them over. But let's wait. 그래서 느릇하게, 바삭하게, 맛있게 까지 계란해야 돼요. 그 다음 뒤집어요. So let's wait. I smell tofu. 아, 새우, 김하고 유부 냄새 되게 좋아요. 우리 한번 뒤집을까? Let's try and turn them over. So, let's turn over. Oh, okay, good. Next one. And turn over. And one more time, turn over. Ha ha! 이제 또 기다려야 돼요. We have to wait again. 왜냐면 이 조건 다 됐지만 밑에는 아직 안 됐어요. 조금 더 기다려야 돼요. Good. Turn them over just to check. Okay. Like that? Yeah. 오, 좋습니다. They're ready to eat. Our shrimp tofu fritters are done, but they need some color. 맞아, 우리 알록달록 색깔 좀 필요해요. So, we will use this seasoning. 그 콘제서하고 참깨, 불이 가게 쓸 거예요. And a little more, like this. Our shrimp tofu fritters are done. 네, 우리 새우 유부전 완성됐습니다.

time to taste. 맛보기. 덥다. Oh yeah. Huh. Everybody loves shrimp. 모든 사람은 새우 좋아요. 왜냐면 이런 해산물 맛 있지만 달콤한 맛도 있고. So when we have shrimp plus seaweed plus fried tofu, 해산물 heaven. 우리 해산물 천국 갔어요. It's so delicious. 진짜 맛있어요. 우리 새우 유부장 shrimp tofu fritter 완성됐습니다. 오늘은 진짜 한국 스타일 요리 만들었지만 다음엔 한국, 영국, 미국, 중국. Come back and find out. I'll make you something delicious next time. 다음에 또 맛있는 거 만들어 볼 거예요. Bye bye.

6500만 년 전, 공룡이 지배하던 지구는 평화로웠다. 어느 날, 먼 우주에서 온 외계인들이 지구 공룡들을 모두 납치해 기계 공룡으로 만들어버리는데, 오랜 세월이 흐른 뒤 반란에 성공한 기계 공룡 군단이 지구를 지배하기 위해 되돌아온다. 그들에 맞서 레이시아스와 가디언즈가 나타났고, 지구 방위 군단 디아머는 아머드 사우루스를 탄생시킨다. 과연 적들로부터 지구를 구할 수 있을까?

0: 오늘 모의 전투는 여기서 종료한다. 모두 시작 지점으로 복귀하도록.
1: 네.
2: 우리 스테이지 다 클리어한 거 아니었어?

0: 더 비싼 걸.
1: 쟤 또 사고 친 거야.
2: 강태호, 당장 훈련 중단하고 징계실로 온다.

0: 강태호.
1: 네.
0: 이건 모의 전투야.
1: 실전처럼 하라면서요.
0: 그래. 실전처럼 해야지. 하지만 실습상대로 보스를 그렇게 때려붙으면 어떡해.
1: 교관님, 전투 안 해보셨죠? 그러니까 모르죠. 실전처럼 하다보면 짓밟아버릴 수밖에 없어요.
0: 그게 아니잖아, 너.
1: 아이씨.
0: 벌써 몇 번째야. 너 이렇게 조절 못하면 전투에 아예 못 나갈 수도 있어.
1: 저 분노 조절 장애 아니에요.
0: 아니면 명령에 따르지도 않고 그렇게 때려부순 게 어떻게 설명되는데. 그건 디아몬 자산이기도 해.
1: 분노를...

0: 조절 못한 게 아니라 표현한 거라고요.
1: 명령 불복종에 대한 징계 절차로 들어간다. 한 달 동안 전태에서 제외될 거고 정식 훈련도 들어갈 수 없어.
0: 교관
1: 명상 훈련과 시뮬레이션 훈련으로 대체할 거야. 너처럼 뛰어난 링커가 인성 때문에 S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게 안타깝구나. 징계 기간 동안 너도 뼈저리게 느끼길 바란다.

0: 필교는 아직도 태워 찾아다니나?
1: 이 중요한 시기에 걘 정말 왜 그러냐?
2: 사실 난 그 심정 이해도 돼. 중요한 시기에 우리 지금 뭐 하고 있는데? 중요한 전투는 S랭크들이 다 나가잖아.
0: 새삼스럽게 왜 그래? 얘들도 있는데.
3: 이런 말 하면 니들한텐 웃기겠지만 나도 사실 태호가 이해돼. 게다가 걘 전투력도 좋잖아.
1: 그치. 그놈의 욱한 성질 때문에.
4: 왜 그렇게까지 화가 나는지 너 자신이 이해가 되니?
5: 선생님은 이해가 되세요? 우리 병기잖아요. 싸우려고 길러졌는데 싸우지 못하니까 그럼 무슨 소용이 있는 거죠? 아니, 애초에 우리 왜 싸워야 되는 거죠?
6: 아인이 안 무서웠니?
7: 전 무서운 거 몰라요. 랩터들이 항상 지켜주니까. 오히려 우리 랩터들 때문에 사람들이 절 무서워한다니까요.
6: 그렇구나. 그래도 양호 선생님이 사이보그 첩자였다는 사실에 많이 놀랐을 것 같은데 이제 괜찮아?
7: 응, 오빠들은 아직도 슬퍼해요.
6: 오빠들이? 왜?
7: 이건 비밀인데요. 양호쌤 좋아하는 오빠들이 많았거든요. 특히 태호 오빠랑.
6: 그래?
7: 그거 정말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돼요?
6: 약속할게.
7: 언니는 1500살인데 손이 왜 부드러워요? 세나 언니는 15살인데 세나 언니 손이랑 느낌이 비슷해요. 신기해요. 얼굴도 엄청 예쁘고.
6: 내가 보기엔 아이니가 제일 예쁜데?
7: 아니에요. 디아모에선 세나 언니가 제일 예뻐요. 그 다음이 네시아스 언니. 원래는 강쌤이 2등이었는데 이것도 절대 비밀이에요?
6: 응, 비밀. 그럼 나도 아이니한테만 비밀 하나 알려줄까?
7: 비밀요?

0: 아이니가 몇 시간 사라졌었는데 아이니 말로는 레시아스님을 만나고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레시아스님 거처에 어느 길로 어떻게 가게 됐는지 전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1: IQ가 180이 넘는 천재야. 한 번 본 건 다 기억할 정도로 기억력이 뛰어난 아이인데, 더군다나 처음 간 것도 아니잖아.
0: 네, 레시아스님과 만나고 왔던 S랭크들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수면 마취 상태에서 기억을 재생해보았는데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1: 걸어서 다녀올 만큼 가까운 거리인데 십수년 동안 온갖 첨단 장비를 동원해도 찾아내지 못한다니, 이게 말이 되나?
2: 죄송합니다. 워낙에 앞선 기술을 갖고 있는 존재들이라. 사실 이 자리를 빌어서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저희 아버님께서 즐겨보셨던 무협소설에 나오는 개념인데, 그러니까 판타지 소설로 얘기하자면 일종의 결계 같은 건데요.

0: 통해 교감 수치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1: 단순히 힘의 문제만은 아니었군요.
0: 네. 첩자만 아니었으면 프리젠테이션을 통해 공개될 내용이었는데.
1: 착용 가능 시기는 언제쯤으로 예상하십니까?
0: 이론상으로는 완벽하지만 이터널 코어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완전하지 않으므로 시간을 두고 테스트해봐야 합니다.
1: 카이저 측도 이 설계도를 활용할 겁니다. 우리가 먼저 완성해야 합니다.
0: 그렇긴 합니다만 파일럿과 공룡들의 생명에 직결된 문제라.
1: 이터널 코어 연구소에서 진행 중인 테스트 당겨봐.
2: 네. 레시아스님이 조금 전 전략 회의를 요청했습니다.

0: 저렇게 무조건 서두를 일이 아닌데.
1: 그렇죠. 링커들한테도 적응할 시간이 필요한데요.
2: 이터넷 코어가 두 번째로 많이 매장되어 있는 협곡 지역으로 가야 합니다.
3: 갑자기 무슨...
2: 그들은 이미 이동 중입니다. 저의 뇌가 그 지역을 스캐닝하는 게 인터셉 당한 모양입니다.
3: 에스링커들과 가디언즈들 당장 소집해.
2: 아니요. 이번엔 제가 아이들과 함께 가겠습니다. 가디언즈 없이.
4: 직접 가신다고요?
2: 제가 그들 앞에 모습을 드러내야 합니다.
4: 하지만 지난번 사막에서도 그들이 레시아스님을 공격하지 않았습니까?
2: 괜찮습니다. 이번엔 아이들이 저를 지켜줄 겁니다.
5: 출격 준비해서 최대한 빨리 수송기에 탑승한다.

0: 그랜드 캐니언이라. 거긴 뭐가 맛있지?
1: 넌 참, 전투 걱정은 안 되냐?
0: 전투? 뭐 정령도 있고 빅터 형도 있잖아. 어? 왜안 보이지?
2: 진짜? 우리만 가는 거야? 레셔스 언니!
3: 그래, 아이나.
2: 언니도 가요?
3: 응. 이번 원정은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0: 테라노돈 출격했습니다. 암호 장착합니다.
1: 리오, 암호 합체!

리오야, 괜찮아? 리오야, 어떻게 혼내주지? 날아가겠어! 버텨야 돼, 리오야. 저거 뭐야? 리오야, 조심해! 미치겠네. 끈질긴 녀석. 리오, 이 녀석 정신을 쏙 빼놓자.

0: 리오, 수고했어.
1: 아인, 이번 작전은 수색 반경이 넓어 두 개소로 분산해 투입한다.
2: 9시 방향에 아인의 멘터들 출격합니다.
3: 네, 스텔라, 마들렌드. 이번에는 넓으니까 흩어져서 찾자. 먼저 찾으면 알려줘.
2: 멘터들, 암호 장착합니다.
4: 스텔라, 마들렌드, 합체!
5: 전방에 레시아스님이야. 키지 악어가 다가오고 있어.
6: 아이나, 날 지켜줘.
5: 스텔라, 마들렌드, 기계학원 중에 날카로운 가시 조심해. 올라탈 수 있겠어?

0: 네가 감히 우리 애들을 건드려?
1: 기다려, 내가 구해줄게.

0: 당해봐라. 야! 우리 애들 괴롭힌 벌이야? 까부지 마.
1: 어린아이니 저런 전략을 구사하다니.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는군요.
2: 어쩌면 새날을 넘어서게 될지도.
3: 레시아 언니, 제가.
4: 어? 어디 가셨지?

0: 팽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1: 산행안전사고.
0: 안녕하십니까, 새생명산학회 회장 팽수입니다. 앞으로 정산하는 모든 분들의 건강 저 팽수가 책임지겠습니다. 영영 영영 영영. 자, 그럼 산행에 앞서 정산할 때 필요한 것이 뭐가 있을까요? 예쁜 등산복? 선글라스? 아니, 복장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안전입니다. 안전. 산에서 일어나는 사고는 자칫 죽음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산에 오르기 전 날씨와 등산 코스, 산행거리 등 등산 정보를 미리 확인하세요. 발에 맞는 등산화와 여분의 옷, 물, 간식 등 산행에 맞는 복장과 비상식량을 준비해야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입산 금지 기간에는 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산행 중에는 휴대전화를 보며 걷거나 위험한 곳에서 사진 찍는 행동은 하지 맙시다. 경로를 이탈하지 않고 지정된 등산로를 따라 안전하게 이동하세요. 산은 올라갈 때보다 내려올 때 부상 위험이 더 크기 때문에 자세를 낮추고 천천히 내려오세요. 조난 및 사고 시 119에 신고한 후 등산로 국가지점 번호판이나 사고지점을 사진으로 전송하여 위치를 자세히 알려주세요. 구조요원이 대비할 수 있도록 추락, 골절, 조난 등 사고 유형을 미리 알려주세요. 펭수가 알려드린 산행안전 행동요령으로 미리미리 대비하세요. 안전!
2: 내가 다니는 중학교는
3: 역삼중학교.
2: 나는 중2병이 왔다 안 왔다?
3: 안 왔다.
2: 기억에 남는 선생님은?
3: 이세창 선생님.
2: 좋아하는 과목은?
3: 수학.
2: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3: 여자친구를 만들어라.
4: 예, 안녕하세요. EBS에서 몇 년 차예요? 13년간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정승재입니다.
2: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은 뭐예요?
3: 중학교 때 고민이? 그때 인간관계에 대해서 이게 인간관계가 이게 만만치 않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던 기억이 좀 나요. 지금 생각해보면 별거 아닌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2: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3: 그러니까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수능 시험을 망치는 게 인생의 아주 큰 오점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되게 많아요. 그게 나중에는 정말 중요한 밑거름이 되거든요, 그 경험이. 나중에 생각해보면 그 일을 겪지 않았으면 어쩔 뻔했어라는 생각 되게 많이 들거든요. 하루하루를 여러분 생각하는 가치관 안에서 최선을 다하면 점점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장 아름다운 인생으로 가까이 가는 걸 테니까 충실하게 임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2: 학생 때 꿈은 뭐였어요?
3: 꿈 세 가지가 있었어요. 우리나라 1타 강사가 가장 현실적인 꿈이었고요. 방송국 PD, 그리고 제일 하고 싶었던 거는 능력은 안 되지만 노래를 하고 싶어요.
2: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갖게 된 계기도 궁금해요.
3: 왜 저렇게밖에 못할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현재 직업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행동을 봤을 때 저보다 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직업이 있고, 저거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저렇게 못하겠다라는 직업이 있잖아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었던 그 여러 가지 직업군들 중에서 월등하게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그거는 딱 그 수학선생님.
2: 꿈을 이루는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뭐예요?
3: 힘들었던 거는 인터넷 강의 그때 막 시작될 때예요. 2000년대 초반에 PD50이라고 있었잖아요. 그거 PD 월급 다 털어가지고 그것도 할부로 사가지고 요분들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일단 나도 곧바로 녹화를 해서 나의 단점을 봐야 되겠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돈적으로 월급날 되면 카드 회사에서 다 가져갔어. 그랬었던 기억이 나요.
2: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3: 정말 대학교 2학년 때 남녀가 모여서 술 한잔을 할 때 진실게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보통 진실게임의 질문이 이 안에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 없다 이런 거잖아요. 저한테 질문 뭐였냐면 너 당장 내일 소개팅이 있고 과외가 있으면 뭐 할래? 이런 게 진실게임이었어요. 그 정도로 저는 과외하는 걸 너무 좋아했었고, 그때부터 프린트물을 만들기 시작해서 10년간 교재를 만든 거죠. 뭔가를 그런데 그건 아니었어요. 뭔가 이거를 반드시 성공해야 되니까 나는 당장 놀고 안 놀고 열심히 이렇게 교재를 만들어야 되겠다가 아니라 그 교재 만드는 시간이 정말 그 잠도 안 오고 정신이 똘망똘망해지는 너무 즐거웠었던 기억이 나요. 네,
2: 내가 본 10년, 20년 후의 미래는 어떨 것 같은가요?
3: 저는 너무 억울한 게 인터넷에 들어온 지는 14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그 시절이 사회생활 시작부터 이제 마무리할 시기까지 됐다라는 게 그게 너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딱 10년 후에는 EBS 강좌는 제가 워낙 좋아해서 그거 한 일주일에 하루 이틀 정도 하고 두 번째 인생에 맞는 뭔가를 할 것 같은데 아직까지 결정된 건 없어요.
2: 그 미래에 살아갈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나요?
3: 10년 뒤면 25이네요. 10년 뒤에 어떤 직업을 선택할 나이는 아닌 것 같아요. 고등학교 3학년 될 때까지 그 하기 싫은 공부도 있고 하기 좋아하는 공부도 있을 텐데 이거를 사회에서 써먹어 안 써먹어 이런 차원이 아니라 여러분이 어떤 직업을 갖더라도 여러분이 가장 원하는 그런 부모를 타고나고 가장 원하는 직업을 선택한다고 해도 일은 안 풀리거든요. 그랬을 때 내가 그 역경을 헤쳐나갈 수 있는 사람인가 없는 사람인가를 6년 동안 스스로에게 한번 테스트를 해봤으면 좋겠어. 그 중에서 가장 쉬운 게 뭐냐면 성실함이고 그 성실함을 테스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가 여러분 공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당장은 너무 하기 싫지만 나와 보니까 다 쓰였거든요. 지금 하고 있는 공부를 시험 대비라고 생각하지 말고 인생에 너무나 좋은 자양분이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어. 진짜 맞거든 그건. 네. 아름답게 빛날 20대 인생을 위해서 하루하루 열심히 긍정적으로 건강하게 분명히 잘할 수 있을 테니까 잘하고 있어요. 화이팅!

0: 해가 지고 어둠이 찾아오면 불 꺼진 집에서 울려 퍼지는 고양이의 울음소리, 그리고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하는 검은 그림자.
1: 일주일에 3번, 4번은 거의 4시부터 못 자고 출근하고 2시간에 한 번씩은 일어나는 것 같아요. 새벽에도. 새벽에만 한 5, 6번?
0: 언제부턴가 흔들리기 시작한 평범한 일상들.
2: 나는

0: 언제 잠을 좀 푹 잤는지 2년 정도 가까이 되다 보니까 이제.
1: 이제는 밤이 찾아오는 게 두렵기까지 하다.
2: 아이, 그만 좀 울어, 진짜.
1: 밤이면 밤마다 고양이 울음이 멈추질 않는다. 대체 그 이유가 뭘까 궁금합니다. 몇 달째 잠이 부족하다는 제보를 받고 찾은 곳은 서울의 한 가정집.
3: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5: 안녕하세요.
0: 밑에 숨어 있을 텐데 모르겠네요. 저기 밑에.
1: 낯선 사람만 보면 무조건 숨고 본다는 녀석들.
6: 안녕하세요.
7: 애들이 안 나와가지고 지금.
1: 아이고 괜찮습니다. 늘 있는 일인걸요.
8: 저 두 마리 있네요.
7: 네. 얘가 백희고요. 남자애고요.
8: 네.
7: 11살 됐고 저쪽에 안쪽에 있는 애가 나나.
8: 아.
7: 얘도 11살 됐고 여자애예요. 11년째 지금 키우고 있거든요.
1: 나나와 비키의 집사인 지연 씨에게 운명처럼 다가온 이 남자. 지연 씨는 남편이 냥이들에겐 아빠 집사가 생겼죠.
7: 싫어했으면 만나지도 않았겠죠. 고양이들을 좋아하느냐가 그거는 기본이니까 남편도 당연히 가족이고 넷이 잘 지냈으면 좋겠는 게 제일 바람이죠.
1: 하지만 8개월 만에 달콤했던 신혼의 꿈이 악몽으로 바뀌었다. 대체 이 집에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밤이면 밤마다 이 집 화장실에서 특별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데요. 뭘 하나 봤더니 엥? 샤워기까지 틀고 아닌 밤중에 홍두깨 아니 물놀이라뇨.
7: 밤마다 물을 달라고 맨날 우는데 그냥 달라는 게 아니고 제가 꼭 샤워기로 틀어서 줘야만 먹거든요. 그것 때문에 제가 새벽에 잠을 거의 못 자고.
8: 샤워기로만 네. 물을 줘야 된다고요?
7: 네네네.
1: 샤워기로 물을 마신다고요? 먼저 독특한 취향을 가진 나나의 일상부터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어느덧 시간은 새벽 1시를 가리키고 깊은 잠에 빠져있던 바로 그때. 유독 야행성이 특히 강하다는 나나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시키지도 않은 순찰까지 돌더니 낭낭한 목소리로 울기 시작하는데요. 하지만 아무리 불러도 대답 없는 집사. 오, 이대로 포기하고 돌아서는 건가요? 나나 방에서 나가버리는데요. 역시나 속다는 금물이죠. 포기를 모르는 울음소리.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는데요.
9: 집사야, 진짜 안 일어날 거냐옹?
1: 결국 집사 두 손 두 발 다 들었습니다. 어쩐지 일어나는 폼이 하루 이틀의 일은 아닌 것 같죠. 겨우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옮기는데요. 그런데 정말 신기한 건 그렇게 울던 나나가 샤워기 물을 틀어주면 울음을 뚝 그치고 물을 마신다는 점인데요.
9: 냠냠냠냠냠냠냠냠. 샤워기 물맛이 최고다옹.
1: 와, 나나 너 진짜 샤워기 틀어달라고 온 거였니?
7: 온도까지 자기가 이렇게 맞춰보고 온도가 맞아야 또 먹거든요.
1: 이야, 독특한 취향으로 부족해 적당한 물 온도까지 맞춰 대령해야 한다니. 이거 보통 일이 아닌데요? 한참을 즐기더니 몸을 털고 자리를 뜨는 나나. 그런데 집사님. 나나 갔어요. 남편이라도 편히 잤음 하는 마음에 안방이 아니라 거실에 이불을 펴는 집사. 나나의 울음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이라는데. 나나 장난이 아닙니다. 새벽 물당번 자처하며 문지방이 닳도록 오고 가는 엄마 집사. 집에 물 먹는 하마, 아니 나나가 집사를 잡네요.

0: 이렇게 매일 밤 2시간에 한 번씩은 꼭 샤워기 물을 마신다는데요. 나나가 샤워기 물을 음미하고 있는 가운데 이 무슨 상황? 100키까지 왔네요. 유독 물맛이 특별한 건지 이 정도 인기면 물맛집 아닌가요? 하지만 잠은 밀려오고 들고 있던 손은 점점 떨어지고 집사님은 한바탕 사투를 벌이는 중이지만 요 녀석들은 물맛에 빠져 헤어나올 줄 모르는데요. 그래도 양심은 있는지 적당히 자리를 비켜주는데요. 집사님, 두 냥이 챙기는 것이 쉽지는 않겠어요.
1: 물은 따라 먹는데 자다가도 나나가 물 먹는 소리 듣고 쭈루룩 와가지고 같이 먹는 패턴이 좀 많고 저도 이제 한번 울면은 깨버리니까 그냥 물 주고 조용해지면 자자 이렇게 되는 거고
0: 결국 눈 붙일 새 없이 날이 밝았습니다. 사실 아빠 집사도 자는 둥 마는 둥 나나가 울 때마다 뒤척이긴 마찬가지. 그런데 어제 벌어진 상황은 말 그대로 약과였답니다.
2: 적을 때는 3번, 많을 때는 진짜 많을 때는 10번도 된 것 같아요. 깨는 수가 중간에. 좀 회사 가서도 더 졸리게 생겼어요.
0: 이 생활만 어느덧 8개월째.
1: 제가 일어나면 얘는 이제 자는 시간. 저는 물 줄 때마다 일어나는 게 힘들고 얘네는 제가 안 주면 안 먹으니까 저만 기다리고.
0: 밤새 잠을 설친 집사들이 출근하면 이제 양이들이 꿈나라에 갈 시간인데요. 밀린 잠을 보충하러 베키가 떠나고 홀로 남은 나나. 오? 물을 마시나 했더니 역시나 샤워기가 아니면 본체에 만체 나나도 침대 밑으로 꼬린. 그리고 오랫동안 나오지 않았다고 한다. 일을 마치고 그날 저녁 퇴근 후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정수기 물을 갈아주는 일. 매일 하루 두 번 빠뜨린 적 없다는데요.
1: 고양이들이 깨끗한 걸 좋아한다고 그래서 혹시라도 더러우면 먹으려고 하다가도 안 먹을까봐 갈아놓습니다.
0: 바꾼 물그릇만 몇 개인지 기억이 안 날 정도. 이렇게라도 나나가 물을 마신다면 바랄 게 없다는데요.
3: 나. 일로와. 물 마시자. 일로와.
0: 관심을 끌어보기 위해 노력도 해봤지만 정수기 물은 영 아닌가 봅니다. 밤의 평화를 위해 결국 집사가 나섰습니다. 충분한 수분을 공급해준다면 오늘 밤은 문제 없겠죠? 나나야, 충분히 마셨으니까 오늘 밤은 울면 안 돼. 바람대로 나나가 보채지 않기를 기대해봅니다. 그리고 신혼부부는 굿나잇 뽀뽀로 오늘 밤 행운을 빌어봅니다. 진짜 오늘 하루도 푹 주무시길 저희도 바랍니다. 그러나 침대에 눕기 무섭게 물 달라고 깨우는 나나.
4: 나나. 나나. 나나 일로 와서 좀 자.
0: 아빠 집사의 말은 듣는 둥 마는 둥. 나는 내 길을 가겠다며 울기 시작하는데요.
4: 나나.
0: 남편에게 도저히 면이 서질 않는 엄마 집사가 잠자리를 옮겨봅니다.
1: 자기 편하게 자.
0: 잠은 잠대로 못 자고 신혼에 웬 각방에 독수공방인지. 새끼 때부터 10년을 함께한 양이들이기 때문에 엄마에게는 나나와 베키는 세상 둘도 없는 가족, 그 이상의 애틋한 존재라는데요.
1: 이혼녀가 애 둘 딸린 애를 데려와서 결혼한 것 같은 기분, 그런 느낌? 애들이 울면 이제 남편 눈치 보고, 남편은 또 잠 못 자고, 짜증, 착해서 또 짜증도 잘 안 내요. 가끔 한번 내는데 그것도 얼마나 참다가 얘기를 하겠냐라는 생각에 저는 계속 눈치를 봐야 되고.
0: 남편 눈치를 보면서도 물을 챙겨주는 특별한 이유가 집사에게 있다고 합니다.
5: 갑자기 이런 행동을 한 거는 키우던 막내가 투파라는 고양이가 있었는데 2박 3일로 가족들이랑 여행 갔다 온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으나 갔다 온 후에 몸이 되게 안 좋아져 있는 상태에서 병원에 입원을 시키고 5일 만에 이제 하늘나라로 갔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집에 애들한테 잘해야겠다라는 생각이 그때부터 시작된 것 같다는 생각이 제 생각이에요.
0: 갑작스러운 막내 냥이와의 이별로 가장 변한 건 집사였습니다. 챙겨주지 못한 미안함 때문에 나나가 해달라는 대로 다 했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을 남편이 모르고 결혼한 것도 아닌데 텅 빈 아내의 자리를 볼 때면 내심 서운한 마음이 든다는데요. 일주일에 거의 내내 부부는 각방 생활 중이었습니다.
2: 하루 이틀이었으면 지냈겠지만 벌써 2년 정도 가까이 되다 보니까 이제 언제 잠을 좀 푹 잤는지 살짝 기억이 안 나. 차라리 장모님네 자면 더 푹 잘 정도로. 백희는 이쁘고 뭐 개냥인데 나나가 많이 밉죠, 속으로는.
1: 밉기까지?
0: 처음으로 꺼낸 남편의 진심과 아내의 고민으로 생각이 많아지는 밤. 하지만 함께 행복하려면 이제는 멈춰야 할 때. 오늘 밤 엄마 집사가 큰 맘을 먹었습니다. 버릇을 고쳐보기 위해. 아무리 울어도 절대로 샤워기를 틀지 않겠다. 하지만 쉬지 않고 울어대는 나나 때문에 지쳐가는 집사.
1: 아이, 그만 좀 울어, 진짜. 죽겠다, 진짜. 나나, 안 울어. 와.
0: 결국 밤을 꼴딱 새고도 아침이 밝아올 때까지 우는 걸 멈추지 않은 나나.
1: 아, 저 한숨도 못 잤어, 진짜. 새벽에 너무 울어가지고. 너무 힘들다, 진짜.
2: 어제는 유난히 더 울던 것 같은데. 또.
1: 내가 무시하면서 있으니까 거의 뭐 반항하듯이 울던데. 왜 이렇게 울어 새벽에?
0: 하지만 만신창이가 되는 집사들에 비해 눈치 제로 나나는 또 물 달라고 졸라댑니다.
1: 가장 힘든 건 지금 2세 계획 중인데 새벽마다 울면 애기 키우는데도 힘들 텐데 그걸 보고 이제 남편이 고양이 못 키우겠다라는 소리가 나올까 봐. 저는 다 같이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그게 제일 힘들어서.
0: 그날 오후 잠 못 이루는 나나네 특별한 분이 찾아왔습니다.
6: 안녕하세요.
7: 안녕하세요.
8: 고양이를 부탁해 김병철 수의사입니다.
6: 반갑습니다.
0: 벌써부터 미아홍철 쌤의 솔루션이 기대가 되는데요. 하지만 쌤도 예외는 아니죠. 숨어있는 양이들을 찾아보는데요.
8: 아, 저기 끝에. 소파 끝에. 제가 촬영하면서 가장 많이 하는 1번 자세. 요겁니다, 이렇게. 안녕.
0: 네네. 냥이 앞에선 체면도 내려놓는 법.
9: 그냥 옆집 사는 아저씨야.
0: 아우, 미영철 쌤요. 제가 아니고요. 저 나나가 문제예요. 본격적으로 나나의 문제적 행동을 확인해 볼 텐데요. 매일 밤 물을 달라고 울었던 나나.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5: 잘 먹네? 그러면서 이제 그냥 처음에는 장난식으로 이렇게 줬는데 이게 습관화가 3년 동안.
9: 3년
8: 동안. 근데 이거에 대해서 또 보호자분들의 특성도 공통점이 있어요. 전형적이기는 해요.
0: 이런 경우가 많다고요?
8: 우리 집 고양이가 물을 혹시 덜 먹어서 못 먹어서 병이 나지 않을까? 그 걱정이 좀 많으신 분들, 고양이

0: 건강 상태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을 때 이런 걱정, 근심 걱정과 함께 고양이들의 어떤 처음에 호기심이 딱 만나게 되면 지금의 행동 결과로 귀결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1: 고양이에 대한 집사의 건강 염려증과 양이의 호기심이 만나 시작됐던 건 그렇다고 달라는 물을 안줄 수도 없고 또 물을 너무 적게 먹으면 안 좋은 거 아닌가요?
0: 하루에 먹어야 되는 수분 섭취량 하면은 체중당 40에서 50ml 정도를 추천을 드리고, 근데 이 개념은 어떤 거냐면, 이 양보다 적게 먹으면 고양이가 아파요가 아니라, 이렇게 챙겨 먹으면 사람이 보통 한 2리터 이상 하루에 물을 먹으면 좋습니다. 건강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정도의 개념이에요. 그 양을 정해놓고 무조건 못 먹으면 우리 집 고양이 큰일 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는 너무 기우에 지나지 않는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1: 유독 샤워기 물에 집착했던 나나. 집사를 힘들게 하는 요 나쁜 버릇 고칠 수 있을까요?
2: 온도 맞춰주고,
0: 아, 온도도 맞춰주시는구나.
2: 네, 이러고 이제.
0: 고양이. 야, 진짜 까다로운 고양이를 만들어주셨네. 고양이가 원래 상온 정도의 물 온도를 좋아하긴 해요. 그래서 너무 차갑지도 않고, 너무 뜨겁지도 않은 정도.
1: 그럼 집사님이 지나치게 잘 맞춰줘서 벌어진 일?
0: 고양이들은 물맛을 좀 알거든요. 실제로 이거는 논문에 있어요. 사람에 비하면 고양이 미각은 물에 있는 어떤 산소 포화도라던가 아니면 미네랄 성분, 요런 것들에 대해서 훨씬 더 민감하게 알아챌 수 있어요. 물맛을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점점 행동 강화가 되는 거예요.
1: 강화된 행동 패턴도 문제지만 나나가 샤워기 물을 고집하게 된건또 다른 의미가 숨어 있다는데요.
0: 엄마, 관심 받고 싶어요. 오늘 나 지금 너무 심심해요. 또는 외로워요. 라고 보시면 됩니다. 놀이의 개념이 훨씬 더 크죠. 지금, 그러니까, 나나가 밤에 집사를 깨워서 이 샤워기에 있는 물을 마시는 거는 그냥 집사와의 놀이예요. 상호 교감 놀이를 물 마시는 걸로, 샤워기에 있는 물을 마시는 걸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되게 잘못된 하나의 상호교감입니다. 중요한 건 나나가 물 마시는 거를 엄마 관심 받는 그거에 대한 수단으로 이용하는 거는 너무 위험한 도박이에요. 물은 필수적으로 충분히 먹는 게 당연히 좋은 건데 엄마의 관심을 받아야만 물을 먹는 상황들이 점점 늘어나는 거는 당연히 건강에 도움이 안 되죠.
2: 빨리 고쳐야 되는 게 맞는 거네요.
0: 네. 고치는 대신에 나나가 충분히 스스로 먹을 수 있는 최선의 환경을 오늘 만들어 드릴게요.
1: 나나만을 위한 미영철쌤의 처방이 시작됩니다.
3: 그러면 그 전에 뭐 쓰셨던 물그릇 같은 것도 있으신가요?
1: 이야, 없는 게 없을 정도로 물그릇 종류가 다양한데요.
0: 보통 일반적으로 고양이들이 어느 순서로 좀 그릇에 대한 기호성이 좋을까요?
1: 왼쪽부터 유리, 스테인리스, 독이, 플라스틱 순인데요. 자, 시청자 여러분도 맞춰보세요. 집사님은 어떤 순서로 선택했을까요?
0: 오늘
2: 저기요.
0: 유리.
2: 이렇게.
0: 유리, 도자기, 스테인리스, 플라스틱.
2: 플라스틱. 응.
0: 오,
2: 맞나요?
0: 거의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2: 아.
0: 그래서 유리랑 사실 도자기는 거의 같은
2: 아.
0: 수준으로 보고,
2: 네.
0: 그 다음에 스테인리스, 그리고 사실 플라스틱은 추천하지는 않아요.
1: 세균이 생길 위험이 있어서랍니다.
0: 중요한 건 물을 얼마만큼 채워주는지도 중요해요. 평소에 물 채우시면 어느 정도 채우시는지 여기 한번 채워보실래요?
2: 평소라면 이 정도?
0: 까득. 이거는 잘하신 게 맞아요. 고양이들 같은 경우에는 마실 때 수염이 여기 물에 닿는 것 자체에 대해서 되게 싫어해요. 아무래도 물이 깊이 있으면 얼굴을 들어가면서 수염이 옆에 물면에 닿게 되겠죠. 그래서 이 젖는 것 자체를 싫어하기 때문에 물은 최대한 이그 표면 자체 최대한 가득히 채워주는 게 사실 맞아요. 지금 물 마시는 그러면 위치가 몇 군데 정도 있을까요? 지금 정수기 여기
2: 아, 여기
0: 있고.
2: 하나.
0: 아, 여기가 그러면 잘못된 거예요. 고양이는 물 마시는 이제 그릇에 대한 선호도는 일단 판단이 됐잖아요. 그리고 물을 얼마만큼 채워줘야 되는지도 이제 아셨는데 위치도 되게 중요해요. 집에서 여기 위치는 바로 현관문 앞.
2: 더 불안한
0: 네,
2: 상황.
0: 밖에서 발소리가 난다거나 이랬을 때좀더 회피할 수 있기 때문에 물 마시는 위치도 가능하면 안쪽 공간으로 옮겨주면 조금 더 편안하게 마실 수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 여기 벽에 우리가 다 붙여놓는데 고양이 한 마리 이렇게 들어가서 앉을 수 있는 공간을 벽에서 띄워주는 게 애들이 안정감 느끼고 먹을 수 있는 환경이거든요.
1: 집안 안쪽에 정수기를 배치하고 추가로 다양한 물그릇을 선택할 수 있도록 배치해두는 것이 포인트라 할 수 있는데요.
0: 이런 식으로 움직임을 주는 이런 장난감들이 있어요. 네네. 이런 움직임을 줘서 고양이들이 호기심을 가지고 물 근처에 모일 수 있도록.
2: 이렇게 장난치면서?
0: 네, 장난치면서 찍어서도 먹고 아무래도 더 자주 물 근처에 오다 보면 한 번이라도 먹는 기회가 더 생기거든요.
2: 신기하다. 이거.
0: 만약에 우리 집 고양이가 좀 겁이 많다, 이렇게 소리 나는 거 싫어한다, 그러면 그냥 여기 탁구공 같은 거 한두 개 띄워놓는 거예요. 톡톡톡 치면서 물에 더 친숙해지도록. 요것도 추가로 배치를 할게요. 네. 아이들 왔다 갔다 할 때 길목인 이쯤에다가 둘게요.
1: 자, 환경을 만들어줬다면 나머지는 양이들의 몫. 하지만 물을 주지 않으면 더 심하게 보챘던 나나. 우는 행동을 개선할 수 있을까요?
0: 울면 속으로 한번 딱 이렇게.
1: 응? 팔짱을 끼라고요?
0: 팔짱을 끼고 나나가 나한테 집중을 하는 것 같으면 오히려 내가 다른 공간 한번 쓱 갔다 온다거나 해줄 건데 너가 울어서 고쳐서 하는 거는 이제 안 해줄 거예요.
1: 다만 변화가 더디고 쉽지 않기 때문에 집사들의 노력과 인내가 동반되어야 한다는 점.
0: 나나가 밤에 새벽에 울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아빠도 사냥놀이 중에 한 번은 직접 해주셔야 돼요. 같이 해줘야 돼요. 이게 기본 루틴으로 돼서 집에 있는 엄마, 아빠와 모두 서로 이제 교감이 생겨야지, 그래야지 나나가 불안감도 적어지고 밤에 엄마만 찾으면서 보채면서 우는 것도 줄어들어요.
1: 선생님이 다녀간 이후 부부가 머리를 맞대고 뭘 하나 했더니 장난감 아닌가요?
2: 이렇게 놀이를 통해서 이제 스트레스를 해소를 하는 게 좋다 그래서 이왕이면 물의 문제도 있었으니까 물로 하는 놀이를 같이 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 이걸 지금 구매한 거거든요.
1: 물을 혼자서 마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준비했다는데요. 샤워기 물만 좋아했던 나나도 신기한지 한참을 바라보지만 흐르는 샤워기 물만큼 관심을 가지려면 시간이 필요한 거겠죠.
2: 나나도 이제 고치고 베키는 나나만 괜찮아지면 괜찮아질 것 같고 그러다 보면 또 남편도 애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일 없으면 또 저도 받을 일 없을 거고 스트레스 안 받다 보면 또 이세도 생기게 되고 뭐 그러면서 이제 가족이 늘어나면서 다 같이 행복하게 사는 게 진짜 제일 저의 바래? 희망이죠.
1: 그런데 기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베키가 물끓은 물을 마셨다는 것. 나나가 안방에 있는 물그릇 근처로 갑니다. 그리고는 활짝활짝 시작이 좋은데요. 그쵸? 집사님, 조금만 힘내셔서 나나 잘 부탁드려요.
4: 왜 그러는 거야?
0: 공포에 떠는 소리가 났었어.
2: 이거 다 먹었다.
4: 밥 사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퀴즈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퀴즈는 대한민국 유아 어린이를 위한 다양하고 수준 높은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의 건강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BS 퀴즈는 온 가족이 믿고 볼 수 있는 종합 교육 채널로서 아이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데 앞장서겠습니다. 건강한 미래를 꿈꾸는 신나는 상상 놀이터. EBS 퀴즈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어떤 도시는 사람들로 채워지고 어떤 도시는 텅 빕니다. 무엇이 차이를 만드는 걸까요? 리처드 파이저는 부동산 정책과 실무를 학문의 영역으로 끌어온 사람입니다. 전 세계 11개 신도시의 성공과 실패를 분석해 살아남는 도시의 구조를 찾아냈죠.
1: New towns are places where people theoretically can live, work, and play without ever leaving the borders of the town. What makes a successful new town? Ultimately, is how much people enjoy living there.
0: 성공하는 도시는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리처드 파이저에게 들어봅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위대한 생각들을 모았습니다. 어떤 생각은 우리를 저 먼 곳으로 데려갑니다.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가스사고. 가스 점검 나왔습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가스 제때제때 점검하지 않으면 가스 폭발, 화재 등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요. 만약 가스가 새는 것 같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첫 번째, 창문과 문을 열어 환기를 시켜주세요. 이때 가스 주변에서 전기용품 사용은 스탑. 전기 스파크가 폭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위험합니다. 두 번째, 불꽃 점검. 가스냉기의 불꽃은 원래 파란색인데요. 만약 붉은색 불꽃이 나타난다면 습도가 높거나 산소가 부족한 상태. 창문을 활짝 열고 화구를 깨끗이 청소해주세요. 세 번째, 점검액을 만들어 확인합니다. 주방세제와 물을 2대 8 비율로 섞어 중간 배부 주변에 솔솔 발라주면 끝! 거품이 보글보글 부풀어 오르면 가스 누출을 의심해야 합니다. 가스가 누출된 것 같을 땐 119나 지역 가스 공급소로 신고합니다. 가스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요, 점검원이 방문했을 때 문만 열어주시면 빠르고 정확하게 점검해드립니다. 그럼 여러분의 안전한 하루를 위해 오늘도 열심히 움직여볼게요. 펜타!

TV 국민행동 요정 지진 회의 액템. 오늘 공부할 재난소감. 바다 밑에서 땅이 급격하게 움직이면서 생겨난 에너지가 무시무시한 파도가 되어 육지를 덮치는 현상이 지진 회의이다. 보통 쓰나미라고 부르지. 먼 나라 이야기라고 생각한다면 우산. 일본과 가까운 우리나라도 결코 안전하지 않으니 명심해두길 바란다. 사전 대비. 내가 있는 곳이 위험지역인지 확인하고 대피할 장소를 미리 숙지하는 건 물론 파도에 휩쓸려 충격이 가해질 수 있는 위험물은 미리 정리해 두어라. 높이 높이. 더 멀리보다 더 높이 가는 것이 중요하다. 지정된 대피소로 가기 어렵다면 3층 이상의 튼튼한 건물로 대피하도록 하여라. 선박 이동. 지진 회의는 육지와 가까워질수록 커진다. 먼 바다에서 조업 중인 선박은 항구로 돌아오지 말고 대기하도록 한다.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항구의 선박들도 수심이 깊은 곳으로 이동시키는 것이

좋다. 안 끝났다. 기능해양 5분에서 10분 간격으로 재폭이 된다. 특보가 해제될 때까지 안전한 장소에 머무르면서 기상특보를 잘 듣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기능해일 위험해 대비해.

0: KBS 퀴즈.
1: 어떤 도시는 사람들로 채워지고 어떤 도시는 텅 빕니다. 무엇이 차이를 만드는 걸까요? 리처드 파이저는 부동산 정책과 실무를 학문의 영역으로 끌어온 사람입니다. 전 세계 11개 신도시의 성공과 실패를 분석해 살아남는 도시의 구조를 찾아냈죠.
2: New towns are places where people theoretically can live, work, and play without ever leaving the borders of the town. What makes a successful new town? Ultimately, is how much people enjoy living there.
1: 성공하는 도시는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리처드 파이저에게 들어봅니다.

장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전기사고. 안녕하세요. 전기점검하러 왔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아니, 이러시면 큰일 납니다. 잘못된 전기 사용은 화재로 이어질 수도 있고, 우리 몸에 전류가 흐르게 되면 화상을 입거나 심장마비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고요.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하지만 때로는 목숨을 위협하는 전기. 안전하게 잘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기 코드는 전선이 아닌 플러그를 잡고 뽑아주세요. 낡거나 손상된 전기선은 새 걸로 교체하거나 손상된 부분에 절연 테이프를 감아서 사용합니다. 전기장판처럼 열선이나 전기선이 포함된 제품은 원통형으로 돌돌 말아서 압력을 받지 않게 보관해 주세요. 코드 하나에 많은 기기를 꽂아서 사용하지 마세요. 소비 전력이 높은 가전제품은 멀티탭이 아닌 벽체 콘센트에 꽂아서 사용해 주세요. 콘센트에 먼지가 쌓여 있다면 사용하기 전 청소기와 면봉으로 깨끗이 청소해 주세요.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면 콘센트 안전 덮개냐 구멍마개를 꼭 사용해서 아이들을 보호해 주세요. 당신이 매일 쓰는 전기, 당신을 위협하는 후기가 되기 전에 미리미리 대비하기!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화제 띠용띠용 어디 캔트리 넘버 원 이렇게 대처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불. 냉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불이야! 라고 외치고 비상대를 돌려 주변에 알려주세요.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고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화재 탈출 넘버 2 소화기 사용법 뽑는다 쏜다 쏜다 화재 진압 완료.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주세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군말이 있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도 제조 년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화재 탈출 넘버 3 이렇게 대피하세요. 불길이 커서 대피할 경우 물에 적신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주세요. 출입문 손잡이에 손등을 대보고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가스가 들어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에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자연학계나 불조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팽팽!

온몸을 아프게 하고 매일 해결해야 하는 일 때문에 내 시간도 없이 살다가 평생 바쁘게 걸어왔으니 다리도

0: 어? 실수를 해버렸습니다.
1: 큰일 났네.
0: 네, 이거 잠깐만 다시 할게요.
2: 공부, 내 삶이 언제까지인지 모르지만 내가 배운 걸 조금이라도 사회에 환원을 해야 되겠다.
3: 저는 안 되면 더 끝까지 하는.
4: 내가 좋아서 와서 하고 있고 이거 돈 줬으면

0: 못했을 거다.
1: 아무것도 부럽지가 않아요. 공부를 한다는 게 너무 행복해요.
2: 그 여유를 표현되면 저분들이 사법고시를 봐도 합격했을 거다.
3: EBS PD로도요. 저는 새로운 소은우열 PD라고 합니다. 제가 방송 후 PD를 하기 전에 4년 정도 학교 교사 생활을 했었는데
4: 시끌벅적한 초등학생들과 함께하면서 매일이 새로웠던 사회 초년생 시절. 저 역시 좀 더 앳된 모습인데요. EBS PD가 된 지도 벌써 5년. 여전히 배우고 성장하는 중입니다.
3: 지금 시간이 6시 32분입니다. 사실 6시 32분이면은 집에 가서 쉬고 그럴 시간인데 학원에 와서 수업을 가르치고 수업을 받는 분들이 있다고 해서 그곳에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바로 야학입니다.
4: 수업료 없이 공부한 학생들과 자원봉사하는 선생님들로 이루어진 야학. 어려웠던 시절 가족을 위해 희생하면서 학업의 때를 놓친 이들에게 야학은 배움에 대한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오아시스 같은 존재였는데요. 오늘의 야학 역시 약 50년 전 문을 열고 지금까지 명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3: 일단은 저희 부모님이 야학에서 만나서 결혼하셨고요. 제가 어쨌든 살아보니까 계속 교육 쪽에서 일을 하더라고요. 야학에 제가 왔을 때 그래도 체험을 하면 좀 다른 무언가를 느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고, 야학이 사실은 밤의 학교잖아요. 밤에 이제 본업을 하시고도 이제 와서 배울 만큼 열정이 있으신 분들이라면은 뭔가 본인들만의 이야기가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해서 그 이야기가 듣고 싶어서 야학에 왔습니다. 참고 야학에 왔습니다. 교무실에 왔는데.
5: 예,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4: 17년 차. 조재현 베테랑 선생님입니다.
5: 야학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뭐 우리 야학은 76년도에 개교를 했어요. 50년 다 돼가죠. 이게 초등학교 한 반, 그다음에 중학교 두 반, 그다음에 고등학교 두 반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7시 20분에 1교시가 시작돼갖고 40분씩 수업을 해요. 그래가지고 마치는 시간은 10시 15분에 마치고 있어요. 저희가 선생님 같은 경우는 47분 정도 계세요. 그리고 학생 수는 한 70여 명, 70, 80여 명 그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4: 1년에 두 번 있는 검정고시를 목표로 커리큘럼을 세워 공부한 이곳. 교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5: 신입교사 교육이 있는데 교육 내용들은 보통 여기 이게 교육 자료집이거든요. 네. 상록체험 학생분들과 같이 수업을 듣는 거예요. 똑같이.
6: 모의 수업은 20분 수업을 진행하고 교실 수업은 학생들과 같이 보통 진도에 맞춰서 수업을 잠깐 하시고 다른 약간을 하고
4: 원래 예비교사 교육과정은 약 8주간 체계적으로 진행되는 쉽지 않은 일정인데요. 생각보다 까다로운 교육과정, 그만큼 선생님들의 끈기와 인내가 필요한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5: 일단은 저희는 교사를 뽑는데 그냥 바로 임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기간을 가져요. 야학계 서울대 같은 과정을 거치면서 교사를 선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어떤 중간에 저희는 1년 단위로 끊어요, 야학 교사들을. 선생님이 바뀌어버리면 학생들에게 피해가 많이 가거든요. 제가 교사로 와갖고 페이를 받은 적은 한 번도 없고요. 받쳐주지도 않고, 예, 오히려 돈이 많이 들기도 하죠. 선수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전액 무료고요. 저희 운영적인 면에서는 세 가지 정도가 있어요. 첫 번째는 구비국비. 그 다음에 교장 선생님께서 계속 그 임대료라든가 그런 거를 일부 후원해 주세요. 졸업생들이나 그런 인원들이 와갖고 후원을 많이 해주시거든요. 그 세 가지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다 지금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럴 경우에는 간략하게 이 모의수업만 진행을 하거든요. 그러면 오늘도 준비를 해오셨죠?
3: 네, 모의수업 준비했습니다.
5: 모의수업 20분 분량의 모의수업을 준비해 오셨으니까 바로 또 모의수업을 진행하도록 저쪽으로 넘어가실까요? 잠깐. 선생님들 기다리고 계십니까?
3: 기다리고 계십니다.
4: 모의수업이란 앉아 계신 선생님들을 학생처럼 생각하고 수업을 시연하는 과정인데요.
3: 제가 그 일단 지원서랑 이력서를 좀 준비를 했는데요. 그 모의 수업 관련된 지도안도 있거든요.
4: 모의 수업에 앞서 야학에 관련된 면접부터 시작되었습니다.
5: 상록야학은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3: 상록야학 카페가 있더라고요. 이제 거기에서 항상 어떤 걸 하는지 항상 이렇게 잘 올라오길래 여기는 정말 체계적이고 잘 되어 있는 어떻게 보면 야학계 서울대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 지원하게 됐습니다. 네.
0: 일반적인 학생들이랑 우리 상록대학의 학생들과의 수업은 어떤 점이 달라야 할까요?
3: 이 부분을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었는데요. 초등학교에서 4년 정도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초등학생처럼 가르치면은 오히려 기분이 상하실 것 같다는 생각도 조금 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어떤 다른 영역? 그래서 너무나 전문가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5: 저희 학은 행사들이 많아요. 어머님들 친해지고 같이 생활을 하고 그런데 좀 중점을 더 두고 있어요. 시간을 좀 많이 내셔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시간 많이 남으시나요?
7: 바쁘실 것 같은데.
3: 네, 그래도 어떻게든지 이제 뭐 그 데이트할 시간을 줄여서라도
5: 엄청난 각오는
3: 결혼을 살짝 늦추더라도
1: 그 정도의 각오라면
7: 알겠습니다.
5: 네. 또 질문 없으시나요? 준비해온 수업을 진행하는 순서라서 그걸 좀 잠깐 좀 보여주실 수 있으시겠죠?
7: 네.
3: 정말로 임용보가 더 떨리는 것 같아요. 임용 모의 수업보다. 어떡하죠?
7: 차렷. 네. 선생님께 경례.
5: 안녕하세요.
7: 안녕하세요.
3: 저희 오늘은 중1 국어를 해보려고 합니다. 크게 배울 것들은 동임이 아니고 또 긴장을 했나 봐요. 동음이어가 혹시 뭔지 아시는 선생님 계실까요?
7: 모르겠어요.
5: 저희 선생님이 아니라 학생이고요.
3: 실수 연발에 식은땀이 납니다. 그 첫 번째 학생이 얘기해 보실래요? 이 어떤 거라고요?
0: 전 들어도 잘 까먹어서 한 번 더 설명해 주시면.
3: 그러면 제가 예시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죄송합니다.
0: 선생님.
3: 죄송해요. 제가
0: 새로
3: 하나 사드리겠습니다.
0: 아, 네. 아닙니다.
3: 네. 선생님들의 따뜻한 응원을 뒤로하고 다가온 수업 평가 시간.
0: 등을 돌리실 때가 많아서 그 부분은 조금 수정되면 근데 차츰 수업하시면서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7: 어쨌든 저희는 성인 학습자들이시고 고령의 학습자이다 보니까 학생들 개별로 질문하시는 거에서는 조금 유의하셔야 되세요. 그분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황스러워 하시거든요.
3: 감사한 마음으로 되새겨봅니다.
7: 야학에서 13년 차 수학교사 이재민이라고 합니다. 이게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우리 야학이 선생님들을 평가하고 그러지 않아요, 사실. 잘하고 못하고는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들 노력하시고 다들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본인이 그걸 어떻게 준비해 나가느냐의 문제이지 제가 감히 우리 PD님 잘했다 못했다고 평가하고 싶진 않고요. 다만 열정은 최고였습니다.
5: 다른 선생님 하시는 거 한번 참관하시면 어떨까요?
3: 네,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7: 됐나요? 네, 좋습니다. 굉장히 잘 따라왔어요.
3: 태양 선생님 수업 한번 직접 한번 들어보려고 지금 가려고 합니다. 따라오시죠.
4: 떨리는 마음으로 베테랑 선생님의 수학 교실에 처음 입성했는데요.
7: 우리 가방 한 번만 치워주시겠어요? 상록의 새로운 선생님께서 오셨어요. 그래서 선생님 소개 듣고 인사 나누고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잠깐 앞으로.
3: 네. 상록야학의 선생님으로 오게 된 손우려라고 합니다.
7: 네? 아우.
3: 동갑이.
8: 네? 동갑이라고요?
7: 누구 때문에 놀라는 거예요? 저 때문에 놀라는 거예요? 손. 함수는 선생님인 저와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는 약속이다라고 했어요. 제가 한 숫자를 부르니까 어머니들이 뭐라고 하셨어요? 숫자 하나를 딱 부르죠. 1대1 대응의 관계로 이루어진 이러한 것들을 함수라고 하게 됩니다.
4: 하나라도 놓치세라 집중하는 학생들.
7: 그러니까 답이 몇 번인 거예요?
9: 1번.
7: 몇 번?
9: 1번.
7: 1번입니다. 너무 잘하시네. 그러면 5분만 쉬었다 갑시다. 네. 알겠죠? 네, 5분만 쉴게요.
3: 안녕하세요. 어머님은 하시는 거 어떠세요?
10: 5분 뒤에
3: 재밌어요.
8: 어디서 자꾸 기억력이 없어.
3: 옆 네, 옆에서 엄청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8: 아, 공부하는 거 재밌어요, 저는. 너무 재밌어요.

0: 그리고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인데 이게 어떻게 나왔냐면은
1: 0 빼기 2잖아요.
0: 네.
1: 그거를 0 먼저 쓰는 게 맞아요? 0 먼저 쓰는 거예요, 항상?
2: 베테랑 선생님, 도와주세요. 정해진 공식을 어떻게 풀어 설명할지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0: 그 b에 y 먼저 나오고 그리고 이제 a에 마이너스 이렇게 해서 이제 이걸 보통 이렇게 수학을 사실 암기 과목이라고 많이 하는 이유가 공식을 많이 외워서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
2: 선생님 이게 맞나요?
0: 이제 그냥 일반 학생들이면 야 외워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이제
3: 외워볼게요.
0: 네. 아니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제가 준비를 안 한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절대 그런 뜻이 아니고요.
4: 이거는 제가 풀이해 드릴게요.
0: 네.
4: 아,
0: 네.
4: 아, 고생하셨습니다.
0: 네, 여러분 네. 죄송합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다음에 더 열심히 해서. 네.
4: 공식으로 하려면 어머니 공식 또 외우셔야 되잖아.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딱 외울 건 두 개. 뭐예요? 첫 번째. 그치, 현관 비밀번호.
5: 두 번째.
4: 그치, 통장 비밀번호. 딱 두 개만 외우시고, 우리는 좀 간단하게 가보자는 거예요. 어머님들, 만약에 나보고 기울기를 직접 구하라고 한다면, 제일 간단한 방법은 직접 이렇게 직각 삼각형을 하나 그리는 거예요. 직각 삼각형을 하나 그리고, 왼쪽으로 이만큼 이동할 때, 마이너스 이만큼 이동을 할 때, 그러니까 1에서 마이너스 3까지 어떻게 돼요?
6: 4칸
4: 떨어지죠. 그러니까 변화량이 4만큼 어떻게 돼요? 내려간다고.
2: 역시 베테랑이십니다.
4: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2: 오늘 수업은 이렇게 마무리됐는데요.
0: 내일 제가 이제 실제로 또 이제 국어 수업도 하잖아요.
4: 네.
0: 혹시 저에게 팁을 주신다면?
4: 너무 많은 것을 알려드리기보다는 네, 어머님들 눈높이에 맞춰서 여러 번 반복하신다 생각으로 하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눈높이에요, 정말. 이분들께 정확하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많은 수사여구들, 많은 것들이 너무 많이 붙으면 오히려 학습자들은 너무 힘들어하시더라고요. 오히려 조금 더 일반화시킬 수 있는 것 없는가? 아니면 내가 가르쳐야 되는 욕심들을 좀 버리고 그리고 하나라도 제대로 알려드리자라고 생각하고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0: 오늘 촬영은 이제 끝이 났고요. EBS 사무실입니다. 현재 시간 12시 38분이고 오늘 이제 첫 수업을 해봤는데 내일 수업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안 가고 남아서 수업 준비 좀 하려고 합니다. 현재 시각 2시 43분이고요. 내일 수업 준비는 어쩌면 된 것 같아서 내일 뵙겠습니다.
2: 대낮부터 찾아온 이곳은 서울 은평구의 한 청소년 센터. 야학 선생님들은 보통 낮에 본업을 하시고 저녁에 야학 수업을 오신다고 해요. 오늘은 베테랑 선생님의 본업 퇴근 후 야학 출근길을 함께 해보기로 했습니다.
0: 안녕하세요.
7: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7: 자, 알겠습니다.
0: 선생님 지금 어떤 거 하고 계세요?
7: 청소년 지도사입니다.
0: 아~ 네.
7: 청소년들과 같이 활동하는 프로그램들. 지금은 이제 운영팀으로 이동을 해서 회계 이런 다양한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운영 지원을 하고 있는 업무로 바뀌어가지고 배워가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2: 새로운 일에 적응하느라 바쁜 하루를 보내다 보니 어느덧 6시 퇴근 시간입니다.
4: 이고고고.
7: 엄카트로.
0: 어유, 감사합니다.
2: 야학에 가려면 시간이 빠듯해 보였는데요.
0: 식사는 언제 하세요? 식사할 시간이 없겠네요.
7: 아, 선생님 지금. 식사 안 한 거 치고는 살이 이렇게 쪘으니까 식사는 다 하겠죠? 근데
0: 네.
7: 에, 변명하자면 네. 진짜 변명인데 제가 네. 야학 들어오기 전에 이러지 않았거든요.
0: 어.
7: 네. 어머님들이 저녁에 너무너무 뭘 많이 사주시네요.
0: 사랑을 많이 드신 거네요. 바꿔 말하면은.
2: 사랑의 야학 이전에 들러야 할 곳이 있으시답니다.
0: 저희 그럼 어디로 가는 걸까요?
7: 아이들.
0: 오.
7: 어린이집에서 하원시켜서
0: 네.
7: 네, 저희 집에다가 데려줘야 되겠죠?
0: 아이들은 몇 분 정도 계신지
7: 쌍둥이 아이들 키우고 있고요.
5: 청소년 지도사 일도 하시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선생님 역할도 하시면서 아버지 역할도

0: 하시는데 다 세 개 다 하는 게 진짜 전 지금 PD도 하나 제대로 못하고 있거든요.
1: 일이라고 생각해서 막 의미를 많이 두고 그러진 않은 것 같아요. 특히 야학 같은 경우도 누구를 돕겠다라고 하는 이타심? 네네. 절대 아니거든요. 뭐냐면 저는 그냥 재밌어요. 감사라고 생각. 만약에 내가 그렇게 했다라면 전 오래 못했을 것 같아요. 우리 야학의 어머님들한테 맞는 교재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뭐 수업 준비를 하면서 교재도 만들고 또 제가 모르는 건 찾아가고 수업 시간이 1시간이어도 1시간, 2시간이어도 수업 준비는 그보다 더 많은 시간이 걸리잖아요.
2: 낮에는 청소년 지도사, 밤에는 야학 교사에 밤낮 없는 쌍둥이 유학까지 해내는 베테랑 선생님.
0: 와이프 분께서 이제 살짝 아쉬워하시지 않으실까.
3: 애가도 있고
1: 사실 네. 저희 짝꿍이 도와주지 않는다면 정말 불가능한.
0: 그런 짝꿍을 어떻게 만나는 거예요?
1: 야학에 같이 있던 수학 선생님께서 저랑 너무나 잘 맞을 것 같은 사람이 한 명 있다고 뭐 만나보면 어떻겠냐고 해서 소개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지금의 짝꿍도 사실 야학을 통해서 만나게 된 거죠. 보고 있어도 보고 싶어서 결혼을 했거든요.
0: 이런 너무 좋은 명언이.
1: 네, 정말 보고 있는데도 너무 보고 싶더라고요. 야. 그래서 안 되겠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도 보고 싶은데 같이 결혼하자.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됐어요.
2: 사랑해도 베테랑, 선생님께 사랑을 배우는 동안 어느새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I knew you'd fit me like a glove.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가족들이네요.
4: 화가 날 때가 있어요. 울고 울고 할 때가 있는데 본인한테 매우 중요한, 인생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그 부분을 배우자로서 당연히 존중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고생하고 있다. 네, 진짜 최선을 다해서 고생하고 있어서 저도 많이 힘내겠다.
2: 가족의 지지 속에 비로소 선생님은 또 다른 가족이 있는 야학으로 향합니다.
0: 어쨌든 무보수로 일을 하시는 거잖아요. 맞아요. 신기한 것 같아요. 어디서 그런 원동력이 나오는지.
1: 무보수기 때문에 하지 않을까요?
0: 진짜요?
1: 오히려 저희 야학에 계신 선생님들 중에서 과연 이게 돈 받는 일이었으면 이렇게 했을까? 그러니까 돈을 받으면 또 이게 일이 되고 재미가 없지 않을까? 야학 선생님들은 가르친다라는 이야기도 잘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어머님들께 배우는 게 더 많거든요. 저도 그래요. 삶에 대한 태도 아니면 정말 본인이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한 열정.
2: 학생과 선생님이 서로 배우고 성장하며 교학 상장을 이루는 야학.
1: 우리 학교에는 배움밖에 존재하지 않는다. 선생님들도 배우고 학생들도 배우고 거의 다 왔어요, 저희.
2: 오늘 있을 국어 수업에도 따뜻한 마음을 담아보기로 합니다.
0: 안녕하세요. 네, 저는 어제 처음 상록 야학에 온 손우열 교사라고 하고요. 네, 저는 이제 오늘 국어 수업 하려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크게 배울 게 어떤 거냐면은 다이어랑 동음 이어요. 또 그냥 수업만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제가 사실 살짝 준비한 게 있는데 이 노래가 무슨 노래인지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5: 손을 드셔야 되는데? 누가 먼저 제 먼저 했죠? 저 뒤에 빨간 베레모 뭐 어머니가 드신 것 같은데 제목이 뭐죠? 누구 노래? 3, 2, 1 다시 그러면은
6: 박원빈?
5: 아니야. 아쉽지만?
6: 아니야
5: 해주시면 안 돼요. 아쉽지만 땡입니다. 자,
2: 다행히 즐거워해 주셨는데요.
0: 이제 어머니 먼저 드셨어요.
7: 박현빈의 샤방샤방.
0: 그렇습니다. 박현빈의 샤방샤방. 여러분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자, 이게 어떤 거냐. 요즘 젊은 친구들이 먹는 초콜릿이에요. 네, 한번 드셔보시겠어요? 네, 사실
7: 감사합니다.
0: 네, 한번 직접 지금 드셔보셔도 됩니다.
2: 맛있는 간식과 신나는 노래. 남녀노소에게 필승의 수업 방식이 아닐까요?
0: 제일 크세요? 방금 여기서 박현빈이 어떤 노래를 불렀죠? 뭐라고 했죠? 아주 그냥?
8: 주교조요라고
0: 했어요. 자, 죽여줘요가 우리가 뜻이 하나일까요? 여기서 박현빈 말하는 죽여주는 건 뭐예요? 진짜 죽이는 건 아니겠죠? 하나는 걸 죽여준다. 자, 우리가 지금 이 말하는 죽여줘요가 다이어예요.
2: 그런데 분위기만 신경 쓰다 보니 쎄한 느낌이 듭니다.
0: 근데 제가 실수를 해버렸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이게 배가 도우미어예요. 이거 잠깐만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다시 할게요. 죄송합니다.
2: 아무래도 눈높이를 분위기로 잘못 이해한 것 같습니다.
0: 한번 실수를 하고 나니까 머리가 또 새하얘지더라고요. 어르신들이 눈빛이 너무 진지하니까 오히려 더 제가 실수하거나 뭔가 그랬을 때 그냥 일반 학생들 대할 때보다 훨씬 더 긴장이 되더라고요.
2: 내실 있는 수업에 보다 집중하기로 합니다.
0: 동음의어는 같은 음인데 뜻이 다른 거예요. 먹는 배, 타는 배, 사람 배, 그리고 내리는 눈, 그리고 이제 보는 눈. 이런 식으로 하나의 단어인데 뜻이 다 각각 다른 거고요. 다이어는 뜻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이제 서로 관련은 있지만 중심 의미랑 주변 의미로 나누는 걸 말해요. 입하면 보통 뭐를 더 많이 쓰시나요? 네, 사람 입이 제일 많죠. 근데 어디 들어갈 때 뭐라고 해요 저희가?
3: 입구라고
0: 하죠, 그죠? 이거는 조금 더 어려울 수 있는데 강이 바다로 들어갈 때 뭐라고 해요? 하구라고 하죠, 그죠? 그것도 입구자입니다. 저희가 어쨌든 제일 많이 쓰는 입은 뭐예요? 사람 입. 그거를 그러면 뭐라고 하죠? 중심.
3: 중심.
0: 오, 그렇죠. 너무 잘 썼어요. 중심 의미죠, 그죠? 중심 의미. 손을 닦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혹시 농사 지어보신 선생님이실까요? 아, 다 지어보셨어요? 수확 절 때 어때요? 뭐가 모자라요?
3: 손이
0: 모자라죠. 네, 그 손은 이제 주변 의미인 겁니다. 동음이어와 다이어의 비교인데 차이점은 이제 동음이어는 의미상 서로 관계가 없는 거였잖아요. 우리 먹는 배랑 타는 배랑 관계? 없죠. 없으니까
2: 학생들이 원하는 바를 제대로 주는 것. 베테랑 선생님이 말씀하신 진짜 눈높이 수업이란 이런 걸까요?
0: 학생분들을 집중시키기 위해서 저는 트로트를 준비를 했거든요. 근데 트로트를 얘기할 때보다 개념을 설명하거나 예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 오히려 더 집중한다는 느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한테 시간은 되게 소중한 거고 이거를 명확하게 아는 게 훨씬 더 중요하구나 라고 느꼈습니다.
2: 수업이 끝나고 어머님 아버님들이 모처럼 야식을 드신다기에 저도 숟가락을 얹어봤습니다.
0: 혹시 어머니는 죄송해요. 드시는데 제가 갑자기 말 걸었어요. 화장 놀라셨네. 어머니는 약 왜 하시는지.
6: 부모님이 좀 평생이 그래가지고 안 가르치고 주고 그래서 저도 그게 목이 항상 목이 말랐어요. 뭐 공부를 해야 된다는 생각에.
9: 근데 나는 뭐 자랑스럽지도 않았었어요. 공주 국도학교를 시험을 봤는데 아버지가 안 보내주는 거야.
0: 그렇죠.
9: 공주여고.
0: 공주여고 가기 힘든데.
9: 네. 네. 그랬는데 아버지가 안 보내줘가지고 하루를 울었는데도 안 보내주더라고. 그래서 이제 끝내는 못 다니다가 객지에 나와가지고 동생들이 6명이 있어요. 그때 당시에는 다 동생들을 그렇게 내가 희생을 해갖고 동생들을 가르치는 세대였었어.
0: 공주 여고를 가셨던 삶을 선택을 한다면은 뭘 하고 싶으셨어요?
9: 선생님을 좋아해가지고 아마 선생님.
2: 마음속 응어리를 하나씩 풀어내 봅니다.
9: 눈물 나는 세월을 살았었는데 지금은 너무 행복해요, 이제. 그냥 공부하다 죽어도 괜찮다는 생각.
2: 낮에는 주로 본업을 하고 밤에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수업을 들으러 오는 주경 야독 만학도. 이분들은 왜 이렇게 공부에 진심인 걸까요? 특히 눈을 빛내시던 두 분의 이야기가 궁금해졌습니다. 서울 성북구의 한 주택가. 첫 번째 가정 방문 장소는 이곳인데요. 전문가의 손길과 세월이 묻어난 장비들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미용 경력 50년의 원장님, 최선희 어머님인데요.
10: 어느 때는 손님이 기다리다 못하고 가시는 손님들도 많이 있어요. 한 6시까지는 제가 끝내야지 돼요.
0: 약 다니시기 전에는 보통 몇 시까지 영업하셨나요?
10: 9시, 10시까지. 그냥 전보다도 공부가 더 중요해서 조금 돈을 포기하고 제가 나가고 있어요.
2: 학업을 위주로 제2의 인생을 꾸려나가는 어머님. 미용 실력은 이미 베테랑이신데도 요즘 공부 열심히 하기로 소문이 자자하신답니다.
11: 아침에 내가 애를 유치원에 놓고서는 여기를 지나가요. 보면 혼자서
0: 공부하고 있어요?
11: 네.
0: 와.
11: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여기 부석이 한다고.
0: 야.
11: 대학원까지 간다고 했지? 대학원?
10: 네.
11: 네.
0: 와.
2: 일남 이녀 자식들 다 키우고 이제 마음 편하신 만한데 자취해서 공부를 하십니다.

0: 저는 안 되면 더 끝까지 하는. 저는 잘 되면 뭐 일찍 포기를 하는데, 네. 안 되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데 안 되면 끝까지 하는 성격이에요.
1: 공부가 지옥이라는 꼬마 손님은 원장님이 왜 공부를 하려는지 의문인데요.
0: 외국에 갔을 때 네. 아무것도 모르고
2: 어디 가셨어요?
0: 길을 잃어버렸다.
3: 미국 그때 하와이인가 갔다 왔는데 거기랑 막 모든 간판이 모든 게 다 막 영어로다가 막 물렸더라고요.
0: 뭐 눈을 고 뭐 생활하는 건 재밌었는데 왠지 뭐 누구하고 대화를 하려도 대화도 안 되고 뭐 하나 뭐 보려도 글씨 하나도 아는 것도 없고 그 저는 뭐 간판 하나 볼 줄을 알기를 해 뭐. 진짜 너무
4: 복잡해. 우리 아줌마 고마워. 포기하면
2: 배추를 세지 않아요. 야,
1: 행복하다. 꼬마 손님의 응원처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도전하셔서 근사한 학사모 쓰실 날이 꼭 오기를 기원합니다. 한편 이곳은 서울 중랑구의 한 섬유업체. 작업이 한창인 가운데 어제 아버님을 가정 방문하기로 했는데요. 섬유 경력 50년 박화식 아버님입니다.
2: 안녕하세요.
5: 안녕하세요.
2: 아버님 지금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요?
5: 옷을 재단해서 여기에서 옷을 지금 만드는 과정이죠. 옷을 만들려고 하니까 50분 정도 이렇게 만졌다 들었다 놔야 되거든요. 나를 보고 옷을 준 거니까 어떤가요? 우리 회사의 얼굴이니까 나갈 때는 또 우리 그 얼굴에 맞게 잘 만들어줘야. 저희가 한 50년 가까이 있습니다. 저희 집안이 이게 섬유 집안이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저희 할아버님 뒤에서부터 섬유를 하셔가지고.
1: 전문 분야가 있는 아버님도 야하게 다니시는 이유가 뭘까요?
5: 한국 나이로 결코 작지 않은 나이인데 그래도 뭐 어떻게 보면 좋은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어떻게 보면 그 대한민국에서 혜택을 받는 사람이라고 봐야 되는 생각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좀 더 배워서 그런 사람들 위해서라도 저희들을 좀 이렇게 더 열심히 해서 학교를 좀 이렇게 전통을 잘 살려나가야 되겠죠.
1: 야하게 가기 위해 아내에게 업장을 맡기고 한 시간 일찍 퇴근하신다는 아버님을 따라가 봤습니다.
2: 보통 이렇게 그런 버스 타시면은 주로 뭐 하세요?
5: 주변에서 이제 습관적으로 꺼내는 거죠.
2: 아, 뭐, 습관적으로 어떤 거? 네.
5: 좀 이렇게.
2: 노트가.
5: 아, 네. 네. 선배들이 이게 이런 작은 노트를 갖고 다니더라고요.
2: 공부에 대해 진심이시네요.
5: 여기 그 저기 네. 국어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들한테 가랑비에 옷이 젖는다고. 처음에는 그것이 말씀이 잘 안 들어올 수도 있는데 네. 이제 계속 이렇게 듣다 보면 네. 그 효과를 봐서 결국은 다 그렇게 좋은 결실을 맺는 거니까.
2: 쉽지 않은 스케줄인데 힘드신 거 없어요?
5: 이게 많이 힘들죠. 네. 네, 많이 힘드는 건 맞아요. 힘드는 건 맞는데 뭐 집사람이 있던 간에 또 이렇게 잘 다독여줘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용기 있게 또 이렇게 서포트 해주니까.
2: 반려분들은 몇 분 계세요?
5: 지금 딸이 둘인데 다 출가를 하고 처음에는 좀 의아해하죠. 아니 아빠가 이 나이에 왜? 그래도 뭐 좀 열심히 하려고 하니까 애들이 응원해주는 편이죠.
1: 가족을 위해 애써온 아버님에게 이제 가족들이 가장 큰 힘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그날 밤.
2: 오, 집이 너무 좋은데요? 아버님 이제 뭐 하세요?
5: 밥을 못 먹었으면 저녁에 와서 이제 두 사람하고 같이 밥을 먹게 되는 거고.
1: 야학이 끝나고 오면 이 시간에 저녁을 드십니다.
2: 공부는 댁에 오셔서 한 어느 정도 하세요?
5: 30분 정도에서 1시간 정도 해요. 어쩔 수 없죠. 그래도 일이 그러니까 하나라도 다 내 가슴 열려고 내 거 가져오는 거니까. 남 주는 게 아니고 내한테 가서 네 양식이잖아요. 내한테 주는 거니까. 공부. 내 삶이 언제까지인지 모르지만 하늘이가 정하겠지만 그래도 배워서 어차피 이 세상에 왔으니까 내가 배운 걸 조금이라도 사회에 환원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1: 오늘도 잠을 줄여 마음의 양식을 쌓는 아버님. 야학에서의 배움을 세상과 나누고 싶다는 아버님의 꿈을 응원하겠습니다. 오늘은 보다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예체능 수업이 없는 야학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미술 수업을 준비 중입니다.
6: 안녕하세요. 예쁘게 찍어주세요.
7: 인사 좀 드릴게요.
8: 네.
7: 차렷, 네.
8: 안녕하세요. 네.
1: 시험 스트레스도 덜고 인지능력 향상에도

0: 도움이 되는 행복했던 추억을 그림으로 표현해보는 시간입니다.
1: 일단은 모둠을 만들 거예요. 이게 마주 앉아서 서로 같이 이렇게 협동을 하는 수업이거든요. 책상을 네, 이렇게 돌려서, 네,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이렇게. 네, 세로로 다 돌려서, 네, 세로 돌려서.
0: 평소에 어르신들께서 접하지 않으셨을 것 같은 재료들을 다양하게 준비했는데요. 초도구 활용을 통해 정서와 인지능력 모두의 보탬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우선 모둠별로 각자의 추억을 꺼내보며 브레인스토밍을 합니다.
1: 자, 지금 눈앞에 도화지가 하나씩 있고요. 연필, 그리고 다양한 색칠 도구들이 있어요.
0: 파스텔부터 점토, 목공풀까지 생소했던 도구들에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서 동심이 새록새록 솟아납니다.
2: 이건 이렇게 쓰는 거래. 나도 안 해봤는데.
3: 안 나와.
4: 그래서 자꾸 떨어지네. 예쁘게.
3: 아이고, 내가 생각해도.
4: 배경도 해보자.
5: 생리하고.
6: 네.
5: 네.
4: 이제 나이가 많아가지고 네. 이번에 돌아가셨거든요.
6: 아이고, 예쁘. 어떻게.
0: 다채로운 파스텔 색깔만큼 다양하고 아련한 각자의 추억들이 도화지 위를 물들입니다. 그리고 색칠하고 만들고 붙이면서 행복했던 감정도 다시 한번 느껴봅니다.
1: 네, 그러면 우리 이렇게 해서 일본 모둠부터.
7: 외갓집이 생각나가지고 그냥 풍경 그렸어요.
8: 네, 옛날 생각나서. 네.
7: 외갓집 가는 거가 그냥 즐거웠어요. 집에서는 그냥 늘 구박동 의료였는데 외가 가면은 조금 대우받으니까
8: 외갓집 가서 그냥
7: 그래서 방학 때면은 그냥 외갓집으로 가서 그냥 한 달간 살다 오고 그래요.
9: 어, 뿌리까지 그렸어. 와.
10: 아니야, 몰라. 그냥 어, 우리 시골에 어렸을 때 그 자랄 때 이런 모습이 집 있고 나무도 있고 앞에는 강이 이렇게 있어요. 집에. 그래서 맨 뭐 산골짜기니까 이렇게 별도 보이고 달도 보이고 구름도 보이고 맨날 이런 거 보고 어렸을 때 이렇게 자라서 이렇게 그랬습니다.
11: 내가 감사합니다. 내가 이루고 싶은 걸 아들이 대신 이루어줘가지고 공부를 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요거는 이제 아들이고 요건 내가 한번 말썽도 안 입히고 자기 가는 대로 잘해서 지금 잘 하고 있습니다.
0: 한편 요즘이 가장 행복하다는 분들도 계셨는데요.
12: 저는 네. 가방을 메고 6시만 되면 상록야학을 와요. 네. 횡단보도를 건너서 차를 따라서 전철을 타고 정말 따지자면 1시간인데 여기까지 오는 게 참 행복했는데요. 네. 오늘도 이렇게 이런 시간을 진짜 해볼 수 없는 거 상상도 못한 걸 저는 하게 되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13: 감사합니다. 저는 상록학교 학교를 그렸어요. 저는 자면서도 학교에 대해서 감사하고 고맙게 이 시절이 제일 행복하고 너무 감사해서 어떨 때는 사실 눈물도 날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그렸는데 제가 사과고 쓰고 대학 졸업하고 싶어서 이렇게 마음만 있는 거죠. 무지했던 내가 공부를 하면서 하나하나 알아가는 게 너무 감사해서 너무 행복해요. 제가 다닌 지 3년 됐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제 그게 제 친정 같아요. 그래서 너무 좋아요. 감사하고요. 그래서 그 학교를 그렸어요. 감사합니다.
1: 네.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 이런 그림 다들 처음 해보시는 거죠?
7: 어쩔쩔해요.
1: 어쩔쩔해요?
14: 어렸을 때 이런 걸 좀 잘 배워놨으면 좀 지금쯤 이렇게 그림도 하나 멋있게 그릴 수 있는 자신감이 있을 텐데
15: 일찍 이런 걸 좀 했더라면은 참 추억도 많고 좋았을 건데 그 시절에는 이런 걸 못 누려보고 컸다는 게 참 시절을 잘못 만났다는 것이 억울한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오늘 좋은 경험했습니다. 선생님들 덕에.
1: 뭐가 어머님 아버님들에게 더 도움이 되는 걸까 고민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제 진심이 조금이라도 전달이 됐다면은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랬나요?
16: 네.

0: 야학 교사로서 마지막 수업을 뿌듯하게 마무리했습니다. 오늘은 왠지 입구부터 남다른 긴장감이 느껴집니다. 바로 야학에서 내신고사를 보는 날인데요. 담당 선생님을 도와 내신고사 감독을 하기로 했습니다. 네, 뒤에 네, 부탁드립니다. 네, 뒤로 넘겨주세요. 네, 어머니. 이제 시험지 다 받으셨으면은 이제 시험 시작하시면 됩니다. 숨소리조차 조심스럽죠? 수능 시험장을 방불케 하는 긴장감입니다. 아무리 인상을 써도 어젯밤 분명히 본 건데 기억이 안 나기도 합니다. 드디어 시험이 끝났는데요. 선생님은 이어서 바로 점수를 내십니다.
1: 그럼 이제 채점 하시나 봐요?
2: 그렇죠. 시험을 네. 마쳤으니까 이제 네. 채점을 하고 네. 돌아가야죠.
1: 비가 오네요.
2: 그렇죠. 나름 열심히 좀 수업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점수가 이렇게 잘 안 나오네요.
1: 상록에서는 왜 내신고사를 보는 걸까요?
2: 수업을 진행해 오면서 학생들이 얼마나 잘 따라와 주고 계시느냐를 이제 점검하는 차원으로 그런 목적이 있고 그 다음으로 이제 사실은 이제 학생들이 이제 되게 부담스러워서 이 시험이라는 것 자체 왜냐면은 수십 년 동안 이제 이런 거를 시험이라는 걸 이제 안 보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대체로 한 50점 이상은 다들은 좀 맞을 수 있도록 출제를 하고 실제로 그렇게 나오기는 해요.
0: 저도 채점을 해보기로 했는데요.
1: 18번을 보면은 네. 소개하다인데 이제 뜻은 맞는데 한글이 틀렸어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하세요?
2: 맞는 걸로요. 그래서
1: 이 학교였으면 사실 조금 틀린 거거든요.
2: 그렇죠.
1: 평가에서 나누는 게 아니라 정말 응원의 의미로 내신고사를 본다고 볼 수 있겠네요.
2: 맞습니다.
1: 네.
2: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1: 44점입니다.
2: 네.
1: 오늘 또
2: 채점.
1: 네.
0: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오늘은 선생님들만의 5교시가 있는 날.
1: 오, 여기 맛집인가 봐요, 여기.
3: 여기 네.
1: 여기서 많이 드세요?
4: 감사합니다. 저희는 이걸 5교시라고 부르거든요.
1: 아, 5교시라고 부르세요?
4: 네.
1: 왜 5교시예요?
4: 학교 수업이 이제 네. 4교시까지니까
1: 네.
4: 4교시 끝난 보충수업 뭐니뭐니 해도 네. 학교 생활의 끝은
1: 네.
4: 네, 수업 끝나고 먹는 떡볶이
5: 하굣길에 먹는
4: 네.
0: 아침부터 본업을 하고 와서 야학 수업까지 하루가 고단한 선생님들에게 5교시는 무척 소중합니다.
6: 근데 이 5교시가 되게 의미 없게 술을 마시고 이런 자리가 있기보다는 정말 수업을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 모를 때 5교시에 너무 많은 꿀팁을 받고
1: 선생님은 어쩌다 야학하신 지 얼마 되신 거예요?
6: 저요?
1: 네.
6: 저는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는데 뭐 한 7년? 학생들한테 좀 지칠 때쯤 선생님들이 재밌고 선생님들이 지칠 때쯤 학생들이 재밌고 해서 남아있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야학에서 수업을 하면 학생들에게 뭘 준다는 느낌보다 여기 온 것 자체가 굉장히 힐링이 되고 이거 여기 온 것 자체가 저는 스트레스를 푸는 수단이 되는 것 같은데
0: 올해 21살 막내 선생님은 어떻게 야학에 오게 됐을까요?
7: 교수님이 이렇게 뭔가 공부해서 어디다 쓸 거냐고 자리를 찾아가야 된다고 하셔가지고 오게 된 것 같아요.
0: 대학생 때부터 야학에서 수업하다가 갓 졸업한 선생님도 있습니다.
8: 근데 약간 그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서원쌤이랑 제가 막내 포지션이고 하다 보니 어머님들한테도 좀 이렇게 어리광하는 캐릭터 같지만 사실 어머님들이 한 번도 그런 뉘앙스로 저희를 대하신 적이 없거든요.
4: 제가 거의 손잡버린 이런 선생님들한테 우리 선생님 하시면서
0: 배움에 나이가 없듯 가르침에도 나이가 없다고 생각하고 서로 존중하는 사제지간입니다.
4: 학생분들 사이에서도 조금씩 서로들을 위하는 마음이 있어요. 일 때문에 늦게 오는 친구가 있다면 프린트도 다 챙겨서 주기도 하고 작년의 사례인데 우리 야학의 화장실에 수건이 매번 바뀌고 있다는 걸 몰랐어요. 사실 어느 날 보니까 누군가는 이 수건을 매번 갈고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거죠.
0: 선생님들이 대가 없이 수업을 하고 시간을 내어 운영해온 야학인 만큼 학생들도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사랑을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0: 저는 오히려 PD님의 말씀이 너무 궁금해요. 저희 야학의 이미지?
1: 네네네. 네. 요즘 인류의 상실이란 말 많이 쓰잖아요. 네. 사실 그럴 상황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여기에 오면 인류애가 충전된 느낌이에요, 진짜. 어디서 이런 뭔가 대가 없이. 사실 요즘은 사람들이 다 손익 엄청 따지고, 이해관계 엄청 따지고, 그런 경우가 되게 많은데, 여기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학생분들도 제가 뭐라고 진짜 실제로 촬영으로 온 사람인데도 정말로 너무 반겨주시는 거예요.
2: 앉으셔도 되는데.
1: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부장님, 옛날 야학도 이랬었나요? 그러니까 몇십 년 전 야학도 이렇게 더 끈끈했었는지.
3: 표출되는 게 좀 차이만 있을 뿐이지 근저에 흐르는 거 다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타적인 삶, 그 사람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그런 것들은. 저는 83년도부터 시작을 했고요. 선배가 여기 야학 교사를 하고 있어서 저도 알게 돼서 같이 이제 참여하게 됐죠. 젊었을 때는 몰랐어요. 그냥 저도 이 야학생활에서 많이 성장하거든요. 실제로 저도 제 삶을 인생을 안 돌을 닦는 그런 게 큰 것 같아요. 여기는 사람이 사는 데입니다. 인간이 사는 데고 사람이 사는 데라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타적인 삶을 사는 것이 좀 더 좋은 업부를 쌓고 또 이 세상에 온 내 숙제를 풀고 가는 그런 길이라는 얘기들을 많이들 하는데 그런 측면 생각을 좀 많이 하는 편이죠.
4: 나의 공부라는 건 새로운 삶. 감사합니다.
5: 나의 공부란? 내가 지금 현재 제일 만족해요. 아무것도 부럽지가 않아. 속상한 일이 있어도, 뭐, 힘든 일이 있어도 공부를 한다는 게 너무 행복해요. 지금 최상이야, 나의 컨디션. 나의 행복만.
6: 저요? 공부라니요? 공부란 생명이죠.
7: 저도 56년 만에 왔어요.
8: 네. 모르겠네.
9: 나의 행복이나?
10: 행복하게 그냥
11: 마지막 잘 사는 거?
10: 사는 거.
11: 그런 것 같아.
10: 마지막에 아들들은
11: 자식한테 맞추는 거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10: 항상 마음에 걸렸을 거예요.
11: 지금은 이제 끝까지 맞추려고요. 끝까지 잘 맞추려고요. 고맙습니다. 네,
12: 감사합니다.
13: 가르치려 주는 사람이 없는 이상한 학교. 학생과 선생님이 서로 배우며 조건 없는 사랑을 주고받는 야학. 야학 교사로서의 제 근무는 끝이 났지만 어둠을 밝히는 사랑과 배움의 등불이 앞으로도 영원하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지비 국민행동요령 가스사고. 가스점검 나왔습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가스 제때제때 점검하지 않으면 가스폭발, 화재 등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요. 만약 가스가 새는 것 같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첫 번째, 창문과 문을 열어 환기를 시켜주세요. 이때 가스 주변에서 전기용품 사용을 스탑! 전기 스파크가 폭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위험합니다. 두 번째, 불꽃 점검! 가스냉기의 불꽃은 원래 파란색인데요. 만약 붉은색 불꽃이 나타난다면 습도가 높거나 산소가 부족한 상태. 창문을 활짝 열고 화구를 깨끗이 청소해주세요. 세 번째, 점검액을 만들어 확인합시다. 주방세제와 물을 2:8 비율로 섞어 중간 밸브 주변에 솔솔 발라주면 끝! 거품이 보글보글 불어오르면 가스 누출을 의심해야 합니다. 가스가 누출된 것 같을 땐 119나 지역 가스 공급소로 신고합시다. 가스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요, 점검원이 방문했을 때 문만 열어주시면 빠르고 정확하게 점검해드립니다. 그럼 여러분의 안전한 하루를 위해 오늘도 열심히 움직여볼게요. 펜타! 다음 차례는 1107호!

0: 오케이, 가 봅시다.
1: 중학생 때 나의 좌우명은?
2: 실패는 있어도 후회는 하지 말자.
1: 나에게 가장 소중했던 물건은?
2: 자전거.
1: 나는 중2병이 왔다 안 왔다?
2: 중2병이 왔던 것 같아요. 근데 중2병이 나쁜 것 같진 않아요.
1: 내가 했던 가장 큰 일탈은?
2: 은색 반짝이는 바지를 입고 춤을 췄던 거?
1: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2: 책 읽어라. 그리고 좀 더 놀아라. 네, 안녕하세요. 수의사이자 동물행동 트레이너 설채연입니다.
1: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2: 중학교 때는 연애 고민을 좀 했죠. 좋아하는 여자친구가 저를 안 좋아해줘서. 네. 그거 이외에 뭐 저는 학습에 대한 고민 그런 것들은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1: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이 있다면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2: 지금은 그 연애와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내 세계 전부인 것 같지만 진짜 아무 일도 아니다라는 걸 꼭 얘기하고 해주고 싶어요. 네. 저도 그랬거든요.
1: 학창시절 꿈은 뭐였어요?
2: 처음에는 치과의사도 꿈이었고요. 그러다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넘어가면서 그때부터 꿈이 수의사가 됐었어요.
1: 수의사라는 꿈을 갖게 된 계기가 있나요?
2: 그냥 부모님이 치과의사 좋다 막 이래서 치과의사라는 꿈을 가졌다가 어? 나는 왜 치과의사를 하려고 하지? 라고 생각했는데 별 이유가 없더라고요. 근데 동물은 워낙 좋아하니까 동물을 좋아하고 그러면 이 친구들을 치료하는 일이 상당히 재밌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처음엔 그런 생각으로 되게 단순하게 수의사라는 직업을 꿈으로 가졌었어요.
1: 진로를 선택하는데 부모님의 반대는 없었나요?
2: 요즘 친구들한테 그런 얘기 하거든요. 저는 부모님 말 안 들어서 성공한 사람이라고. 지금과는 또 많이 달랐어요. 수의대의 위상이나 느낌이. 저 때는 막 그런 얘기도 많이 했거든요. 소똥구멍에 손 집어넣는 사람, 뭐 그냥 뭐 개 파는 사람, 막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수의사의 위상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을 때고, 나중에 행동학 공부를 할 때도 수의사가 무슨 행동학을 하냐 이러면서 되게 반대하셨는데, 뭐 저는 그냥 제가 하고 싶으니까 했죠. 부모님 말 안 들어서 성공한 사람. 네.
1: 현재 하고 있는 일의 장점과 단점은 뭘까요?
2: 말을 못하는 동물을 치료한다는 게 장점이자 단점이에요. 왜냐면 얘네는 자기를 낫게 해주는 대상이란 걸 몰라요. 그래서 말이 물리기도 하고 가슴 아프기도 하지만 오히려 그렇게 말 못하는 동물을 고쳤을 때 우리가 치료해줬을 때 동물이 이제 행복해지고 그걸 보는 보호자가 같이 행복해질 때 또 훨씬 더 큰 보람을 느껴서 네, 장점이자 단점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1: 수의사란 한마디로 어떤 직업일까요?
2: 되게 어려운 직업입니다. 하지만 아주 보람있고 흥미로운 직업.
1: 수의사가 되고 이룬 성취는 무엇이 있나요?
2: 뭐 아직 다 이루지는 못했지만 뭔가 올바른 반려견 문화를 만들기 위한 첫 발은 내딘 것 같아요.
1: 10년, 20년 후 수의사라는 직업에 대한 전망은 어떨까요?
2: 처음에 수의대 들어갔을 때만 해도 저희 어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수의대 간다라고 하면 별로 안 좋아했었고 수의사 선생님이 아니라 아저씨라고 부르는 사람도 진짜 많았고 근데 지금은 제가 너무 기분이 좋은 게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를 데리고 얘 꿈이 수의사예요. 선생님 꼭 만나보고 싶대요. 라고 해서 왔을 때 좀 기분이 너무 좋거든요. 그만큼 지금 한 20년 사이에 수의사라는 직업의 지위나 그런 것들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고 10년, 20년 후에 전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 수의사가 되고 싶은 학생이 있다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2: 되게 아쉬워요. 이게 되게 여러 가지 능력이 필요하고 공부보다도 더 중요한 요소들이 있을 텐데 어쩔 수 없이 이 교육과정 안에선 특히 뭐 수의사나 이런 면허가 있는 직업을 하려면 지금부터 공부를 열심히 하라는 얘기밖에는 지금은 그거 이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얘기밖에는 못할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우리 친구들 되게 힘들고 저보다 더 치열한 학창시절을 보내고 있겠지만 저는 그냥 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지금 있는 게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고 저도 그랬잖아요. 좀 더 놀아봤었으면 좋겠다고. 좀 더 행복한 방법을 많이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네.

TV 국민행동 요정 지진 회의 액템. 오늘 공부할 재난 보감. 바다 밑에서 땅이 급격하게 움직이면서 생겨난 에너지가 무시무시한 파도가 되어 육지를 덮치는 현상이 지진 회의이다. 보통 쓰나미라고 부르지. 먼 나라 이야기라고 생각한다면 우산. 일본과 가까운 우리나라도 결코 안전하지 않으니 명심해두길 바란다. 사전 대비. 내가 있는 곳이 위험지역인지 확인하고 대피할 장소를 미리 숙지하는 건 물론 파도에 휩쓸려 충격이 가해질 수 있는 위험물은 미리 정리해 두어라. 높이 높이. 더 멀리보다 더 높이 가는 것이 중요하다. 지정된 대피소로 가기 어렵다면 3층 이상의 튼튼한 건물로 대피하도록 하여라. 선박 이동. 지진 회의는 육지와 가까워질수록 커진다. 먼 바다에서 조업 중인 선박은 항구로 돌아오지 말고 대기하도록 한다.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항구의 선박들도 수심이 깊은 곳으로 이동시키는 것이 좋다. 안 끝났다. 지진 회의는 5분에서 10분 간격으로 재풀이 된다. 특보가 해제될 때까지 안전한 장소에 머무르면서

0: 중학생 때 나는 어떤 학생이었다?
1: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중학교 때까지는.
0: 가장 존경했던 인물은?
1: 데이비드 커퍼필드.
0: 힘들 때 나를 위로해준 한마디는?
1: 최고가 되려면 고독을 즐겨야 한다라는 그 말을 새기고 있었습니다.
0: 학창시절로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1: 아, 되돌리고 싶지 않습니다. 전 지금이 좋습니다.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1: 어깨 좀 펴고 허리 좀 펴. 당당하게 좀 살아라. 네, 안녕하세요. 사람의 마음 속에 그림을 그리는 일루셔니스트 이은결입니다. 반갑습니다.
0: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1: 진짜 불확실한 미래? 내가 뭔가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 저에 대한 확신이 아예 없었어요. 그게 제일 고민이었어요. 다들 뭔가 학원 가고, 다들 뭔가 어떤 학교로 가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1도 없었거든요. 난 아무런 재능이 없는 것 같았어요.
0: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1: 누구나 그 잠재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잠재성을 발견하느냐 못 발견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많은 어떤 방향성이 바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세상을 많이 보는 것보다도 때로는 자신을 알아가는 시간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결국 내가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찾아가는 게 지금 가장 중요한 시기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0: 어떤 계기로 마술을 시작하게 됐나요?
1: 제가 너무 내성적이고 소심하고 그래서 성격 개조해보라고 부모님이 보내셨습니다. 저는 아무런 의지가 없었어요. 마술은 대인관계에 좋다 싶은 광고를 보시고 보내셨는데 네, 그거 맞는 것 같아요. 네. 많이 개선됐습니다. 제가 산 증인이니까요. 네, 많이 마술 배우십시오, 여러분. 네, 취미생활도 좋습니다.
0: 마술사, 그리고 일루셔니스트가 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1: 처음에는 제가 마술사가 될 때까지는 노력이라는 걸 안 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은 주위에서 노력한다고 하지만 전 미쳐 있었거든요. 네, 완전히 미쳐 있어서 그냥 오타쿠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밤새면서 연습하는 게 저한테 즐거운 일이었어요. 육체적으로 힘들어도. 근데 사람들이 되게 노력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냥 재밌었어요. 근데 이제 일루셔니스트로 뭔가 전향을 할 때는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들, 제 안에 있는 것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을 표현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떤 언어를 구사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술이란 거를 어떻게 언어화시킬 수 있을까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결국 어떤 언어를 자기한테 체화시키느냐, 거기까지가 가장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0: 일루셔니스트라는 직업의 장단점은?
1: 가장 큰 장점은 언어가 필요 없고요. 어떤 국경, 어떤 연령, 남녀노소 그런 경계가 좀 많이 없는 편이죠. 비언어급으로 할 수 있고요. 저희는 정년퇴임이 없습니다. 제가 어떤 무대가 됐든 그 큰 무대가 아니더라도 그냥 바로 앞에 몇 명이 있어도 무대가 되니까 그런 점에서 굉장히 큰 장점이 있고요. 단점은 어떤 이 마술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이 많이 굳어 있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계속 그걸 깨가는 과정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네.
0: 일루셔니스트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뭘까요?
1: 사실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표현하고 사람들 마음속에 그려지게 만드는 것이 일루셔니스트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루셔니스트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상상연출가라는 단어가 가장 어울릴 것 같습니다.
0: 현재 이은결은 어떤 미래를 꿈꾸고 있나요?
1: 계속 꿈꾸는 겁니다. 제가 20대 때 지금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고요. 30대 때 지금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어요. 지금도 제가 말도 안 되는 꿈을 꾸고 있거든요. 제일 두려운 건 제가 꿈을 안 꿀 때입니다. 네, 어떤 제가 다 했다 이럴 때가 제일 무서워요. 그래서 10년 뒤, 20년 뒤에는 제가 지금 상상하지 못하는 어떤 꿈을 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계속 천천히 걸어가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국 최초로 세계 대회에 나가서 처음으로 나간 대회에서 1등을 했거든요. 그때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게 단 하나의 생각을 바꿨기 때문에 뭔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 나도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때부터 안 될 것 같은 걸 다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고민이 있다면 이 할 수 없다는 생각, 이 할 수 없다는 생각을 조금만 바꿔보세요. 그리고 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살짝 바꿔보는 거예요. 그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잠재성을 의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0: 갑자기 울려 퍼지는 사이렌 소리.
1: 잠시 후 폭파 발수 예정이오니
2: 급히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0: 위험한 폭발물과의 사투가 일상인 사람들.
3: 오늘 한순간의 실수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4: 폭발로 폭파한다. 폭파!
0: 폭발물 제거 및 해체 업무를 수행하는 육군의 폭발물 처리반 대원들.
5: 삶과 죽음의 경계? 실질적으로 저희는 매일 노출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0: 365일 24시간 출동 대기 상태.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해야 하는 위험한 작업의 연속.
6: 접근하지 않은 점, 또 안전에 유의하면서 접근을 해야 됩니다.
0: 특히 요즘같이 체감온도 35도를 넘나드는 폭염 속 출동은 말로 하기 힘들 정도로 고된 작업. 많은 사람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는 폭발물 처리반 대원들을 만나러 갑니다.

0: 경기도에 위치한 한 부대. 이곳은 폭발물 처리를 전문으로 하는 육군 폭발물 처리반 사무실입니다. 오전부터 대원들이 장비를 챙겨 어딘가로 분주하게 출동을 하고 있습니다.
1: 지금 어디 가시는 거예요?
2: 이천에 지금 탄종 미상의 폭발물이 발견됐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일단 출동해가지고 그게 탄약인지 폭발물인지 아닌지 확인해야 됩니다.
0: 수도권 일대에서 폭발물로 의심되는 물건이 발견되면 바로 폭발물 처리반으로 신고가 전달됩니다.
3: 저희가 정말 위험한 탄약이 발견됐을 경우에는 그 현장에서 폭발을 합니다.
0: 폭발물 발견

0: 신고가 들어오면 관할 지역 부대의 5분 대기조와 경찰관, 소방관까지 함께 출동합니다. 도착과 동시에 준비를 시작하는 대원들.
1: 이 아래 왼쪽으로 돌아 내려가면
2: 저 경시해놨거든요.
3: 저 밑에 내려가.
2: 네, 왼쪽으로 내려가면.
3: 네, 알겠습니다.
0: 폭발물 발견 신고가 들어온 곳은 출입 제한을 해놓은 상태. 현장에 들어가기 전 안전을 위해 방탄조끼와 헬멧 착용은 필수입니다.
4: 저희 들어가서 안전조치 할 동안 여기서 대기하셨다가 저희가 안전조치 끝나면 안전해지면 그때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0: 폭발 위험물 발견 지점으로부터 반경 25m는 일명 킬존이라 불리는 구간으로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발견과 동시에 확인에 들어가는 이상이 중요. 먼저 뚜껑을 열어 내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5: 일단은 빈 걸로 보이는데
0: 혹시라도 통 안에 화약의 일종인 장약이라도 들어있으면 위험할 수 있어 신중하게 확인을 해야 합니다. 드디어 뚜껑이 열렸습니다.
6: 네, 이제 안전하게 오셔도 됩니다.
0: 이제야 접근이 허가됐습니다.
7: 옛날에 썼던 거여가지고 빈통입니다, 빈통.
4: 추진 장약을 보관한 통입니다. 이게 이제 포탄에 보시면 포탄을 이제 탄에다, 포에다 넣고 이제 쏘기 위해서 뒤에다가 화약을 넣는데 이제 그거를 보관했던 통입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혹시라도 들어있을까봐 열어봤는데 안에 아무것도 안 들어있고 빈통이어가지고 요거는 이제 저희가 회수하면 됩니다.
0: 다행히 속이 비어있어 확인 후 회수했습니다. 수거한 위험물은 폭발물 수거함에 넣어 부대까지 안전하게 이동합니다. 폭발물 처리반은 전문 교육을 받은 요원으로 돌발탄이나 지뢰 등 위험 폭발물을 제거하는 임무를 수행하는데 폭발물이 발견되면 직접 들어가 해결하는 처리조와 장비를 챙기고 주변 경계를 하는 지원조 등 3명에서 4명이 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원들이 좀 전에 수거한 추진 장약통을 들고 빠르게 부대로 복귀했습니다. 이곳은 부대 내에 있는 폭발물 처리반 탄약고로 그동안 수거한 불발탄과 유기탄, 각종 지뢰 등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4: 겉에 녹이 슬어가지고 뭐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안에는 폭약이 다 들어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안전장치 같은 경우에는 살아있어야 되지만 이제 시간이 오래 지남에 따라서 녹슬고 기능이 저하되면서 오히려 더 위험합니다. 그냥 이제 안 쓴 탄약보다는.
0: 그런데 이건 다른 것들과 달리 크기가 꽤 커 보이는데요.
4: 여기 지금 제일 크게 보이시는 게 이게 155mm 고폭탄이라고 하는데 K9이나 이렇게 이제 155mm 포에서 쏘는 포탄입니다. 이거는.
0: 대한민국 국군 포병 전력의 주력 장비인 K9에서 사용하는 포탄으로 사거리는 약 18km 정도 되는데 현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포탄이라고 합니다. 이번 장비는 생긴 것부터 좀 달라 보이는데요.
4: 미크릭이라고 하는 거 이제 지대지대 개척 장비라는 게 있어요. 쭉 날아가서 빵 하고 터지면 이제 그 간격 내에 있는 지뢰나 이제 철조망들을 한 번에 이제 처리시켜서 그 통로를 개척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걸 날려보낼 때 쓰는 로켓입니다.
0: 로켓 모터를 이용해 날아가는 장비로 주로 지뢰 지대를 개척해 전투 부대의 기동로를 확보하는 용도로 사용됩니다.
4: 이런 것들도 불발나면 저희가 이제 안전조치 해가지고 수거해 옵니다.
0: 폭발물 처리반 사무실.
4: 네, 처리반장 이상익준입니다.
8: 네, 출동 신고 들어왔습니다.
4: 네, 알겠습니다. 어디시라고 하셨죠?
8: 네, 5사단입니다.
4: 일단 사진을 한번 보내주시겠습니까?
0: 발견된 폭탄 사진이 도착했습니다.
4: 일단 106mm 대련차 고폭탄으로 보이고, 요거는 이제 좀 민감한 탄약이라서 제가 현지

0: 현지에서 폭파 처리를 시켜야 됩니다.
1: 사격 훈련장에서 불발탄이 발견됐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박정호 중사가 급하게 폭파에 필요한 장비를 챙기는데 폭발물 처리 로봇입니다.
2: 저희 처리원이 들어가기 좀 위험한 지역이나 이런데 그 로봇을 대신 투입해서 그 생명이 더 중요하다 보니까 일부러 로봇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1: 사람이 들어가기 힘든 위험한 현장에 먼저 투입돼 주변을 정찰하고 폭파 장치까지 설치할 수 있는 로봇입니다. 로봇을 움직여 차량에 무사히 적재한 후 바로 출발합니다.
2: 이 버스는 저희가 대테러 상황 때 대테러 장비들을 전부 적재해서 한꺼번에 출동 나갈 수 있게 보급된 장비입니다.
1: 폭발물 처리반 작전 버스인데요. 로봇이 출동할 때도 이 버스로 이동합니다. 그런데 한 대원이 유난히 긴장돼 보입니다.
3: 일단은 저는 아직 경험이 너무 적다 보니까 조금 많이 좀 긴장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4: 아니, 얼마나 되셨는데요?
3: 저는 지금 작년 8월부터 지금 처리반 생활을 해가지고 아직 이제 올해 8월 되면 이제 1년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1: 언제나 안전에 최우선을 두고 작업을 하지만 긴장되는 마음은 어쩔 수 없습니다. 어느새 신고 지역에 거의 도착했습니다.
5: 일단 저를 돌려가지고 옆으로 세웁시다. 이렇게. 어, 김준사 옆으로 돌려서 마지막으로 세워. 어, 그렇지.
1: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준비를 시작하는데요. 제일 먼저 하는 일이 EOD 슈트와 헬멧 착용입니다.
6: 차량이 여기는 위험한 차량을 쏘는 사격장이다 보니까 일단은 최소한의 안전 대책을 위해서 일단은 슈트를 입고 들어가서 인원이 정찰을 먼저 실시할 겁니다. 정찰.
1: EOD 슈트는 폭발물로부터 요원을 보호하도록 설계된 옷으로 각종 장비까지 부착하면 무게가 40kg이 훌쩍 넘습니다.
6: 자, 들어가가지고 요거 이제 탄에다 한번 좀 각도만 맞춰서 우리도 예, 같이 보게.
1: 김진호 중사가 정확한 탄의 정류를 확인하기 위해 방호복을 입고 발견 현장으로 먼저 출발합니다.
7: 폭발인데 혼자 가시는 거 무섭지 않으세요?
8: 항상 매번 무섭습니다. 근데 무섭다고 해서 피할 수 없어가지고 항상 들어가는 길에 다짐 또 다짐하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7: 아, 어떤 다짐이요?
8: 제가 완벽하게 임무 수행을 해야만 저와 그 누구도 다치지 않기 때문에.
9: 김부사, 그 주변 영상과 그 주변 정찰해 보도록.
8: 예, 현지연부로 주변 정찰 실시하겠습니다.
1: 수풀이 우거진 곳에서 수색을 시작하는 김진호 중사. 신중하게 주변을 살피는데 뭔가 발견한 것 같습니다.
8: 탄약이 하나 식별됐는데 순찰 적지 실시 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 조심스럽게 신체 접지를 한 상태로 표면의 흙을 제거해 포탄의 종류를 확인합니다.
8: 사격장에서 발견된 불발탄약 같은 경우에 대부분의 사격 간에 문제가 생겨서 터지지 않은 재기능을 발휘하지 못한 탄약이기 때문에 항상 접근할 때 안전 또 안전에 유의하면서 접근을 해야 됩니다.
1: 정찰을 간 대원이 탄약의 상태를 카메라로 촬영하면 EOD 팀장이 실시간으로 확인을 합니다.
10: 어, 정지.
11: 우리도 보인다.
10: 100mm 내는 조금 더 맞으니까 로봇을 이용해서 처리할 테니까 처리 전에 철수할 수 있도록.
8: 철수하도록 하겠습니다.
10: 이게 전차나 이제 차량 잡는 탄약입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폭발력도 세고 고속의 그 추진제 힘으로 날아가기 때문에 네, 굉장히 위험한 탄약입니다.
1: 전차와 장갑차 등을 관통하기 위해 고안된 탄으로 화력이 강해 현장에서 폭파 처리를 해야 합니다. 안전한 처리를 위해 폭발물 처리 로봇의 출동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이상익 준이가 로봇에 뭔가를 올려놓습니다.
6: 아, 저희가 이제 요거 폭약인데 요거 올려놓고 터뜨릴 겁니다.
1: 폭약을 실은 로봇이 현장으로 출동합니다. 로봇은 원격 조종으로 제어하는데 이 일은 박정호 중사가 전...

0: 빠져. 네. 잘 빠질 때까지 긴장을 놓칠 수가 없어서. 왜냐하면 또 로봇이 잘못되다가 넘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어디 돌에 걸릴 수도 있고, 그래서 네. 돌아올 때까지는 좀 이렇게 조심해야 되고, 긴장, 이렇게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1: 로봇이 무사히 복귀했습니다.
2: 잠시 후 사격장에서 폭파가 있을 예정이오니 인근에 계신 모든 분들께서는 신속히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적당히 폭파한다. 폭파.
1: 엄청난 굉음을 동반하며 폭탄이 터졌습니다.
0: 폭파완료. 수고했습니다.
4: 고맙습니다.
1: 폭파 후엔 확인이 필수입니다.
0: 폭파요. 보시면은 주변이 아주 그냥 아무것도 남지 않을 정도로 흔적조차 없기 때문에 폭파는 성공했습니다. 이게 수류탄 한 발만 던져도 파괴력이 대단하다는 거는 이제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다 아시니까 그거에 한 10배 이상 양, 그 정도 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 위험한 작업이 무사히 마무리됐습니다. 작업을 마치고 부대로 돌아오니 점심 시간이 훌쩍 지났습니다.
0: 네, 안녕하십니까. 식사 시간 다 끝난 거지?
5: 예, 식사 시간 다 끝났습니다.
0: 전반까지 다 끝난 거예요?
5: 예, 전반 다 끝났어요.
0: 알았어요?
5: 근데 지금 그 김치랑 밥은 따로 준비되어 있긴 합니다.
0: 아, 그래? 오케이, 고마워요.
5: 예, 알겠습니다. 네.
0: 이게 밥이랑 김치랑 좀 바꿔야
5: 돼요. 네, 알겠습니다.
0: 아, 출동 갔다가 이렇게 늦게 복귀할 경우에는 이렇게 밥을 때를 늦을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때는 이렇게 간단하게 라면이랑 해가지고 간단하게 때우는 경우도 많습니다.
1: 많을 때는 하루에도 세 번에서 네 번씩 출동하다 보니 식사 시간을 놓칠 때가 다반사입니다.
0: 벌써 먹어요?
6: 익은지 보는 거, 익은지 보는 거.
0: 너무 배고픈가 본데?
1: 사실 시간이 많이 늦어 모두 많이 허기진 상태입니다.
0: 김중환이 애 세주잖아요. 아침에 나오려고 이럴 때 안 힘들어요?
6: 저희 집에 이제 달력에다가 날짜별로 대기 일자를 다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너는... 그 날짜에는 그 전날 준비랑 다 맞춰놓고.
0: 위험한 거 너무 해, 너무 좀. 박주사가 좀 해라.
7: 저도 셋이라.
0: 아, 그럼 내가 그래.
7: 출동에 뭐 언제 걸릴지 모르는 압박감도 있고. 처음에 근무할 때는 전화 벨소리만 울려도 조금 이렇게 긴장되고 이런 게 있어서. 정신적으로 힘든 부분이 제일 힘든 것 같고, 그 정신적으로 힘든 부분을 조금 많이 어떻게 해서든 이겨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1: 유난히 바빴던 오전이 지나갑니다. 출동 신고가 들어온 것도 아닌데 갑자기 로봇을 밖으로 이동합니다.
8: 장비 테스트 하려고 장비를 밖으로 잠깐 빼려고 하고 있습니다.
1: 주기적으로 로봇의 상태를 확인해줘야 현장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7: 움직이는 건 문제 없는 것 같고, 네. 일단 우리가 이번에 훈련하면서 네. 좀 이렇게 많이 썼으니까 궤도 달아지는 부분이 있는지, 뭐 크랙감 네. 부분인지 한번 찾아보자.
1: 흙을 털어내며 세세하게 확인합니다.
8: 트레인 여기 좀 까져 있는 것 같습니다.
1: 아무래도 손상된 부분의 궤도를 빼내 부분 교체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궤도를 고정한 핀이 잘 빠지질 않습니다. 한여름 땡볕에서 30분이 넘게 씨름을 하다 보니 땀이 비 오듯 흐릅니다.
7: 네, 너무 더운 것 같습니다. 날씨 탓도 있는데 이게 잘 안 빠져가지고 땀이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0: 잘 안 돼?
7: 네, 핀이 생각보다 좀 잘 안 빠져가지고
9: 지금 이 고무가 어긋나면서 일부 네. 일정 부분 어긋나면서 네. 이걸 정확하게 못 쳐주고 있는 것 같거든. 네.
1: 결국 숙련된 처리 반장이 합세해 수리를 돕습니다.
10: 이 로봇이 육군 리오드에 처음 들어왔을 때부터 받아가지고 지금 13년째 같이 생활하고 있는 로봇이죠.
1: 그렇다 보니 로봇의 세세한 부분까지 거의 모르는 것이 없습니다.
10: 로봇 자체도 좀 오래되다 보니까 이제 꽉 끼는 현상이 발생해가지고 조금 오래 걸렸습니다.
0: 빼는데 왜 이렇게 힘드냐?
7: 그래도 뺐으니까 다행입니다.
1: 냉수 한 모금을 마시며 이제야 한숨 돌립니다.

0: 조금만 더. 하나, 둘, 셋. 됐어.
1: 깔끔하게 수리가 끝났습니다. 움직임까지 확실하게 확인합니다. 아침부터 분주했던 하루. 어느새 퇴근 시간이 다 됐습니다.
0: 네, 오늘 상등이 200일이라 먼저 좀 퇴근해 보겠습니다. 근데.
2: 200일이라고 해서?
0: 네, 맞습니다. 오늘 그냥 가족끼리 그냥 잘란하게 케이크 하고 그냥 축하만 해주려고 합니다.
2: 그래? 빨리 가.
0: 네, 이거. 퇴근
3: 좋은 퇴근. 네,
2: 어디서 퇴근 준비.
1: 특별한 날이라 오늘은 좀 서둘러 집으로 향합니다.
0: 또 저희가 대기조가 돌아가고 있는데 지금 저희 오늘 제가 대기입니다. 그래서 그 3주에 한 번씩은 무조건 대기인데 그래서 대기 아닌 날과 뭐 대기 아닌 주말에는 좀 가족들하고 좀 많은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1: 365일 24시간 출동 대기 상태로 팀이 운영되다 보니 주말은 3주, 평일은 3일에 한 번씩 대기 근무입니다.
4: 안녕하십니까?
5: 안녕, 박도원.
0: 인사해야지.
6: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7: 밥하고 있었어.
0: 박도원.
4: 아내분이세요?
0: 네, 저희 와이프입니다.
4: 아, 아내분.
0: 저희 와이프도 원래는 저랑 똑같이 중사로서 그 군복무를 하고 있다가 지금은 쌍둥이 케어하는 것 때문에 육아 휴직 중입니다.
5: 이야, 아빠가 또.
1: 오늘 200일의 주인공인 쌍둥이입니다.
0: 뭐 사실 막 옛말에 뭐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 뭐 이런 말, 눈에 넣으면 아프겠지만 그 정도로 사랑스럽긴 합니다, 저희 애들은.
1: 아이가 셋이나 되다 보니 육아를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지만 폭발물 처리반 특성상 긴급 출동이 많아 쉽지 않습니다.
7: 훈련소 때처럼 3분 안에 씻고 와.
0: 알았어, 8시. 8시 3분까지 나온다.
1: 남편이 씻으러 간 사이 아내도 서둘러 상을 차립니다.
7: 아, 휴직한 지 지금 벌써 이제 몇 달이 돼가지고 제가 자꾸 주변에 막 어린이집 선생님들한테도 단아까 쓰고 이래가지고 좀 고치려고 노력을 하죠.
1: 박정호 중사가 사온 케이크까지 올리니 소박한 200일 기념상이 완성됐습니다.
8: 사랑하는 연이 결이
9: Happy birthday to you.
7: 이제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뭐 이제 뭐 백린이 나온다거나 그러면 좀 다른 때보다는 걱정이 되죠. 이제 막 공기랑 만나면은 연소하고 그러니까 뭐 다른 거는 근데 뭐 별로 이제 크게 걱정은 안 되는데 그럴 때만 좀 더 걱정이 되는 것 같아요.
0: 여기에서 찌개 잘 끓였는데 오늘
7: 먹을만해?
1: 쌍둥이 덕분에. 오랜만에 일찍 퇴근해 여유로운 저녁을 가족과 함께 합니다.
0: 잠깐만. 네, 중도 반장님.
10: 아, 밥 먹고 있어?
0: 네.
10: 아, 다들 그 대전차 지뢰가 발견됐다고 신고가 들어와가지고.
0: 네.
10: 그러니까 부대로 들어가야 될 것 같아.
0: 네, 알겠습니다. 바로 복귀하겠습니다.
10: 아, 지금 들어오도록.
0: 네, 알겠습니다. 설거지는 다만하죠. 내가 갖다 왔어.
7: 내가
0: 미안. 미안. 대전차 지뢰래. 일단 옷 좀 갈아입고 나올게.
7: 뭐 퇴근하자마자 뭐 가는 경우도 있고 너무 많아요. 이게 이제 날이 따뜻해지고 그러면은 출동 가는 경우가 더 많더라고요.
0: 오늘 아빠 간다. 갔다 올게. 안녕. 화이팅. 화이팅.
7: 가.
0: 안녕. 언니 아빠 화이팅.
7: 조심히 갔다 와.
1: 박정호 중사가 서둘러 사무실로 복귀했습니다.
0: 죄송합니다.
5: 왔어?
0: 네.
5: 집은?
0: 집은? 뭐 와이프 있어서 괜찮습니다, 애들.
1: 도착과 동시에 장비를 챙겨 빠르게 현장으로 출동합니다. 야간 출동은 훨씬 신경 쓸 일이 많습니다.

0: 낮보다는 뭐 보이는 게 더 제한적이고 그러다 보고 더 이제 그 타는 주변에도 다른 폭발물이 있을 수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낮보다 훨씬 더 많이 위험하고 예, 그래서 좀 더 밤에 갈 때는 좀 많이 신경이 쓰입니다.
1: 신고 현장에 대원들이 도착했습니다.
2: 반갑습니다.
3: 네, 이 길을 따라서 200m 이동하신 후에 좌측편에 보시면은 경시 표시를 지금 해놓은 상태고.
2: 뒤로 뒤로 한줄로 오세요. 한줄로.
4: 네, 한줄로 들어갑니다.
5: 이렇게 또 풀이 자라있으면 지대가 매설이 되어있는지 안 되어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확실히 더 조심해야 됩니다.
1: 조심스럽게 현장에 접근합니다.
2: 아, 저기 있네, 저기. 경시. 어, 저기 있으니까 네. 두 명은 여기서 경계 좀 하고 있어요. 네, 혹시 누구 오나 안 오나도 보고.
6: 네.
1: 김설이 주무관이 경계 표시를 제거합니다.
2: 네, 뒤로 가세요, 뒤로.
7: 아, 네.
2: 뒤로 더, 뒤로 더.
1: M15 대전차 지뢰는 전차 장갑차 등의 기동 장비를 파괴하기 위해 매설하는 지뢰로 파괴력이 상당해 신중한 작업이 필요한데요. 대부분의 지뢰는 압력을 가하지 않은 상태로 현장에서 해체를 합니다.
2: 압력판 제거했고 현수연부로 끝났으니까 이제 요거 이제 수거합시다. 폭약만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요건 저희가 그냥 수거하면 됩니다. 이제 내려갑시다.
4: 네.
1: 안전하게 해체를 마쳤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부터 대원들이 분주합니다. 폭발물 처리반 탄약고에서 수거해놓은 포탄을 차에 싣는데요. 어디를 가리는 걸까요?
8: 폭발물 처리장에 수거했던 불발탄들을 다 기폭 처리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 조구병.
9: 네, 조구병입니다.
10: 155m입니다.
9: 네. 올려, 올려, 올려.
8: 제가 한 달 반, 한 달? 네, 한 달 정도. 지난번에 처리했어야 되는데, 날씨 때문에 제한돼서 못하다가 이번에 날씨가 맞아서, 네, 처리하게 됐습니다.
1: 돌량탄 및 유기탄, 불발탄까지 오늘 기폭 처리할 탄약의 개수만 무려 5천여 발. 무게로 따지면 3톤이나 됩니다. 폭발물 처리장에 도착했습니다. 동시에 사이렌이 울려 퍼집니다.
11: 잠시 후 처리장에서 폭파가 있을 예정이오니
12: 각자의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기폭 처리 준비의 첫 단계는 탄약을 묻을 구덩이를 파는 일입니다.
8: 이거 이제 땅의 진동이라든지 그다음에 파편 형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4피트 이상 파고 2피트 이상 폭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규정으로.
1: 땅을 파는 동안 대원들이 탄약을 운반합니다. 그런데 안전하게 기폭 처리를 하기 위해선 구덩이 속에 탄약을 넣는 순서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네요.
8: 순서가 있습니다. 이거를 장전을 할 때 소화기 탄약이 밑으로 가게 해서 소화기 탄약이 위에 만약에 위에 있으면 기폭 처리를 할 때 파편으로 비산되면서 터지지 않을 수가 있으니까 소화기 탄약이 아래쪽으로 가게 하고 부피가 큰 탄약들, 폭약량이 많은 탄약들이 위로 올라옵니다.
1: 탄약을 질서 없이 뒤죽박죽으로 쌓으면 기폭 시 불발 확률도 높아집니다. 순서대로 탄약을 쌓은 후 마지막에 대전차 지뢰를 거꾸로 올려놓습니다. 그런 데는 다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대전차 지뢰를 바닥 쪽으로 폭파해 화력이 지면을 향하게 하면 안전하게 폭파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탄약을 구덩이에 모두 설치한 후 빨간색 선을 연결하는데요. 이 선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걸까요?
13: 폭파하려고 하는 폭약을 폭파하기 위한 하나의 도폭선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또한 폭약이 들어있습니다. 네.
1: 설치가 끝난 후엔 흙을 덮어줘야 소음과 파편이 퍼지는 거리를 모두 줄여준다고 합니다. 폭파 장소 옆에선 또 다른 작업이 한창입니다. 그런데 이 하얀

0: 홍지의 정체는 과연 뭘까요?
1: 아, 이거는 장향유여가지고 불에 타는 종류라서 소각처리로 해가지고 타고 있습니다.
2: 아, 터지는 게 아니에요?
1: 네, 이거는 불을 태우는 겁니다.
0: 탄약이 아닌 화약 종류는 소각처리합니다.
3: 아, 이거 좀 개포함으로써 열에 의해서 이제 이 약포가 빨리 탈 수 있게끔 아, 당겨져 있으면은 이게 이제 좀 압이 차다 보면 이게 이제 타다가 날려갈 거예요.
0: 오늘 소각할 장약의 길이만 무려 100m. 불은 바람의 반대 방향으로 붙여 불길이 세지는 것을 방지해 화재의 위험을 줄입니다.
4: 그거야? 지금 거기는 이제
5: 점화대예요. 점화대. 여기서부터 타서 들어가야지 이제 저희도 대피할 시간이 좀 더 많아지고 저기다 바로 붙이게 되면 한 번에 확 붙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의서부터 천천히 붙이는 거죠.
6: 네, 둘 다 다.
0: 도화선이 연결됐습니다.
7: 편시각으로 점화하겠습니다. 자, 준비되면 점화.
8: 점화.
9: 점화.
0: 점화가 시작됐고.
7: 점화 완료.
0: 대원들이 서둘러 대피합니다.
10: 붙었다. 붙었습니다.
7: 점화.
0: 장약에 불이 붙자 불길이 무섭게 오르기 시작합니다. 순식간에 화구가 거대해졌습니다. 오늘 소각한 장약의 무게는 약 1.5톤, 길이는 100m 정도 되는데요. 모두 전소하는 데 걸린 시간은 고작 1분 내외. 그야말로 순식간에 타버렸습니다.
11: 155mm 탄두를 날리는 위력을 가진 추진장약이기 때문에 상당히 위력이 강합니다.
0: 불길이 잦아들고 소각이 마무리되면 소방차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장약을 소각한 곳에 물을 뿌려줍니다.
11: 이 잔열에 의해서 다른 화재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물을 뿌려서 열을 다 식혀줘야 합니다.
0: 소각 시 가장 중요한 건 언제나 안전입니다. 이제 탄약을 폭파할 시간. EOD 대원들이 미리 설치해놓은 도폭선에 다른 선을 연결합니다.
11: 소각 처리 같은 경우에는 내관 없이 도화선만 이용해서 화염을 이용해서 불을 붙였는데 이건 이제 도폭선에 충격을 주기 위해서 앞에 내관이 설치되는 겁니다. 네, 비전기 내관입니다.
0: 연결을 마무리합니다.
7: 점화! 점화 완료!
12: 이동합니다. 이동하십니다. 빠른 걸음으로 이동하겠습니다.
0: 빠르게 이곳을 빠져나가야 합니다. 한시가 급한 상황. 그런데 제작진이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11: 괜찮으십니까?
12: 아, 죄송합니다.
11: 아니, 괜찮습니다.
7: 3분 지났다. 5분 전. 폭파 5분 전.
0: 급해도 폭파장에선 걸어서 대피하는 것이 원칙. 끼다가 넘어져 큰 사고가 날 수도 있었습니다.
7: 지금부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폭파의 분전, 폭파의 분전.
0: 폭파 전 가장 긴장되는 순간입니다. 폭탄이 30초 정도 일찍 터졌습니다. EOD 대원들도 예상치 못한 상황에 순간적으로 모두 깜짝 놀랐습니다.
13: 30초 일찍 터졌어요?
14: 네. 한 30초 정도 일찍 터졌습니다.
13: 큰일 날 뻔했습니다. 네.
14: 앞쪽?
13: 네? 큰일 날 뻔했습니다. 네. 조금만 더 늦게 대피했어도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14: 습한 날은 이게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왔다 갔다 하고 건조한 날이면 거의 1, 2초 안으로 떨어지는데 이 습한 날은 오차 편차가 많습니다.
0: 과연 폭발은 제대로 이루어졌을까요? 대원들이 직접 확인을 하러 갑니다. 깊이 약 2.2m, 넓이는 무려 8m나 되는 대형 구덩이가 만들어졌습니다.
11: 완전히 연소가 끝났습니다.
13: 완전 연소가 된 상태로.
11: 네.
0: 폭파는 성공적입니다.
14: 네, 보시다시피 구덩이는 크지만 다 터졌고 네, 이상 없이 잘 끝났습니다.
0: 완벽하게 작업이 마무리됐습니다.

0: 기폭 처리 후 다시 부대로 돌아왔습니다. 오후엔 체력 단련 훈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뭘 하려는 걸까요?
1: 꽃발로 지금 저희 2인 1개조로 인터벌 훈련하려고 꽃발로 이제 중앙선 표시해주고 있는 겁니다. 네!
0: 인터벌 트레이닝은 대원들의 지구력과 순발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주기적으로 반복하는 훈련입니다.
2: 잘했어!
1: 탄약을 들고 그리고 훈련할 때 불발학탄이나 나머지 훈련할 때도 무거운 슈트를 입고 하는데 거기에 체력이 뒷받침 안 되면 안 돼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3: 이번엔 전력 실주입니다. 출발하겠습니다.
4: 파이팅! 파이팅!
3: 자, 다음도 출발하겠습니다. 뭐야?
0: 탄약이 발견되는 곳이 대부분 산이고 가지고 다녀야 하는 장비들도 많아서 폭발물 처리반 생활을 하려면 체력은 필수 요소입니다. 그야말로 이를 악물고 달립니다. 힘들지만 낙오되는 사람 한 명 없이 모두 결승점에
3: 같이 뛰려니까 힘듭니다. 엄청 힘들어요.
0: 특히 한여름에 하는 훈련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5: 항상 한가족처럼 해야 이게 팀워크도 되고 어차피 저희가 다 서로 목숨을 의지하고 하는 임무다 보니까 사이가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0: 훈련이 시작되면 보통 1시간 30분 이상 계속되는데요. 도대체 이번엔 뭘 하려고 포탄을 들고 오는 걸까요? 무게가 35kg이 넘습니다.
5: 이게 연습탄이니까 완성탄보다 좀 가벼운데 일단은 최고 근접하니까 이걸로 하겠습니다.
6: 빠졌네,
5: 산이나 그런데 출동 나가게 되면 이제 산에 이런 게 나옵니다. 그럼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안전조치를 하면 가지고 내려와야 되는데 이제 그러려면 최소한의 그걸 할 수 있는 체력이 있어야 되다 보니까 예, 저희는 이제 다른 사람은 탄통 드는데 저희는 그보다 더 무거운 이 포탄으로 연습. 이것도 이제 잡는 방법부터 다 연습이거든요.
0: 실제 출동 상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체력뿐 아니라 포탄을 잡는 법을 익숙하게 만들기 위해 고안한 훈련입니다.
5: 출발선을 통과해서 반환점 돌고 여기까지 와야 됩니다. 마지막 주자가 여기 통과할 때 시간 멈출 겁니다.
7: 3번!
8: 화이팅!
5: 제발!
8: 화이팅!
0: 평소 출동을 함께 나가는 대원끼리 한 팀이 돼 경기를 펼치는데 기록이 빠른 팀이 승자가 되는 방식입니다.
8: 오케이!
0: 팀의 명예를 걸고 최선을 다해 달립니다.
5: 느려!
0: 드디어 마지막 주자가 출발했습니다.
5: 여기까지! 1분? 자, 46초!
8: 오케이!
5: 46초, 46초!
0: 그렇다면 제일 연장자가 속해 있는 상대팀의 기록은 과연 어떻게 나올까요?
8: 이야! 58.11초!
5: 아, 한발 화이팅!
9: 이기니까 어떠세요?
5: 뭐, 더할 나위 없이 좋습니다. 모든 스포츠는 이겨야 재밌습니다.
0: 고되고 힘든 훈련도 좋은 동료들과 함께하니 웃으며 마무리하게 됩니다. 며칠 후 이른 아침 또다시 출동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5: 간단하게만 부팅해주면은 일단 야산에 민간인 분이 이렇게 이동하시다가 미상에 뭐 탄약까지 생겼다고 해서 신고하셨는데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출동을 해가지고 현장 가서 판단해보고 마지막에 안전조치하고 수고합시다.
0: 신고를 받자마자 출발하는데요. 출동하는 차 안은 언제나 긴장감이 감돕니다. 가끔은 예외도 있는 것 같은데요.
10: 정말 잘 주무세요.
11: 전 잘 안 자요. 저는 사실 너무 초짜라서.

0: 긴장 많이 했어서 돌아올 때는 이제 좀 그래도 좀 잘 수 있는데 갈 때는 사실 긴장돼서 잘 못 자겠어요.
1: 멀리 포탄이 발견됐다고 신고 들어온 산이 보입니다. 최대한 차로 갈 수 있는 곳까지 올라갑니다.
2: 이쪽 라인으로 쭉 올라가십니다.
1: 네. 오늘처럼 산에서 들어온 신고는 포탄의 위치를 파악하는 것부터 쉽지 않습니다.
3: 도심 지역에 걸릴 때도 있지만 이렇게 야산 지역에 걸릴 때가 있어서 야산에서 이렇게 발생하게 되면 그 탄약에 대해서 뭐 찾기도 힘들고 또 이렇게 제가 이 풀숲을 헤매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체력 소모가 좀 많아서 되게 힘듭니다.
1: 어느새 산 중턱을 넘었습니다. 벌써 한 시간이 넘게 산을 오르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아직 포탄은 보이지 않습니다.
4: 신고한 지점이 요 근처라고 하니까 이제부터는 흩어져가지고 그 신고자분이 빨간 천 올려놨다고 하니까 일단은 그거 한번 수색해봅시다.
1: 빨간 천이라는 단서 하나로 이 넓은 산에서 포탄을 찾는 작업은 정말 만만치 않은데요. 오늘은 날씨까지 더워 더 힘든 것 같습니다.
4: 어우,
5: 등산하는 것보다 땀이 너무 많이 나서 그게 오히려 더 힘든 것 같습니다.
1: 그런데 이때 빨간색 천이 보입니다.
6: 반장님 찾았습니다.
1: 이상익 주기가 바로 상태 파악에 들어갑니다.
4: 떨어진 거고 요건 빈 겁니다. 지금 져가지고 흙밖에 안 들어있는 거. 반폭이 된 걸로 보이는데 탄들이 보면은 도비라는 게 많이 됩니다. 이제 제대로 각도로에 안 맞춰서 안 떨어지지 않게 되면 물수제비 치듯이 이게 튀고 올라가서 직선거리로 한 5km, 7km도 갑니다. 탄이 이제 튀어 올라서 그게 되면 사격장이나 훈련장 훨씬 지나가지고 떨어집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발견될 때도 많습니다.
6: 잡았어요.
1: 위험한 상태는 아니라 다행이지만 사실 힘든 건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4: 됐어? 네. 안 들려?
6: 네, 됐습니다.
1: 속이 빈 상태지만 무게가 30kg 가까이 나갑니다. 이걸 메고 지금부터 1시간 정도 산을 내려가야 합니다.
7: 탄약이 뭐 위험하지 않다고는 이게 판단은 됐었지만 그래도 지금 내려가는 입장에서는 제일 위험한 거는 탄약을 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인원 내려가는 속도에 맞춰서 뒤 인원들이 따라오는 겁니다.
1: 올라갈 때도 힘들었지만 내려오는 건 곱절은 더 힘이 듭니다.
4: 나무 밑에서 딱 섰다가 잡.
7: 네, 알겠습니다.
4: 벗어 이제 벗어.
7: 네.
4: 이렇게 내려놓고
1: 힘이 들어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고 어느새 온 몸이 땀 범벅입니다.
0: 현지 너무 좋다 진짜. 아이 일이 아니면 날씨도 좋고 풍경도 너무 좋아서 좀 더 있다 가고 싶습니다. 반장님 가야 됩니까?
8: 했었잖아요.
0: 가야 돼. 출발하겠습니다.
4: 하나 둘 셋. 팔 놓고. 일단 팔 놓고.
0: 팔 놓습니다.
4: 내려.
7: 어때요? 네.
4: 괜찮아?
1: 이번엔 김설이 주무관이 매일 차례.
0: 진짜 무겁습니다. 저희 첫째가 한 20에서 30kg 나가는데 첫째 어부 느낌입니다. 네, 내려왔습니다.
1: 특히 산은 비탈길이 많아 내려오는 게 더 힘이 듭니다.
7: 네, 괜찮습니다.
4: 산 위에서부터 이게 저 중량물을 메고 내려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냥 등산가방 메듯이 하는 게 아니고 저건 이제 철에다가 또 안에는 뭐가 들어있는 경우에는 더 위험하니까 오래 배가 시간이 더 배로 걸립니다. 그냥 내려올 때보다.
1: 함께 지게를 나눠지며 무사히 내려왔습니다. 그날 오후 오랜만에 폭발물 처리반 팀 전체가 모여 회식을 준비 중입니다.
8: 식사랑 회식도 하세요?
9: 네, 저희 가끔 모여서 이렇게 식사하면서 서로 못했던 얘기들도 나누고 그렇게 서로 피로를 풀 수 있는 시간들이 자주 있습니다.
1: 오늘의 회식 메뉴는 삼겹살. 고기와 버섯을 넉넉하게 준비했습니다. 여름은 EOD 대원들에게 가장 힘든 계절입니다. 출동 신고가 많기도 하지만 더위로 인해 작업이 훨씬 힘들어서인데요. 이런 자리를 통해 피로를 털어냅니다.
10: 저희 어머니가 만든 김치입니다. 시어머니가.
1: 함께 나눠 먹으려고 집에서 들고 왔다고 하네요.
11: 그만큼 땀도 많이 흘리니까 먹는 양도 많고 그리고 회식을 해도 저희는 이제 뭐랄까 2차 시간 출동되기 때문에 술을 못 먹다 보니까 먹는 걸로 양으로 승부하고 있습니다.
1: 삼겹살이 맛있게 익었습니다. 작업을 무사히 마치고 돌아와 홀가분한 마음으로 먹는 음식은 그야말로 꿀맛입니다.
12: 최고 최고.
13: 먹음.
1: 매 순간 위험을 무릅써야 하는 일. 그렇게 함께한 시간이 쌓이면서 이젠 서로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을 만큼 돈독해졌습니다.
14: 안전이 최고니까 안전하게 임무 수행하자고. 자, 처리반 화이팅!
15: 네! 수고하셨습니다.
16: 수고하셨습니다.
17: 고생했습니다.
9: 사실 목숨을 서로 맡겨줄 수 있는 동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끈끈하고 가족과 같은 우애가 있는 것 같습니다.
18: 항상 이제 저희가 출동을 나가게 되면 항상 그 삶과 죽음의 경계. 또 저희가 이렇게 해야 국민분들이 이제 안전하니까 누군가 해야 되죠. 이거. 그래서 이제 그런 자부심으로 하나로 지금까지 그냥 쭉 하고 있습니다. 자부심 없으면 못하죠. 이거. 자, 하나, 둘, 셋.
19: 앞으로, 앞으로, 앞으로, 앞으로.
10: 됐습니다. 힘 한 번만 들어보시면 안 됩니까?
19: 발 끼고.
10: 발 끼시고, 반대 끼시고, 오케이. 허리 힘 주십시오.
19: 어, 허리 힘.
10: 허리 힘 주십시오.
19: 우와.
20: 우와. 펭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화제! 띄엄띄엄, 화재 탈출 넘버 원. 이렇게 대처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불. 냉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불이야! 라고 외치고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고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화재 탈출 넘버 2. 소화기 사용법. 뽑는다. 쏜다. 쏜다. 화재 진압 완료.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주세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군말이 있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도 제조 년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화재 탈출 넘버 3. 이렇게 대피하세요. 불길이 커서 대피할 경우 물에 적신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주세요. 출입문 손잡이에 손등을 대보고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가스가 들어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엔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자약계나 불조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팽팽!

0: 사랑합니다. 또 만나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1: 펭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민방공경보. 누가 화재경보기 잘못 눌렀나? 아 시끄러.
2: 이 소리는 화재경보기가 아니라 민방공경보입니다.
1: 민방공경보요? 그게 뭔데요?
3: 민방공경보란 적의 항공기나 미사일 등에 의한 공격이 예상되거나 공격 중일 때 그 사실을 국민들에게 신속히 전파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럼 민방공 경보 소리인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어요?
1: 첫 번째, 적의 공격이 예상될 때 사이렌 평타음이 1분가량 울리는 것이고, 두 번째,

0: 적의 공격이 임박하거나 진행 중일 때 사이렌 소리가 5초간 상승하다가 3초간 하강하는 소리가 된답니다. 응습 경보가 울리면 대피소 표지판을 찾아 5분 이내에 재빨리 대피해야 하고 주요 시설이 미사일, 무인항공기에 의해 피폭된다면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오염시설이나 물자에는 접근하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실내에 있는 경우 문틈, 창틈을 막아 오염된 공기가 들어오지 않게 합니다. 방독면과 보호衣 같은 개인보호 장비가 있다면 꼭 챙겨주시고 없을 경우 마스크를 쓰고 방수자켓이나 우비를 착용합니다. 공습이 멈추고 조용해졌을 때는 TV, 라디오에서 방송되는 정부 발표에 귀 기울여주세요. 우리 모두를 지키는 민방공 경보. 잘 듣고 신속하게 대비합시다.
1: 중학생 때 나의 좌우명은?
2: 한번 사는 인생 정말 후회 없이 살자라는.
1: 학창시절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2: 전국 논술경시대회에 나갔던 적이 있었는데요. 금상을 받았던 기억이 나요.
1: 나는 어떤 학생이었다?
2: 호기심 많은 아이였습니다.
1: 학창시절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2: 또 그걸 해야 된다고요? 라고 되물을 것 같아요.
1: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2: 지금은 미래가 보이지 않고 두렵겠지만 자기 자신을 믿고 우직하게 할 일을 하다 보면 좋은 미래가 기다릴 거야 라는 말을 꼭 해주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사회탐구 강사 이지영입니다. 여러분과 만나뵙게 돼서 매우 반갑습니다.
1: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2: 앞으로 내가 무엇이 되어야 할지, 그리고 과연 그걸 잘할 수 있을지 진로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1: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2: 지금은 미래가 보이지 않고 깜깜한 터널을 지나고 있는 느낌이 들겠지만 언젠가 정말 기적처럼 아, 나는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태어났구나라고 생각할 만큼 멋진 자기만의 진로를 찾을 때가 올 거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1: 선생님이라는 진로를 선택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2: 철학을 정말 좋아하던 학생이었는데요. 철학을 혼자 공부해서 그냥 철학자가 되는 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철학을 쉽게 설명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것이 사범대를 선택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교사라는 직업 그리고 강사라는 직업을 가지기까지 제 삶에 아주 중요한 원동력이 되었던 것 같아요. 조금 더 철학을 쉽게 만나게 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이요.
1: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2: 정말 매일매일 책을 쓰고 공부하고 수업 준비를 하고 그리고 수업을 실제로 많이 했던 것 같고요. 학생들이 무엇이 궁금한지 알아보기 위해서 학생들의 학습 질문을 1000개가 넘게 읽고 분석하고 수업 준비를 했던 그런 과정들을 거쳐왔어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3-4시간 자가면서 이렇게 연구하고 노력하고 했던 것들이 지금의 제가 있게 하는데 아주 큰 원동력이 됐던 것 같습니다.
1: 교사였을 때와 온라인 강사가 된 후에 차이점이 있다면 뭘까요?
2: 학교 교사일 때는 학교 안에 있는 학생들만을 생각하면서 직접 아이 컨택을 하고 직접 어떤 학생인지 얼굴과 목소리를 들으면서 지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인터넷 강사가 되면 화면 속에 있는 수십만 명의 학생들을 얼굴과 이름을 모른 채 가르쳐야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 카메라 안에 그들의 눈이 있다고 생각하고 저를 보고 있는 학생들이 실제로 있다고 생각하고 강의하는 그런 과정까지가 익숙해지는 시간이 많이 걸렸던 것 같아요.
1: 1타 강사가 되는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뭔가요?
2: 스스로와 이렇게 싸움은 이길만 했어요. 왜냐하면 졸리면 깨려고 노력을 했고 피곤하면 앞으로 이 수업을 듣고 성적이 오를 학생들을 보면서 힘을 내려고 노력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주로 경쟁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시기, 질투, 모함 같은 것들 제가 하지도 않은 것들로 비난할 때 그럴 때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1: 선생님이 되고 싶은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2: 저는 가르치는 직업을 선택하고 단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었거든요. 가르치는 것만큼 좋은 인재를 많이 길러내고 또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업은 없는 것 같아요. 따라서 교사나 강사를 꿈꾸는 사람들이 있다면 정말 좋은 선택을 했다고 세상에서 가장 뿌듯한 직업이라고 하면서 격려해 줄 것 같아요.
1: 지금의 내가 꿈꾸는 미래의 나는 어떤 모습인가요?
2: 저는 지금은 입시를 위해서 수능 사회탐구를 가르치는 강사지만 언젠가 입시를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인문학에

0: 철학에 대해서 아주 대중적이고 편안하고 듣기 쉬운 그리고 접근하기 쉬운 그런 강의를 시리즈로 하는 그런 강사가 되어 있고 싶어요.
1: 향후 10년, 20년 선생님이라는 직업에 대한 전망은 어떨까요?
0: 많은 학생들이 줄어들고 수능을 응시하는 수험생들도 줄어들 거라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가르치는 직업이 사라지지도 않을 것 같고 가르치는 직업의 중요성이 줄어들지 않을 것 같아요. 다만 지금처럼 오지선다추 속에서 하나의 답을 천편일률적으로 가르치는 교육보다는 조금 더 창의적이고 조금 더 자기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나갈 수 있는 인재를 기르는 방법으로 강사와 교사의 역할이 변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1: 선생님이라는 직업을 한마디로 얘기해 주세요.
0: 학생들과 함께 공부를 향해 달려가는 러닝메이트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공부하는 기계가 아니라 사람이니까 지칠 때가 있는 것도 당연해요. 지금 힘들고 지치고 슬럼프의 터널을 지나고 있다면 자기 자신에게 얘기해 주세요. 잘하고 있다고, 여기까지 참 잘했다고, 조금만 더 힘내자고 자기를 위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 침대에서 내려와 바닥을 딛고 일어선 순간부터 우리의 하루는 당연한 움직임으로 채워진다. 그 모든 움직임의 중심에는 쉼 없이 가동되는 무릎이 있다. 그런데
1: 그 고통이 진짜 심했었어. 엄청났었어. 찌릿함이 밤이고 낮이고
2: 자다가 아파가고 다리를 들 수가 없었어요. 몸부림도 못 쳤어요.
0: 무릎 통증을 호소하는 이들의 가장 큰 고민은 무엇일까?
3: 수술이 너무 무서웠어요.
4: 그러니까 수술을 안 하고도 이거를 회복시킬 방법이 있는지가.
5: 이 정도 이상의 안정도가 있는 경우에는 비수술 적죠. 그런 카테고리에 들어가게 될 때 수술을 권유하고 결정하는 것이 맞겠죠. 지속적으로 있는 것이 현재로서는 유일한 해결책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0: 100세 포행 시대, 인공관절 없이 내 무릎을 되살리는 법을 정형외과 명인 김성환 교수와 함께 알아본다. 평범한 일상이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었다. 71세 김낙중 씨. 청청병력 같은 진단명 하나가 그의 삶을 통째로 흔들어 놓았다.
6: 그러니까 평상시에 운동도 하고 잘 다니고 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없었어요. 썼는데 그 무릎 쪽이 그 조금씩 통증이 있어가지고 그 병원을 가니까 엑스레이를 찍었어요. 엑스레이를 찍으니까 연골이 무릎 연골이 꼬다는 건데
7: 이제 그 갑자기 사람이 생활을 하다가 연골이 이제 없어지니까 인공관절을 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우리 애들이 자녀들이 이제 난리가 났죠.
6: 또 요즘은 대세가 이제 나이가 들면은 또 인공관절을 하는 것이 또 대세다라는 그런 말들이 있죠. 저는 인공관절 하고 싶은 생각이 지금 조금도 없어요. 어떻게 하든지 치료를 받고 주사를 맞고 해서 생활을 하고 싶지 지금 인공관절을 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어요.
8: 안녕하세요.
6: 안녕하십니까.
0: 어떻게든 수술만은 피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 과연 그의 무릎 상태는 얼마나 심각한지.

0: 시작한 걸까?
1: 둘 양쪽 다리 다 약간 3단계 정도의 관절염, 우리가 요 엑스레이에서 보이는 비슷한 정도의 관절염이 있는데, 뭐 관절염이란 거는 뭐 안타깝게도 다시 돌아갈 수는 없지만 어차피 증상을 치료한, 즉 병을 치료하진 않고 환자의 증상을 관리하는 병이기 때문에 아버님께서 표시하신 한 2, 3점, 1, 2점 정도는 사실 경증의 통증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0: 김낙중 씨는 퇴행성 관절염 3기. 뼈 사이 간격이 뚜렷이 좁아져 있다. 관절염은 진행 단계에 따라 총 4단계로 분류된다. 갈수록 연골이 닳아 뼈 사이 간격이 좁아지고 뼈 가장자리가 덧자라는 골극 현상이 나타난다. 단계가 높아질수록 염증은 심해지고 통증 강도 또한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된다. 무릎은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관절이자 가장 복잡한 기계장치다. 앞에서 지렛대 역할을 하는 슬개골, 위로는 허벅지뼈인 대퇴골, 아래로는 정강이뼈인 경골. 이 뼈들이 정교하게 맞물려 움직인다. 뼈와 인대들을 감싸고 있는 활액막, 여기서 분비되는 윤활액은 무릎이 매끄럽게 움직이도록 돕는다. 양옆의 측부 인대는 다리가 꺾이거나 어긋나지 않도록 고정해준다. 무릎 안쪽 깊숙한 곳에는 두 개의 십자 인대가 앞뒤의 흔들림을 잡아준다. 뼈 사이에 반월 연골판이라는 쿠션은 체중의 몇 배나 되는 충격을 흡수하고 분산시킨다. 마지막으로 뼈 끝은 매끄러운 연골로 코팅돼 있어 무릎을 부드럽게 굽힐 수 있다.
1: 무릎을 만져보면은
0: 만약 무릎 연골이 닳아 없어지면 무조건 수술대에 올라야만 하는 걸까?
1: 안쪽이신데 지금 사실 붓기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무릎이 말라 있는 상태, 즉 크게 염증 반응이 없는 상태입니다.
2: 맞습니다.
1: 그래서 지금 상태 정도면 그냥 이대로 유지하시는 게 맞는데, 한 가지 이제 확연히 일어날 때, 즉 관절염이 조금 진행되는 단계일 때 사실 통증이 가장 많죠. 그래서 오히려 진행되다가 어느 정도로 이렇게 소강기에 접어들면 통증은 오히려 조금 줄어드는 상황이 됩니다. 나머지는 그냥 이대로 보시고 제가 정기적으로 체크만 하면 될 것 같네요.
0: 다행히 김낙중 씨에게 보존 치료가 권고됐다.
1: 알겠습니다. 건강하게 잘 지내십시오.
2: 네. 일단 어떻게 하든지 열심히 좀 활동해서 그냥 수술 없이 살아볼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려고 합니다.
0: 그렇다면 수술과 비수술을 나누는 기준은 무엇일까? 먼저 통증의 주기다. 관절염의 통증은 마치 파도와 같다. 예고 없이 거세게 몰아치는 급성 악화기와 잠잠해지는 소강기가 반복된다. 김낙중 씨처럼 이 시기를 잘 관리하면 수술 없이도 잘 지낼 수 있다. 한편 지속적 악화 상태에 이르면 비로소 수술을 결정하게 된다.
1: 예, 일반적인 퇴행성 무릎 관절 질환에서 기본적으로는 3에서 6개월 뭐까지는 비수술적 치료를 해보는 게 원칙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다만 그 과정 중에 무조건 기다린다는 아닌 것이 사실입니다. 무슨 뜻이냐? 그 기다리는 기간 중에 증상 호전이 있어야겠죠. 활동 시에 통증이 더 통증 강도가 높아진다든지, 아니면 이제는 비활동 시까지 통증이 증가된다든지, 뭐 기계적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저희가 그것은 더 주위 무릎 주위 근력 약화를 유발할 것이고, 그런 약화는 기능 복원을 더 더디게 할 거니까 무조건 기다릴 필요는 없고 적정선에서 저희가 수술을 권유하고 받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0: 버티는 것이 오히려 독이 되는 순간 닳아버린 무릎을 되살릴 방법은 무엇일까? 무릎 통증 이후 54살 정영우 씨의 세상은 오직 집안으로만 제한됐다.
3: 근데 그전에는 내가 산타 가서 운동하고 뭐 거기서 사람 만나고 뭐 그런 거 했었는데, 이제는 이 아픈 다음부터는 거의 집순이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특별한 일이 없으면 거의 안 나간다고. 예, 집에만 있어요.
0: 어느덧 거실 한편에 짐이

0: 되어버린 스킨스쿠버 장비들. 좋아하던 취미 활동은 무릎 통증 때문에 포기한 지 오래다.
1: 목숨이 온 것 같습니다.
2: 예? 그러니까. 가고 싶죠. 쨍. 지금 완전 쨍 할 텐데. 가고 싶다. 진짜.
0: 누구보다 활동적인 삶을 살았던 정용우 씨. 아프고 나서야 무릎 건강이 곧 삶의 질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체감했다.
2: 이것도 샀잖아요. 더 안 좋을 때는 이렇게 앉아가지고 여기서 모든 반경 안에 다 할 수 있게. 다리 아플 때는 이렇게 누워가지고 불 끌 때도 이거 이렇게 끄고 이거 다 떨어지잖아요. 이런 거 리모컨 이거 다 이런 거.
0: 지금은 웃으며 이야기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홀로 감내했던 고통의 시간이 숨어 있다. 더는 물러설 곳이 없는 막다른 길. 그녀는 두 번째 수술을 준비하고 있다. 처음 통증을 느낀 건 언제부터였을까?
2: 조금 안 좋아지니까 이게 뒷부분이 안 좋아서 저는 무릎이라고 생각 못하고 아직 젊으니까 그냥 병원 가서 그냥 간단하게 주사 맞고 뭐 이러다가 디딜 수가 없을 정도로 아프고 왜 발이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삼각형으로 걷잖아요. 근데 발이 이렇게 만화처럼 꺾이는 느낌?
1: 좀 들어가는 듯해.
2: 그러니까 이렇게 걷는 게 아니라 이게 무릎이 이렇게 위로 들리는 듯한. 근데 그게 제일 안 좋은 거 연골판이 뒤로 완전히 빠지는 경우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최악의 상태였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0: 대체 무엇이 그녀의 무릎을 이토록 망가뜨린 걸까?
1: 여기가 지금 떨어져 있는 첫 번째 내시경 할 때 저희가 발견했던 부위고요. 차례대로 보면 여기가 이제 벌어져 있는 게 보이고 원칙적으로는 이게 여기에 붙어 있어야 돼요. 여기 바닥에 떨어져 있는 게 확인돼서 저희가 뭐 좀 더 잘 보이는데
0: 진단명은 반월 연골판 뿌리 파열. 반월 연골판은 견골 위에 얹혀져 충격을 분산시키는 구조물이다. 연골판 앞쪽과 뒤쪽 뿌리만 뼈에 붙어 있고 몸통 부분은 뼈 위에 살짝 얹힌 상태다. 무릎이 움직일 때마다 연골판도 함께 움직이며 충격을 흡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뿌리가 온전해야 연골판이 체중을 견디고 관절을 보호할 수 있다. 정용우 씨는 한 달 전 연골판 뿌리 파열 진단을 받고 1차 봉합 수술을 받았다. 오늘은 두 번째 수술이다. 충격을 흡수하던 연골판이 망가지자 무릎뼈를 덮고 있던 연골까지 달아버린 것이다.
3: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가 지금 연골이 다 떨어져 연골이 지금 없는 상태고요. 관절 연골이. 연골 손상 크기를 한 2cm에서 더 작은 거, 그 위에서 4cm, 보통 3, 4cm 이상보다 큰 거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큰 사이즈의 경우에는 세포를 좀 쓰는 것이 치유에 도움이 더 된다고 돼 있고 작은 사이즈에는 자기의 치유능을 올리는 치료를 하는 걸로 보통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환자는 사실은 뭐 비교적 큰 사이즈에 해당을 합니다. 자기 세포를 써서 이식해서 연골을 재생하는 방식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0: 무릎 내측 부위에 5mm 깊이의 연골 손상이다. 수술이 시작됐다.
4: 좌측 무릎에 자가 연골 재생술하겠습니다.
3: 네, 모두 왔습니까? 네.
0: 자신의 갈비뼈에서 채취한 연골 세포를 무릎에 이식하는 수술이다. 연골이 닳아 뼈가 훤히 드러난 모습. 정용우 씨의 무릎을 괴롭힌 원인은 바로 반월 연골판 뿌리 파열. 연골판 뿌리가 끊어지면서 쿠션 역할을 완전히 잃어버린 것이다. 그 사이 뼈가 무방비로 충격을 받아내며 연골마저 손상됐다.

0: 분리한 연골 조직을 약 6주간 배양하면 구슬 형태의 연골 성분으로 증식된다. 6주 후 관절경을 통해 연골이 떨어져 나간 부위의 잔여 조직을 제거하고 뼈 표면을 매끄럽게 정리한다. 그 다음 결손 부위에 배양된 자가 늑연골 세포를 채운다. 이후 생체 접착제를 도포해 세포가 잘 고정되도록 한다. 이식된 세포들은 시간이 지나며 뼈와 결합해 자라나고 결국 본래 연골과 비슷한 초자 연골로 재생된다. 6주 전 무릎에 새로 이식할 자가 늑연골 채취 수술이 진행됐다.
1: 이렇게 사람의 갈비뼈는 가쪽으로는 뼈가 있고 가운데 쪽으로는 연골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요 8번, 7번 밑에 요 에리어에서 요 에리어에서 이제 그럼 왜 해피 늑연골이냐? 뭐 늑연골의 캐릭터가 저희 관절 연골의 캐릭터하고 좀 비슷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0: 주변에 불필요한 조직은 최대한 피하고 오직 순수한 연골 세포만 분리해내는 극도로 정교한 작업이다. 이렇게 채취한 늑연골 조각은 무균 배양실에서 약 6주간의 세포 증식 과정을 거친다. 드디어 배양된 늑연골 세포를 무릎에 안착시키는 날이다. 늑연골 세포가 무릎 결손 부위를 조금씩 채워나간다.
1: 옛날에는 내가 이렇게 뭐 펴발랐는데 해보니까 카트 스탠드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이렇게 그냥 다지듯이 이렇게 하는 게 제일 낫더라고. 콕콕콕 다지면 그냥 제자리로 가는 것 같아. 이걸 막 누르려고 막 애쓰거나 그럴 필요는 없는 것 같아. 자기끼리 또 어태치먼트를 하는 성향이 좀 있어서.
0: 무엇보다 이식한 연골 세포가 움직이는 무릎 관절 안에서 빠지지 않도록 잘 봉합하는 것이 중요하다.
1: 지금 잘 됐는데 이건 이제 제일 테크니컬한 부분은 이제 이거 어떻게 덮느냐의 문제야. 사실은.
0: 성공적으로 안착한 연골 세포는 연골의 두께와 탄력을 회복시키는 것은 물론 관절염의 진행을 늦추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끝으로 연골 세포가 잘 고정되었는지 최종 점검한다.
1: 아로엠 하는데도 크게 스테빌리티는 문제는 없습니다. 하는 대로 잘 된 것 같습니다.
0: 그렇다면 수술로 재생된 연골은 원래 우리가 가졌던 연골과 똑같은 상태인 걸까?
1: 사실 우리의 몸은 굉장히 복합적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저희가 만들어낼 수 있는 연골은 구조까지는 완벽하게 복원을 못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자연골 비슷하게 만들었다 정도까지가 현재는 한계인 것 같아요. 이런 시술들이 대부분 말하자면 첨단 시술들인데 역사가 짧습니다. 이런 기술들이 가지고 있는 문헌적인 증거는 5년 정도에 대부분 머물러 있습니다. 다만 아까 선행, 그 전통적으로 이루어졌던 자가연골 이식술은 10년 이상 됐는데도 성공률이 7에서 80% 정도 유지되더라 하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2: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0: 아직 완벽한 초자연골을 만들진 못해도 한계를 뛰어넘기 위한 수술법은 다양한 방식으로 진화 중이다. 계단을 주로 이용하던 53세 최진예 씨. 지금은 한 발 한 발 떼는 것조차 버겁기만 하다.
3: 출근길에 이제 통근버스 타려고 했는데 좀 늦게 나와서 통근버스가 이제 떠나려고 하는 바람에 제가 이제 횡단보도를 무리하게 뛰다가 이제 넘어지면서 무릎을 다쳤어요.
0: 그 후로 무릎을 굽히고 펼 때 뻐근한 통증이 생겼다. 얼마 전엔 무릎이 움직이지 않는 이른바 잠김 현상도 나타났다.
4: 많이 아프세요?
3: 네, 앉았다 일어나면 많이 아파요. 아, 네. 기본적으로 좀 뒤에가 원래는 아리고 있고요. 앉아 있을 때

0: 또 일어날 때좀 두둑 소리가 나면서 좀 이렇게 어긋나는 소리가 되게 나면서 좀 아프긴 해요.
1: 최진예 씨의 수술이 결정됐다. 그녀의 무릎은 어떤 상태인 걸까?
2: 요거가 뿌리 파열이라는 게. 뿌리 파열은 일종의 결론은 아쉽지만 우리 몸의 퇴행성 과정 중에 발생하는 이벤트 중에 하나거든요. 오늘 쪽 우리 무릎 상태는 이쪽?
3: 네.
2: 예, 여기죠? 예. 그 뿌리 다 폈다는 건 다 괜찮고.
3: 네, 네.
2: 제일 중요한 건 저희가 복원을 하려고 하는 거니까 관절 기능은 지금은 괜찮아야지 되는 게 맞는 겁니다. 아, 네. 괜찮은데 수술해도 될까요? 하는 상황이 들 때가 더 지금 사실 이런 수술은 그게 더 중요한 상태고.
1: 반월 연골판 뿌리가 파열될 경우 무릎의 완충 기능이 사라져 퇴행성 관절염을 급격히 앞당길 수 있다. 보통 무릎이 아파 찍어보는 엑스레이로는 연골판 파열을 찾아낼 수 없다. 하지만 정밀 검사인 MRI를 보면 파열 부위가 확연하게 드러난다.
2: 제가 환자들한테 말씀드릴 때는 젊은 시절에는 저희가 그걸 뭐 뜯어내려고 해도 뜯어내지 못할 정도로 강력하게 붙어있는 조직인데 퇴행성 변화가 일면서 그 부분이 먼저 약해지는 경우가 생기고 그런 것들이 일상 중에 끊어질 때 저희가 보통 연골 뿌리판 파열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신기한 건 뭐 아시아 지역, 동아시아 지역 그리고 50대 이상의 중년 여성들에게서 가장 발병률이 높습니다. 저희가 짐작하는 것들은 이제 아시아인의 특징인 약간의 이제 내반, 우리가 다리가 안쪽으로 휘어져 있는 경우가 많고 저희의 그 문화적 특징으로 인해서 뭐 쪼그려 앉거나 하는 이런 생활들, 바닥 생활들이 많다는 것. 그리고 여성이 더 많다는 건 당연히 여러 가지 성별 특징이나 유전적 특질이 거기에 당연히 들어가 있겠죠.
1: 김성환 교수는 전 세계 무릎관절 전문가들과 함께 연골판 뿌리 파열 치료 합의안을 완성했다. 증상이 있고 연골 손상이 경미한 경우엔 조기 봉합수술을 권고한다. 봉합술의 중기 결과는 절제술이나 비수술적 치료보다 장기적으로 훨씬 예후가 좋다는 결론이다.
2: 저희가 이런 환자분들을 수술을 결정할 때 무작정 끊어졌으니까 수술을 결정한다는 정답은 아니게 되겠고요. 실제적으로 잘 치유될 것 같은 사람을 잘 저희가 선택을 해서 봉합술을 하는 것이 원칙이 되겠습니다. 관절염 단계로 치면 3단계 이상의 관절염은 저희가 적절한 대상은 아니라고 보고 그 다음에 관절 연골도 넓은 부위에 관절 연골이 동시에 손상된 분들은 저희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또 다리 모양 자체도 너무 이렇게 안장다리로 휘어있는 분들은 부하가 안쪽으로 많이 쏠릴 수 있어서 그런 분들도 저희가 결과가 이렇게 썩 좋지 않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1: 최진예 씨의 수술이 시작됐다. 수술은 반월 연골판 뿌리 봉합술과 연골 재생을 촉진하는 계량 미세 천공술을 함께 시행한다. 무릎에 작은 구멍을 내고 진행하는 관절 내시경 방식으로 수술이 시작된다. 뿌리가 끊어진 연골판은 뼈 밖으로 밀려나 무릎의 충격을 전혀 흡수하지 못한다. 결국 관절염을 앞당기는데 최진예 씨 역시 이미 연골 손상이 진행됐다. 수술은 먼저 연골판을 고정하기 위해 정강이 뼈에 구멍을 뚫는다. 파열된 연골판 뿌리에 실을 꿰매어 걸어준 뒤 뼈 구멍 아래로 잡아당겨 뿌리를 원래 뼈 위치에 밀착 고정한다. 다음은 계량 미세 천공술. 손상 부위에 구멍을 여러 개 뚫고 그 위에 콜라겐을 덮어준다. 일부러 뼈에 상처를 내어 골수 속 세포들이 흉터 조직처럼 자리 잡아 연골로 재생되는 원리다. 관절경을 통해 파열된 부위를 확인하는 김 교수.
4: 뭐 이런 중년에 디저네이션이 있는 거는 일반적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5: 예.
4: 시야도 괜찮고
1: 실을 잡아당기자 떨어졌던 연골판 뿌리가 원래 있던 뼈 위치로 돌아왔다.

0: 구멍을 뚫은 뼈 바깥으로 두 가닥의 실을 잡아당겨 묶어주면 봉합은 마무리된다. 이어서 최진예 씨의 연골 상태를 확인하는데.
1: 아, 카트리지 디펙트가 좀 있네. 그치?
2: 예.
1: 생각했던 것보다는 사이즈가 좀 큰 것 같아. 우리 오그멘트 딜링을 해야 될 것 같아. 그치? 지금 봐서는.
0: 대량 미세 천공술은 뼈에 구멍을 내어 골수 속 자가 재생 세포의 분비를 유도하는 기존 치료법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갔다. 재생 촉진 물질인 콜라겐을 덧대어 연골 재생의 효과를 극대화한 것이다. 수술이 무사히 끝났다. 무릎 통증의 시작은 제각각이지만 방치하면 결국 퇴행성 관절염이라는 종착지를 향해 달려가게 된다. 최진예 씨나 앞선 정용우 씨 사례와 같이 통증의 직접적인 원인 해결과 함께 연골 재생 수술을 병행한 이유는 명확하다.
2: 이제 퇴행성 손상은 사실 전체 관절에 있는 조직들이 다 같이 영향을 받는, 즉 해당 질병이 만약에 생겼다고 해서 그것이 연골판이든 연골이든 손상받은 구조의 단독 손상이라고 보는 것은 상당히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적으로 만약에 연골이면 주위에 접촉하고 있는 연골판 이런 것들이 다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만약에 교정돼야 된다면 다 교정되거나 아니면 다 회복되지 않으면 결국적으로는 궁극적인 완벽한 회복 또는 복구란 이룰 수가 없다. 이렇게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생각의 흐름일 것 같고요. 따라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다 고려해서 무조건 뭐 다 복원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치료를 결정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0: 무릎을 조금씩 갉아먹는 세월도 야속하지만 꽁꽁 얼어붙은 빙판길은 예고 없이 무릎을 무너뜨린다. 한참 일할 나이인 36세 남기원 씨. 한순간의 방심으로 무릎 인대가 끊어졌다.
3: 그 이제 눈 쓸러 나갔다가 눈을 쓸면서 그 빙판이 있는지도 모르고 거기 그렇게 발에 미끄러지면서
4: 뒤로
3: 넘어져야 되는데 제가 또 앞으로 넘어져가지고 무릎으로 이렇게 빙판에 떨어지면서 예, 전방십자 인대가 나갔습니다. 예. 무릎을 굽히거나 피는 게 아예 안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범위가 굉장히 짧습니다. 지금도 잘 안 되는데. 예.
0: 지금 남기원 씨의 무릎은 어떤 상태인 걸까?
2: 굽기도 없고, 구부렸다 폈다도 잘 되시고. 침 편안하게 한번 빼볼게요. 여전히 약간은 그레이드 1 미만인 것 같은데. 자, 우리가 전에 얘기했지만, 또 MRI에서 십자 인대가 끊어져 있는 거는 지금 뭐 사실입니다.
3: 아, 하지만.
0: 남기원 씨의 진단명은 전방 십자 인대 파열이다. 인대의 구조를 보면 좌우에 측부 인대가 뼈를 고정해준다. 무릎 관절 안에는 십자 인대가 있어 무릎이 앞뒤로 밀리는 것을 방지한다. 그렇다면 인대가 파열되는 원인은 무엇일까? 무릎 안쪽으로 힘이 가해지면 내측 측부 인대가, 반대로 바깥쪽으로 꺾이는 힘에는 외측 측부 인대가 손상된다. 두 뼈 사이에 강한 회전력에 가해질 땐 십자 인대가 끊어지기 쉽다. 남기원 씨는 먼저 KT2000 검사를 받았다. 양쪽 무릎의 수치 차이가 클수록 불안정성이 높다.
2: 11.1.
0: 수치 차이는 약 3mm로 높지 않은 상태. 이어서 손으로 무릎을 비틀어보는 피벗 검사를 진행했다.
2: 피벗은 그래도 원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지난번보다는 조금 더 안정감이 있겠네요.

0: 느껴지는데요. 여전히 네. 1단계 정도의 불안정성입니다. 체크한 것은 의사하고 체크한 것은 지금 현재는 그냥 비수술적 치료를 유지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1: 아, 그런가요?
0: 과한 불안정성이 나타나진 않고 있어요.
1: 아, 알겠습니다. 걱정돼가지고.
0: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다행히 연골판 손상이 없는 단순 십자인대 파열이라서 잘 나으면 여드름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1: 아, 감사합니다.
0: 알겠습니다.
2: 당연히 수술 때에 오를 줄 알았는데 김성환 교수는 뜻밖의 처방을 내렸다. 그렇다면 수술이 아닌 보존 치료를 결정한 이유는 무엇일까?
0: 그러니까 인대 손상을 이야기할 때 흔히들 파열 이꼴 수술 이렇게 많이들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것은 사실 틀린 이야기입니다. 뭐 일부 봉합술을 포함해서 특히나 십자인대 재건술의 목표가 완전히 정상을 만들 수 있다는 사실 비이상적인 기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약간의 불안정성은 남을 수 있다. 의학적으로는 어느 정도의 기준점을 설정을 해서 이 정도 이상의 안정도가 있는 경우에는 비수술적 치료, 그냥 지켜보고 자연치유를 기대하는 것이고 어느 정도 이상의 불안정성이 지속이 되면 아, 이 정도는 놔뒀을 때 추가적으로 다른 조직의 손상이나 환자의 그 무릎 건강이 차후 이제 관절염으로 가는 이런 확률이 높아진다고 생각되는 그런 카테고리에 들어가게 될 때 수술을 권유하고 결정하는 것이 맞겠죠.
2: 원인도 나이도 제각각이지만 관절염이라는 종착지 앞에서 환자들의 간절함은 모두 똑같다. 71세 김희숙 씨는 한 걸음 떼는 것조차 남의 손을 빌려야 하는 처지다. 주사와 약물로 버텨온 시간도 이제 한계에 다다랐다.
3: 못 걸어요. 그 무서워서 버스도 잘 못 타고 무서워서요. 그러니까 출발할 때하고 급정거할 때가 그런 데가 중심이 안 잡아지니까 무서워서 집에 한 달 넘게는 집에만 있었어요. 계속 못 걸어요. 아파서 못 걸어요. 아주 참을 수가 없어요. 자다가도 막 다섯 번, 여섯 번을 일어나고 막 그랬어요. 자다가 침대에서 일어날 때. 그때는 여기가 아파서 못 일어나니까 이걸로 짚어갖고 여기가 엄청 아파요, 또. 이 몸무게를 이걸로 지탱하고 일어나려니까 하여간 여러 가지로 다 안 좋아요.
2: 그녀는 고민 끝에 수술을 받기로 했다.
0: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0: 요즘은 좀 어떠세요?
3: 많이 아파요.
0: 많이 아파요. 이쪽이죠. 몇 년이나 되신 거예요, 그럼?
4: 아, 그렇구나, 진짜. 네. 1년, 그쵸, 1년 넘, 1년 된 것 같아요. 네네.
0: 오른쪽 무릎 때문에 병원 다니신 거는?
4: 그러니까요, 이것 때문에. 네네. 네.
3: 가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2: 현재 김희숙 씨의 무릎 상태는 어느 정도일까?
4: 네네.
2: 무릎 안쪽 뼈 간격이 눈에 띄게 좁아져 있다.
0: 인대의 불안정성이 없는 환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70세라는 연령대. 그렇게 보면 저희 기준에서는 요 단일 구획 관절염이라고 그럽니다. 안쪽에 관절염이 심한 이런 상태이고 저희 기준상으로는 75% 이상 좁아진 거는 4단계로 보통 많이 판단하기 때문에 4단계 관절염 그리고 이 안쪽은 관절염이 있지만 바깥쪽 관절에는 비교적 관절강이 잘 유지되고 있죠.
2: 김희숙 씨는 인공관절 전치환술 대신 내 무릎의 일부를 살리는 부분치환술을 받기로 했다. 무릎은 내측 구획과 외측 구획, 그리고 무릎 앞쪽인 슬개 대퇴 구획으로 나뉜다. 김희숙 씨는 보행 시 체중이 무릎 안쪽에 쏠리면서 두 뼈가 서로 맞닿아 짓눌리고 긁히는 통증이 생겼다. 그렇다면 왜 유독 내측 관절부터 변형이 오는 걸까?
0: 일반적으로는 자신의 체중이 보행 중에 약 70대 30, 즉 내측에 70, 바깥쪽에 30 정도의 체중이 부하가 분포된다고 해요. 그렇듯 내측에 일반적으로 집중되는 것이 인간의 몸의 특징이 되는 것이고 이 내측 구획에 그래서 먼저 퇴행성 변화가 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0: 만약에 그런 퇴행성 변화가 오기 시작하고 좀 진행이 된다고, 진행이 되고, 저희가 흔히 이야기하는 다리가 이렇게 안장으로 약간은 휘어지는 현상까지 생기면 거의 90대 10, 즉 90% 이상이 내측부에 집중되게 되기 때문에 걸을 때 이제 심한 통증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1: 인공관절 부분 치환술은 건강한 무릎 바깥쪽 연골은 남겨두고 손상된 안쪽 부위의 연골만 부분적으로 교체한다. 수술이 시작됐다. 부분 치환술의 경우 수술 부위가 작아 출혈과 통증이 적고 회복도 빠르다. 수술 후에 무릎의 움직임도 훨씬 자연스럽다. 김희숙 씨는 단일구의 관절염 4기. 수술은 먼저 피부를 절개해 대퇴골과 견골의 안쪽, 관절염이 심한 부위만 얇게 깎아낸다. 이어서 다듬어진 뼈 위에 미세한 구멍을 낸다. 그 다음, 의료용 골시멘트를 촘촘히 도포한 후 임플란트를 고정시킨다. 마지막으로 연골 역할을 할 베어링을 삽입한다. 이 베어링이 부드럽게 미끄러지며 관절의 움직임을 되살린다.

0: 환자의 인대를 그대로 살리는 부분 치환술은 작은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다.
1: 2mm를 더 잘랐으니까 사실은 10mm가 들어가야지. 10mm를 하고, 왜냐면 밑에 딱 붙여야 되니까. 네. 디지터 커스 제대로 돼야 돼서. 자, 엔티리어. 자, 됐으니까 요거 뺄게요. 네, 요거 뺄게.
0: 받아주세요. 깎아낸 뼈만큼의 빈틈을 인공관절로 채워 남아있는 인대의 팽팽한 균형을 오차 없이 맞춰내는 정교한 과정이다. 다듬어진 뼈 위에 골시멘트를 바르고 그 사이를 부드럽게 이어줄 인공 연골을 삽입한다. 마지막으로 단단히 봉합하면 수술은 끝이 난다. 일주일 뒤 김희숙 씨를 다시 만났다. 그녀는 기대 이상으로 빠르게 회복되고 있었다.
1: 잘 익었네요.
0: 건강한 조직과 인대를 그대로 남겨둔 덕분에 무엇보다 내 무릎처럼 자연스러운 걸음걸이가 가능해졌다.
1: 메데스도 뵐게요.
2: 네. 어떻게 좀 대망된 느낌이세요?
3: 많이요. 아이고, 그때는 지옥 같았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오직하면 집에만 계속 있었겠어요. 다 나으면 남편하고 여행 갈 거예요.
0: 하지만 모든 무릎을 수술로 되살릴 수는 없다. 수술은 이루고 견디기엔 너무 아픈 환자들에겐 어떤 해법이 남아있을까?
4: 예전에 어머니 친구들이나 아시는 분들이 인공관절 수술 많이 했을 거 아닙니까?
3: 많이 했죠. 그거 무서워서 못했다니까요. 방송도 보고 이제 실질적으로 제가 이제 그 목욕탕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엄마들 이렇게 많이 보잖아요. 이렇게 벗은 거를 그 막 무릎 이렇게 흉터도 무섭고 이제 그럼 물어보는 거죠. 제가 이 무릎이 아프니까 그러면은 이게 수술하고 나서도 아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하고 싶은 마음은 없었어요, 사실은.
0: 인공관절 수술이 두려웠던 지미숙 씨는 주사 치료를 택했다.
1: 너무 좋아요. 지금은.
3: 예.
5: 좋습니다.
3: 아, 네,
5: 진짜 좋네요. 아, 예. 자, 효과가. 자, 움직이는 것도 그대로 하시고. 힘도 좋으시죠?
3: 네. 이게 안 됐었어요.
5: 아, 됐었는데. 아, 많이 부드러워지고 되게 좋아지신 것 같아요. 네.
3: 네, 교수님 너무 좋아요. 네,
1: 다행입니다.
3: 이게 예. 다리가 이렇게가 안 됐었거든요.
1: 예, 예.
3: 근데 안 아파요. 그리고 걸어 다니는 것이 제 이걸 걸어 다니는 것 같아요.
0: 지미숙 씨의 무릎 상태는 본격적인 관절 변형이 시작되는 퇴행성 관절염 3기다.
1: 어머님이 수술, 그러니까 시술 받으신 거는 네. 우리가 치료제 중에 네. 정형 생물학 적재제, 즉 내 몸에 있는 세포를 투여받은 거죠. 물론 이것이 뭐 전에 시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재생이 된다. 이거하고는 사실 우리가 그런 걸 포커스로 주면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거에 대한 증거는 아직 없으니까. 그래서 증상 완화의 기간을 연장시켜주는 목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뭐 특별한 합병증 없이 잘 그래도 깔끔하게 진행이 된 것 같고요.
0: 인공관절을 할 만큼은 아니지만 무릎 통증이 계속될 때 가장 먼저 찾는 것이 바로 주사 치료다. 보통 우리가 병원에서 연골 주사라 부르며 맞는 것은 히알루론산 성분. 관절 속 윤활유를 보충해 뻑뻑한 무릎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지미숙 씨가 맞은 주사는 자신의 복부에서 채취한 지방을 이용한다. 추출한 지방 조직에서 단핵구와 줄기세포 등을 포함한 여러 세포를 분리 농축해 무릎 관절에 직접 주입하는 방식이다. 내 몸속 재생인자를 이용해 염증을 줄이고 통증 완화를 돕는 새로운 치료법이다.
1: 기존의 주사 치료제들, 흔히 저희가 보통 뭐 연골 주사 뭐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는 그런 주사제들에 비해서 6개월, 1년, 그리고 뭐 일부 연구에서는 2년까지도 좀 더 나은 결과를 보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허가사항에도 들어있지만 만약 골관절염에 기수로 친다면 현재는 2기에서 3기 정도의 환자, 그러니까 중등도의 환자들이 대상입니다. 사실 치료 메커니즘을 봐도 들어가서 우리 몸에 있는 세포들을 자극하고 그리고 다양한 물질들을 내뿜어서 염증 반응을 억제하고 관절 환경을 좋게 조성해 주는 게 이제 이 치료의 메커니즘으로 저희가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너무 많이 다른 그러니까 질병의 말기의 환자들에게서는 소용이 없을 걸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현재로서는 너무 고가의 포지션에 책정되어 있는 치료들이기 때문에 그런 치료들을 우선적으로 권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기존의 치료제들을 트라이해보고 그러니까 시도해보고 또는 그런 치료제가 적합하지 않는 어떤 환경에 처해진 환자라든지 아니면 수술적 치료는 너무너무 이제 받기를 거부하고 또는 그 수술적 치료는 좀 하기 적절하지 않은 환자들 이런 환자들을 대상으로 이제 일부에서 저희가 권고해 볼 수 있는 치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보건복지부 신의료기술평가에 따르면 해당 주사 치료는 기존 주사 치료와 비교해 관절 기능이 일부 개선됐다. 통증 완화에 있어서도 장기적인 유효성을 인정받았다. 그렇다면 흔히 줄기세포 주사라 불리는 이 치료제는 정말 완벽한 줄기세포일까?
1: 이 치료제들의 특징은 세포뿐만 아니라 다양한 성장 인자들이나 호르몬 같은 것들이 다 포함된 약간은 종합 비타민 같은 그런 약물처럼 돼 있어요. 그 안에 줄기세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희 골수에서 유래된 걸 보면 약 0.01% 정도가 줄기세포고 사실 줄기세포만 보면 그 전체의 비율은 상당히 떨어지죠. 그러니까 그 치료제를 줄기세포 치료제다라고 표현하는 거는 용어적으로도 적절치는 못합니다. 물론 그 주위 환경을 개선하고 치유를 촉진할 수 있고 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세포 중에 줄기세포가 가장 강력한 능력을 지니고 있다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0: 수술이 의료진의 몫이라면 재활은 오로지 환자 자신의 몫이다. 다시 걷기 위한 정용우 씨의 간절한 노력이 다시 시작됐다. 관절의 가동 범위 확보와 주변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이다.
6: 가지고 이런 수건 돌돌 말아가지고 밑에다 넣고 가지고 발목도 손가락 세워놓고 그래서 무릎을 밑으로 꾹 피는 동작 누른다 느낌보다도 밑으로 피려고 하시면 돼요.
0: 이때 허벅지 앞쪽에 힘이 들어가는 걸 느껴야 한다.
6: 아주 10초 유지한 다음에 돌아오는 식으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다음은 누워서 다리를 들어 올리는 동작이다.
6: 얘는 구부려 놓고 그리고 이 안쪽 펴놓고 위로쭉 올릴 수 있게 이 동작하고 천천히 내려놓고 잘하세요. 한번 해볼까요? 둘.
0: 발도 약간. 무릎 안쪽 근육의 활성화를 위해 발끝은 11시 방향으로 살짝 돌리고 발등은 몸쪽으로 당긴다.
6: 또 해볼까요? 쭉. 이렇게 10번씩 3번이 쉬어질 때까지. 이런 식으로 10초 유지하고 10번 정도.
0: 이번엔 앉아서 하는 무릎 신전 운동. 허리를 펴고 앉아 발등을 몸쪽으로 살짝 당겨 무릎을 펴는 동작이다.
6: 비교해보려면 여기도 해보면 좋겠죠. 네. 짱짱하죠. 네.
7: 30개씩 해주고 쉬었다가 또 해주고 뭐 그렇게 하는 거 말씀하잖아요.
0: 아직은 목발에 의지해야 하는 걸음. 하지만 이 땀방울이 모여 곧 두 다리로 땅을 딛는 힘이 될 것이다.
1: 관절 질환이라는 것 자체는 삶의 질과 관련된 것이죠. 뭐 관절 질환이 생명과 직결되지 않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삶의 질을 궁극적으로 향상시키는 것은 통증뿐만 아니라 환자가 얼마나 기능적으로 무릎을 잘 쓰고 일상생활에 만족하느냐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통증을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기능을 복원시키는 것, 또 기능적으로 호전시키는 것, 이런 것들이 저희 치료의 목적이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0: 단순히 통증을 멈추는 것이 아닌 잃어버린 삶의 기능을 되찾느니 다시 일어선 무릎으로 다시 시작될 인생을 향해 수술실의 시계는 오늘도 멈추지 않고 흐른다.

0: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화재 띠용띠용 화재탈출 넘버 원 이렇게 대처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불. 냉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불이야 라고 외치고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고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화재 탈출 넘버 2 소화기 사용법 뽑는다 쏜다 쏜다 화재 진압 완료.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주세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군말이 굳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도 제조년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화재 탈출 넘버 3 이렇게 대피하세요. 불길이 커서 대피할 경우 물에 적신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주세요. 출입문 손잡이에 손등을 대보고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가스가 들어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에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자연학계나 불조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팽팽!
1: 엄마를 잃어버렸어요.
2: 오늘은 놀러가는 날! 신난다!
3: 어? 여긴 어디지?
1: 엄마 아빠와 함께 나왔다가 길을 잃었다면 멈추기. 다른 길로 갔다가 엄마 아빠랑 더 멀어질 수 있어요.
2: 다녀오겠습니다.
3: 오? 토끼다.
2: 길을 잃었어.
3: 경찰서에 도와달라고 하자.
1: 혼자 나왔다가 길을 잃었다면 움직이기. 사람들이 많은 장소나 경찰서, 소방서, 아동 안전지킴이 집으로 가 도와달라고 해요.
4: 집에 데려다 줄게.
2: 누구세요?
1: 따라가지 않기. 모르는 사람은 따라가지 않아요. 억지로 데려가려 한다면 크게 소리 질러요.
3: 엄마 아빠 전화번호가 뭐야?
1: 전화하기. 엄마, 아빠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생각해요. 기억이 안 난다면 112.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산행안전사고. 안녕하십니까, 새생명산학회 회장 펭수입니다. 앞으로 등산하는 모든 분들의 건강 저 펭수가 책임지겠습니다. 용용용용용용. 자, 그럼 산행에 앞서 등산할 때 필요한 것이 뭐가 있을까요? 예쁜 등산복? 선글라스? 아니, 복장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안전입니다. 안전! 산에서 일어나는

0: 사고는 자칫 죽음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산에 오르기 전 날씨와 등산 코스, 산행거리 등 등산 정보를 미리 확인하세요. 발에 맞는 등산화와 여분의 옷, 물, 간식 등 산행에 맞는 복장과 비상식량을 준비해야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입산 금지 기간에는 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산행 중에는 휴대전화를 보며 걷거나 위험한 곳에서 사진 찍는 행동은 하지 마시다. 경로를 이탈하지 않고 지정된 등산로를 따라 안전하게 이동하세요. 산은 올라갈 때보다 내려올 때 부상 위험이 더 크기 때문에 자세를 낮추고 천천히 내려오세요. 조난 및 사고 시 119에 신고한 후 등산로 국가지점 번호판이나 사고지점을 사진으로 전송하여 위치를 자세히 알려주세요. 구조요원이 대비할 수 있도록 추락, 골절, 조난 등 사고 유형을 미리 알려주세요. 펭수가 알려드린 산행 안전 행동 요령으로 미리미리 대비하세요. 안전, 안전, 안전!
1: 내가 다닌 중학교는
2: 군남중학교.
1: 가장 기억에 남는 선생님은
2: 강숙현 과학선생님.
1: 가장 망친 시험 점수는
2: 음악 70점.
1: 학생 때 나의 좌우명은
2: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란 단어는 없다.
1: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2: 악기를 배워라. 안녕하세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발사체 엔진 개발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영민입니다.
1: 학생 때 꿈은 뭐였나요?
2: 학생 때는 로봇이나 비행기를 만든 과학자가 우선 되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야구를 좋아해서 야구 선수도 되고 싶다 얘기도 했었고 뭐 의사도 되고 싶다 이런 꿈을 가졌습니다.
1: 과학의 여러 분야 중에 공학을 선택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2: 고등학교 때 제가 그 무인 가로등 제어라는 거를 하게 됐거든요. 밤에 이제 햇빛이 없어지면 자동으로 이제 가로등이 켜지는 그런 걸 했는데 그때 보면서 제가 이런 공학에 의해서 그 어떤 만들어진 기계 장치들이 사람을 되게 편하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나한테 공학을 선택한 게 계기가 됐습니다.
1: 과학자가 갖춰야 할 덕목이 있다면 뭘까요?
2: 우선 전문 지식이 있어야겠죠. 그 관련된 지식이 있어야겠고 두 번째가 끈기 그리고 성실성.
1: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무엇을 하는 곳인가요?
2: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는 하늘을 나는 뭐 항공기나 뭐 드론, 그 다음에 우주에서 작동하고 있는 인공위성이나 그 다음에 뭐 달 탐사사 같은 우주선, 그 다음에 이런 그 인공위성이나 탐사선을 우주로 보내는 우주발사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1: 현재 하는 일의 장점과 단점은 뭔가요?
2: 가족과 떨어져 있는 게 가장 힘든 거고요. 두 번째는 우주발사체가 가격이 되게 비싸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시험을 해야 되는데 잘못 시험하면 폭발하면 그게 손상을 입으니까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습니다. 그 두 가지가 단점이고요. 장점으로는 공학이 다 하다 보니까 내가 설계한 게 제작하고 나면 제가 내 손에 들어와 있고 보여요. 그러면 내가 생각했던 게 바로 눈앞에 나타난다. 두 번째로는 엔진 시험이나 발사 성공했을 때 정말 가슴 속에서 이만큼 더 뜨거운 어떤 그런 벅찬 감정이 올라오거든요. 그거를 자주 이제 제가 접할 수 있어서 그게 제 직업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1: 지금까지 했던 일 중에 가장 뿌듯했던 성과는 뭔가요?
2: 누리호에 들어갔던 75톤 엔진 개발을 했던 게 가장 뿌듯한 거고요. 그다음에 그걸 가지고 지난 6월 달에 누리호 발사 성공한 것이 더 뿌듯한 일인 것 같습니다.
1: 누리호 발사를 성공시키는데 가장 힘들었던 점은 뭐예요?
2: 시험 설비든 어떤 기술적 문제를 해결할 때 결국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는데 이 사람들 간의 의견이 달라서 많이 충돌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사람들 사이에서 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해결하는 방법이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1: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한마디로 정의해 주세요.
2: 우주 발사체 생명을 불어넣는 것이라고 정의하겠습니다.
1: 10년, 20년 후의 미래는 어떨까요?
2: 우주 분야로 보면 앞으로 2030년대에는 아마 달에 사람이 가서 상주도 하고 달에 이제 루나 게이트라서 우주 정거장 달 기지를 만들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우주발사체로 달 착륙선을 보내서 달을 탐사할 거예요. 30년 내에는. 40년 내에는 더 발전해서 우주 선진국이 화성에 사람을 보내서 화성 탐사를 하게 될 거고 우리나라도 달 화성 어떤 탐사선을 보내는 그런 발전을 하게 될 겁니다. 그 컴퓨터와 그 다음에 인터넷이 보급된 지 지금 3, 40년 됐는데 세계가 급변화했잖아요. 앞으로 10년, 20년 되면 더 많이 급변할 거고

0: 여러분이 아시는 뭐 4차 산업의 뭐 인공지능이나 그다음에 뭐 자율주행, 그다음에 3D 프린팅 이게 되면 아마 10년, 20년 굉장히 급격하게 변하는데 우주도 굉장히 급격하게 변할 거거든요. 아마도 그런 사회에 우리가 살게 될 것 같습니다.
1: 미래의 과학자를 꿈꾸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0: 우선 제가 우주 마사지를 하다 보니까 우주에 관심을 가지고 좀 이쪽으로 많이 오시면 저희는 우주 영토라고 그러는데 정말 할 일이 되게 많거든요. 우주 자원이나 우주 관광이나 또 어떤 우주라는 거는 인간의 어떤 기본적인 인간 호기심을 작용하잖아요. 그런 호기심도 만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우주로 많이 와서 우주에 대한 어떤 그런 걸 많이 하면 좋겠는데 먼저 자기가 좋아하고 관심이 있는 어떤 분야에 대한 어떤 생각들을 또 꿈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걸 많이 꾸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런 꿈만 꾸는 게 아니라 제가 학생들한테 얘기하는 거는 캠프나 그다음에 과학관들 많이 가서 그걸 접해봐야잖아요. 그냥 꿈을 실현시킬 수 있기 때문에 행동이나 실천을 빨아야 생각합니다. 불가능이 무엇인지 설명하기 힘들다. 왜냐하면 어제의 꿈은 오늘의 희망이고 내일의 현실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꿈을 가지고 도전하세요.

0: 아이를 낳고 돌보며 누군가의 엄마로, 누군가의 아내로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수고하고 애쓰는 동안 여성들의 몸은 점점 지쳐간다. 우리나라 여성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암 1위는 바로 유방암. 최근 유방암 환자가 급증하면서 갑상선 암 수치를 앞질렀다.
1: 한국유방학회 백서에 의하면 2007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연간 약 4.6%씩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0: 최근 초경이 빨라지고 폐경이 늦어지면서 여성 호르몬에 노출되는 시간이 길어졌다. 게다가 저출산으로 인해 모유 수유 시간까지 줄어들면서 유방암이 급증하는 추세. 우리나라 유방암 발병률은 40대 이후 50대, 60대, 70대까지 갱년기 이후 여성에게서 증가하고 있다.
2: 49세 때 폐경이 와가지고 제가 호르몬제를 좀 오래 먹었어요. 그래 여러 사람 얘기를 들으니까 호르몬제를 먹어서 그런 경우도 있다는 사람도 있었고.
3: 첫 번째는 얘 왼쪽, 두 번째는 오른쪽. 이제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 총총 날벼락이었고.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기나 막.
4: 부작용이 너무 세게 와가지고 응급실도 한번 갔다 온 적 있고 어느 날은 진짜 너무 우울해서 죽고 싶다 할 정도로.
5: 이 나이에 그 유방암이 오리라고 생각도 못하고. 그러면 이게 딱 걸리는 거예요. 이쪽은 안 걸리는데 이쪽은 걸리는 거예요. 무섭더라고요, 그게.
0: 유방암은 수술 10년 뒤 암이 또 생기기도 하고 뼈와 폐에 전이가 잘돼 생명을 위협한다. 폐경이 됐다고 해도 안심은 금물이다.
1: 폐경 이후에 호르몬이 없다고 이제 걱정을 안 하시는데 60대, 70대, 80세에서도 유방암은 계속 발생할 수 있습니다.
0: 누군가의 딸이자 아내이자 엄마인 여성의 생명을 위협하는 유방암. 유방암 생존율을 높이는 최신 치료법을 유방내분비외과 우상욱 교수와 함께 알아본다.

0: 최근 직장에서 받은 건강검진에서 유방암 진단을 받았다.
1: 용접 작업할 때 이렇게 있거든요. 저희가 직장에서 이렇게 입고 하거든요. 이렇게 있거든요.
2: 아버님은 엄마 일하시는 건 보신 적 있어요?
1: 한 번도 못 봤어요.
2: 사진으로만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1: 사진도 처음 보는 것 같은데요. 우리 아들 엄마가 뭐 하고 있는지 모르는데, 그죠? 응. 엄마 집에 살림하고 있는 줄 알아.
3: 크게 하는 건 아니래?
1: 조그맣게만 하면 되니까. 크게 안 하고. 조금만 제가 갖고 간다니까. 괜찮을 거야.
3: 검사 좀 꾸준히 받아.
1: 꾸준히 받고 있어. 잘 받을게. 주위에서도 많이 걸린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설마 내가라는 생각을 하고.
2: 가족력이랄지 누가 있었지?
1: 아니요. 그건 아예 없었어요. 제가 조금 운동을 게을리 했고 한 1년 동안 스트레스 좀 받은 것 같아요. 신경을 많이 쓰고 스트레스를 좀 받아서 그런 요인일 수도 있어요.
3: 뭐 안 좋은 일이긴 한데 이왕 이렇게 된 거 좀 푹 쉬고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지냈으면 하죠. 고생 많이 했으니까 이참에 좀 쉬고 아프지 말고
1: 그래 우리 아들도 건강하고
0: 일하랴 살림하랴 마음 편히 쉬어본 적 없는 엄마 최근 유윤희 씨처럼 갱년기 이후 유방암에 걸리는 사람이 급증하고 있다 지난 10년간 연령별 유방암 환자 추세를 살펴보면 40대, 50대, 60대의 환자가 눈에 띄게 증가했다
4: 증가하는 추세는 사회 환경적인 여건이 아무래도 영향이 좋아지는 상태로서 초경이 빨라지고 그다음에 폐경이 늦어지는 상황으로 봐서 여성 호르몬에 대한 노출도가 높아져서 그런 것 같습니다. 생리가 멈출 수 있는 시간이 짧다면 여성 호르몬에 대한 노출도가 길어지는 거죠. 근데 사실은 현대사회에서 여성의 역할을 볼 때 그 시간을 줄이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거든요. 우리가 농경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출산을 그렇게 많게 할 수도 없고 그다음에 사회적 참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수유 시간도 그렇게 길게 가질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발생률은 계속 증가할 거고 정기검진을 좀 더 강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5: 네, 들어오실게요. 네, 윤윤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쪽 들어가실게요.
0: 다행히 유윤희 씨는 건강검진에서 조기 발견되어 유방암 1기에 해당된다. 보통 혹이 만져져서 병원에 오는 경우 암의 크기가 2cm를 넘어 유방암 2기 이상인 경우가 많다.
4: 이 부분 때문에 우리가 수술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거고 얘는 사이즈가 대략 1.8cm, 2cm가 안 되는 작은 암이에요. 다행히도 양쪽 가슴에 다 위험하거나 걱정되는 부분은 전혀 없이 이 녀석만 딱 우리가 제거하면 될 것 같아요.
0: 좌측 유방에 있는 암을 수술로 제거하기로 했다. 여성은 갱년기로 접어들면서 복부에 살이 찌고 대사 증후군에 노출되기 쉽다. 이것이 유방암 발병률을 높인다는데 그 이유는 뭘까? 갱년기 여성의 고혈압, 고혈당 등 대사 증후군은 우리 몸의 호르몬 체계를 변화시킨다. 먼저 살이 찌면 내장 지방이 늘어나는데 지방세포에서 분비되는 아디포카인과 사이토카인은 체내를 만성적인 염증 상태로 만들고 이 만성 염증은 유방의 DNA를 손상시켜 암 발생의 촉매제 역할을 한다. 또 폐경 후에는 난소가 아닌 지방이 에스트로겐 공급원이 된다. 지방세포에 있는 효소가 안드로겐을 에스트로겐으로 전환시키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방이 많아지면 체내 에스트로겐 농도가 높아지고 에스트로겐 수용체 양성 유방암의 성장을 직접적으로 돕게 된다. 그리고 비만으로 고혈압, 고지혈증 등 대사 증후군이 생기면 우리 몸에 인슐린 저항성이 생겨 더 많은 인슐린을 분비하게 된다. 과도한 인슐린은 유방세포의 세포 분열을 비정상적으로 자극하게 되고 암세포로 변할 가능성이 있는 세포들을 계속 증식하게 만든다. 따라서

0: 비둘레는 85cm 미만, 공복혈당 100 미만, 중성지방 150 미만으로 관리하는 게 좋다.
1: 우리가 폐경 후에 이제 호르몬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고 내 몸에 있는 지방과 그다음에 부신에서 나오는 호르몬들이 일부에서 여성 호르몬처럼 작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방의 숫자가 많거나 아니면 밀도가 높다면 어느 정도 여성 호르몬에 대한 위험도가 더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0: 수술을 앞둔 유윤희 씨. 수술도 두렵지만 수술 후 받게 될 항암치료에 대한 걱정이 밀려온다.
2: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늦게 발견을 해서 많이 항암치료 같은 거 많이 한다 하는데 저는 빨리 치료해서 항암치료가 좀 약하게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에요.
3: 가족들은 옆에서 뭐라고 해주세요?
2: 항암치료를 안 했으면 좋겠다고들 하는데 그것이 저희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니까 하죠.
0: 드디어 수술 준비가 끝났다. 수술대에 오른 유윤희 씨.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며 전신 마취 후 수술이 시작됐다. 좌측 유방에 있는 1.8cm 크기의 암을 제거하기 위해 최소 침습 부분 절제술을 시행한다. 수술 전 방사성 동위원소를 주사해 유방암이 전이되는 첫 통로인 감시 림프절을 소리로 찾을 수 있도록 준비해놓았다. 먼저 감마선 탐지기를 이용해 감시 림프절을 찾아 떼어낸 뒤 조직 검사를 의뢰한다. 결과가 나오길 기다리면서 유방에 있는 암을 제거한다. 만약 감시 림프절에서 암이 발견되면 암이 있는 림프절을 추가로 제거하고 암이 없으면 봉합하여 수술을 마무리한다. 유방암 수술은 겨드랑이를 절개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먼저 겨드랑이를 절개한 뒤 암이 전이되는 첫 길목인 감시 림프절을 감마 탐지기 소리를 이용해 찾는다. 감시 림프절을 떼어내 유방암이 다른 곳으로 전이되지 않았는지 조직 검사를 의뢰한다.
1: 여기에서 업데이크가 있고 여기 필드에 없는 걸 확인해서 우리가 다 제거된 걸 확인하고 표준 내주시고요.
0: 감시 림프절이 다 제거되면 감마 탐지기를 갖다 대도 더 이상 소리가 나지 않는다. 이후 유방에 있는 암을 제거하는데 암 크기는 1.8cm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암세포가 주위로 퍼져 있을 가능성을 고려해 주변 조직도 함께 잘라낸다.
4: 예. 예, 선생님.
5: 네, 네, 구도 좀 함께 해봤고요. 좀 없으세요.
4: 감사합니다. 네,
5: 정리합시다.
0: 감시 림프절 조직 검사 결과 다행히 암이 전이되지 않았다. 주변 조직을 이용해 가슴 모양을 잡아주고 봉합해 마무리한다.
1: 겨드랑이 림프절 전이가 환자에 있어서 예후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걸 확인해서 만약에 전이가 있다 그러면 항암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걸 미리 다 확인해 놓는 상황입니다.
0: 올해 61세인 박지윤 씨. 만져지는 혹도 없고 아무런 증상도 없었는데 건강검진을 통해 유방암을 진단받고 우상욱 교수에게 수술을 받았다.
6: 너무 놀래가지고 진짜 눈물을 흘리고 막상 그 판정을 딱 받고 이 운전 손이 벌벌벌 떨리고 못하겠는 거예요. 눈물도 나오고 그래갖고 아들도 오고 남편도 오고.
0: 초음파상으론 암이 작았는데 MRI 결과 더 크고 여러 개가 있었다.
6: 워낙 폐경이 일찍 왔어요. 49세 때 폐경이 와가지고 제가 호르몬제를 좀 오래 먹었어요. 한 8-9년? 먹어가지고 그래 여러 사람 얘기를 들으니까 호르몬제를 먹어서 그런 경우도 있다는 사람도 있었고 아니면 또 뭐 생기려고 하니까 생겼다는 사람도 있었고
1: 그래도 우리는 참 다행인 게 정기검진으로 그러니까 만져지기 전에 찾았기 때문에 굉장히 작을 때 잘 발견한 거고 처음 초음파상에서는 작다고 그랬잖아 그죠? 2001년도에 있었던 연구에서는 사실은 프로젝트

0: 중에서 가장 흔한 유형으로 유방암의 약 70%를 차지하는 호르몬 양성 유방암이 있다. 호르몬 양성 유방암은 암세포가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나 프로게스테론을 먹이 삼아 성장한다. 여성 호르몬의 영향을 받아 암이 커지는데 예후가 나쁘지 않아 비교적 순한 암으로 분류된다. 호르몬 양성 유방암은 다중 유전자 검사로 21개의 유전자 변이를 분석한 뒤 공격성이 낮은 암일 경우 항암 치료를 생략할 수 있다. 검사 결과 점수가 높으면 항암 치료가 재발률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항암 치료를 하는 것이 좋지만 점수가 낮으면 항암 치료를 생략해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1: 다중 유전자 검사는 이 환자의 예후와 그다음에 항암 치료가 필요할지 안 할지, 항암 치료가 얼만큼 영향을 미칠지를 검사하는 검사입니다. 지금까지 연구된 바에 의하면 정확도가 94%입니다. 낮은 점수는 내가 항암을 하더라도 얻을 수 있는 이득이 굉장히 적고, 반면에 점수가 높은 경우는 항암 치료했을 때 환자가 훨씬 더 예후가 좋게, 그렇기 때문에 내가 꼭 항암을 필요로 하는 환자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검사입니다.
0: 수술 후 박지훈 환자를 위한 다학제 진료가 열렸다.
2: 여기는 이제 다학제라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한 모든 저희 병원의 다 전문가들이 오신 거고요. 저는 이제 수술 결과를 나왔고요.
3: 이게 다 병변입니다. 네, 그리고 암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아, 여기도 같이 병변이겠구나라고 생각을 했고,
4: 수술을 하고서 그때는 정황이 없었는데 엄마 저게 5cm라고 그랬는데 저쪽 병원에서 1.1cm인데 5mm라고 한 거 아닐까?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부위가 이렇게 큰 줄은 또 몰랐죠? 오늘 알게 됐어요.
0: 암이 5cm에 달한다는 사실에 놀란 박지은 씨.
4: 조금 초음파라 MRI랑 다른 경우가 많아요.
5: 우리가 유전자 검사를 좀 해서 만약에 거기서도 좋게 나오면 항암제는 우리가 안 하고 바로 방사선 치료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4: 네네. 항암만 안 맞고 치료를 좀 개발할 수 있게 해주셨으면 제가 제일 그게 바람이에요.
2: 그러면은 우리 이제 그 나중에 이제 다유전자 검사 결과만 좀 기다려보고 그다음 봅시다. 그래요? 그래요? 그래요?
6: 이제 나는 미리수를 적게 알고 왔잖아요. 근데 오늘 교수님 말씀으로 미리수가 크다 하니까 깜짝 놀랐고, 나는 이거 발병됐을 때 진짜 제발 항암만 안 하게 해주십사 했거든요. 근데 진짜 내가 그거 봤어요. 머리 다 밀고 항암을 맞고 왔는데 다 구토하는 거야. 밥을 전혀 못 먹어. 항암이 그렇게 무섭더라고요.
0: 다중유전자 검사는 2, 3주가 지나야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6: 안 한다고 했었는데 오늘 최종 결정돼.
0: 드디어 검사 결과를 확인하는 날. 결과가 궁금해서 어젯밤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다. 과연 항암 치료를 피할 수 있을까?
6: 그 유전자 검사하고서 저 결과가 나온다 하니까 좀 마음이 초조해지네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아들 딸이 다 왔어.
7: 궁금하잖아. 얼마나
6: 네, 그래서 다.
7: 우리 이제 한 번만 정리를 하면 항암을 했을 때 나한테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걸 확인한 게 이 다유전자 검사라는 거고, 우리는 저위험군으로 나왔어요. 우리가 고위험군 같은 경우는 항암을 했을 때 내가 위험도를 한 30%까지 줄여줄 수 있어요. 근데 반면에 저위험군은 항암을 해도 나한테 올 수 있는 이득이 1% 미만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항암을 할 필요가 없어진 거지.
6: 아,
7: 그래서
6: 네네.
7: 우리는 항암은 안 하면 되겠어요.
6: 그래. 네네네네. 고맙습니다. 그래. 아이고, 너무 감사해요.
8: 확정 받으셨는데 어떠셨어요? 아까 갑자기 내고
6: 너무 기뻤죠. 나 진짜 어제 저녁 잠 좀 못 잤어요. 두렵기도 하고 오늘 결과가 과연 어떻게 나올까 막 이런 생각에 좀 그랬어요. 근데 너무 기뻐. 항암 안 한다 하니까 기쁜 마음으로 방사선은 능히 내가 견뎌 나갈 수 있을 것 같고, 견뎌야죠.

0: 좋은 마음으로.
1: 나이 들어 폐경이 되면 여성 호르몬의 영향을 받는 유방암에 걸리지 않을 거라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사실은 그 반대다.
2: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40에서 50대가 제일 호발 연령이지만 사실 미국은 60대, 70대가 더 호발 연령이고 역시나 싱가포르나 일본 같은 경우도 지금 연령대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걸 생각해보면 사실은 호르몬에 대한 영향은 계속 쌓이는 역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폐경이 되더라도 그 앞에 그 위험 요소들이 계속 쌓여왔기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계속 그 위험도는 높아지겠죠.
1: 올해 85세인 김춘자 할머니. 목욕하다 가슴에서 혹이 만져져 병원을 찾았다가 유방암 판정을 받게 됐다.
3: 이 나이에 그 유방암이 오리라고 생각도 못하고 검사하니까 4년 정도 됐어요. 4년 정도 됐는데 이제 그 의사분이 뭐 유방을 안 하시랍니까? 그래서 이 나이에 무슨 유방암이 오겠습니까? 안 하란다고 그랬어요. 71kg가 쪄서 뚱뚱했어요. 근데 항상 내가 가슴보다 배가 더 나왔다고. 근데 65kg까지 빠져서 요즘 현재는 모이고 나와서 이렇게 하니까 얘가 딱 걸리는 거예요, 옷이. 이렇게 밤틀만한 게. 이쪽은 안 걸렸는데 이쪽이 걸린 거야. 무섭더라고요, 그게.
4: 예선 안녕하세요.
5: 예, 요리 앉으세요. 좀 어떠셨어요?
4: 그냥.
5: 지금 혹이 하나, 둘, 세 개가 있고, 제일 큰 것이 한 2.2cm 돼요. 그래서 우리는 속상하긴 하지만, 이렇게 다발성으로 있어서 가슴은 다 절제를 해야 돼요. 그리고 반대쪽에도 지금 보면은, 약간 세포 변형이 있는 녀석이 있기 때문에 그걸 내일 수술하면서 같이 제거를 해드릴 거예요.
1: 김춘자 할머니의 경우 왼쪽 유방에 혹이 3개나 있었고 오른쪽 유방에도 세포 변형이 와 있었다.
3: 밥이랑 먹고 일 나오면 일도
1: 지난해 위암으로 아버지를 잃었는데 올해 어머니가 유방암 판정을 받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는 아들.
6: 우리는 꼭 전화하고 전화 자주 해요. 처음에 엄마 그 얘기 들었을 때 진짜 하루 왼종일 울고 있었죠, 계속. 네.
3: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엄마도 죽을 줄 알고 그렇겠지.
6: 그 아버지가 이제 암 때문에 너무 힘들게 가셔서 그거 보고 나니까 이제 엄마까지 와버리니까 이제 엄마한테 티내지 않기 위해서 이제 남자로서 이제 구석에서 울다가 안 우는 척하고 뭐 그런 게 되게 많았죠.
1: 80이 넘으셔서 큰 수술을 잘 견뎌낼 수 있을지 불안이 밀려온다.
7: 좀 기다려줄게. 어? 나부터 기다릴게. 자, 파이팅. 와.
1: 그동안 좀 더 잘해드리지 못한 게 후회된다.
6: 좀 더 자주 찾아뵀으면 좋았을 것 같고, 그리고 어머니가 이제 혼자 사시는데 같이 좀 오래 있고 싶었던 게 좀 아쉽죠.
1: 김춘자 할머니의 경우 암이 여러 개 있는 오른쪽은 전절제 수술, 세포 변형이 있는 왼쪽은 부분절제 수술을 해야 한다.
2: 전절제에서는 이제 유선을 제거하면서 피부의 피판을 일정한 두께를 유지해서 제거를 해야 되고요. 만약에 그 피판이 너무 얇아지면 나중에 이제 회복할 때 그 피판이 썩어서 없어질 수 있고 만약에 피판이 너무 두껍게 되면 거기서 암이 재발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두께, 우리가 이제 0.5에서부터 1cm 정도의 두께를 유지하면서 그 전체를 다 완전하게 유선을 제거하는 게 이 수술의 목표입니다.
1: 양쪽 유방을 동시에 수술해야 하는 상황. 게다가 오른쪽 유방은 전절제 수술을 해야 하기 때문에 유두와 유륜조차 살리지 못하고 유방 조직 전체를 다 드러내야 한다. 김춘자 할머니의 경우 오른쪽 유방은 전절제 수술을, 왼쪽 유방은 세포 변형이 있는 부분만 부분절제 수술을 시행한다. 수술 전 오른쪽 유방에 감시 림프절을 찾기 위해 동위원소 주사를 놓았다. 수술은 세포 변형이 있는 왼쪽 유방의 부분 절제 수술을 먼저 시행한다. 다음, 감마 탐지기로 오른쪽 유방의 감시 림프절을 찾아 떼어낸 뒤 유선 조직을 포함한 오른쪽 유방 전체를 제거한다. 림프절 전이가 없으면 여기서 수술을 마무리한다. 환자가 고령이기 때문에 몸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수술을 최대한 빨리 진행했다. 먼저 유방 전절제술을 위해 가슴 부위를 크게 절개한다. 이후 피부 아래 유선 조직을 일정한 두께로 박리해 나간다. 대흉근 아래 유선 조직을 다 박리해야 하기 때문에 수술 부위가 꽤 넓다. 드디어 암을 포함한 유방 조직 전체를 떼어내는 데 성공했다. 이제는 봉합할 차례. 봉합할 때는 피부와 가슴 근육 사이의 빈 공간을 최소화시켜야 한다. 빈 공간이 많으면 림프액이나 혈청이 고여 상처의 치유가 늦어지기 때문이다. 수술실 스태프들 중엔 우상욱 교수에게서 수련받기 위해 한국을 찾은 사우디아라비아 출신 전문의도 있었다.
0: I'm Abdulaziz Al-Hudaili, Fellowship Breast Endocrine Surgery. I start before 6 months in this hospital. He's a very expert professor and he is leading doctor or leading professor in this field. So I'm really happy with to work with him. He explained a lot for us, the guidelines and new treatment for this patient. So still I'm reading about the breast cancer in Korea and I would like to take full knowledge and experience from professor.
2: 아이고, 좀 어떠세요? 어지럽고 아플 텐데.
3: 어지럽고 아프죠.
2: 그러니까.
3: 이 교수님 본 게 웃는 거지.
2: 아, 맞아요. 그 지금은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지금 네. 고생 많으셨고 수술은 양쪽 다 잘 됐어요. 일주일 동안 푹 쉴 생각 하시고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3: 일주일 계속 내보내세요. 앞에 내보내지 말고.
2: 안 내보낼 거예요.
3: 너무 아파서 집에 가면 혼자 있으니까.
2: 그럼.
3: 나이가 먹으면 암이 잘 이렇게 번지들 않는데 그래서 너무 아픈 게 아유 그냥 가고 살 그냥 금연까지는 살 텐데 오직이야 그 생각을 했을까. 내가 이제 미장원에 가서도 창피하지만 내가 이 나이에 유방암이 왔다 그 얘기를 해주죠. 그럼 경험을 해야 된다니까 사람들한테 들어야 되고 나 같은 경우는 84살에 무슨 유방암이 오냐고 안 하지 살면서 꼭 검사는 받고 살아라.
1: 호르몬 양성 유방암 환자 중에는 갱년기 이후 몸무게가 늘면서 BMI 수치가 과체중이나 비만인 환자들이 많았다.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많은 유방암은 허투 유방암이다. 허투 유방암은 허투라는 단백질이 과하게 발현되어 생기는 유방암으로 전체 유방암에서 약 15에서 20%를 차지한다. 허투 유방암은 호르몬 양성 유방암에 비해 공격적이어서 전이 속도가 빨라 과거에는 예후가 좋지 않았으나 최근 허투 단백질만 골라 공격하는 표적 치료제가 등장했다. 그 뒤로 수술 전에 선행 표적 항암을 하는 경우 그 예후가 많이 좋아졌다.
5: 어서 와요. 컨디션은 좀 어때요? 시험 괜찮아요?
8: 네.
5: 어제 이제 결과를 좀 보면
8: 네.
5: 작은 암이었어요. 네. 2cm가 살짝 넘는 이기암이었는데 그렇더라도 헐투암은 우리가 선행암을 했을 때 훨씬 더 좋은 예후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네네. 우리가 항암을 했고 네네. 아주 감사하게도 거의 사라졌죠. 네.
1: 권은정 씨는 선행 쾌적 항암 치료로 수술 전 암이 거의 사라졌다.
5: 항암 전에 이미 림파절 전이에 대해서도 조직 검사를 해서 확인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도 암세포가 있는지 확인하는 거, 요 림파절을 띄어서 정말로가 이제 우리가 수술하는 과정이 될 거예요. 네. 제가 볼 땐 최소로만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8: 제가 그 선항암 6차 끝나고 이제 수술 일정 잡으러 오늘 방문이었어요. 지금 뭐 거의 사라졌다라고 말씀은 해주셨어요. 완전 뭐 좀 조그맣게 있다라고 하는데 일단 그건 이제 수술 후에 좀 어떻게 될지는 정확히 알 수 있다라고 말씀 들었습니다.
1: 선행 쾌적 항암 치료는 어떤 원리로 수술도 하기 전에 암을 없앨 수 있는 걸까? 선행 쾌적 항암 치료를 받으면 쾌적 치료제가 암세포를 성장시키는 허투 단백질에 찾아가 암세포의 성장 신호를 보내지 못하도록 공격한다. 그렇게 해서 쾌적 항암 치료제가 암세포를 점차 소멸시키는 것이다.
2: 헐투가 발현되는 유방암에서 2기 이상일 때부터는 우리가 선행항암요법을 고려할 수 있고요. 특히 선행항암요법을 시행해서 완전 관해를 이루었을 때는 우리가 완치율이 굉장히 증가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행항암을 했을 때 완전하게 관해가 될 가능성은 70%를 보고 있고 그 경우는 우리가 재발률도 감소하고 그다음에 생존율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1: 선행 쾌적 항암 치료로 암을 거의 없앤 권은정 씨의 유방암 부분 절제술이 시작됐다. 권은정 씨는 오른쪽 유방에 2.5cm 크기의 암이 있었고 림프절에도 전이돼 있었다. 허투 유방암이어서 6차례에 걸친 선행 쾌적 항암 치료제로 2.5cm 크기의 암을 0.8cm까지 줄일 수 있었다. 림프절 전이가 있던 권은정 씨의 경우 림프절에 암이 남아있는지 그 여부에 따라 수술 범위가 달라진다. 먼저 전이가 확인됐던 림프절과 감지 림프절을 잘라낸 뒤 조직검사를 통해 암이 남아있는지 확인한다. 이후 유방에 남아있는 암과 주변 조직을 함께 잘라내 조직검사를 한다. 암이 발견되지 않으면 수술은 이걸로 마무리된다. 권은정 씨의 경우 림프절까지 암이 전이된 유방암 2기였다. 수술에서 림프절에 암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게 확인되면 림프절을 다 제거하는 림프절 청소술을 시행해야 한다.
9: 조금 내주시고요. 여기요.
1: 선행 표적 항암으로 유방의 암은 0.8cm까지 줄일 수 있었는데 림프절의 암은 어떻게 됐을까?
9: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케이.
1: 다행히 림프절에 전이됐던 암이 다 사라져 있었다.
2: 현재까지는 선행항암 후에는 감시 림프절 또는 이제 전에 암이 있었던 림파절에서 아직도 잔존암이 있는 경우는 겨드랑이 림파절을 모두 제거하는 청소술을 시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준비도 이미 된 상태로 수술을 한 거고요. 다행히도 5개의 림파절 모두 다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림파절 절제를, 그러니까 청소술을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1: 수술 다음 날 회복 중인 권은정 씨를 만나보았다.
5: 좀 어때요? 고맙게도 겨드랑이 림파절이 다 사라져서 결과가 좋아요. 지금 컨디션을 최고조로 올려놓기 때문에 수술을 한 거예요. 그 우리는 그동안에 치료하느라고 못했던 거 지금 다 해도 돼요. 지금 컨디션 제일 좋을 때 해먹어도 되고 먹고 싶었던 거 있으면 다 먹어요.
8: 제일 힘들었던 그 독성 항암 이제 마무리했으니까 그냥 큰 산 하나 넘었다라고 생각 들고 처음에 암이라고 하면 다들 많이들 두려워하시고 걱정들 많이 하시는데 제가 겪어보니까 병에 걸렸다고 해서 손 놓고 뭐 술파악보다는 의학이 많이 발전이 돼 있잖아요. 방법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의료진들이 그 제시해주는 방법대로 가다 보면은

0: 치료도 잘 되고 하는 것 같아요. 네.
1: 그러면 그 3년 뒤에 아까 그
2: 올해 49세인 이미경 씨. 허투 유방암 2기로 선행표적 항암 치료를 받은 후 수술까지 끝낸 상태다.
3: 안녕하세요.
4: 어서 오세요. 컨디션은 좀 어때요?
3: 컨디션이요? 좋아요.
4: 조금 사이즈가 있는, 왜냐면 사람이 만져줘서 찾을 수 있는 게 보통은 2cm보다 크거든요. 우리가 건강검진으로 발견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만져줘서 하는 거의 차이가 결국은 크기의 차이를 만들어요. 당시에 암의 크기는 대략 3.5cm 정도. 수술 직전에 이제 찍었던 결과에서는 이렇게 아주 깨끗하게. 그래서 의심이 되는 부분만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만 띄어서 이걸 병리 조직으로 확인했더니 이 안에 남아있는 세포가 없기 때문에 이제 이게 완전 관해로 확인이 된 거고.
2: 선행표적 항암 후 MRI 검사를 했는데 3.5cm 크기였던 암이 깨끗하게 다 사라져 있었다.
5: 완전 관해가 됐을 때 어떠셨어요?
3: 그리고 치료도 다행이다 생각을 했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막 기뻐하거나 그러진 못했던 것 같아요. 그 잘 몰랐어요. 아이들도 있고 하니까 일도 하고 있거든요. 저 항암, 성안항암 하면서도 계속 일을 했어요. 힘든데도. 애들 때문에 그런 생각도 많이 했고, 그래도 아프면서도 아이들 생각하면 또 열심히 일을 또 해야 되는 상황이었기도 했고, 남은 치료 더 빨리 해서 이제 안 아프고 살고 싶어요.
2: 이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딘가 남아있을지 모르는 암세포를 없애기 위해 마무리 치료만 남겨두고 있다. 다행히 수술 후 조직검사에서 완전 관해가 확인됐기 때문에 항암 없이 표적 치료만 받으면 된다. 그동안 아이들 생각하며 힘든 시간들을 버텨왔다는 이미경 씨. 남편은 암투병하면서도 끝까지 일을 놓지 않았던 아내가 안쓰럽기만 하다.
6: 아이고 힘들어. 말하지 마. 아이고 조금만 참아라. 다 놀랬죠. 놀랬지만 어떡해요. 예, 가족끼리 같이 잘 견뎌내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본인이 제일 힘들죠, 진짜. 항암을 하다 보면은 뭐 그 약이 너무 강해서 그건 이제 이겨내기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약을 이제 투여하고 나면 한 다음날부터 정말 아파해요. 그래서 그거 보는 게 진짜 힘들죠, 사실은 옆에서. 제일 중요한 이제 항암 예, 잘 끝내고 그냥 이제 암을 잘 이겨냈으면 하는 거죠. 그거밖에 없어요, 다른 건.
5: 아내한테 하고 싶은 말씀 같은 게
6: 예, 잘 이겨내줘라. 예. 조금만 참아. 곧 끝난다야.
2: 아유. 남편의 따뜻한 위로에 그동안 힘들었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눈앞을 스쳐간다.
6: 진짜.
2: 하루빨리 유방암에서 자유로워지길 바랄 뿐이다. 유방암 중에서 공격성이 가장 강한 삼중음성 유방암. 삼중음성 유방암은 호르몬 수용체나 허투 수용체가 모두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 젊은 층에서 비교적 많이 발견되며 표적으로 삼을 만한 것이 없어 표적 치료제로 치료하기도 힘들다. 그런데 최근 면역 항암제가 등장하면서 예후가 많이 좋아지고 있다. 수술 전 면역 항암제와 화학 항암제를 함께 쓰는 경우 암이 완전히 사라지는 완전 관행에 도달할 확률이 더 높아졌다.
4: 이렇게 앉아요.
7: 네.
4: 컨디션 좀 어때요?
7: 많이 좋아졌어요.
4: 많이 좋아졌어요? 네. 힘들 텐데, 왔다 갔다가.
7: 그래도 항암 할 때보다는 훨씬 좋아요.
4: 훨씬 나요?
7: 네.
4: 자, 이제 우리 처음 왔을 때 대략 한 4.5cm 정도 있었던 거고 그거를 우리가 치료를 했더니 거의 흔적 없이 사라졌고 우리가 수술 후의 결과는 빵빵빵 암의 크기는 제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완전 관해라고 나온 거고
2: 오른쪽 유방에 4.5cm 크기

0: 기에 3중 음성 유방암이 있어 면역 항암 치료를 받은 김성경 씨. 수술 결과 4.5cm 크기의 암이 다 사라진 걸 확인할 수 있었다.
1: 이 결과는 사실 우리가 옛날에는 이만큼은 안 됐는데 면역 치료제가 정말 결과가 좋아요. 내가 이만큼 잘라낸 거죠. 그 부분을 우리가 확실하게 제거하기 위해서 표시를 다 해놓고 들어간 거예요.
2: 제일 안 좋은 케이스라고 솔직히 하셔가지고 좀 걱정도 많이 되고, 만약에 이게 안 치료가 다 안 될 경우에는 그땐 진짜 어떡하나 이 걱정이 제일 컸던 것 같아요. 제일 악한 종양이었기 때문에 항암 2차 때 갑자기 확 줄게 돼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좀 가능성이 좀 보이면서 네, 그러다가 수술할 때 직전에도 1cm도 안 되는 크기였어가지고 수술 결과도 좋았었습니다. 림프 전이도 한 3개 정도 있었는데 그것도 지금 다 없어진 상태입니다.
0: 그렇다면 면역 항암제는 어떻게 해서 까다롭기로 유명한 3중 음성 유방암을 없앨 수 있는 걸까? 면역 항암제는 암세포를 직접 공격하기보단 우리 몸에 있는 면역세포의 힘을 강화시켜 암세포를 공격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일반 항암 치료는 빠르게 증식하는 모든 세포를 공격하기 때문에 효과가 빠른 대신 정상세포도 손상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하지만 면역 항암 치료는 자신의 몸에 맞는 면역 세포를 강화시켜 암 세포를 잡기 때문에 한번 효과가 발현되면 그 효과가 오랫동안 지속된다는 장점이 있다.
1: 3중 음성암은 우리가 볼 수 있는 표적이 하나도 없는, 그러니까 우리가 여성 호르몬에 대한 반응도가 없고 헐투라는 성격도 없는 경우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표적으로 잡을 수 있는 치료가 없기 때문에 특히 조기 재발이 많고 2에서 3년의 조기 재발이 많은 사항인데 그중에서도 특별히 면역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 3중 음성암이 있기 때문에 선행암요법에 우리가 면역치료제를 같이 포함시켰을 때는 과거에는 완전 관유율이 약 40% 내외였다면 현재로서는 거의 65%까지 상승된 상태입니다.
0: 6살, 4살 어린 두 아이의 엄마인 김성경 씨. 면역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암이 다 사라지긴 했지만 물조차 마실 수 없을 정도로 부작용이 심해 눈물겨운 나날들을 보내야 했다. 이젠 암이 다 사라져 마무리 방사선 치료만 남은 상태다. 3중 음성 유방암은 조기 재발이 많아 환자들이 두려워하지만 2, 3년 내 조기 재발만 없으면 이후 예후는 다른 유방암과 크게 다르지 않다.
2: 너무 부작용이 크니까 제가 충격을 좀 크게 먹었었는데 방 안에서만 지냈어요. 문 닫고. 그러다가 어느 날은 진짜 너무 우울해서 죽고 싶다 할 정도로 그냥 뛰어내릴까 그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아기들 액자 하나씩인데 그거 보면서 견뎠던 것 같아요. 6개월 동안 치료하면서 애정 표현을 많이 못해줘서 너무 미안하고 너무 사랑해요.

0: 일차 너무 많아가지고.
1: 올해 70인 이정혜 씨. 오징어 볶음 전문점을 운영하고 있다.
2: 뭐 더 드시고 싶으세요?
1: 지금은 이렇게 건강한 모습이지만 10년 전 유방암 수술을 받았다.
2: 10년 전 아플 때.
3: 가발이신가?
2: 가발 이거 100만 원짜리. 한 번 딱 항암 맞았을 때 머리가 빠지기 시작해서 내가 목장에서 다 밀어버렸어요. 내가 보기 싫어. 너무 많이 빠지길래.
1: 항암 치료로 머리카락이 다 빠져 가발을 쓰고 다녀야 했고, 유방암 투병을 할 땐 1년 넘게 가게 문을 닫고 쉬어야 했다. 지금도 건강을 회복해서 일상을 되찾았을 때의 감격을 잊을 수 없다.
2: 좋았죠. 우리 손님들이 너무 나를 기다려.

0: 만나면 가게 언제 오냐고 빨리 좀 넣으라고 막 그랬거든요. 이제 지금은 내가 나를 위해서 많이 투자해요. 몸에 좋다는 건 다 먹고 하고 싶은 거 하고.
1: 유방암을 극복한 뒤 삶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졌다. 이젠 아무리 바빠도 운동을 게을리하지 않는다.
0: 아프기 전에도 조금씩은 했죠. 아프고 나서 이제 더 신경을 쓰는 거지. 운동을 하라고 병원에서 얘기를 해가지고 하려고 노력은 했는데 바쁘면 또 못 나오고 좀 덜 바쁠 때 시간 좀 넉넉하면 나와서 돌고 한 시간 정도 돌고 가고.
1: 다시는 잃고 싶지 않은 소중한 일상. 이젠 하루하루가 다 감사하다.
0: 지금 감사하고 너무 좋아요. 일할 수, 일터로 나갈 수 이 나이에 일터가 있다는 게 감사하고. 저는 지금까지 내 삶에서 허투루 보낸 삶은 없어요. 최선을 다해서 살았으니까.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 거예요. 감사하며.
1: 나이가 많다고 방심은 금물. 유방암을 유발하는 여성 호르몬의 영향은 나이가 들수록 더 커진다.
2: 현재는 40, 50대 연령에서 유방암 발생이 많지만 폐경 이후에 호르몬이 없다고 이제 걱정을 안 하시는데 60대, 70대, 80세에서도 아마도 유방암은 계속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서 빨리 발견을 하시는 것이고요. 우리가 빨리 발견하시기만 한다면 충분히 잘 치료되실 수 있기 때문에 연령이 조금 높아지시더라도 지속적인 검진을 부탁드립니다. 꾸준한 검사가 여러분들을 지킬 수 있습니다.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지비 국민행동요령 가뭄. 어허이, 이거 큰일이구먼. 아아, 아이코 테스터. 사랑하는 사랑하는 주민 여러분, 마을이장 펭수여요. 지금 가뭄이 발생했어요. 가뭄으로 말하자면은 최근 6개월 동안의 누적 강수량이 평균보다 35% 이상 줄어들면서 건조함이 지속되는 건데요. 때가 때인 만큼 모두 힘을 모아 가뭄에 대처해야겠지요. 만에 하나 농업 용수가 뚝 떨어졌다, 이럴 땐 다들 아시죠? 지하수나 주변 하천수를 끌어와서 사용하는 것이 방법이죠. 수로나 양수기는 항시 점검하시고요. 애기중지 키워낸 농작물이 휘쩍 발라버리는 것만큼 마음 아픈 일이 어딨겠어요. 수분이 다 날아가지 않게 횟집이나 비닐을 덮어주는 건 뭐 기본이죠. 아무쪼록 가정에서도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요. 물이 부족한 시기인 만큼 물 절약은 필수여요. 설거지나 빨래, 샤워할 게 애끼고 또 애끼자고요. 제한 급수 날이 정해지면 미리미리 식수를 준비해 주세요. 아차! 어? 이거 빗방울 아냐? 야, 이거 드디어 비가 오는구만. 반갑구만, 반가워요. 반갑구만, 반가워요.

0: 중학생 때 좋아했던 과목은?
1: 영어.
0: 가장 낮게 받은 시험 점수는?
1: 17점 수학.
0: 좋아했던 책의 제목은?
1: 책. 책은 아닌 것 같아요.
0: 가장 기억에 남는 하루는?
1: 러브장 썼다가 아빠한테 걸려가지고 아빠한테 머리끄댕이 잡혔었대.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1: 해주고 싶은 말은 없고 안아주고 싶어요. 그냥 말 없이.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성대모사 진짜 잘하는 성우 김보민입니다.
0: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1: 빨리 어른이 되고 싶다. 너무 어리니까 제가 제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서 전 좀 빨리 성인이 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거 제 뜻대로 안 되니까 시간이 해결해 주는 거니까 그 시간을 견디는 게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게 제일 고민이었어요. 사실 뭐 학업에 대한 고민은 없었고.
0: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1: 어쩔 수 없어. 열심히 지금을 즐겨. 네.
0: 학생 때 꿈은 뭐였어요?
1: 저 성우였어요. 네, 중학교 때 성우 꿈꿨었어요.
0: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1: 사실 저는 성우를 이루기 위해서 학생 때 노력한 거는 없었어요. 정말 말 그대로 저도 그거를 이룰 거라고 생각을 못하고 나는 그냥 결국엔 적성에 맞는 그냥 내 성격에 맞는 뭔가 돈벌이를 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에 사실은 중간에 제가 다른 직업을 선택했었거든요.
0: 끝까지 꿈을 포기하지 않고

0: 이룰 수 있었던 계기가 있나요?
1: 근데 이제 나중에 성인이 됐을 때 그래 내가 뭐 적성에 맞는 게 있고 또 좋아하는 게 있고 잘하는 게 있고 그중에서 내 가슴을 뛰게 하는 건 뭐지? 내가 뭔가를 하면서 즐거웠던 게 뭐지? 라고 생각했을 때 그때 이제 성우가 다시 떠올랐던 거고 중간에 성우를 그만두고 싶었을 때 아 그냥 내 그 전공을 살려서 다른 직업을 알아봐야 되는 걸까? 사전책을 한번 생각해볼까? 근데 그 길을 간다고 해서 내가 그걸 쉽게 할 수 있어? 그것도 아닌데? 어차피 인생 한 번 사는 건데 그런 기왕이면 내가 좋아하는 거 좋아하는 거니까 내가 더 열정을 가질 수 있고 더 열심히 할 수 있고 더 기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한번 여기로 한번 가보자. 정말 진짜 열심히 해서 그때도 안 되면 내가 후회가 진짜 이만큼도 안 남을 정도로 했다면 그런데도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래도 일단 해보자. 어차피 인생이 쉬운 거 없으니까. 그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했어요.
0: 성우가 되기 위해 갖춰야 할 기본 덕목은 무엇이 있을까요?
1: 기본 덕목은 아무래도 발음 발성 연기력.
0: 성우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할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1: 발음 발성 연기력과 그리고 다양한 경험.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게 중요하고 연기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인생 경험 있잖아요. 그리고 평소에 좀 많은 것들 좀 관찰하고 느끼고 노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0: 성우가 되고 나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뭔가요?
1: 딱 그 입사하자마자 했던 일들인 것 같아요. 바로 그냥 대본을 성우님 지금 이거를 녹음하실 수 있습니까? 사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게 이런 것 때문이구나. 왜냐면 계속 지망생으로 살다가 처음에 와서 짧은 스팟이었지만 그 짧은 시간 안에 제가 딱 집중해서 그걸 해내야 된다라는 게 저한테 익숙하지 않았던 일이었어서 아 그래 난 이제 프로지 하면서 그때 어떻게 막 그냥 정신없이 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0: 10년, 20년 후 성우라는 직업의 미래는 어떨까요?
1: 사실은 어떤 분들은 향후 10년이 성우가 없어질 직업이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결국에는 아무리 기술이 좋아지고 뭐 변한다고 해도 분명히 이 AI가 할 수 없는 이 사람의 감정 이 오로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이거는 저는 없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누군가는 계속 그걸 그리워하고 또 찾지 않을까 해서 저는 향후 10년, 20년 계속 이 성우라는 직업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0: 성우라는 직업을 한마디로 표현해주세요.
1: 성우는 다채로운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무지개 같은 직업입니다. 너를 지금 힘들게 하는 그런 어려운 부분들은 너의 이 앞으로의 기나긴 인생 여정에 있어서 정말 사실은 진짜 이 모래 하늘 정도도 안 되는 정말 그런 일이거든. 그러니까 너무 그걸 크게 생각하지 말고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지금 너무나도 잘하고 있고 너 자신을 믿고 너가 하고 싶은 일을 꼭 했으면 좋겠다.

0: TBS 퀴즈.
1: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퀴즈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퀴즈는 대한민국 유아 어린이를 위한 다양하고 수준 높은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의 건강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BS 퀴즈는 온 가족이 믿고 볼 수 있는 종합 교육 채널로서 아이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데 앞장서겠습니다. 건강한 미래를 꿈꾸는 신나는 상상 놀이터. EBS 퀴즈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2: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3: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4: 저기도 같이 계산해주세요.
3: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2: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5: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건축물 붕괴 안전. 우리 건물의 안전은 저 경비펭수가 지키겠습니다만 만약에 건축물 붕괴 사고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첫째, 엘리베이터 홀 계단실과 같이 당기는 힘이 강한 벽체가 있는 곳으로 임시 대피해주세요. 대피 도중 낙하물이 떨어질 수 있으니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이동해야 합니다. 둘째, 비상구나 관광기가 설치된 장소처럼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통로를 찾아 조심조심 안전하게 탈출하세요. 만약 건물 안에 갇혔다면 첫째, 입과 코를 가려 먼지 흡입을 최소화합니다. 둘째, 규칙적으로 벽과 파이프를 두드려 내 위치를 알리세요. 셋째, 휴대전화의 전파는 뇌몰자 탐색에 도움된다는 점. 휴대폰 배터리 절약을 위해 일정 시간만 켜두기로 약속. 건물 밖에 있을 경우 건물과 멀리 떨어진 넓은 공간으로 대피해야 한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주세요. 도시에 찾아오는 건물 붕괴 사고. 저 경비 펜수가 말씀드린 내용만 기억한다면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 지킬 수 있습니다. 잊지 마세요. 그럼 안전!

왕좌에 오르겠습니다. 오늘을 꿈꿔왔습니다. 백지수표라. 제 결정은

0: 오늘은 경기도 양주에 왔습니다. 양주. 이 건물이 오늘 이제 백만장자 분을 만날 곳인데, 오늘 백만장자 분이 만드시는 음식이
1: 네.
0: 온 국민이 다 좋아하는 그런 음식입니다.
1: 먹는 음식 백만장자네요.
0: 글쎄 뭐, 자, 들어가 보시죠.

너무 어근치스럽게 생겼는데요? 만두.

0: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장모님.
1: 깜짝. 예, 이쪽으로 오세요.
2: 이쪽으로 오세요.
1: 가운데로 오시죠. 아유, 반갑습니다. 예.
0: 만두 백만장자 만두킹입니다. 아~ 저희 만두성에 두 분 오신 걸 환영합니다.
2: 아~ 근데 이거 너무 귀여운 거 아니에요?
0: 아~ 만두.
2: 만두로.
1: 만두킹이라고 소개를 해주셨는데 정식으로 좀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0: 저는 만두로 사랑을 전하는 만두킹 남미경입니다. 10만 명 되실 수 있느냐? 230억까지. 대한민국 만세라. 대박이 나가지고 계속 주문이 오는 거예요. 이야! 27년 동안 만두를 만들고 고아원 양로원 NGO단체도 하고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직원 모두의 회사다. 사랑합니다. 아. 저희 만두성의 인사말은 네. 사랑합니다예요. 한번 같이 한번 해보시.

0: 할까요? 예.
1: 사랑합니다.
2: 사랑합니다.
0: 제가 더 사랑합니다.
2: 그 하루에 만드는 양이 어느 정도?
0: 하루에 20톤 정도 만드는데요.
2: 20톤.
0: 10만 명 분이 드실 수 있는 양입니다.
2: 10만 명이.
0: 네.
1: 하루에요.
0: 네. 그래서 제가 만두퀸이죠.
2: 아, 만두퀸.
1: 네. 만두퀸님이 계시니까 만두성일 것 같은데.
0: 그렇죠.
1: 만두성을 저희가 한번 구경해 볼 수 있을까요?
0: 그럼요. 만두성 구경시켜 드리라고.
1: 네. 네. 부담스러워 하는 것 같은데요.
2: 아니, 너무 아주 밝으셔서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예, 예. 예.
1: 한번 성을 구경해 보겠습니다.
2: 자, 여기가 몇 평 정도 되나요?
0: 무지방 2,500평입니다. 네.

0: 공연님. 사랑합니다.
1: 사랑합니다.
2: 사랑합니다.
1: 다 인사를 사랑합니다로 하시는 거죠?
0: 네, 사랑합니다로 하죠.
3: 그 직원분들 모자에도 다 이름이 이렇게 붙어있네.
0: 그렇죠. 모자에도 이렇게 문정현.
3: 이 기계는 어떤 기계인가요?
2: 아, 저희 이 기계는 이제 고기와 원재료들을 이제 한 번에 섞어주는 배합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3: 만두소를 만드는 배합기.

0: 갈비 만두 냄새가 나네요. 아, 이거. 엄청납니다.
1: 이런 거 볼 일이 없으니까 신기하네요.
0: 이런 장면은 진짜 처음 보는 것 같아요.
1: 섞여서.
2: 이제 만두 만드는 곳으로 가볼게요.
3: 네.
2: 네.
0: 이야. 와. 대단합니다. 장관이네요, 장관.

0: 만두를 이렇게 동시에 네. 많이 본 적은 처음인 것 같아요.
1: 네. 아까 하루에 몇 개만 드신다 하셨죠?
2: 하루에 20톤.
1: 20톤?
2: 네네네. 오.
0: 이게 모든 작업이 다 기계로 이루어지는 건가요?
2: 기계로 이루어지는 것도 있고 이렇게 손으로 좀 만들어주는 네. 것도 있고 합니다. 엘비만두는 기계가 저렇게 반달로 일차적으로 나오는 것까지고요. 네. 그다음부터는 사람이 이렇게 세워서 만들어줘요. 이 만두는 낙지가 들어가 있는 낙지 물당을 만듭니다.

0: 그래서 작은 만두는 5분 지나가고요. 아~ 큰 만두는 7분 지나가. 아~ 네.
1: 짧게 지나가는 거다.
2: 10회 가서
3: 10회 시키는데.
1: 시키는 거. 이렇게 시원하게 열리를 시키는 거구나.
3: 아, 만두를 저희가 좀 만들어보는 그런 시간인가요?
0: 만두 피 제가 가르쳐드릴게요. 자, 피를 왼손으로 잡고 네. 자, 오른손으로는 숟가락으로 속을 떠서
4: 느낌 좋아, 만두 피. 네. 만드는 느낌 좋은데
0: 네, 네. 네 그래서 반을 접고 접은 거를 이렇게 손가락에 넣어서 이렇게 꾹 눌러주면 돼요.
4: 네. 허, 코가 튀어나왔는데?
3: 그렇게 안 되는데?
0: 이게 기술이죠.
3: 이게
0: 밑에서 위로 올리는 게 네. 아니라
3: 아까보단
4: 잘하신데요?
0: 네네.
4: 저보다 잘했네요.
0: 이렇게.
3: 너무 못하는데?
4: 저는 떠오르는 해 모양을 형상화했습니다.
3: 미안한데 예원 씨 왜 이렇게 못해요? 너무 놀라운데?
0: 자, 만두가 나왔습니다. 네. 짜잔!
4: 우리가 만든 거다!
3: 우리가 만든...
0: 예원 씨 만드세요!
3: 이거 장예원이 만든 것 같은데 보니까 한번 맛을...
4: 먹어보겠습니다.
3: 맛을 좀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0: 떨려.
4: 웃음이 절로 나는 맛이다.
3: 약간 이게 튕겨 나가는 느낌?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피가 굉장히 쫄깃쫄깃하네요.
0: 그렇죠.
4: 쫄깃을 넘어서서 쫀득 수준이에요.
0: 쫀득쫀득.
3: 네. 맛있습니다. 굉장히. 아... 저 담백한
4: 맞아요.
3: 그런 느낌이에요.
4: 대표님 방 가는 길이죠.
3: 아, 여기 이렇게.
4: 사무실에서
3: 우리 직원분들 네, 네, 일하고 계시고.
0: 제 사무실인가? 예. 아, 들어가고.
3: 먼저 좀. 네. 예. 아. 오. 아, 여기는 다른 것보다 뷰가.
4: 오, 뷰가 좋다, 여기.
3: 아, 여기 앞에 저수지가 있네. 대표님 실이라고 하기에는 또 굉장히 소박하세요. 책상도 그렇고 회의 테이블도 그렇고 뒤에 가구들도 그렇고 굉장히 소박하십니다. 상패가 굉장히 많습니다.
0: 네.
3: 대통령 표창을 받으셨네요.
0: 대통령상을 받았는데 저희 회사가 좋은 회사라는 이미지가 있어서 좋은 점수를 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3: 우리 대표님 댁은 어디세요?
0: 아, 저희 집이요?
4: 네.
0: 여기.
3: 여기요?
0: 네.
3: 여기서 주무세요?
0: 네.
3: 왜 여기서 주무세요?
4: 원래 저희가 댁으로 이동을 하거든요. 차를 타고.
3: 근데 여기서 그냥 주무신다는 말씀이세요? 네. 잠깐 열어봐도 될까요?
0: 아, 네.
4: 이렇게 바로 연결된다고요?

0: 신기하게 방이 있네요, 여기. 네.
1: 아니, 어떻게 여기 방이.
0: 머리 주시면.
1: 예, 예. 네. 아.
0: 근데 진짜 집 같아요.
1: 근데 네. 여기서 지내시는 거예요?
0: 네.
1: 아니, 근데 왜 여기서. 아. 왜 여기 계세요?
2: 일을 하다 보면. 네. 1시나 2시에 끝나요.
1: 1시, 2시까지 뭐 하세요?

0: 여기 테라스로 나가서.
1: 아, 네. 나가서 옆방에 네네. 또. 여긴 뭐 창고 같은데.
2: 투룸처럼 쓰시는 거예요?
0: 네네네.
2: 아.
1: 아, 이렇게.
2: 진짜 딱 주무시기 아. 좋게.
1: TV도 안 보시네?
0: 아, 테레비 안 봐요.
1: 어.
2: 정말 일만 하시네요.
3: 생각은 언제부터 가셨었어요?
0: 공장 직후도 수입이 생긴 건 아니에요. 그때부터 3년 동안 제가 남자 3명이 하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새벽 3시가 되면 만두속을 비벼요. 6시가 되면 만두피를 밀어요. 그리고 1톤 냉동탑에 만두를 싣고 서울 저녁을 배달해요. 그럼 1시에 끝나. 그럼 집에 갔다 올 새가 없잖아요. 그때부터 했죠. 바로 옆방에 살잖아요. 출근은 한 10초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아유, 여기까지 사랑합니다. 저 보시죠. 네. 그래서 거기 어쨌든 결정되면 말씀해 주세요. 네. 아유, 사랑합니다. 아유, 사랑합니다. 두 번째 회의는 신제품 평가하는 회의예요.
4: 피를 좀 많이 바꿨습니다, 업체에서.
0: 이게 목이 맬 수가 있어서 두부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개발팀 미팅하고 컨셉 회의도 하고 그리고 이제 생산본부 주간회의.
3: 오늘 회의 이제 다 끝나신 건가요?
0: 아, 네. 이제 막 끝났죠.
3: 그럼 이제 오늘 퇴근하시는 건가요?
0: 아, 퇴근은 아니고요. 외부에 또 회의가 있어서 외부 가봐야 되고 11시나 돼서 들어오면 이제 직원들 이제 결제 서류 올려온 거 그거 검토하고 또 하루 종일 이제 관리직 직원들 이제 일지 쓴 거 있어요. 그거 보면서 또 피드백 해주고 또 신입사원들도 써놓은 거 좀 보고 피드백 해주고 그러다가 보면 뭐 1시나 돼야 끝나요. 아이고 사랑합니다. 생산 현장이나 공장 돌아보면서 한 바퀴 돌아봐주고 아이고야 우리 정수님 이야 대박이야. 어, 그 전에 비해서 이렇게 하니까 훨씬 일이 수월하네, 한 번에. 굉장히 바쁘거든요. 오늘도 새벽 퇴근에 집도 못 가지만 제가 더 봐주고 이야기해준 만큼 직원도 성장하고 하니까 힘든 마음보다 보람이 더 커요. 그래서 일이 재밌다? 라고 말씀드리죠. 정말 재밌어요.
1: 만두 하나로 연매출 230억 회사를 일군 우리 만두퀸. 원래 꿈이 만두 회사 사장님이셨네?
0: 아니죠.
1: 어.
0: 학교 선생님이었어요. 근데 집안 형편이 안 좋아서 네. 그 초등학교 때부터 그 육성회비
1: 네.
0: 수업료를 잘 못 냈어요.
1: 아하.
0: 수업 받다 말고 선생님이 이렇게 부르세요.
1: 네네.
0: 집에 가서 수업료 받아오라고. 진짜 솔직한 마음은 내가 선생님이면 공부하다 말고 그렇게 불러내고 집에 가서 육성회비 받아오라고 내보내진 않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더 좋은 선생님 되고 싶다. 그래서 나 같은 아이들을 정말 잘 대해주고 잘 끌어주고 싶다 이런 생각했죠.

0: 가정 형편이 어려우셨으니까 좀 일찍부터 일을 시작하셨을 것 같아요.
1: 그렇죠. 19살 때 소녀 가장이 돼요. 저희 아버님이 사고로 다치셔서 오랫동안 병원 신세를 져야 했어요. 근데 병원비를 못 내가지고 네. 집에 아버님 누워 계시고 생활비하고 아버지 약값하고.
2: 근데 19살이면 굉장히 어린 나이셨는데 처음에 어떤 일을 하셨나요?
1: 동네 화장품 아주머니 예, 예. 소개로 예. 아, 미용사원이 되었어요.
2: 예전에 그 백 메고 네네네. 가정 방문해서 파시는 네. 근데 그거 하시기엔 너무 젊으신 거 아니에요?
1: 그 처음에는 제가

0: 아주머니들 따라다니면서
1: 네.
0: 화장품 설명해 주고 집집이 그러면서 너무 창피했어요. 집집마다 다니다가 골목에서 만나요. 애들 학교 간다 이렇게 나오고 나는 그 집에 들어가야 되는데 걔가 저 알아볼까 봐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고개 못 들고 다녔어요.

0: 그러고 나서 이제 보험일도 하셨다고
1: 제 30대에는 저희 친구가 보험회사 다녔는데 시험만 한번 봐주라 그러더라고요. 보험회사에 갔는데 장훈님처럼 이렇게 멋진 임원님이 이렇게 저를 상담을 네.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잘하면 여자도 성공할 수 있다 이런 네. 얘기를 해주시는데 마음이 막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보험 설계사를 하게 됐죠. 큰 동대문시장 그 새벽시장에 네. 새벽 2, 3시에 한 서너 시간씩 야구로트 돌리면서 네. 또 한 달을 다녔는데요. 네. 그분들이 참 저를 좋게 봐주셨어요. 1년쯤 지나니까요. 신분증하고 돈을 이렇게 주시면서 본인 앞으로 보험해 네. 주시라고. 네.
2: 굉장히 여러 가지 노력이 있으셨던 것 같은데 그 보험 설계사로 성공을 하셨나요?
1: 한 1, 2년 만에 보험 지점에서 여왕까지.
2: 아, 보험왕이. 그 지점의 보험왕.
1: 네. 그 10군데 대리점 한 100명 넘는 거기서 1등을 하게 했죠. 네. 우리 대리점에서 1등 발표를 듣고 그랬던 것 같아요.
2: 보험왕이 되셨다고 네. 하니까 그럼 돈은 많이 버셨나요? 그때?
1: 한 94년도쯤인데요. 네. 한 달에 한 500만 원에서 많게는 2천만 원 정도.
2: 2천만 원까지. 굉장히 많이 버셨네요. 네. 제가 기억나는 게 94, 5년 정도면 500만 원이면은 그 임원, 대기업 임원 월급이거든요. 2천만 원이면은 뭐 거의 사장님보다 더 많이 버셨을 것 같은데.
1: 그렇지는 않고요. 또 보험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아서 보험 1등이 일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전화도 많이 오고 밥 먹다가도 전화 받아야 되고 자다가도 전화 받아야 되고 아파도 아프다 하지 못하고 막 네 그래야 되고 또 이렇게 목표에 쫓기고 너무 힘들었어요.

0: 결국 만두라는 아이템을 찾으신 거네?
1: 친구들한테 만두 대리점 이야기를 들었어요. 만두가 너무 맛있어서 주문해 드시다가 그게 사업이 되셨다고. 그 얘기를 듣는데 온몸에 전기가 이렇게 쫙 오고 네. 아, 그 만두 좀 가서 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0: 원래 뭐 만두를 좀 좋아하셨나요?
1: 어릴, 어릴 때 만두 네. 좋아했어요. 비가 오는 날이면 아빠가 가끔 돈을 주세요. 그 버스 정류장 앞에 만두 가게 가서 만두 사오라고. 그래서 막 비를 맞고 뛰어가서 이제 만두를 사오면 그 만두가 그렇게 꿀맛이고 그렇게 맛있는 거예요.
0: 그래서 어떻게 그러면 만두계에 진출을 하신 겁니까?
1: 아, 그래서 거기 연락처를 받아서 네. 그 만두 공장을 제가 찾아가 봤어요. 아. 맛을 보여주시는데 정말 맛있더라고요. 어. 그래서 제가 판매를 하고 싶다고 네. 총판을 하게 했어요. 그런데 안 된다 그러던데요.
0: 왜 안 된다고?
1: 여자라서 안 된다 그러던데요.
2: 그 이유 하나만으로 안 되는 거예요?
1: 네. 상당히 기분 나빴죠. 그때는 여자가 이렇게 운전하고 가면 신호대기에서 이렇게 딱 서면요. 옆에 차가 갑자기 창문을 쫙 내려요. 여자가 뭐하러 차를 끌고 이렇게 돌아다녀서 이 차가 막히게 하냐고. 집에서 소뚜껑 운전이나 하지 왜 돌아다니냐고 막 뭐라 하세요. 딱 그런 시절이었어요. 내가 진짜 만두 유통을 해서 만두 사업을 해서 성공하리다.
2: 근데 설득을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면?
1: 그래서 그 다음날 또 찾아갔어요. 또 안 된대요. 3일을 찾아갔는데도 네.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살아온 이야기를 쭉 하면서 이러고 저러고 해서 보험 여왕까지 됐다. 그래서 내가 잘 책임감 있게 해볼 테니 좀 하게 해달라 하고 잘 설득해서 그날 계약서 쓰고 왔어요.
0: 아, 충분히 책임감이 있으신 분이다라고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 보험 판매하시다가 이제 만두 유통을 시작하신 건데 만두도 잘 파셨나요?
1: 그 각 마트의 지점이 오픈하면 전국을 제가 가서 직접 가서 삶아가지고 고객들 드셔보시게 하고 파는데 아, 많이 판 날 그날 하루 500만 원이지. 그때가 마트가 밤 12시? 밤새도록 할 때요. 제가 밤 12시까지 했어요. 저 끝에 마트에서 듣고 올 정도로 제가 크게 소리 질러. 그럼 사람들이 막 와요. 그러면 삶아갖고 막 저 담아갖고 막 던져요. 막 줘요. 이제 행사만 끝나면 말을 못해요. 목소리가 안 나와서 쉬어가지고. 그래도 했어요. 1년 만에 만두값 다 주고 제 손에 한 달에 한 2천만 원.
0: 한 달에 2천만 원. 이야.
2: 대단하신데요?
0: 굉장히 많이 와. 엄청나게 이제 지금하고 월 2천이 또
2: 다른
0: 느낌이 다르잖아요. 아니 그럼 금방 백만장자가 되셨겠네요.
1: 아니 그런데요. 네. 저녁 9시 뉴스가 났어요. 99년도에
3: 냉동식품 관리에 구멍이 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냉동만두 등에서 인체에 치명적일 수 있는 병원성 리스테리아균이 검출됐습니다.
1: 그러더니 아니나 다를까 조금 있다가 우리가 납품하고 있던 바이어들한테 다 연락이 와서 행사가 취소됐다. 만두 입점 시켜놓은 거 다 빼가라. 그래서 마트마다 만두 납품했던 거 다 빼서 공장 갖다 주고 행사도 취소되고 3개월 동안 한 봉지도 안 팔리더라. 그때 쫄딱 망했어. 카드값 못 내서 신용불량자 되고.
2: 계속 전화 오고 날렸을 것 같은데.
1: 네. 신용불량자가 되면요. 카드 회사인지 어디선지 하루에 몇 번씩 전화.
0: 계속 독촉 전화가 오겠죠.
1: 네. 막 금세 달려와서 때려 죽일 것처럼 막 겁을 주시고 전화 받고 나면 막 몸이 덜덜덜 떨려서 어떻게 살 수가 없어요. 정말 힘들어가지고 죽고 싶어서 못 살겠더라고요.

0: 신용 불량자까지 가셨는데 어떻게 다시 일어서신 거예요?
1: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남이 만든 것도 내가 이만큼 팔았는데 네. 만드는 게 문제니까 내가 제대로 한번 만들어볼까? 네. 이런 생각에 언니한테 돈을 빌려다가 50평 월세 공장을 얻어서 네. 만두 공장을 차린 거예요.
0: 조그맣게.
1: 조그맣게.

0: 아니 근데 원래 뭐 만두 잘 만드셨네.
1: 기술도 없는데 네. 또 직원들도 수달되지가 않아서 제대로 생산이 잘 안 나오고 제가 직접 피도 밀고 속도 비비고 만두도 같이 싸고 포장하고 배달하고를 새벽 3시부터 새벽 1시까지 하루에 2시간 차에서 자고 이렇게 했어요. 어떻게 하면 이거를 빨리 잘할 수 있을까?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접으면 빨리 쌀까를 혼자 밤에 직원들 다 태고 나와서 혼자 막 연습을 하는 거죠. 처음에는 만두가 한 2천 알 정도 만들다가 나중에는 또 2만 알까지 예, 만들게 됐죠.
0: 그럼 대표님이 손가락이 하나 좀 불편해 보이시는
1: 아, 제가 예. 손이요. 만두 때문에 손도 다쳤고 네. 근데 그날따라 원래 오른손으로 하거든요. 싸다가 내가 이렇게 싸다가 탁 이렇게 해요. 근데 그날따라 제가 왼손으로 한 거예요. 근데 탁 했는데 손이 없는 거예요. 땅바닥에 손가락이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주워가지고 병원에 가서 4시간 걸려서 수술을 잘 했어요. 이게 이제 잘 아물기를 했는데 일주일 만에 쇼크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치료 중단돼갖고 이게 이어붙인 게 까맣게 탔고 다시 이제 자르게 된 거죠.
2: 그럼 그 정도 생활을 얼마나 하신 거예요?
1: 한 3년 하니까 빚이 갚아지더라고요.
0: 아, 빚이 갚아지고 좀 어느 정도 자리를 네. 좀 잡으셨네요.
1: 네.
0: 그 처음에 50평짜리 조그만 공간에서 만두를 빚었는데 지금 이렇게 넓은 공장이 있으시잖아요.

0: 아, 이거 여기는 뭔가요? 그, 아, 전 직원들 사진이 다 붙어 있는 건가요?
1: 네.
0: 아.
2: 아까 모사에도 이렇게 이름을 네. 달아놓으시더니 네, 네, 네. 여기 또 사진으로 해놓으셨네요.
1: 그래서 오메가면 이제 이름 외우라고 아, 이렇게 예. 이름 사진하고 이름하고 붙여놨죠.
2: 뭐, 외우기 시험을 한다든지 이런 건 아니겠죠?
1: 하죠.
2: 예?
1: 1년에 한 번은
2: 외우기 시험을 해요?
1: 예, 모여서 스크린에 사진 띄워놓고 이름 받아 적어서 제출하는 시험도 봅니다.
0: 1등하면 뭐 있습니까?
1: 만두 쿠폰 드려요.
0: 만두 쿠폰.
2: 아, 만두 쿠폰이요?
1: 네. 한번 시험 보실까요?
2: 대표님은 다 아시겠네요.
1: 네, 알죠.
0: 다 외우시나요?
1: 네, 제가 외우려고 노력하죠.
2: 외우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가려보겠습니다.
0: 이분 성함 어떻게 되시나요?
1: 아, 아이고, 갑자기 물어보니까. 우리 찬양 지휘자 선생님인데. 아이고.
2: 그럼 성 씨라도.
1: 아, 진짜 갑자기 물어보니까 생각이 네. 안 나네요.
2: 오늘부로.
1: 오늘부로.
2: 이름 외우기 시험은 없어질 것 같습니다.
1: 아, 맞다. 아니요.
2: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0: 한 번 더.
2: 한 번 더, 한 번 더. 아직 보지 마세요, 대표님. 위기다, 위기. 대표님, 위기.
1: 갑자기 하니까 생각이 네. 안 나네.
2: 이러고.
1: 아이고. 진짜 그거 연예인이니까는 생각이 안 나네요. 내가 맨날 부르는 분인데.
2: 안돼.
1: 야, 큰일 났다. 아, 진짜 이 시험이 이래서 어렵네. 저는 다 외우고 있고 평소에 막 이름을 네. 부르고 하니까 당연히 알 줄 알았는데 갑자기 대표, 생각이 안 나.
2: 대표님 탈락입니다.
1: 그러게요. 네. 수복, 우리 수복 언니.
0: 네. 수복 사원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2: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에 맞춰야 되거든요.
1: 와, 하나도 못 맞추면 큰일 났네.
2: 하나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이게 고심해서 고른다고요?
1: 이 친구 진짜 몰라.

0: 약간 생존.
1: 아, 그래요? 아, 그건 이해합니다.
2: 미안해요. 수정이 대신 아이고 남자분들이 여섯 분이나 신입이야. 내가 다 아는 사람인데 딱 생각이 안 나길래 아, 다시 외워본. 아니 근데 분명히 내가 알고 평상시에 이름 부르고 했던 직원들이고 아니 내가 정말 아는 사람인데 어쩜 이렇게 생각이 안 나요? 이게 떨려서 대답을 못하는 걸 내가 이해하게 됐어요.
3: 다시 한 번에 다시 다 맞추실 수 있습니다.
2: 아 그럼요. 사장님 와요? 다시?
3: 한번 찍어볼게요.
2: 상사님. 민영님. 현옥님. 수봉님. 미숙님.
3: 마지막으로 못 맞출 것 같은데 고신해서
2: 장기님.
4: 진짜인가요?
2: 아, 감사합니다.
5: 그 아직 저희한테 그 백지 투표를 안 주셨거든요.
2: 이렇게.
6: 네.
5: 50억. 50억이라고 적어주셨어요? 50억은 어떤 의미인가요?
2: 이 50억은 기적을 일으킨 거예요.
5: 아하.
2: 정말 열심히 하는 와중에
0: 네.
2: 한 그 프로그램에서
5: 네.
2: 갈비만두를 8판을 먹은
5: 어...
2: 그 영상이
5: 예, 예, 예.

0: 그것 때문에 저희가 대박이 났어요. 막 주문이 와서 3개월에 1년치 50억을 팔았어요.
1: 50억을.
0: 만두가 맛있으면 언젠가는 대박이 날 거야. 줄을 서서 우리 만두를 사갈 거야 라는 게 꿈이 있었어요. 근데 그 꿈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맞았구나. 정말 만두를 맛있게 하면 이런 일이 생기는구나. 꿈이 이루어졌다 생각이 들죠.
1: 야, 그야말로 진짜 대박이 난 건데 그 뒤로 엄청 바빠지셨겠어요?
0: 네. 그때도 저희 직원들이 뭐 원래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하거든요. 네. 그런데 계속 만두가 이제 부족하니까 12시까지 했다가 그래도 부족하니까 이제 새벽 5시까지 한 거예요. 그 집에 갔다 올 새가 없잖아요.
2: 하셔야 될 때는 직원분들은 좀 급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0: 아니에요. 직원들이 하자 그러더라고요. 처음엔 5시까지 할 생각 꿈에도 못했어요. 근데 만두를 이렇게 출고하는 친구가 막 현장에 들어와요. 내일 나갈 거 없어요 라고 막 와서 제가 이제 만두 싸고 있으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분이 좀 더 비벼봐요. 우리 좀 더 쌀게. 그러면서 새벽 5시까지 싼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언제 집에 갔다 와? 가서 이불 사와요. 우리 자기. 직원들이 각자 이렇게 해보면 어때요? 저렇게 하시죠. 이렇게 하시죠. 그러면서 그때 12월, 1월, 2월까지 그렇게 했어요. 아이고, 으쌰.
2: 시간이 이렇게 늦었는데 또 일어났어요.
0: 네, 낮에 하루 종일 있었던 일 좀 파악도 하고 또 결제 서류도 보고 하루에 50건 넘게 올라올 때 있어요.
2: 결제 꼭 밤에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낮에 하시면 안 돼요?
0: 제가 저 때문에 일이 안 돌아가면 안 되잖아요. 밤에 싹 해줘야 아침에 직원들이 딱 와서 일을 하려고

0: 했을 때 결제가 돼 있어야 그 다음이든 하는데 안 그러면 저 결제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밤에 꼭 합니다.
1: 요즘도 밤에 공장 둘러보세요?
0: 간혹은 불을 켜놓고 가는 것도 있고 또 간혹은 또 좀 깜빡하고 물을 틀어놓고 가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거 좀 챙겨주고 그러고 나면 한 1시 어떨 때는 조금 더 늦게도 하고 그럼 이렇게 합니다.

0: 제 사무실 바로 옆에 있는 기숙사예요.
1: 집에 왜 안 가세요?
0: 아, 집이 여기서 저 한 10분 거리인데 아까 회사 돌아보면서 봤던 거가 이렇게 떠오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또 다시 와요. 또 옷 갈아입고 있다가 다시 와서 또 이렇게 그런 일이 잦아지니까 안 가게 되고, 또 집에서 다리 뻗고 편하게 자면 좀 마음이 해이해질까 봐.
1: 집에서 주무신 게 언제 마지막?
0: 명절 땐 가서 자요. 명절 때는.

0: 굉장히 열심히 지금 일하시고 아주 에너지 넘치게 열정 넘치게 지금 하고 계신데 대표님한테 돈이란 무엇인가요?
1: 돈은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도구 아닐까 싶어요. 돈이 많으면 좋은 일도 많이 할 수 있잖아요.
0: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도구다. 돈은 주로 어디다 쓰세요?
1: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 네. 쓰죠. 우리 직원들 고생을 많이 하니까 네. 맛있는 것도 대접하고 네. 선물도 좀 사드리고 여행도 보내드리고
2: 들어보니까 직원들뿐만 아니라 직원분의 아이들까지도 좀 신경을 쓰신다고요.
1: 우리 직원들 중에 석탈문도 네. 있고 또 한부모 가정도 있어요. 네, 네, 네. 사실 그분들이 한국에 어디를 좋은 데를 이렇게 아이들을 데리고 가는 게 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제가 데리고 전국 방방곡곡 좋은 곳 네, 놀이터도 가고 호텔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이고 그러면서 그 애들이 그때 초등학교 3학년에 시작을 했는데 지금 다 대학교 다녀요. 애들이 잘 커가지고 이제는 훌륭한 학생, 대학생 됐어요.
2: 그 회사 매각 관련해서 제안이 온 적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1: 네, 여러 번 그 갈비만두 대박난 이후로 제안이 많이 와요.
0: 얼마에 좀 제안이 왔는지.
1: 얼마나.
0: 아, 살짝, 예. 네.
2: 귀에도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크게 그래요?
0: 큰 금액이니까. 네. 근데 이게 엄청난 금액인데 왜 거절하셨어요?
1: 네, 직원들 물려줘야죠.
2: 직원들에게요? 오, 그러면은 그
0: 아니 지금 지분이 대표님이 어느 정도?
1: 90%.
0: 90%가.
1: 10%는 이미 직원한테 주었고요.
0: 그 90%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1: 우리 일 잘하는 마음씨 좋은 직원이 있으면 네. 물려줘야죠. 주식을.
0: 아니, 그 자녀분들이 굉장히 섭섭해 할 것 같은데.
1: 초창기에 저희 딸한테 상속포기 각서도 받았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직원들한테 물려주는 거 괜찮아? 그러면 괜찮다고 해요. 제가 망한 상황에서 공장을 차리게 됐잖아요. 정말 직원들과 함께 한 마음 한 뜻이 돼서 하다 보니까 기적이 많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희 회사가 저 남미경의 회사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0: 직원 모두의 회사다.
1: 희망한테 직원분들은 어떤 존재인지.
0: 저의 전부? 살아가는 목적? 이유? 아, 라고 생각합니다.
2: 우리 오늘 사실 어떻게 보면 처음 우리 대표님 만났을 때부터 사랑합니다로
3: 사랑합니다
2: 시작을 했잖아요. 네. 우리 만두퀸 남미경 대표님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사시나요?
0: 만두 때문에 고생 많이 했잖아요. 고생하면서 느껴지더라고요. 뭐가 사람을 살리는지, 뭐가 사랑인지, 어떻게 하면 사람이 살아나는지를 만두를 통해서 많이 깨달았어요.

0: 여러분의 이웃집에 열정과 도전으로 인생을 빛내고 따뜻한 나눔으로 세상을 바꾸는 멋진 백만장자가 있나요?
1: 그렇다면 지금 바로 제보해주세요.
0: 집에 들어가시기 전에
2: 이 신발을 좀 깨끗하게 닦고 신발의 상전에 이제 바릅니다.
3: 신발하고 결혼하지 왜내 하고 있는가?
2: 신발에 미친 남자 신미남 권동칠입니다. 곰발, 빵신발, 꼬미신발, 코브라 신발도 만들고. 이제 봅스레이 그 차가 생각이 나네요. 그래서 그 차를 우리가 개발비만해도 120억 정도.
0: 최근에 크게 어려우셨다고.
2: 옛날에 영화 앞에 갔다가 와타가타 이렇게 몇 번을 했죠.

0: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지만 실상은 삭막 그 자체. 이곳에 들깨 대가족이 살고 있다는데요.
1: 너무 위험해. 저 미치겠어, 저거만 보면.
0: 매일 살얼음판 걷는 성견은 다섯 마리. 여기에 쓰레기 더미에서 태어난 새끼 강아지 다섯 마리까지 총 열 마리인데요. 문제는 딸린 식구가 더 있다는 겁니다.
2: 새끼를 낳았는데 지금 도저히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0: 증거는 있는데 실체를 확인할 수 없는 새끼 강아지 실종 사건. 급기야 드론까지 띄웠는데요. 아, 참 넓기도 넓다.
2: 잠깐만.
3: 누구야?
0: 잃어버린 새끼를 찾고 전원 구조될 수 있을까요? 지난 10월 새나기 앞으로 한 통의 제보가 도착했습니다. 경기도 남양주에 위치한 재개발 지역. 한눈에 봐도 이미 사람들은 떠난 지 오래돼 보였는데요. 이마저 12월이면 싹 밀릴 예정이랍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들깨가 무려 10마리 산다는데 개미 한 마리 안 보이는 이유는 뭘까요? 제보자를 만나봤습니다.
4: 안녕하세요.
5: 안녕하세요.
4: 그 애들은치가 어디에 있어요?
6: 애들은 지금 저쪽 뒤편에 모여있는 장소에 아마 있을 거예요.
5: 여기 밥그릇짜리 여기 보면 물이랑 사료가 있거든요. 여기가 이제 애들이 공간을 잡은 자리예요.
0: 단체로 마실이라도 나갔나?
4: 지금 애들은 아무도 안 보이던데?
0: 벌써 수상한 낌새를 눈치챈 건 아니겠죠?
7: 이리 와.
5: 분홍아.
7: 우리야.
0: 밥을 챙겨주던 제보자가 나타나자 버선발로 뛰쳐나오는 아이들. 우리야. 너네 대체 어디 있다가 나온 거야?
7: 보리야, 이리 얼른 와봐.
5: 오는 아이들이 보리야. 여기 자리 잡은 아이들.
7: 보리야, 얼른 와.
5: 아유, 이뻐라.
7: 뭐야?
5: 왔어, 왔어.
0: 아니 그런데 듣던 것과 다르게 무슨 들깨가 이렇게 애교 만점인가요? 니네 들깨 맞아?
4: 얘네가 사람을 이렇게 무서워하거나 이러진 않네요?
5: 네, 아마 저희가 보기에는 경계심이 이렇게 없는 거 보니까 누군가는 키웠다가 여기서 이제 버리고 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됩니다.
0: 손으로 주는 음식도 매너 있게 잘 받아 먹는 녀석들.
8: 아구 잘 먹어, 아구 잘 먹어.
0: 아마 공장이나 집 마당께로 살면서 오랫동안 사람과 함께 살아온 것 같은데요.
9: 서열이 가장 높은 보리라는 친구는 일단은 암컷이고 등털이 까만 친구고요. 그 다음에 농협이라는 온 몸이 갈색깔인 그 엄마 견이에요.
0: 이 무리에는 엄마 강아지가 두 마리 있는데요. 바로 농협이와 은행이. 오늘의 주인공 우리 은행이요.

0: 엄마로 말할 것 같으면 소심하고 의심 가득. 누가 해야 할까 새끼들마저 꽁꽁 숨기고 있죠. 은행이와 비슷하게 생긴 또 다른 흰둥이. 코가 분홍이라 이름도 분홍인데요. 헷갈리실 땐 귀를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 무리 중 유일한 수컷, 경훈이.
1: 겁이 정말 너무 많은 아이를 저희가 보자마자 버즈의 그 겁장이라는 노래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름을 버즈라고 짓긴 좀 그렇고 해서 경훈이라고. 겁쟁이랍니다.
0: 한여름 폭염 속에서 처음 만난 아이들.
2: 이쪽이 이제 제가 계속 고양이들 챙겨주던 자리예요.
0: 늘 차에 사료와 간식을 싣고 다닌다는 제보자님.
2: 여기서 이제 주고 있는데 여기 보면은 저기 구멍이 있거든요. 여기 구멍에서 농협이가 이렇게 갑자기 쑥 나오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유리조각도 있고 막 이런데 여기서 기어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좀 배고픈 것 같아서 던져주고 막 밥 챙겨주다가 이렇게 인연이 됐습니다.
0: 처음 만난 아이들은 무척이나 굶주린 상태였는데요. 그 후 이틀에 한 번꼴로 아이들을 들여다봤답니다. 이 아이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더 있었는데요.
3: 얘네 보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4: 얘는 오래됐죠.
3: 그 얘네가 원래 주인이 있었어요?
4: 그렇죠. 있었는데 다들 뭐 여기 뭐 수용되는 바람에 다들 버리고 간 거죠.
3: 혹시 얘가 어떤 주인의 강아지인지는 모르시나요? 아니,
4: 사람들 한두 명이 아니에요. 다 따로따로 있던 애들인데 서로가 이제 같이 이렇게 모여 다니는 거죠.
5: 저 차 저를 지나가잖아요. 다섯 마리 다 와요. 엄마 그 앞으로 이거 달라고. 아...
0: 가장 걱정되는 건 로드킬인데요. 외지다 보니 차들도 쌩쌩 달리고 트럭도 많이 다닙니다. 아이들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2: 우리 일로 와. 차 오잖아. 빨리 와. 안 돼. 너 이 시끼리 와. 여기 있으면 어떡해.
3: 그동안 구조를 못했던 이유가 있나요?
1: 아이들이 성견 아이들이 다섯 마리이다 보니까 포획 실패를 했을 때 아이들이 이곳을 떠날까 봐 그게 일단 조금 염려스럽더라고요. 그리고 또 아이들 임보초도 다 없는 상황에서 무작정 포획 먼저 할 수가 없었어요.
0: 각자 생업에 종사하면서 2001년부터 개인적으로 400마리 정도의 강아지를 구조했다는 두 분. 사실 유기견은 구조 이후의 삶이 더 중요한데요. 각자의 집엔 이미 두 마리씩 강아지가 살고 있는 상태. 입양처를 수소문했지만 쉽지 않았죠.
2: 여기 조심히 내려오셔야 돼요. 여기 밟고.
0: 뭔가 보여줄 게 있다고 해서 찾아온 이곳. 그런데 쓰레기뿐인 것 같은데요. 여기 뭐가 있다는 거죠? 이곳이 너희 은신처였구나. 이제 태어난 지 2주쯤 된 농협이 새끼들. 농협이 엄마가 따뜻하고 볕이 잘 드는 곳을 용케도 찾아냈는데요. 삭막한 곳에서도 아이들은 참 해맑습니다.
2: 야, 이제 손을 타면은 또 농협이가 혹시라도 또 딴 데 옮길까 봐 지금 만지지는 못하고 있는 상태예요.
3: 네. 네. 아빠는 누구로 추정하세요?
1: 아빠는 저희가...
2: 경훈이가 네. 제일 유력한 게 이 무리에서 남자가 경훈이밖에 네. 없습니다.
0: 살기 위해 하나 둘 뭉치기 시작한 녀석들. 그렇게 가족이 됐는데요. 이젠 제법 자라 제 발로 기어 나오는 새끼들. 오고. 농협이 엄마는 아이들 배고플까 시도 때

0: 때도 없이 들락거리며 젖을 먹이고 있었는데요.
1: 아, 잘하고 있어. 아, 너무 불쌍하다. 어떻게
2: 뒤져서 까서 젖 먹는데.
1: 아, 귀여워.
3: 누가 임신시켰어. 아, 그게 또 너도 임신했구나.
0: 한날 한시에 배가 불러오기 시작한 두 엄마들. 문제는 은행이 새끼들의 생사가 오리무중이라는 건데요.
4: 지금 이제 흰 엄마 아기를 저희가 못 찾은 상태예요. 일주일 넘게 저희가 계속 잠복 아닌 잠복 해가면서 찾아보기도 하고 기다려보기도 하는데 눈치가 있어서 그런지 새끼들 젖 먹이는 모습을 저희한테 들키질 않더라고요. 날씨는 점점 추워지고
5: 12월까지 여기를 공장이가 모든 걸 다 빼라고 들어가지고 아마 그 이후에는 여기가 싹 밀릴 거거든요.
0: 뭐야? 일주일 잠복으로도 풀지 못한 은행이 새끼 실종 미스테리. 워낙 경계심이 많다 보니 작은 단서조차 남기지 않는다는데요.
4: 아이들 사이에서도 은행이가 서열이 좀 많이 낮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사람이 발견할 수 없는 곳에 조금 숨겨놓은 게 아닐까 그렇게 추측하고 있어요.
0: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제작진까지 다 함께 집중 밀착! 은행이 뒤를 밟아보기로 했습니다. 젖을 먹이러 가는 건지 일부러 개구멍을 찾아 어디론가 유유히 사라지는 은행이. 은밀한 추격전이 시작됐는데요. 지름길 대신 먼 길을 돌더니 이내 사라진 은행이. 바로 이곳이 은행이를 놓친 곳인데요. 산더미 같은 쓰레기들, 이런 곳에 새끼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5: 여기 근데 밟아도 되나?
4: 밟아도
5: 새끼가 되지 밑에 있으면 어떡해?
4: 저기 난 저 파란색 저거 천 저 아. 저 안에 한번 너무 궁금해가지고.
5: 그럼 이쪽으로 한번 가보자.
0: 쓰레기로 발 디딜 틈조차 없는데요.
5: 애를 낳아서 들어갈 구멍이 없어. 구멍이?
4: 구멍이?
5: 여긴 아닌 것 같고.
4: 와, 이런 구멍이 아. 있다니. 어우.
5: 아, 여기네.
4: 여기에 낳았을 확률도 있겠다. 그치? 아이고, 아이고.
5: 여기는 사람이 안 다니니까.
0: 일단 이 근방을 샅샅이 뒤져보기로 했는데요. 우거진 넝쿨 사이사이. 오, 너무 많은데. 아, 진짜 못 찾게 했다. 개꼬리, 개꼬리, 나와라.
4: 이쪽에는 아예 뭐가 없네.
5: 아, 여기는 아닌 것 같은데요?
4: 그치?
0: 비와 바람을 피할 수 있는 폐 건물 안까지 샅샅이 탐문 수색.
5: 아니야, 여긴 아니야.
0: 세상은 넓고, 새끼가 있을 만한 곳은 너무 많고, 대체 어디 숨은 거니?
4: 뭐가 없지?
5: 없어.
6: 아, 진짜 찾기 힘들겠네, 이거.
5: 네, 여기가 워낙 넓어가지고, 그리고 숲이 너무 우거지다 보니까.
4: 그 버려진 농막들, 폐가들이 너무 많으니까, 네. 저희 둘이 찾는 게 너무 한계가 있어요.
0: 탐문 수색 종료! 이제 과학수사를 펼칠 차례! 드론아, 높이 높이 날아서 은행이 새끼들 소식 좀 전해다오. 운동장 몇 개를 합쳐놓은 드넓은 공간. 이렇게 보니까 거의 아마존 밀림 같은 비주얼인데요. 우와. 은행이 딱 걸렸네.
6: 여기 어딜 가?
4: 이 안에
6: 아, 저 안으로 들어가는구나.
7: 애기한테 가는 것 같아요.
4: 근데 숲을 안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데 더?
6: 뭘 찾아가는 건가?
0: 실시간으로 생중계되고 있는 은행이의 동선.
2: 풀숲에 아예 들어가 버렸네.
0: 어디 보물이라도 숨겨놓은 것처럼 수풀을 헤치며 한참을 나아가는 은행이. 이렇게 멀리 떨어진 곳이라면 새끼들이 있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요? 큰 나무 아래까지 단숨에 달려왔는데요.
7: 없어졌다.
4: 이쪽인데? 이렇게 온 것 같은데, 이렇게.
6: 저기서 없어졌습니까?
4: 네, 저쪽쯤에서 지금 없어졌어요.
0: 일단 은행이가 사라진 지점으로 출동.
3: 어?
4: 왜?
3: 강아지 발자국이야?
4: 어, 강아지 발자국이다. 강아지 그치? 맞는 것 같은데?
0: 금방 찍힌 듯 아주 선명한데요.
3: 맞는 거지.
4: 여기.
3: 바닥 막 함부로 밟으면 안 된다.
4: 왜?
3: 새끼지면 어떡해.
4: 아오. 저건 새소리야?
3: 어, 새소리야. 새소리 같은데?
0: 은니 가기엔 딱 좋은 공간. 우거진 수풀이 야속할 정도인데요. 설마 우리가 은행이가 놓은 덫에 걸린 걸까요? 강아지 발자국까지 찾았건만 더 이상의 단서를 찾지는 못했는데요. 은행아, 너 새끼 대체 어디 숨겼어? 말 좀 해봐.
5: 새끼나고 더 좀 많이 예민해진 것 같아요.
0: 해까지 니엿니엿져 가는 상황. 이제 은행이가 다니는 길목마다 설치해놓은 CCTV에 마지막 희망을 걸어보는데요. 은행이의 행적이 담긴 8시간의 기록. 과연 이번엔 찾을 수 있을까요?
6: 은행이
4: 나왔다.
6: 경계를 하네.
0: 주변을 응시하면서 작은 농막처럼 보이는 곳으로 한 걸음씩 걸음을 떼는 은행이 엄마. 주변에 아무도 없는 걸 확인하더니 이내 안으로 사라져버렸는데요. 바로 이곳으로 말할 것 같으면 녀석들의 아지트 바로 옆. 설마 등잔 밑이 어두웠던 걸까요?
6: 예전에 내가 여기 뒤져봤었단 말이야.
0: 이곳은 제보자님들도 매일같이 보던 곳.
4: 있어?
3: 아니, 없어.
0: 이대로 은행이 새끼 찾기는 영영 미제로 남게 되는 건 아닐지요?
6: 빨리 찾아야 되는데.
3: 어? 어?
6: 잠깐만.
4: 무슨 소리야?
0: 그때 들려온 의문의 소리. 이런 곳에 새끼들이 정말 있는 걸까요? 가능성은 낮지만 일단 찾아보는데요.
4: 없는데? 어?
6: 있다.
4: 뭐야?
6: 여기 있어.
4: 뭐야? 어머.
6: 여기 있네.
4: 있어?
6: 어.
4: 어머.
6: 나 찾았다. 어떡해. 눈으로 보이는 거는 네 발이에요.
4: 어머. 어머. 어떡해.
6: 네, 우선은 농협이 아이들이 좀 더 건강해 보이긴 하는데.
0: 아이고, 너희들 못 찾으면 어쩌나 했는데 정말 등잔 밑에 있었구나. 아우, 괜히 멀리까지 다녀왔네. 이제라도 만나서 정말 다행이야.
4: 일단은 진짜 아이들을 찾았으니까 빨리 구조를 해서 아가들 구충이라든지 이제 모견들 상태도 다 체크하고, 네, 이제 빨리 움직여야죠.
0: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될 구조 작전. 은행이 새끼 4마리까지 총 14마리인데요. 무사히 미션을 완료할 수 있을까요?

0: 지금까지 이런 스케일의 구조는 없었다.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한 임무를 띈 오늘의 설대장.
1: 혹시라도 저보고 안 도망가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너 뭐 먹어? 풀 뜯어 먹어?
2: 저 아이랑 저 아이가 어미거든요. 저쪽이랑 요쪽에 따로 이렇게 났어요. 동시에 그 한 날에 난 것 같아요.
1: 네, 원래 애들이 그래요. 아. 동시에 해서 이제 공동육아하고 막 이런 경우들도 있어요. 네, 무리들끼리는. 지금 총 구조해야 되는 애들이 그럼 몇 마리예요?
3: 성견 다섯 마리랑요, 애기들 아홉 마리.
1: 오늘 구조할 아이들도 많고, 네. 아, 좀 걱정이네요. 새끼들은 지금 어디 있어요? 한번 보러 가볼까요?
2: 아, 우선은 이쪽에,
1: 네.
2: 여기가 내려가는데 조금 위험하긴 한데, 이쪽 오시면.
0: 먼저 농협이 새끼들을 보러 가는데요.
2: 저기 이미 나와 있네요.
0: 어머나, 그 사이 더 무럭무럭 자란 것 같죠?
1: 너 무슨 곤충이야? 머리 가슴대야? 3등신이야? 얘네는 진짜. 얘 너무 이쁘다. 어떡하지? 데리고 가고 싶은데?
0: 이것은 인형인가? 강아지인가? 본업도 있게 만드는 치명적인 새끼들의 매력. 너희 데려가시는 분들은 정말 행복하겠다.
1: 너무 이뻐. 얘네 다 갈 땐 정해줬어요?
3: 임시보호처로 일단 이동하기로 했어요.
1: 네.
3: 엄마랑 같이.
1: 어떡해. 잘 먹었어. 엄마들이 잘 먹였어. 너무 귀여워. 예뻐요. 안녕. 얘 물개 같아요. 너 강아지가 아니고 물개 아니야? 물에 살아야 되는 거. 이 발바닥도. 얘가 아빠인가 보구나.
0: 네? 지금까지 경훈이로 알고 있었는데 아빠가 바뀌었다고요? 아이들의 아지트 바로 옆에 사는 럭키는 이 동네에서 유일하게 보호자 있는 아이인데요. 어머, 역사는 그렇게 이루어졌던 거였습니다. 그래. 경훈이 새끼라면 저렇게 검은 아이들이 나올 리가 없지. 아빠를 아주 쏙 빼닮았네.
4: 여기 들어가봐, 여기.
0: 먼저 새끼들부터 구조 시작.
1: 이렇게 쉬운 구조는 또 없네. 너 아빠 똑 닮았다.
0: 앞으로도 이렇게만 구조할 수 있으면 좋으련만. 엄마인 농협이는 오히려 편안해 보이네요.
1: 얘 이름이 농협이에요?
3: 네, 부자로 좀 살아가고 부잣집 가서 농협이 신엄마는 은행이 농협네 이렇게 지었어요.
4: 농협아 일로 와봐. 아저씨한테 와볼래?
1: 얘는
3: 네.
1: 너 애들만 먹여가지고 이렇게 다 말라가지고.
3: 너무 말랐어.
1: 넌 성격이 진짜 최고구나.
3: 네.
1: 애기들도 잘 먹어. 대변해라.
3: 뱃갈 거야.
1: 이거 뭐예요, 이거. 이 친구 뭐지? 농협이네.
3: 너무 착하죠? 애기들한테 가요. 어머.
1: 농협이는 뭐 지금 어딜 가도 너무 잘 살 거예요. 제가 수의 관상학과 애들의 행동학에.
0: 여기서 잠깐만 기다리고 있어. 아직 아저씨들이 할 일이 많단다. 그래도 엄마 곁이라 무섭지만은 않겠네요.
2: 은행이 아이들이 이쪽에 났거든요.
1: 어디 있어, 애기들이?
2: 저 안에 이제 밑으로 들어가.

0: 그래.
1: 요 이렇게 구석에 있을 줄은 몰랐어요, 정말.
2: 어, 진짜 이거는 거의 못 찾겠네요.
1: 네.
2: 이거 누가 찾았어?
3: 설쌤도 깜짝 놀란 역대급 은신처. 얘들아, 처음 세상 밖으로 나온 소감이 어때요?
4: 보자, 상태 한번 보자. 검사 한번 해봐야겠네.
3: 뒤늦게 찾은 은행이 새끼들도 처음 햇빛을 쬐는데요.
5: 꼬리에 있는가.
3: 그래서 그런지 자꾸만 꼬물꼬물 호기심이 발동하는 녀석들.
2: 다 꼬물꼬물 나와. 나오지마, 나오지마. 어디가?
1: 어머, 빠르다.
2: 뭐 이렇게 빨라?
0: 자, 들어가 보자.
3: 이제 더 이상 좁고 어두운 세상은 없을 거야.
2: 이제 어려운 거 하러 가야 되네. 이 친구들 안전하게 잘 구조해야 되는데 어떤 방식으로 좀 구조를 할까요?
6: 호구 럭키라는 아이한테 애들이 굉장히 다 친화적이에요.
2: 네.
6: 그래서 저 펜스를 열어서 럭키를 우선 데리고 왔다 갔다 하면 애들이 졸졸 따라오거든요.
2: 네.
6: 애들을 다 펜스 안으로 들이는 게 저희 목적이에요.
3: 아빠인 럭키 기억하시죠? 평소 럭키 보호자가 하루 두 번 럭키를 산책시킬 때면 어김없이 졸졸졸 따라온다는데요.
2: 얘는 되게 친화적이네.
6: 아이가 겁이 좀 많은데 친화적이에요.
2: 야, 너 네가 아빠면은 또 애들도 성격도 좀 아무래도 유전이 되거든요.
4: 새끼들 냄새 많이 묻혀왔어.
2: 네가 좀 큰 역할 좀 하자. 너 네가 조금 외로워질 수 있는데 너는 가족들이 있잖아.
6: 네.
3: 럭키야, 오늘 구조는 네 손에 달려있다. 잘 부탁해. 구석에 몰리면 땅을 파서라도 도망갈 수 있기에 펜스부터 제대로 봉쇄.
2: 네, 좋아요. 저기.
3: 얘들아, 우리 평화롭게 끝내보자.
2: 그러면 우선 럭키가 나갔을 때 따라 들어오니까 럭키 데리고 산책 가시면 저희는 좀 숨어 있을게요.
6: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가자.
1: 가보자.
6: 가자.
2: 조용이가 럭키를 엄청 좋아하는구나.
1: 네. 경원이도 되게 좋아하고. 가보자. 우리 한번 가보자.
3: 이 동네 인기남. 럭키가 가는 곳이라면 경계심이 심한 은행이도 사르르.
0: 야, 나도 같이 가야지.
3: 계획대로 다섯 마리가 모여있는 상황. 이대로 자연스럽게 펜스 안까지 들어가기만 하면 성공인데요. 오, 다섯 마리 중 네 마리는 성공. 마지막으로 은행이만 들어가면 1타 5피. 구조 작전이 초스피드로 마무리될 수 있는데요. 말씀드리는 순간, 우리의 은행이가 당당하게 들어갑니다. 이제 문만 닫으면 되는데요. 아쉽네요.
2: 지금 엄청 경계하고 있어요. 쟤네들은 한두 아이만 들어간다고 문 닫아버리면 안 되고 지금 따라다니는 애들은 다 같이 들어가야 돼.
1: 그래서 저희가 쉽게 둘이서 포획을 못 하겠더라고요. 이게 놓쳐버릴까 봐.
3: 펜스 안에서 나올 생각은 안 하는 다른 아이들과 달리 아예 망부석이 돼버린 은행이. 새끼들도 꽁꽁 잘도 숨기더니 구조마저. 아우, 너 참 용의주도 하구나. 전혀 들깨 같지 않은 순둥순둥한 아이들인지라 포획 트라우마를 최소화하는 게 오늘의 작전 포인트였는데요.
6: 우리야,
2: 다시 한 번만 살짝 나갔다 들어와 보시겠어요?
6: 네.
3: 아깝게 실패했으니 이대로 물러설 순 없겠죠? 다시 한번 2차 시도. 은행이도 여기까지는 잘 따라오는데요.
6: 어이구, 농협이.
3: 아직까지 이상한 눈치를 전혀 채지 못하고 있는 아이들. 이번에는 펜스 안쪽에 냄새 솔솔 풍기는 간식까지 아낌없이 뿌렸는데요. 과연 이번에는 성공할 수 있을까요?
6: 잔조.
7: 쪽으로 집어넣어.
3: 문 쪽에 서

0: 서있는 경훈이와 이번에도 펜스를 보고 서있는 은행이. 너희들을 위한 건데 조금만 협조해주면 안 되겠니? 간식 때문인지 살짝 고민에 빠진 듯한 은행이.
1: 경훈이 왔다. 은행이 어떡하냐. 이렇게라도 잡아야 돼. 뭐 어떻게 해야 돼.
2: 얘 안 들어가겠는데?
0: 이번에도 은행이만 들어가주면 작전 성공인데. 은행아, 너 진짜 엉덩이 무겁다. 그 시각 설 대장의 고민이 깊어지는데요.
2: 보호자님, 지금 있는 아이들이라도 문 닫아주세요. 은행이는 어쩔 수 없을 것 같아.
3: 이제 흥미를 잃었어.
0: 이젠 멀뚱멀뚱 쳐다보기만 하는 녀석들. 아니 그런데 집주인이 나간 사이 집 보러 온 경훈이. 이때 경훈이라도 먼저 구조하라는 지령이 내려졌는데요. 소리 때문에 아이들이 놀라지 않도록 살포시 문 닫기 성공.
1: 지금 우선은 경훈이 한 마리 잡았어요.
2: 경훈이를 먼저 한번 구조 한번 해보죠.
4: 네. 네.
0: 첫 번째 타석에서 만난 강적 경훈이. 겁쟁이 경훈이는 사람 손을 타지 않는 아이인데요.
4: 경훈아, 깎아먹고 가. 제발 깎아 좀 먹어줘.
0: 간식 앞에서도 차도남의 정석. 사람과 늘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는 녀석인데요.
2: 한쪽으로 몰아서 펜스에 스스로 들어가게 할 거거든요. 이쪽으로 들어와 보시겠어요? 우리 남자 보호자님. 네,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저쪽 못 가게. 네, 저쪽으로 못 가게. 천천히. 조금, 더 천천히. 지금 살짝, 지금 약간 긴장했어요, 이제. 네. 가만히 있어 볼게요. 좀만.
0: 이제 도망갈 곳은 어디에도 없는데요. 1분 1초의 긴장감. 고민을 마친 듯, 경훈이가 제 발로 순순히 캔넬로 들어갑니다.
2: 오케이.
4: 와, 감사합니다. 와.
2: 이렇게 하고.
4: 네, 눈물 날 것 같아요.
2: 아, 진짜.
0: 아, 얼마나 기다려왔던 순간인지요. 차도남인 줄 알았더니 생각보다 순진남이었던 경훈이. 이어서 사람 품에 쏙 잘도 안기는 보리와 농협이는 1초 만에 구조 완료.
2: 너도 멍주비구나?
1: 네.
2: 아,
0: 총 14마리에서 13마리 구조 완료. 유일하게 남은 건 바로 은행인데요. 일단 어떻게든 은행이를 펜스 안으로 보내야 하는데요. 이번에도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1: 지켜보겠네.
0: 그래, 은행아. 아까 경훈이처럼 빈집 구경이라도 좀 해봐. 거기 우리가 맛있는 거 많이 넣어놨어. 그래, 그렇지. 그렇지, 드디어 38선을 넘는 은행이. 아니, 그런데 그 새를 못 참고 또 나왔어? 넘어갈 듯 절대 넘어가지 않는 녀석. 잠시 사라지더니 럭키와 함께 돌아오는데요. 럭키 따라 그대로 쭉 직진. 과연 은행이는 38선을 건널까요? 또 문턱에서 발길을 돌리고 마는데요. 은행아, 네 친구들이 다 기다리고 있어. 야야야, 이번엔 우리 안 속는다. 의심하던 순간 거짓말처럼 펜스에 입성한 은행이. 그래, 조금만 더. 문에서 너무 가까우면 자칫 놓치거나 다칠 수도 있는 상황. 제작진 모두 숨죽여서 때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아, 떨리는 순간 기회는 바로 위 있대.
2: 제가 힘들 거야.
0: 유난히 떨고 있는 은행이 필사적으로 도망갈 곳을 찾고 있는데요.
2: 어, 얘 말 날렵해.
0: 은행아, 오늘의 주인공은 확실히 너다. 4시간 가까이 이어진 구조작업은 드디어 막을 내릴 수 있을까요? 동안에 든 은행이, 은행아 우리 한 번만 믿어봐.
2: 겹쳐서. 오케이 오케이. 예, 좀만 기다려줄게. 좀만 여기서 좀만 기다려줄게.
0: 애태웠던 아까와 달리 순한 양이 된 은행이.
2: 됐어.
4: 와, 대박이다. 대박이다.
2: 아, 우선은 1차적으로 애들 다 구조는 했어. 제가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0: 성견 5마리에 새끼 9마리까지 총 14마리 전원 구조 완료. 새나개 구조 이래 가장 많다네요.
1: 너무 마음 편합니다. 지금 애들 다 잘 들어와줘가지고.
3: 제가, 아이고, 좋은 데다 보내주세요, 얘는 좀. 고생 많이 했는데. 얘가 서운하지, 럭키가. 럭키가 이제 조금. 이따가 없으니까 조금 외로울 거야.
0: 럭키야, 오늘 너무 고마웠어. 너도 건강해야 돼. 모두 14마리다 보니 구조에 동원된 차량만 총 9대. 병원 가는 것조차 쉽지가 않은데요. 아직은 입양처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

0: 임시보호처에 도착하기 전 혹시 모를 전염병 검사를 받기로 했는데요. 새끼 강아지 실종 사건의 주요 인물이었던 은행이 병원에서는 의젓합니다. 홍역과 파보바이러스처럼 생명에 치명적인 전염병 검사부터 진행했는데요. 검사만 14마리. 진단키트만 해도 우와 어마어마하죠. 이어서 신체 검사와 함께 심장사상충 검사까지 완료. 우리 아이들 아무 일 없겠죠. 제발 제발.
1: 신체 검사상에 특이사항이 있는 친구들은 없고 네. 이제 심장사상충이 감염된 친구가 두 마리가 있어요. 그래서 돌이랑 농협이 그러니까 이제 심장사상충 감염이 되어 있고 우리 초음파로 봤는데 일단은 태아가 여섯 마리가 확인이 되고 있고.
2: 야 이게 나 이게 너무 안 좋은 것 같아. 원래 임신이라고 하면 축하해 줘야 되고 뭔가 이렇게 생명의 탄생 이래야 되는데 우리 유기견 보호하고 이러시는 분들이랑 우리는 진짜 임신 얘기만 들으면
3: 얼마나 정도 됐을까요? 몇
1: 지금 주? 계산 다 그 머리 둘레로 계산한 걸로는 35일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2주 조금 넘게 남은 것 같기는 해요.
3: 특히 보리 같은 경우에는 심장사상충도 감염이 되어
2: 맞아요.
3: 있다 보니까 좀 정밀한 검사가 필요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0: 부침성 좋은 아이 보리 알고 보니 무거운 몸이었는데요. 보리와 농협이의 심장사상충은 다행히 초기 단계. 포유와 출산을 마친 뒤 치료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병원 찍고 이번엔 목욕할 차례.
4: 괜찮아. 얼굴이 괜찮아.

0: 참다가 지금 폭발했어.
1: 진짜 물 졸졸 흘려가면서 조금만.
2: 오, 경훈아. 이 형아가 마음에 준비할 시간도 없이 너무 깜짝 놀랐다, 야. 그러나 어느덧 물에 완벽 적응해서

0: 경훈이.
1: 저 좀만 더 받으면 안 될까요?
0: 짠짜잔, 은행이 엄마도 새색시처럼 단장을 마쳤는데요. 그렇게 늦은 밤이 돼서야 임시 보초로 각자 흩어진 아이들.
2: 안녕하세요.
0: 그중 경훈이와 은행이는 새끼와 함께 이곳에 도착했는데요.
3: 위로 빼야 돼요, 위로.
0: 캔넬에서 나오기 싫어하는 경훈이. 이런 공간, 이런 냄새, 모든 게 다 어색하기만 할 텐데요.
3: 데칼라 때문에 어색해서 딱딱 소리 좀 무서워할 수 있어요.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0: 그래도 공격성을 보이지 않는 경훈이 참 기특하죠.
3: 그렇지. 이거는 두면은 좀 저절로 풀릴 거예요. 왔다 갔다 하면서, 네.
0: 얼음 왕자로 변해버린 경훈이 마음이 놓을 때까진 그저 지켜보기로 합니다.
4: 다른 강아지도 노래하지.
5: 저희 오늘 14마리 구출한 줄 알았는데 20마리 구출했거든요. 뱃속에 6마리가 있어가지고. 네, 그래서 그 중에 하나이라도 이렇게 지금 올 수 있는 게 또 다른 아이들까지 해서 엄청나게 진짜 큰 힘이 될 겁니다. 네.
0: 건너방은 벌써 호기심 천국. 새끼들은 안락한 이곳이 벌써 마음에 쏙 들어 보이는데요.
1: 엄마, 여기 숨을 곳이 많아요.
6: 파고들어. 이게 습관이에요. 그 거기 파고들어서 있었잖아요.
7: 네네네, 맞아요.
6: 그렇죠. 고개만 집어넣으면
7: 죽는 줄 알고.
6: 안 보이는 줄 아는 거.
0: 그 어느 때보다 고단했을 하루. 은행이 엄마도 편안해 보이는데요. 이제야 긴 여행을 마친 것 같습니다. 거실로 나온 은행이가 가장 먼저 향한 곳은 같이 먹고 자고 고생했던 경훈이 곁. 힘든 세상 서로 기대며 견뎌온 것처럼 앞으로도 그럴 수 있겠죠? 이젠 아이들에게 따뜻한 울타리가 필요합니다.
8: 아, 이런 아이들이 충분히 사랑받을 수 있는데 사랑을 못 받고 이렇게 그냥 지나가면서 그냥 잊혀지는 게 조금 안타깝죠. 그냥 아이들이 다 행복한 가정에 가서 그냥 사랑을 많이 받아봤으면 좋겠어요.
0: 그로부터 4일 뒤에 도착한 겁쟁이 경훈이의 일상. 다들 궁금하시죠? 사람한테 눈길도 안 주더니 이젠 간식도 잘 받아 먹는데요. 자,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게 경훈이라는 사실 믿어지시나요? 그 사이 살이 통통하게 오른 은행이 새끼들. 아, 세상 만사 걱정 없는 너희들이 참 부럽다. 애들 저축이 바쁜 은행이 엄마도 이제 굶을 걱정은 없는데요. 또 다른 엄마 농협이는 얼마 전부터 산책까지 나섰다죠. 아이들은 이렇게 차곡차곡 사람과 함께 살 준비가 됐지만 아쉽게도 아직 입양처가 정해진 아이는 없는데요. 만삭이 된 보리부터 분홍이까지 다시 사람의 품으로 돌아가려는 아이들. 평생 가족이 되어주신다면 평생을 웃게 해드릴게요.

퀴즈와 니키 플레이, 두 다다쿵이 함께하는 우리 아이 생일 축하 이벤트.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사진과 생일 축하 메시지를 응모해주세요.

0: 아주 얌전해 보이는 이 친구. 알고 보면 파워 넘치는 체육 천재라는데요. 오! 캣타워쯤은 가뿐하게 올라가는 여유 있는 몸짓. 끈기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이번엔 빨래 건조대 매달리기. 오우, 와우, 진짜 대단하다. 매달리기에 이어 이번엔 복싱 훈련. 이거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닌데 날아가는 공을 공중에서 바로 터치해버리는 신들린 순발력까지. 와우, 공놀이를 이렇게까지 한다고?
1: 안녕, 나 체육 천재 맞다니까.
0: 파이팅 넘치는 만큼 승부욕도 상상 그 이상이라는데요.
1: 야, 어디서 삽질이야? 여기 내 구역이야. 당장 멈춰. 뭔가 수상한 게 있는데. 야, 너 뭐야? 이게 왜 이렇게 좁냐? 좋은 말로 할 때 빨리 나와.
0: 바닥에서 뭔가를 본 것 같은데 이번엔 대체 뭘까요? 네, 저거 사료예요, 사료. 아니, 대체 왜? 사료랑 왜 싸우고 있는 건데? 아니, 왜 대치 상황인 건데? 혼자 있어도 심심할 틈이 없겠는데요?
1: 야, 덤벼.
0: 아, 계속 진지해.
1: 야, 이놈 센 놈이네, 이거.
0: 오, 이번엔 릴렉스하게 음악 감상 중? 네, 아니라네요. 별이야, 그거 네 거야, 네 장난감. 너 말고는 아무도 안 건드려.
1: 좋았어. 이번엔 대열을 닦아볼까? 응. 가만히 있어.
0: 별이야, 왜 그러고 있니? 자동 백스텝하게 만드는 살벌한 기운. 최종 보스를 단숨에 굴복시킨 이 구역 최강자.
1: 간만에 몸 좀 풀었더니 기분이 좋다.
0: 놀 땐 화끈하게 열혈 액션을 보여준 혼자 놀기 고수 별이었습니다.
2: 어우, 이 새끼. 아이고, 이쁘니. 아이고.
0: 다음 주인공은 보스턴 테리어 덤벨입니다. 환상의 드리블 실력을 자랑하는 덤벨. 인간계에 손흥민이 있다면 강아지계에는 덤벨이 있다. 공을 너무나도 사랑해서 하루 종일 놀아도 지치지 않는다는 덤벨.
3: 할 수 있어, 덤벨.
0: 그 어떤 상황이 와도 절대 공을 포기할 순 없다.
3: 옳지, 옳지, 옳지.
4: 저기 친구야, 공 얼른 빼고 이제 같이 좀 놀자.
3: 도와줄 거야, 친구가. 친구가 도와준대.
0: 신나는 공놀이가 끝나면 시원한 물놀이 타임. 간간이 덤벨이 목도 좀 축이고요. 잔디 마당에 물도 좀 주고요. 일석이조죠.
5: 꼬마야, 꼬마야, 뒤를 돌아라.
6: 뒤를 돌았다.
0: 이 집 물 먹기 쉽지 않네.
7: 여보세요.
4: 좋아라. 좋아.
3: 옳지.
0: 그런데 정작 물 속에 들어가는 건 무섭다.
8: 선배.
9: 괜찮아.

0: 너무 무서워서 쪼르르 도망가기 바빴던 덤베리.
1: 이거 안 돼.
0: 그랬던 덤베리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공만 있으면 그 무엇도 무섭지 않다고요.
2: 어구 잘하네. 어구 잘하네. 어구 잘하네. 내 직구. 잘한다.
0: 넓은 풀장을 가로지르는 멋있는 드리블 수영. 그냥 수영하기도 바쁜데 공까지 물면서 헤엄치는 거잖아요. 이 어려운 걸 해내네.
2: 아이고 잘하네.
0: 기특하다 덤베리. 오, 이 친구도 체육 천재네.
3: 어떻게 그렇게 올라와 근데?
0: 물속에서는 드리블 속도감이 살짝 아쉬우니까 물 밖에서 잠깐 스피드 즐겨주시고요. 다시 여유있게 물속으로 입수. 덤벨 누나 멋있어. 나도 입수. 아령이도 덤벨이도 온 가족이 물놀이로 하나가 됐네요. 공놀이 고수에서 이젠 물놀이 고수로 덤벨이의 끝없는 도전을 응원합니다. 마지막 주인공은 무무. 이 친구도 잘 노는 친구인데 정확히 말하자면 잘 놀아주는 고양이라는데요.
4: 아 귀찮아. 집사야 이제 그만 놀고 가라. 자자자 됐지.
0: 귀차니즈 끝판왕 무무. 자꾸 놀아달라는 집사의 요청에 싫은 기색이 역력한데요.
4: 아 뭐야. 아 왜 또 줘. 에이. 아 이제 없다. 없어.
0: 집사가 잠시 대화하는 틈에
5: 요거 저 반 절반까지는 됩니다.
4: 저 좋아. 지금이 기회야. 좋았어. 자연스러웠어.
5: 뭐?
0: 소용없죠.
4: 아이 귀찮다 귀찮아. 아무것도 하기 싫다.
0: 하지만 가끔은 집사가 심심할까봐 이렇게 열심히 놀아줄 때도 있는데요.
5: 퐁당 돌을 던지자.
4: 집사야 1절만 해. 어? 아 나 쎄쎄쎄 왜 이렇게 좋아하냐.
0: 그래도 할 건 다 해주네요. 아 간식 기다렸구나. 최선을 다해 집사와 놀아준 우리 무무. 오늘도 수고했어.
6: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7: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6: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8: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9: 경주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지진. 나 벨로 검지 지진 탐정가로 활동 중이다. 현지 상황 다행히 땅은 흔들리지 않는다. 하지만 평소에도 미리미리 대비해야 하지. 가구나 가전제품이 넘어지지 않도록 고정해주세요. 텔레비전 꽃병처럼 떨어질 수 있는 물건은 높은 곳에 두지 않도록 합니다. 뭐라고? 지진이 발생했다고? 지진이 발생하면 튼튼한 탁자 아래로 들어가서 탁자 다리를 꾹 잡고 몸을 보호하세요. 만약 피할 곳이 없다면 방석처럼 쿠션이 있는 물건으로 머리를 보호합니다. 흔들림이 멈추면 화재에 대비해 가스밸브를 잠그고 전기불을 꺼야 합니다. 문이나 창문을 열어서 언제든지 대피할 수 있도록 출구를 확보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건물 밖으로 대피할 때는 계단을 이용해 주세요. 건물 밖에서는 물건이 떨어지거나 유리가 파손되어 다칠 수 있으니 소지품으로 몸을 보호하면서 빠르게 대피합니다. 운동장이나 공원 같은 넓은 공간으로 차를 타지 말고 걸어서 대피해 주세요. 이제 당신의 지진 대처 능력을 보여줘. 백록홍제.

0: 까뽀꼬 노래할까?
1: 노래를 잘하는 친구인가 본데요. 오, 장난감 신호에 맞춰서 우네요. 와, 똑똑하다.
2: 작게, 작게, 작게, 작게, 효과 작게. 작게, 작게.
1: 오, 말을 진짜 알아듣고 하는 건가? 이번엔 냉장고에서 치즈를 한 잔 꺼내는데요.
2: 코코, 이거 엄마 갖다 줘, 치즈.
1: 엄마한테 일단 가야 해요. 엄마한테 가는 것 같은데?
2: 엄마 갖다 줘, 엄마.
1: 우와, 엄마 진짜 드세요. 똑똑하다.
2: 그렇지.
1: 자, 이번에도 엄마한테. 이거 근데 알고 보면 코코가 엄마한테만 가는 거 아니에요?
2: 엄마 드세요, 치즈. 엄마 드세요. 코코야, 물어서 일로 와. 아빠.
1: 이번엔 아빠예요.
2: 아빠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1: 이번엔 방향이 달라. 진짜 아빠한테 가는 것 같은데? 기특하다. 와.
2: 아빠 까주세요.
3: 아유, 우리 코코 착하네.
1: 가족들에게 웃음과 행복을 배달하는 코코. 앞으로도 화이팅.
4: 장문아. 아웅.
1: 이번에도 말을 알아듣는 친구인가요?
4: 아웅.
1: 저는 잘 모르겠는데 뭔가 소통이 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5: 오, 좋아하네.
1: 양군을 위해 새 장난감을 준비한 아버님. 양군이도 마음에 드나 본데요.
5: 더 길 텐데. 양군아, 트리트 더블 해보자. 자, 시작.
4: 아무 때나 한 거 아니야.
1: 아버님 손목 스냅이 아주 현란하신데요. 점프. 와, 진짜 높이 뛴다.
4: 오쇼. 다시. 자, 오케이. 하나, 둘, 셋.
5: 오쇼. 우와. 와, 잘했습니다. 트리트 더블 짱. 양군 최고.
1: 장난감을 물고 어디론가 향하는 양군. 밥 먹던 아버님 앞으로 갔네요. 대체 무슨 얘기를 나누신 거죠? 양군이가 밀당을 할 줄 아네. 셋 나올 때까지 장난감을 놓을 수가 없잖아.
5: 양군아, 벌레 잡아.
1: 양군이에게 내려진 특명. 벌레를 잡아라.
5: 아니, 벌레 잡는다.
1: 그동안 갈고 닦은 점프 실력을 제대로 써먹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양군이도 지금 엄청 진지한데요. 과연 잡을 수 있을까요? 잡았다! 와, 벌레 잡는 폼이 예술인데요. 때론 카리스마 있게, 또 때로는 이렇게 엉뚱발랄하게.
6: 이거 뭐해?
1: 양군이의 매력은 끝이 없다고요. 앞으로도 가족들의 영원한 재롱둥이가 되어줘.
7: 나는 지금 아주 중요한 순간에 놓여있다. 집중해, 집중하라고.
1: 그래, 집중해야지 볼일 보는데. 이번 주인공은 변기 위에서 볼일도 잘 보는 녀석 꽁치인데요. 오, 꼬리 힘준 것 봐. 집중했네. 완전 집중했어. 오, 잘한다 꽁치. 그렇지, 시원하다 꽁치야.
7: 자세, 조준, 압력 완벽했어.
1: 올해 화장실 쓰던 버릇이 아직 남아있는 건지 뒤처리 제스처까지 아주 야무지게 하는데요. 와, 이게 뭐라고. 왜 멋있는 거야?
7: 깨끗하게 맑게 자신있게 느낌하니까.
1: 다음은 러블리한 매력이 넘치는 블리.

0: 블리도 자랑할 만한 장기가 있다는데요. 바로 물구나무 서기. 와우! 90도 직각으로 들어올린 저 뒷발 좀 보세요. 오, 이 친구 폼이 엄청 힙한데요? 그런데 이 물구나무 서기 출처가 아주 특별하답니다. 볼일 보고 나서 임팩트 있게 뚝! 별일 아니라는 듯이 자연스럽고 익숙하게 엔딩 퍼포먼스 선보이는 블리. 뒷발 올리고, 올리고, 또 올리고. 찰나의 중간이라 아쉽다고요? 한 번 더 천천히 보여드릴게요. 이번엔 물구나무 서서 앞발로 걷기까지. 와, 엄청나죠? 이 정도면 블리배에 복근 있을 것 같은데. 블리만의 특별한 볼일 보기 참 잘했어요. 마지막 주인공 금동이. 이 친구도 엄청난 장기를 가진 친구라고 하는데요. 저기 근데 금동씨, 저 장기 좀 보여주실래요? 혹시 누워있는 게 장기는 아니죠? 어머, 코를 너무 시원하게 군다. 확실히 잠이 많은 친구인 건 맞는 것 같고요. 간식을 굳이 입에 물고 꾸벅꾸벅 졸고 있는데 뭔가 좀 특이한 매력이 있긴 있어요.
1: 금동이요?
0: 자는 중에도 꼬박꼬박 대답하는 모습인데요.
1: 금동이요? 냥? 냥?
0: 그렇다고 얌전한 고양이는 아니에요. 화나면 덤빕니다. 이렇게 이렇게. 어? 이거 좀 얄미운데? 일부러 그런 것 같은데? 자자, 드디어 장기를 선보일 타이밍인가요? 자, 열었고요.
2: 어머나, 아유, 이거 갑자기 왜 다쳤냐, 뭐지? 이번엔 냉장고 문 열기 도전! 아, 좀만 더, 이거?
3: 키가 조금 흔들렸어.
2: 아니야, 할 수 있어!
0: 뭐지? 똑똑한데 허당인 이 녀석? 김동아, 이제 진짜 모습을 보여줘!
1: 여기 있다.
0: 오, 야바이 게임? 그릇 두 개 중 하나에만 사료가 숨겨져 있습니다. 과연 찾을 수 있을지? 담보네? 오, 정답! 자, 이번엔 그릇 세 개의 도전. 아까보다 더 복잡해졌고요. 이건 저도 놓칠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됐지? 진짜 금동의 선택은? 어? 와우, 정답! 반전 매력까지 겸비한 똑똑한 천재 고양이 금동이.

TBS 퀴즈와 니키플레이 두 다다콩이 함께하는 우리 아이 생일 축하 이벤트.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사진과 생일 축하 메시지를 응모해주세요.

0: 넘버블럭스 스마트블럭 출시! 넘버블럭스 친구들을 싹 키우면 더하기 빼기 곱하기 큰수 비교까지! 한글과 영어로 숫자놀이 도하고 신나는 동요도 같이 불러봐! 넘버블럭스 스마트블럭 엑소플레이!
1: 세탁 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2: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1: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클린.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진동.
3: 얼굴엔
4: 순한 길길.
3: 줄무랑
4: 덥덥한
5: 순하게
4: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이게 뭐야?
1: 할아버지 라디오란다. 라디오.
0: 라디오? 이거 어떻게 소리 나는 거지? 어? 여기 스위치 있다. 어? 내가 돌려볼게. 응. 지지직 라라라라 지지직
2: 엄마 천천히 돌려봐.
0: 노래가 나오네. 이번엔 내가 돌려볼게.
3: 로봇인가 사람인가 만능 로봇. 사람 대신 라면도 끓이고 리모컨도 찾고 레고도 조립하고 리어카도 끌 수 있는 로봇 출시.
2: 우와, 광고도 나오네.
0: 이거 로봇 같다. 라디오.

0: 라디오.
1: 아, 할아버지 물건은 제자리에 돌려두자.
0: 응.
2: 나도 라디오 갖고 싶다. 나도.
0: 아이야를 불러보자.
3: 응? 한글용사 아이야!
4: 나는 아! 뿅망치로 모든 한글을 일으키지. 나는 이 태극봉으로 모든 한글을 그리지.
5: 나는 야! 부메랑으로 모든 한글을 가져오지.
4: 얘들아 안녕?
1: 안녕.
6: 오늘은 어떤 한글이 궁금하니?
1: 라디오가 궁금해.
5: 응. 우리가 한글을 찾아올게.
6: 한글에
3: 문!
5: 라디오에 라를 쓰려면 리을이 필요해. 리을의 문을 찾자.
4: 드드드드드드드드드르르르르르르르
3: 여기야!
4: 르르르르르 리을을 찾으러 떠나자. 한글을 찾아서
6: 아이야가 간다!

편의점이군. 이 냄새는 찾았어. 라면의 리얼.

0: 라디오에 D를 쓰려면 디귿이 필요해. 디귿의 문을 찾자.
1: 여기야.
2: 디귿을 찾으러 떠나자. 한글을 찾아서 아이야가 간다.

0: 여기서 디귿을 찾아보자. 다리미? 찾았어! 다리미의 디귿!
1: 나라 한대!
0: 하차!
2: 디귿이 이를 만나 디!
3: 라디오에 오를 쓰려면 이응이 필요해. 이응의 문을 찾자. 여기야.
0: 이응을 찾으러 떠나자. 한글을 찾아서 아이야가
3: 간다.

0: 조금만 쉬자. 하늘이 무척 맑군. 아니 저건 아침에 이응.
1: 소설아 한글.
2: 이응이 오를 만나 오.

0: 르르르르르르르 아. 르, 아, 르, 아, 라, 라, 라, 뚜,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뚜, 이, 뚜, 이. 띠띠 오오 라디오 할아버지 입을 잘 보세요. 라디오 친구들 따라해봐요. 끝!
1: 첫 소리를 잘 들어보세요. 첫 소리가 다른 낱말은 무엇인가요? 라디오? 마스크? 라일락? 찾았나요? 한 번 더 들어보세요. 라디오? 마스크, 라일락,
0: 라디오. 훈민이와 정음이가 라디오를 들어요. 훈민 정음은 라디오를 갖고 싶었어요. 라면에 리을이 아를 만나 라. 다리미에 디귿이 이를 만나 디. 아침해에 이응이 오를 만나 오. 한글 카드를 넣으니 라디오가 나왔어요. 훈민정음은 라디오를 들어요. 훈민정음은 라디오를 들어요. 훈민정음은 라디오를 들어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일까요? 모자.
2: 조심 모자 조심 모자. 훈민아, 나 모자 많이 가져왔다.
3: 우와, 모자 많다.
2: 모자

0: 모자를 써요. 어? 짠! 모양이 멋진 모자. 나는 할아버지 모자를 써요. 크고 멋진 할아버지 모자.
1: 어? 훈민아, 너 꼭 마술사 같다.
0: 마술사?
1: 응.
0: 가나다라 마마마. 마술을 보여드리겠습니다.
2: 어떤 마술인가요?
0: 네, 모자에서 물건이 나오는 나와라 짠 마술이에요. 나와라.
1: 할아버지가 좋아하시는 마늘이 나왔어요.

0: 나는 아 뿅망치로 모든 한글을 일으키지. 나는 이 태극봉으로 모든 한글을 그리지.
1: 나는 야 부메랑으로 모든 한글을 가져오지.
0: 아 이
1: 야
0: 얘들아 안녕.
2: 안녕.
3: 어떤 한글이 궁금하니?
2: 모자가 궁금해.
1: 우리가 한글을 찾아올게.
3: 한글의 문. 모자에 모를 쓰려면 미음이 필요해. 미음의 문을 찾자.
4: 스스스스스 무무무무무
0: 여기야. 미음을 찾으러 떠나자. 한글을 찾아서
3: 아야가 간다.

0: 여기 문이 정말 많군. 오, 찾았어. 문의 미음.
1: 신선아.

0: 모를 만나 모. 모.
1: 모자에 자를 쓰려면 지읒이 필요해. 지읒의 문을 찾자.
2: 즈, 즈, 즈, 즈, 즈.
1: 여기야.
0: 지읒을 찾으러 떠나자. 한글을 찾아서
3: 아야가 간다.

0: 잠자리에서 지읒을 봤어. 어? 누가 잠자리에 날개짓을 멈춰뒀으면 좋겠어.
1: 멈춰라 시공간.
0: 도와줘서 고마워. 잠자리에 지읒.

0: 지읒이 알을 만나. 자. 자. 모. 자.
1: 모자.
2: 하체.
3: 저장 완료.
2: 모. 자. 훈민정음의 손으로.
4: 와, 모자 한글 카드가 나왔네. 모자 한글 카드를 뭐든지 자판기에 넣으면. 어? 우와, 할아버지의 새 모자가 나왔네.
5: 할아버지 새 모자 써

0: 이젠 누구 차례? 할아버지 차례. 한글 모자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할아버지 따라 읽어보세요. 모자. 무오무오무오무오무오즈즈아아아아아즈아즈아 자, 모자, 모자. 할아버지는 모자를 써요.
1: 모자.
0: 멋진 모자, 새 모자. 꿀꺽. 멋쟁이 모자.
2: 모자 글자 맛있다.
0: 오잉? 한글 모자가 어디로 갔지? 다시 만들어야겠네. 무. 오, 오, 오, 오, 오, 오. 무, 오. 무, 오. 무, 무. 즈, 즈, 즈, 즈, 즈, 즈, 즈, 즈. 즈. 아, 아, 아, 아. 즈, 아. 즈, 아. 자, 자, 모, 자, 모자, 모자. 이젠 할아버지 입을 잘 보세요. 모, 자. 친구들, 따라해봐요. 모, 자.
3: 첫 소리를 잘 들어보세요. 첫 소리가 다른 낱말은 무엇인가요?
2: 모자, 보물, 모기.
3: 찾았나요? 한 번 더 들어보세요.
2: 모자, 보물, 모기.
0: 모자. 할아버지의 모자를 쓰니 마술사 같아요. 정음이가 물총을 쏘았더니 모자가 젖고 말았어요. 문에 미음이 오를 만나 모, 잠자리에 지읒이 아를 만나 자, 한글 카드를 넣으니 모자가 나왔어요. 할아버지는 모자를 좋아해요. 할아버지는 모자를 좋아해요. 할아버지는 모자를 좋아해요.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출동!
4: 얼굴엔
5: 순한 킬킬,
4: 술물엔
5: 덥덥한 말,
6: 순하게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7: 아빠 저게 뭐야?
8: 글쎄.
9: 다들 뭐 먹는 거지?
10: 이게 뭐예요?
11: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제 아직도 모르세요?
10: EBS IN 포키제?
11: 네.
12: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IN 포키제.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제라세요.
13: 남방구는 북방구와
14: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6학년 읽기전략교육원 큐미르.
15: 안녕, 나는 카프리성 제로야.

0: 보리성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1: 세탁 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2: 퍼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1: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퍼실 딥클린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출동
3: 얼굴엔
4: 순한 킹킹
3: 진물엔
4: 덥덥한
5: 순하게
4: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넘버블럭스 숫자 놀이 AR카드 출시! AR카드를 찍으면 넘버블럭스 친구들 등장! 넘버블럭스 친구들과 신나는 AR 숫자 놀이도 즐기고 퀴즈도 풀어봐! 넘버블럭스 숫자 놀이 AR카드 엑소플레이!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1: 얼굴엔
2: 순한 킹킹!
1: 중물엔
2: 덥덥한
3: 순하게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오늘은 어떤 이야기일까요?
1: 버스.
2: 정음아, 뭐 만들어? 우리가 진짜로 탈 수 있는 버스 만들어. 자, 완성!

0: 이제 버스 타자.
1: 브롱브롱.
0: 버스가 달려요.
1: 붕붕.
0: 버스가 정거장에 서요.
2: 어디로 갈까요?
0: 바람마을로 가주세요.
2: 네, 알겠습니다. 안전벨트 꼭 해주세요.
0: 네, 안전벨트를 해요.
2: 자, 출발합니다. 부릉부릉.
0: 버스는 바람마을로 가요. 바위를 지나서 달려요. 이 버스는 안전해요.
1: 아, 여기는 바람마을입니다.
0: 감사합니다. 차비는 상추 당근 보쌈이에요.
2: 보쌈? 감사합니다.
0: 안전한 버스예요. 훈민정음 버스 최고.
2: 훈민정음 버스? 이 버스에 이름표를 달자. 훈민정음 버스. 좋아요. 짠, 가져왔어요.
0: 자, 난 내 이름 쓸 줄 알아. 오.
2: 나도 내 이름 쓸 줄 알지.
0: 이제 여기에 버스라고 쓰면 되는데.
2: 아이야를 불러보자.
3: 한글용사 아이야.
4: 나는 뿅망치로 모든 한글을 일으키지. 나는 이 태극봉으로 모든 한글을 그리지.
5: 나는 야 부메랑으로 모든 한글을 가져오지.
4: 이야 어떤 한글이 궁금하니?
2: 버스가 궁금해.
5: 우리가 한글을 찾아올게.
4: 한글의
5: 버스의 버를 쓰려면 비읍이 필요해. 비읍의 문을 찾자.
4: 드드드드드드드드
5: 여기야.
4: 드드드드드드드 비읍을 찾으러 떠나자. 한글을 찾아서 아이야가 간다.

어디지? 어디 있지? 빨리 찾아야 하는데 보이지가 않아. 어? 찾았어. 바구니에 비읍.

0: 비비 어릴 만나 더 버!
1: 버스에 스를 쓰려면 시옷이 필요해. 시옷의 문을 찾자.
2: 스.
1: 여기야!
2: 스.
3: 시옷을 찾으러 떠나자. 한글을 찾아서 아야가 간다!

0: 친구들이 수박에서 시옷을 봤다고 했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보이지 않는군. 찾았어! 수박의 시옷!
1: 나라 한글!
0: 하차!
2: 시옷이 을을 만나 스!
0: 버스 하트
3: 저장 완료. 버스 훈민정음의 손으로.
4: 와, 훈민아, 버스 한글 카드가 나왔네. 뭐든지 자판기에 넣어보자.
5: 버스 한글 카드를 뭐든지 자판기에 넣으면 어? 와, 훈민정음 버스 이름이 나왔네.
4: 우리 버스에 붙이자.
5: 응? 자, 여기에 붙일까?
4: 그래.
3: 훈민정음 버스 완성!
6: 이젠 할아버지 차례예요. 한글 버스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할아버지 따라 읽어봐요. 버, 스,
7: 부, 부, 부, 부, 부, 부, 부, 부, 부, 부, 부, 어, 어, 어, 어, 어, 어, 부, 어, 부, 어, 버, 버, 버, 스, 스, 스, 스, 스, 스, 스, 스, 스, 스, 스,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스, 으, 스, 스, 버스, 버스, 버스. 훈민정음 버스가 안전하게 꿀깍, 달려요.
8: 꿀깍, 꿀깍. 부릉부릉 버스 꿀깍.
6: 응? 한글 버스가 어디로 갔지? 다시 만들어야겠네.
7: 부, 부, 부, 부, 부, 부.
6: 부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0: 버스. 이제 할아버지 입을 잘 보세요. 버스. 친구들 한번 따라해봐요. 끝.
1: 첫 소리를 잘 들어보세요. 첫 소리가 다른 낱말은 무엇인가요? 머리, 버스, 버섯. 찾았나요? 한 번 더 들어보세요. 머리, 버스, 버섯.
2: 버스. 훈민정음이 버스를 운전해요. 버스는 바람마을로 가요. 훈민정음 버스는 안전해요. 훈민정음은 버스에 이름을 쓰고 싶어요. 바구니에 비읍이 어를 만나 버. 수박에 시옷이 을을 만나 스. 뭐든지 자판기에서 버스의 이름표가 나왔어요. 훈민정음 버스는 안전해요. 훈민정음 버스는 안전해요. 훈민정음 버스는 안전해요.

0: 도룩구룩, 도룩구룩.
1: 재밌는 소리가 나네. 소리. 훈민이랑 소리 놀이하면 되겠다. 재밌겠다.
0: 오, 소리 소리.
1: 어? 정엄아, 그게 뭐야?
0: 내가 소리 내볼게.
1: 알겠어, 내봐. 이건 동물이야.
0: 동물 소리? 동물 소리는 너무 쉽잖아.
1: 자, 퐁, 퐁, 퐁, 퐁.
0: 퐁, 퐁.
1: 부엉이?
0: 부엉, 부엉, 부엉이.
1: 아니? 어? 강아지.
0: 에이, 강아지 소리가 뭐 그래. 강아지는 멍멍이지.
1: 아니야. 퐁, 퐁, 퐁, 퐁.
0: 야, 볼래?
1: 응, 잘 들어봐.
0: 정음이 너 말을 듣고 나서 들으니까 정말 부엉, 봉, 봉, 봉 하는 것도 같네.
1: 그치?
0: 응.
1: 자, 이건 무슨 소리게? 뿌앙뿌, 뿌앙뿌.
0: 뿌앙뿌, 이게 뭐지? 악기 소리?
2: 뿌앙뿌, 뿌앙뿌.
1: 훈민이가 낸 소리도 재밌다.
0: 그치?
1: 근데 정답은 아니야.
0: 그럼?
1: 정답은 자동차.
0: 자동차 소리가 뭐 그래. 자동차는 빵빵이잖아.
1: 빵빵, 빵빵. 아니야. 뿌앙뿌, 뿌앙뿌. 이거야.

0: 볼래?
1: 응.
0: 자.
1: 너 말을 듣고 나서 들으니까 정말 뿌앙뿌 하는 것 같네?
0: 그치?
1: 소리는 사람마다 들리는 게 다르구나.

0: 소리.
1: 어? 이게 무슨 소리지?
2: 어?
1: 이 소리가 궁금해.
0: 아이야를 불러볼까?
2: 응?
0: 한글 영화 아이야!
3: 훈민정음 안녕?
2: 안녕.
4: 오늘은 어떤 한글이 궁금하니?
2: 소리가 궁금해.
5: 우리가 한글을 찾아올게.
2: 응?
4: 한글의 문!
5: 소리에 소를 쓰려면 시옷이 필요해. 시옷의 문을 찾자.
4: 그
3: 여기야! 시옷을 찾으러 떠나자. 한글을 찾아서
4: 아이야가
5: 간다!

0: 저건 뭐지? 시옷을 봤어. 상어야, 잠깐만 멈춰줄래? 말을 잘 듣는 상어군. 고마워, 상어야.
1: 상어의 시옷.
2: 소가 한글.

0: 시옷이 오를 만나 소. 소.
1: 소리에 리를 쓰려면 리을이 필요해. 리을의 문을 찾자.
2: 르르르르르
3: 여기야.
4: 리을을 찾으러 떠나자. 한글을 찾아서 아야가

0: 멋있는데? 어? 리본에서 리을을 봤어. 리본을 멈춰줬으면 좋겠어.
1: 멈춰라! 시공간!
2: 리본의 리을!
3: 나와라! 한글! 하차!
2: 리을이 이를 만나 리!

0: リン、ソ、リ、ソリ、
1: ハツ、
2: 저장완료、ソ、リ、훈민정음의손으로。

0: 뭐든지 자판기에 넣어보자. 자. 우와, 반짝아. 부시럭, 부시럭. 빠시럭, 뽀시럭.
1: 우와. 자. 이젠 할아버지 차례. 한글 소리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할아버지 따라 읽어봐요. 소리 스스스스스스오오 스오 스오 스오 소소 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 무슨 소리지?
2: 꿀꺽, 꿀꺽. 소리 글자는 맛있어요.
1: 우잉. 한글 소리가 어디로 갔지? 다시 만들어야겠네. 스오 소 소 리 리 리 소리 소리. 친구들, 이젠 할아버지 입을 잘 보세요. 소, 리. 친구들, 할아버지 따라 해봐요. 소, 리. 소리. 소리. 아! 소리.
2: 첫 소리를 잘 들어보세요. 첫 소리가 다른 낱말은 무엇인가요? 조개, 소리, 소금. 찾았나요? 한 번 더 들어보세요. 조개, 소리, 소금.
1: 소리. 이 소리는 무슨 소리일까요? 부스럭, 부스럭, 빠시락, 뽀시락. 훈민정음은 그 소리가 뭔지 정말 궁금했어요. 상어의 시옷이 오를 만나 소, 리본의 리을이 이를 만나 리. 한글 카드를 넣으니 과자가 나왔어요. 훈민정음은 소리가 재미있어요. 훈민정음은 소리가 재미있어요. 훈민정음은 소리가 재미있어요.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출동.
3: 얼굴엔
4: 순한 킬킬.
3: 식물엔
4: 덥덥한 말.
5: 순하게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6: 우와, 뽀로로합시다. 우리 집에 놀러 온 걸 환영해. 여긴 뽀로로방.
7: 안녕.
6: 노래도 하고 크루원 목욕하네. 신나게 놀자. 우리 집.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다들 뭐 먹는 거지?
2: 이게 뭐예요?
3: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4: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5: 내 손에서 시작되는 마법 같은 이야기. 슥슥 그리기만 하면 귀여운 티니핑 친구들이 짠! 이번엔 예쁜 핑크카를 만들어볼까? 요술봉부터 무지개까지 내 맘대로. 입체가 되는 마법 같은 순간. 우선으로 편리하게, 저온으로 안전하게. 티니핑 이지 드로잉 3D 프린팅 펜.
6: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외출 후 행동 요령. 한번 사용한 마스크는 재사용하지 않습니다. 손, 발, 눈, 코를 흐르는 물에 씻고 양치질하거나 샤워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외출 후 눈이 따갑거나 이물감이 느껴질 경우 비비지 않고 손을 깨끗하게 한 후 인공 눈물로 씻어냅니다. 외출복은 따로 보관해 두었다가 미세먼지 농도가 낮은 날에 야외에서 털어 착용 또는 세탁해 주세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얼굴엔
3: 순한 킹킹.
2: 순물엔
4: 순하게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5: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퍼드.
6: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정의의 용사 홍기민과 함께.

0: 돌아라 돌아라. 어? 우리 오늘은 무슨 장난치지?
1: 아, 내가 생각을 다 해왔지. 뭐냐면 속삭속삭속삭 이거
0: 너무 재밌겠다.
2: 좋아 좋아.
3: 재밌었지?
4: 도나라 바람풍 너희 뭐해?
1: 아무것도
0: 아니야.
1: 얘들아 그 밑에 뭐 떨어졌다.
4: 어디?
2: 밑에?
4: 뭐?
1: 인사 잘했어.
2: 아이 너희들 정말
4: 장난치지 마.
0: 알았어 알았어. 어 다 좋아. 너 신발 좀 풀렸어.
2: 그래 고마워.
0: 어
1: 인사 잘한다.
0: 아 너무 웃겨.
2: 너희들 정말
5: 친구들에게 장난치면 안 되는 거 알아?
2: 그래.
0: 친구들에게 장난치면 안 되는 거 알아?
5: 너 따라하지 마라.
1: 또 따라하지 마라.
4: 아라가 싫어하잖아. 그만해.
1: 아라가 싫어하잖아. 그만해.
2: 아, 됐어 됐어 됐어. 우리 이제 너네랑 안 놀아. 어? 얘들아 가자.
1: 얘들아.
0: 얘들아 얘들아
1: 얘들아. 아 이제 장난 또
0: 쳐야지.
1: 또 쳐야지.
0: 아, 너무 재밌어. 돌아야. 또 뭐하지 또 뭐하지.
6: 야 좀 잘 좀 끌고 와.
1: 아차 아차차.
7: 너는 안 끌어.
6: 네가 끌고 와 빨리.
1: 아차 아차차가 여기는 웬일이지.
0: 근데 얘들아 그거 장난감 아니야?
6: 이거 진짜 진짜 재밌는 장난감인데.
7: 이거 장난 좋아하는 애들한테 나눠주려고 공짜로.
6: 그래?
0: 뭐? 공짜로?
6: 왜? 갖고 싶어?
0: 아니 아니 또 막 여기서 가시 에너지 나오고 막 이상한 그런 거 아니야. 에이, 됐어, 됐어.
7: 아니거든. 이거 진짜 재밌는 장난감이거든. 이거 한번 열어봐.
0: 이걸 열어보라고? 왜? 자 그럼.
1: 우와!
0: 아니 돌아라 돌아라. 이거 진짜 깜짝 놀라긴 했는데.
1: 너무 재밌잖아.
0: 너무 재밌어.

0: 그럼 재밌게 놀아.
1: 어, 재밌게 놀아.
2: 고마워.
3: 와, 이게 다 뭐야? 이야. 와, 진짜 재밌겠다. 그치? 아, 애들 오기 전에 우리 빨리 준비하자. 준비.
2: 좋아.
1: 기대할게. 그러면. 오, 더 세지는 거야?
0: 저기
2: 얘들아.
4: 왜? 또 막 장난치려고?

0: 그게 아니라 아까 우리가 너무 미안해서
1: 아이스크림을 준비했어.
2: 아이스크림?
3: 우와 맛있겠다.
1: 그럼 자 먹어.
2: 너희들 도라라 공주 바람풍 또 장난친 거야?
4: 아니
2: 장난친 사람은 재밌을지 몰라도 당한 사람은 기분 안 좋은 거 알아? 이제 장난 좀 그만 쳐.
1: 알았어.
2: 어서 갈 거야. 알았어.
1: 알았어.
2: 진짜로?
0: 그러지 말고. 알아. 흥분을 가라앉히고 여기 좀 앉아봐.
1: 그래. 앉아.
2: 앉아?
1: 어.
2: 알아. 나 방금 방귀 낀 거?
5: 그런 것 같은데?
2: 잠깐. 이게 뭐야?
6: 뭐긴 뭐야 방귀방석이지.
2: 진짜 뭐? 너네 진짜 못 말려. 이게 왜 안 떨어져?
1: 안 떨어져. 뭐야 걸을 때마다 뿡뿡뿡뿡. 진짜 웃기다.
2: 아이 자꾸 끼니까 창피한 거.
0: 알겠어 알아. 일로 와봐 내가 떼줄게. 저 봐봐.
1: 여기야.
2: 아우 거미야. 알아. 네가 떼줄게.
1: 진짜 웃겨.
0: 떨어졌다.
1: 알아.
0: 괜찮아?
2: 너희들 정말
5: 장난 지나치잖아.
7: 이제 진짜 너희랑 안 놀아.
2: 흥.
0: 아 저 얘들아.
1: 얘들. 화났다.
0: 우리가 너무 심했나?
1: 너무 심하긴 한 것 같은데. 그럼 우리 가서 사과하자.
0: 그러자.
1: 얘들아.
8: 여기서 그만두면
9: 재미없지.
0: 뭐?

0: 봐봐. 어? 진짜 장난은 지금부터야. 어. 재밌는 장난.
1: 뭐지? 아, 진짜. 뭔데? 뭐지? 재밌는 장난이 알려진다는 게 뭐지?
2: 이거 쓰고 번개학교 애들 놀래키면 얼마나 재밌게요.
3: 정말. 정말.
1: 진짜 재밌겠다.
4: 그치?
1: 그럼 우리 한번 써볼까? 그럼 이번에 딱 한 번만
5: 돌까 뒤집어.
0: 알았어. 알았어.
1: 가자 가자 가자.
0: 자, 자 그럼 재밌게 놀아.
4: 고마워. 재밌게 놀아.
0: 재밌게 놀아.
1: 잘 어울려. 와, 이렇게. 와, 애들 풀자.
4: 애들 풀자.
1: 얘들아!
3: 아, 왜 또?
6: 어? 어? 뭐야? 우리 부른 거 아니었나?
1: 얘들아! 우리 여기 있어!
7: 너희들 또 장난치려는 거야?
8: 아니야. 우리 이제 장난 안 쳐.
3: 그럼 빨리 나와.
7: 그래. 어,
8: 그래 그래 진짜 마지막이었어. 아, 왜 이렇게 화를 내고 그래.
1: 버스게. 이거 왜 안 되지? 이걸 왜 안 벗겨지지?
8: 잠깐만 이게 왜 안 벗겨지지?
6: 너 장난이지?
1: 아니야 이거 진짜 왜 안 벗겨져? 안 벗겨진다니까 진짜로.
8: 나도 이게 왜 안 벗겨지지?
6: 정말?
1: 이거 좀 해줘봐. 벗겨 벗겨 벗겨 봐.
0: 에너지가 들어간 절대 안 벗겨.

0: 라면이거든.
1: 우리한테 속았지.
2: 아, 싫어 싫어. 이거 빨리 벗겨줘.
0: 아유, 아유, 알았어 알았어. 아유, 진짜. 내가 설명서 찾아볼게. 여기에 여기 있나?
1: 우리한테 없네.
3: 아차 아차차 장난 좀 치지 말고.
1: 아 알았어. 그 가면 벗기는 방법은 우리도 몰라.
2: 어떡해. 어떡해. 벗겨줘.
4: 아무래도 번개맨의 도움이 필요할 것 같아.
5: 맞아. 친구들 번개맨을 불러주세요. 번개맨 번개맨
6: 얘들아, 잠시만 기다려.
3: 네.
6: 가면에 깃든 가시 에너지를 없애면 가면이 얼굴에서 떨어질 거야.
2: 네.
6: 가시 에너지는 사라져라. 번개 파워.
3: 벗겨졌다.
2: 벗겨졌다. 벗겨졌다.
0: 번개맨 때문에 다 망쳤어.
2: 아 진짜.
4: 못 말려.
6: 바람풍, 도라라 공주, 괜찮아?
3: 네. 고마워요 번개맨.
2: 아 얘들아, 정말 미안해. 내가 당해보니까 장난치면 안 된다는 걸 이제 알았어.
3: 나도 이제 진짜 장난 안 칠게. 진짜.
5: 약속한 거다.
2: 오!
3: 그럼
2: 약속.
6: 우리 친구들도 친구들을 놀리거나 친구들이 싫어하는 장난을 치면 안 되겠죠? 친구들에게 심한 장난치지 않기로 번개맨과 약속.
7: 약속.
6: 좋아요. 자, 그럼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씩씩하게 파워 체조 함께 해요. 자, 준비.

0: 번개 번개 번개 번개 파워 우리의 영웅 번개 번개 번개 번개 파워.
1: 잘했어요 친구들. 우리 한번더 씩씩하게 파워 체스 해요.

0: 번개 파워 우리의 영웅
1: 번개

0: 뭐 무슨 빛이 나온다고 참. 뭐 이렇게?
1: 아이쿠요, 무시.
0: 아니면 이렇게?
1: 아이고,
0: 아이고, 아이고. 아, 그나저나 걱정이구나. 이번 거리행진 때 무슨 옷을 입나 이거? 아이 참.
1: 아이 참, 옷이 이렇게나 많은데 뭘 고민이세요? 이거 금빛 찬란한 이건 어떠세요?
0: 땡, 이건 유행이 지났잖아.
1: 그렇다면 이건 어떠신지요?
0: 땡땡, 아니 나보고 저번에 입었던 옷을 또 입으라고? 안 되지 안 돼. 이 뭐 특별한 옷 없을까? 응? 특별한 옷 말이야.
2: 그 특별한 옷
3: 저희가 만들어드리죠.

0: 꿰매리
1: 만드리.
0: 우리는 옷을 만드는
1: 세계 최고의 디자이너.
0: 오! 오!

0: 가장 하얀 옷? 멋진 임금님께 잘 어울리는 특별한 옷을 만들어 드릴게요.
1: 그래, 그래, 그래, 그래. 아주 기대가 되는구나. 좋다. 내 돈은 얼마든지 줄 터이니 어서 옷을 만들도록 하여라.
2: 예, 임금님.
1: 그래, 그래. 기대가 되는구나.
2: 도대체 이게 얼마야?
1: 임금이 멋부리기만 좋아한다더니 진짜 이런 거에 속내 속아.
2: 아유, 우린 여기 며칠 놀고 먹다 도망만 가면 돼.
3: 어디 어디 옷은 잘 만들고 있냐?
1: 싹둑 싹둑 자르고 자르고
2: 깨매고 깨매고. 아, 만들이 여기 실 좀 잘라줄래?
1: 아, 이 실 싹둑
2: 잘한다.
3: 아니 그 지금 뭐 하는 거예요?
2: 뚝딱 신하님 어서 오세요. 어떠세요? 지금 아직 완성되진 않았는데 너무 멋있어.
1: 이게 바로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옷, 착한 사람의 눈에만 보이는 옷이죠.
3: 에? 착한 사람에게만 보이는 옷이요?
2: 설마 뚝딱 신하님 이 옷 안 보여요?
1: 오, 세상에 세상에 뚝딱 신하님 정말 나쁜 사람.
3: 네? 아, 아니죠. 완전 잘 보이죠.
2: 그렇죠.
3: 오우, 장식이 오우, 스타일이 우와 완전 멋지네요.
2: 역시 도는 눈이 있으셔.
1: 자 그럼 어서 만들자고.
2: 그래 그래.
1: 자 자르고
2: 깨매고
1: 자르고
2: 깨매고 깨매고.
3: 그럼 수고들 하세요. 참 왜 내 눈에는 안 보이지? 혹시 내가 나쁜 사람? 아 아니 아니 아니야. 아, 눈이 잠깐 피곤한 걸 거야. 그럼 그럼 맞아 맞아. 그럴 리가 없지.
4: 착한 사람에게만 보이는 옷이라고? 친구들 저 옷 보여요? 그런데 신하들은 자기가 나쁜 사람이 될까봐 옷이 잘 만들어지고 있다고 임금님께 거짓말을 했어요.
3: 우와 임금님 드디어 드디어 오늘입니다.
1: 그래 그래 나도 오늘만을 기다려왔지.
3: 여보야 임금님의 특별한 옷을 제정하고요.
2: 예이
1: 그래 아주 기대가 되는구나.

0: 조심조심
1: 들리지 않게.
0: 조심해.
1: 꿰매리 미안해.
2: 그래 그래. 저기 근데 이 옷이 이게
0: 네, 이 옷은 착한 사람 눈에만 보이는
1: 아주 아주 특별한 옷이죠.
2: 아 착한 사람 착한 사람. 잠깐만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 옷이 안 보인다고 하면 내가 나쁜 사람이라는 거 아니야 이거. 자 뚝딱신아. 그러니까 이 뚝딱신아 눈에는 이게 보이는 거잖아. 그치?
3: 그럼요. 아주 아주 잘 보입니다. 아유 완전 멋지다. 멋져.
2: 아 나도 보이네. 그래 아주 멋져. 그냥
3: 그쵸.
2: 내 마음에 쏙 들어.
3: 그렇죠.
2: 그래.
3: 멋있죠.
1: 갈아입으시죠.
2: 갈아입자고. 그럴까?
3: 갈아입으시죠. 갈아입고 나오시지요. 진짜 멋지다. 어휴 멋지네.
1: 열심히 됩니다.
0: 다 됐다.
2: 아 그래.
1: 와 너무 멋지십니다.
0: 너무 멋있어.
3: 여기.
2: 그래. 그래. 저기 그런데 말이야 이게 옷감이 너무 부드러워서 그런가 이게 아무것도 안 입은 것 같이 너무 가벼운데 이게 맞는 거지.
0: 맞습니다. 너무 멋있으세요 지금.
2: 멋있어?
3: 임금님 행진하실 시간입니다.
2: 벌써? 이 위에 뭘 입어야 되지 않을까?
3: 가시지요.
2: 자켓도 없고
1: 완벽합니다.
2: 아무것도 안 입고 그래.
4: 아니 임금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오시려나.
5: 너무 설레는 거 있죠.
4: 어머. 오늘 임금님이 아주 특별한 옷을 입고 행진하신다면서요.
5: 아니 글쎄 착한 사람들에게만 보이는 옷이래요.
4: 착한 사람?
3: 임금님 나옵시오.
2: 그래.
4: 봐봐, 저기 옷이 7번이나
3: 임금님 옷이 보이네 보여.
4: 나도 보이네. 난 착한 사람이니까.
2: 그래. 자, 내 옷이 어떤가?
3: 아주 멋지십니다.
5: 멋지다 임금님. 멋지다.
2: 그래. 아이 역시 이 본순 보람이 있구만. 그래.
3: 네 그럼요.
2: 아유 그래.
6: 엄마 근데 임금님이 왜 옷을 받고 있어요?
4: 그게 그러니까 옷을 벗으신 게 맞지?
2: 가만히 있어봐봐. 아니 어린아이들이 거짓말을 할 리는 없고. 그치? 이거 나만 안 보이는 거 아니지?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진짜. 야! 넌 보인다네.
3: 아니 저기 사실은 저도 안 보여요.
2: 우와! 아우 창피해. 야 뭐해 빨리 가려. 빨리 가려. 아이고 내 허영심 때문에 속았네. 속았어. 아 빨리 가리라고. 아 이게 무슨 망신이야. 아우 창피해.
1: 박사.
2: 아유 보지 마.
7: 망신을 당한 임금께서는 그 후로 허영을 부리지 않고 백성들을 잘 돌보았다고 합니다.
3: 친구들 오늘 이야기 재밌었나요? 그렇다면 모두 신나게 허허허 다 같이
8: 허허허. 국제 교류와 해양 문화의 중심 도시 호랑이 산경 우리나라 등동댄 가족을 소개합니다.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 출동.
0: 얼굴엔
1: 순한 킬링,
0: 눈물엔
1: 덥덥한 말,
2: 순하게
1: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2: 옥스포드 탕.
3: 해보고.
2: 주유소 상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4: 탑승하세요.
2: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포드 탕.
5: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6: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5: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클린.
7: 스쿨버스 왔네.
8: 학교 가자.
9: 안녕 친구들.
10: 같이 가자.
11: 안녕.
12: 재밌게 공부해요.
13: 와, 놀이터다.
14: 빙글빙글 쌩쌩.
15: 정면 버스 펼치면 놀이터.
16: 뽀로로 빠방.
17: 스쿨버스
18: 내일 떠나자.
19: 넘버블럭스 피규어 놀이 시리즈
20: 3 더하기 4는 7.
21: 5. 비밀계단 분대 모여라.
22: 준비 출동.
23: 버스가 왔어. 운전사가 타야지.
24: 출발.
25: 돌발이가 9번 갔다.
26: 3인 쫓아가야지.
27: 순서대로 지나가.
28: 수학놀이 재밌어요.
29: 우리 아이 수학친구 넘버블럭스 피규어 놀이 시리즈
30: 다대가족.
31: 다들 뭐 먹는 거지?
32: 이게 뭐예요?
33: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34: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3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6: 출동!
35: 얼굴엔
36: 순한 킬킬.
35: 중물엔
36: 덥덥한 말.
37: 순하게
36: 지켜줄게.
3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Music Box. Music Box. 뭐든지 Music Box.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2: 마데카 솔메이트.
1: 얼굴엔
3: 순한 긴긴
1: 줄무랑
3: 덥덥한
4: 순하게
3: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2: 옛설 칫솔 마데카 솔.
5: 다들 뭐 먹는 거지?
6: 이게 뭐예요?
7: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8: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9: 신나는 뽀로로 유치원.
10: 안녕. 수학 공부 착착착. 음악 공부 딩동댕.
11: 호비는 아프대요.
10: 그래 놀이 회관 놀이 재밌어요.
12: 시원해.
13: 언제나 신나는
10: 뽀로로 유치원.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2: 마데카 솔메이트.
3: 지금.

0: 얼굴엔
1: 순한 길길
0: 순물엔
1: 덕덕한 말
2: 순하게
1: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썰메이트 옛썰 쥐썰 마데카솔
3: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4: 뭐든지 가지고 놀아보고 뭐든지 음악이 되는 곳 뭐든지 뮤직박스
5: 오늘은 어떤 박스를 고를까? 응? 뽀글뽀글뽀글뽀글뽀글뽀글뽀글 어디서 나는 소리지? 어? 어? 이거다!
4: 오, 좋아, 좋아. 오늘은 바로, 짜잔! 심심한 물고기? 안녕!
1: 안녕!
4: 오늘은 물고기 인사 나봐라!
6: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안녕,
4: 쭈쭈쭈!
1: 안녕, 안녕, 안녕!
4: 뻑뻑뻑, 뻑뻑뻑,
1: 뻑뻑뻑,
4: 뻑뻑뻑, 뻑뻑뻑, 아저씨가 물고기 박스가 좋았지롱 짜잔
1: 뭐야? 이게 뭐예요? 진짜 물고기가 들어있어요?
4: 심심한 물고기. 심심한 물고기가 들어있대. 여기 살아있는 물고기가 들어있나 봐. 우리가 재밌게 놀아줄까?
1: 네.
4: 심심해하니까 말이야.
1: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4: 짜잔. 와우.
1: 어디 봐?
4: 어? 로봇 물고기야.
1: 형성하고 있네.
4: 그러네. 그러면
1: 반갑다는가 봐.
4: 그러니까 로봇 물고기도 헤엄을 잘 칠 수 있을까?
1: 네.
4: 그러면 어항에 넣어보자. 뭐든지 나오는 아저씨의 박스 책상. 딱.
1: 어떻게 하는 거지?
4: 짜자자잔.
1: 우와. 아까는 없었는데.
4: 그지? 어항이야, 얘들아.
1: 어항이 왜 여기 네모네?
4: 너네 요즘 너무 안 신기한 것 같아. 제발 신기해 좀 해주면 안 될까? 자, 로봇 물고기야. 그러면 지우가 한번 넣어볼까?
1: 네.
4: 알았어. 로봇 물고기야, 심심해 하지 마. 재밌게 놀아.
1: 네, 네, 네, 네. 이쪽에서 놀아봐.
4: 응? 오, 와! 오, 로봇 물고기야, 이쪽으로 좀 와서 놀자. 이렇게. 그렇지. 자.
1: 너무 신났나봐.
4: 아저씨가 다시 한번 넣어볼게. 따단.
1: 우와.
4: 우와, 우와, 우와. 헤엄친다.
1: 오.
4: 와우.
1: 저도.
4: 그런데, 물고기가 너무 심심해 보인다. 그지?
1: 네.
4: 왜 그럴까?
1: 친구가, 자기 혼자만 있으니까 심심한데, 친구가 많으면 행복하지 않아요?
4: 오.
7: 그리고 유치원에서도 친구가 있잖아요.
4: 맞아. 맞아. 우리 심심한 물고기 많이 심심했지?
1: 너 친구 찾으러 가볼까?
4: 너네 둘은 서로 좋아하니까 안 심심하겠다. 그치?
1: 네. 하지만 얘는 심심하니까 우리 바닷속에서 친구들을 잡으러 가볼까요?
4: 좋다. 그러면 우리 물고기 친구 찾으러 바다에 가보자.
1: 네.
4: 출발.
8: 심심한 물고기가 친구를 찾아서 깊은 바다로 갔어요.
9: 우와, 바다다.
10: 물고기인가?
9: 에, 물풀이네.
10: 물고기인가?
9: 아, 바위잖아. 친구들은 어디 있는 거야?
10: 뭐지? 물고기다!
8: 로봇 물고기는 친구들을 만나 기분이 좋아졌어요. 깊은 바다를 마음껏 헤엄치자!

0: 아, 상어가 나타났다. 물고기들은 꼭꼭 숨었어요. 로봇 물고기는 친구들을 쫓아버린 상어를 노려보았죠. 화가 난 로봇 물고기 몸에서 빛이 잔뜩 나왔어요.
1: 에이, 뭐야? 로봇 물고기잖아.
0: 다행히 상어는 로봇 물고기에겐 관심이 없었어요. 혼자가 된 로봇 물고기는 또다시 심심해졌어요.
2: 로봇 물고기는 용감해. 상어를 쫓아냈어.
3: 로봇 물고기는 빛이 나. 로봇 물고기야, 같이 놀자.
0: 로봇 물고기 인기 최고. 이제 심심하지 않지?
4: 이야! 친구가 많이 생겼다. 친구들과 숨바꼭질도 하고 놀게 우리가 어항 속을 좀 꾸며줄까?
5: 네. 네.
4: 그래, 그러면은 아저씨부터 할게.
5: 네.
4: 나는 물고기 집을 넣어줘야겠다. 저저저저저저저저. 어유, 미안해. 이야.
5: 우와.
4: 우와.
5: 얘도 넣어주세요.
4: 그래, 그러면은 직접 넣어볼까? 퐁당. 자, 하나씩 넣어봐. 예쁘게 꾸며주세요. 퐁당. 어, 그렇지. 잘한다.
5: 저기 친구들아, 맛있어.
4: 잘한다. 어, 정엽이 너무 잘한다.
5: 먹일까?
4: 주주주주주.
5: 먹일까?
4: 주주주주주. 지유도, 어, 여기 지유 놔두자. 이야, 야! 박수! 와! 물속이 가득하니 하나도 심심하지 않고 재밌지?
5: 네.
4: 그럼 이제 물고기들과 함께 물속 음악회를 열어볼까?
5: 네.
4: 어때?
5: 네.
4: 출발!

0: 뭐든지 가지고 놀아보고 뭐든지 음악이 되는 것 뭐든지 뮤직 박스 뱅뱅.
1: 오늘은 또 어떤 박스를 고를까? 오늘은 높은 데 있는 박스. 오,
0: 그래, 이거. 자, 아,
1: 친구들은 여기에 뭐가 들어있으면 좋겠어? 이 소리, 이거. 우리 집에서 매일매일 나는 소린데? 어? 혹시? 오늘의 이야기는 짜잔! 장난감 연주회! 얘들아! 안녕!
2: 안녕! 어디 안 갔어?
1: 뮤직박스에서 신나게 놀 준비 됐나요?
2: 네!
1: 좋아! 오늘의 박스는 짜잔! 장난감 연주회 박스!
2: 어디야? 빨리!
1: 여기 봐봐, 봐봐, 봐.
2: 장난감 연주회?
1: 오, 재밌겠지?
3: 이거 뭐야?
1: 과연 어떤 장난감이 들어있을지 열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두구두구 해주세요. 짜잔! 우와! 이럴 수가. 박스 안에 박스가 또 있어! 박스!
2: 저번에 세 개였는데?
1: 네?
2: 저번에 세 개였는데?
1: 저번에 세 개? 이번에는 몇 개일까요?
2: 네.
1: 짜자잔! 여러분! 그러면 우리 하나씩 나눠가지시다.
2: 네.
1: 아저씨는 당연히. 이거. 그렇지. 지유는 이거. 그리고 정엽이는 이거. 자, 여러분. 과연 어떤 장난감이 들어있을까요? 소리를 찾아봅시다. 자, 아저씨 박스에선 짜잔! 짠!
2: 아! 이거 그거잖아. 닭 소리 나는 거.
1: 꼬꼬닥이네, 꼬꼬닥.

0: 재벌의 정엽이 박스. 정엽이 박스 한번 열어볼까?
1: 네, 제가 열어볼 거예요.
0: 정엽이. 정엽이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짜잔.
1: 내가 열을 거예요.
0: 어?
1: 응?
0: 어? 이거 뭐지?
1: 응?
0: 우와! 이거 뭐야?
1: 원숭이.
0: 원숭이요? 자, 원숭이. 이거 재밌게 한번 해볼까? 어? 이게 뭐지? 우와. 너 진짜 잘 찾는다. 우와. 우와.
1: 친구야.
0: 야, 정엽이 장난감도 재밌다. 우와, 너 지금 뮤직박스 하는 거야, 혼자? 잘한다, 정엽이. 자, 마지막으로 지우박스. 지우박스 열어주세요. 그럼 같이 열자. 야, 여기 잡고. 하나, 둘, 셋. 세롱!
1: 지유할!
0: 짜자잔!
1: 지유할!
0: 뭐가 들었지?
1: 윙?
0: 우와!
1: 뭐야?
0: 우와!
1: 우와!
0: 우와! 이거 뭐지? 우와!
1: 대박!
0: 우와, 길게 누르니까는 그립 소리가 나. 짧게, 짧게, 짧게 눌러봐봐. 우와, 너네들 진짜 잘 갖고 논다. 어? 이야, 모두 다른 소리가 나네? 장난감 소리 재밌다. 그럼 이걸로 우리 자유연주 한번 해볼까?
1: 네.
0: 어때?
1: 네.
0: One, a two, a one, two, three, four. 이거 무슨 소리야?
1: 한 번만 더 해봐요!
2: 네.
0: 이것도 장난감 소리인 것 같아.
1: 맞아요.
0: 어? 이 소리는 뭐지?
1: 새소리야, 새소리!
0: 새소리인가?
1: 어.
0: 여러분도 한번 맞춰보세요.
1: 맞춰보세요!
0: 우와.
1: 여러분, 죄송합니다.
0: 이건 새소리인가?
1: 오오오오! 기차!
0: 오, 이게 무슨 소리야?
1: 기차 소리, 기차!
2: 기차!
0: 오, 이거 기차 소리야?
1: 기차는
0: 칙칙폭폭, 칙칙폭폭 아닌가?
1: 우와.
0: 장난감에서 이렇게 다양한 소리가 난다고? 우와.
3: 여기는 유치원. 아이들이 집에 들어간 후 유치원에 남은 장난감 친구들은 뭐라고 놀까요?
4: 장난감 연주회에 나갈 장난감을 뽑습니다. 과연 오늘의 공연 박스에 초대될 가장 멋진 소리를 낸 장난감은 누구인지 함께 보시죠.
3: 첫 번째 장난감은 꼬꼬댁 닭. 소리를 잘 들어보세요.

이번엔 두 번째 장난감. 비눗방울 총 나와주세요. 삐용 삐용. 소리를 잘 들어보세요. 비눗방울 총의 소리. 뿅뿅뿅뿅. 훌륭해요. 그럼 세 번째 장난감. 말랑말랑 꿀꿀돼지. 소리를 잘 들어보세요. 꿀꿀돼지. 꿀꿀 소리만 낼 줄 알았는데 이렇게 재밌는 소리를 다 내네요. 말랑말랑 꿀돼지 최고! 그럼 마지막으로 네 번째 장난감, 새 휘슬. 소리를 잘 들어보세요. 새 휘슬 소리. 진짜 살아있는 새인 줄 알았어요. 아, 새 휘슬도 최고예요, 최고. 오늘의 공연 박스에 초대될 가장 멋진 소리를 낸 장난감. 고민은 되지만 발표는 해야겠죠. 최고의 장난감은 탁이랑 돼지랑 비눗방울 총이랑 새 휘슬이랑 시작과 끝을 알린 신발집 원숭이. 모두모두 멋진 소리. 오늘의 장난감 연주회 모두모두 초대합니다. 공연 박스로 가요. 큐!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출동. 얼굴엔
2: 순한 킬링.
0: 눈물엔
2: 덥덥한 말.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퍼드.
5: 다들 뭐 먹는 거지?
6: 이게 뭐예요?
7: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8: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0: 얼굴엔
2: 순한 킬링.
0: 눈물엔
2: 덥덥한 말.
3: 순하게
2: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아이와 니키플레이 두 나다쿵이 함께하는 우리 아이 생일 축하 이벤트.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사진과 생일 축하 메시지를 응모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아이들의 생일을 EBS 키즈에서 축하해드립니다. EBS 키즈와 니키플레이 두 나다쿵이 함께하는 생일 축하 이벤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0: 괜찮아. 여기는 생쥐 친구들도 많고 안전하다고. 어? 봐봐, 봐봐.
1: 어? 어? 진짜네? 휴.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많이 있잖아.
0: 그래. 우리 친구들이 도와줄 거죠?

0: 걱정 끝! 제 아니라! 어? 고양이한테 들키면 진짜 안 된다고! 나 얼른 숨을 내! 몰래 숨을 내!
1: 자, 우리 다 같이!

0: 그래, 이 나쁜 고양이! 생쥐 찾아서 뭐 하려고?
1: 어? 그게냐?
2: 뭐 찾았대요? 뭐 찾았대요? 뭐 찾았대요?
3: 어, 뭐야? 생쥐랑 고양이랑 숨바꼭질한 거야?
2: 어, 맞아! 얘는 나랑 가장 친한 친구야! 어휴, 귀여워! 귀여워!
0: 이번에는 생쥐가 술래, 고양이가 숨는 거는 어때?
1: 좋다냐? 신난다냐?
0: 좋아요, 이번엔 생쥐가 술래.
2: 좋아요.

0: 다음엔 더 재미있는 노래 같이 부르자.
1: 그럼 모두 안녕!

0: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진동.
1: 얼굴엔
2: 순한 킬킬.
1: 눈물엔
2: 덥덥한 말.
3: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4: 꾸룩꾸룩 떠나요. 빛이고 캠핑카.
5: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